0: 네, 세라 버렐라스 Love Song 들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기사를 읽어볼 텐데요. Ray, what's the title?
1: Consider the bollard, stubborn sidewalk cop of the post-9/11 city.
0: 9.11 이후 도시 보도에 고집스러운 경찰이 된 볼라드를 주목하다라는 제목입니다. 볼라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볼수 있죠. 도시의 번화가 등지에서 금속으로 허리 정도까지 오게끔 설치한 각종 형태의 구조물, 혹은 이제 뭐 기둥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떨 때는 두세 개 정도로 끝나지만, 구역에 따라서는 연속적으로 많은 수가 늘어선 경우도 있죠. 또 다른 말로는 보호 말뚝, 길 말뚝,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보행자를 각종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고, 차량이 해당 구역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미국 뉴욕은 이 볼라드가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 계기가 바로 25년 전 오늘 발생한 9.11 테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겠습니다. 레이?
1: It's stubbornly upright, perpetually alert. Mostly it just stands there, waiting to become heroic. The bollard has become ubiquitous across America's urban landscapes as part of a broader hardening of public spaces amid the terrorism fears that spiked after September 11th. In an era that saw more checkpoints, surveillance cameras, and metal barriers, bollards are another embodiment of the security-first attitudes that prevailed. The vibe of bollards is urban fortress, said Michael Benedictson, an associate professor of sociology at Hunter College, who wrote a book about urban objects. It's part of this broader militarization of public spaces.
0: 이들은 꿋꿋하게 곧게 서 있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그저 그 자리에 선채 영웅이 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바로 볼라드 얘긴데요. 이제 미국 전역의 도시 풍경에서 흔히 볼수 있는 존재가 됐죠. 이는 9.11 테러 이후 급증한 테러 공포 속에서 취해진 공공장소 보안 강화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검문소와 감시 카메라, 금속 차단막의 수가 늘어난 이 시대에 볼라드는 당시 만연했던 보안 우선 태도를 또 다른 형태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도시 사물들에 관한 책을 집필한 헌터 칼리지의 사회학 부교수인 베네딕트스는 볼라드가 주는 느낌은 마치 도시 요새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는 공공 공간에 보다 광범위한 군사화 조치의 일부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bollards here that are perpetually alert.
1: They are always alert. So
0: Always.
1: this article is written a little bit of tongue in cheek, almost speaking about these items as if they're human,
0: People, yeah.
1: as if they're people. But if something perpetually happens, it just never stops. Like time is perpetual, it never
0: Yes,
1: stops.
0: 맞아요. It goes on forever. 영구적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그리스인 방식이 처음에는 볼라드라고 말을 안 하고 이들은 항상 경계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0: 뉴욕시티 보이, The Pet Shop Boys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뉴욕 거리 곳곳에 설치된 길 말뚝, 볼라드가 어떻게 9.11 테러 이후 설치됐고, 오늘날 뉴욕 시민들의 일상에 섞여들게 됐는지 그 사연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 안전이라는 좋은 의도로 설치된 볼라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존재이기도 하대요. 자, 어떤 경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레이?
1: Like other security measures, bollards can constrict the spaces they ostensibly protect. For wheelchair users like Gene Ryan, bollards are yet another sidewalk obstacle to navigate. You have to kind of zigzag around, and then you got the people coming in the other direction, said Ryan, the president of Disabled in Action of Metropolitan New York. Sharon McLennan-Weir,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er for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New York, said that as a blind person, she often bumps into bollards despite using a cane. If the cane happens to go through those pillars, it's great for the cane, but then my body will slam right into it, she said.
0: 다른 보안 조치와 마찬가지로 볼라드는 원래 보호하려는 공간을 오히려 비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 라이언과 같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볼라드는 극복해야 할또 하나의 보도 장애물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뉴욕 장애인 행동 단체의 회장이기도 한 라이언에 따르면 볼라드 때문에 지그재그로 우회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볼라드를 피하고 나면은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을 마주쳐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뉴욕의 장애인 독립센터 사무총장인 샤런 맥클레넌 위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으로서 지팡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볼라드에 부딪힌다. 지팡이가 우연히 그 기둥 사이로 지나가면은 지팡이는 다행이지만 그 이후 내 몸은 그대로 볼라드에 부딪히게 된다. I can see now why it can be a bit of a nuisance for people in wheelchairs who are visually impaired as well. All right. So it says here, like other security measures, these bollards can constrict the spaces they ostensibly protect.
1: Yeah, so ostensibly means supposedly, like that's the stated purpose, is they're there for protection. However, it's like bollards, they're officially to protect public spaces, but it points out here that they can also sometimes make those spaces harder to use for people.
0: So ostensibly would be what it claims to do. That was
1: Yes,
0: like
1: yeah,
0: the real reason.
1: what something claims to do or is meant to do, the official reason for something. It does have, like maybe you said, the new rules were ostensibly designed to improve safety. So that's what they were designed to do. That's the stated purpose. We have new rules, and the new rules are here to improve safety. That would make sense. Now, there is sometimes this word can mean, though, that so you say something or something is. So, for example, maybe you say a person, he ostensibly left the company for personal reasons. That's what he said, I'm leaving the company for personal reasons. But you may think there may be other reasons that we're not mentioning. It's kind of a loose use of the word. I don't know, I find this article rather annoying. A lot of the language they used, it's kind of annoying. But yeah, that's what ostensibly means. In this case, it just means what it's stated to be, what it claims to be.
0: 표면상으로는, 겉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표면상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세워진 말뚝인데요. 그렇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쳐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가 더 불편해요. 그러면은 원래 목적과는 달리, 원래 이렇게 주장해서, 이렇게 좋은 명목하에 만들어진 볼라드인데 그것과는 달리,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So ostensibly they are there to protect people. 이렇게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뉴욕시 볼라드의 존재 이유를 유머러스하게 정리한 단락입니다. Ray.
1: As far as their main function, bollards are blunt objects with a blunt message. What is that message? In a word, no.

0: 싫어한다는 건 알아. 그렇지만 다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I know you don't like the rules, but they're for your own good. 여기서 they are 축약해서 they're for your own good.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news coverage. And what's the answer to the quiz, Ray?
1: Oh, the trash cans.
0: They're not for
1: No, they're not for
0: safety.
1: safety purposes.
0: No, 그래요. 쓰레기통은 뭐 어떤 안전을 목적으로 한 시설물은 아니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Speed bumps는 과속 방지턱이고, traffic cones는 교통 그 안전 콘을 말합니다. 자, 방송 후 저희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 확인해 주세요. 당첨이 되셨으면은 주소와 연락처 잊지 말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Let's listen to Captain Antoniel now with Do That to Me One More Time.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젊은 작가를 키우던 금호 미술관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989년 금호 갤러리를 시작해서 38년 동안 우리 미술계를 지켜왔던 미술관인데요. 특히 2004년부터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 개인전을 열어주었는데요. 지금까지 100명 가까운 작가가 금호 미술관을 통해 세상 이름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금호 미술관 폐관 소식은 단순히 전시 공간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작가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다리가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무척 아쉬운데요. 금호 미술관은 문을 닫기로 결정된 올해에도 젊은 작가들을 뽑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끝나는 순간에도 젊은 작가들의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왔다는 건데요. 문화예술계의 미래가 밝아지려면 몇몇 유명 작가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가층이 더 두터워져야 하고 아직 이름 없는 작가가 설 곳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제2의 금호미술관이 하루빨리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포르투갈 작곡가 호드리고 레앙의 알마 마테르, 호드리고 레앙의 신디사이저, 페드로 조이아의 기타, 데니스 스테첸코의 바이올린, 마르가리다 하라우즈의 비올라, 아나 파울라 고이스의 첼로 연주로 들었습니다. 제목 알마 마테르는 자애로운 어머니 정도로 해석되는 말인데요. 오늘날에는 주로 모교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좀 더 넓게는 우리 근원이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젊은 작가들에게 금호미술관이 알마마테르가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에 선곡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금호미술관은 문을 닫게 됐지만 그곳에서 첫 전시를 열었던 작가들의 시간과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작가의 전시를 기다려주고 그의 작품 앞에 멈춰서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이 있는 한 미술관의 시간은 오래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연 보내주실 곳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피아노라는 악기가 얼마나 다양한 빛과 색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라벨의 물의 유희. 라벨을 자신의 음악적 뿌리로 여기는 피아니스트 베르트랑 사마유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라벨의 물의 유희, 베르트랑 사멜류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제목은 모르지만 분명 들어본 그 곡, 퀴즈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감정을 아름답게 담아낸 곡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악장의 제목은 시골에 도착했을 때 깨어나는 즐거운 감정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5악장, 2번 베토벤 전원교향곡 1악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앞에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영화 라벤더 연인들의 주제음악입니다.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은 젊은 바이올리스트와 그를 돌보게 된 연로한 두 자매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바이올린은 단순히 악기가 아니라 인물들의 마음을 대신 이야기하는 목소리로 그 역할을 다합니다. 나이제리스의 라벤더 연인들,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나이젤 헤스의 라벤더의 연인들, 주샤벨의 바이올린,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트럼펫 교본으로 특히 유명한 프랑스 작곡가 아르방의 곡입니다. 그가 남긴 변주곡들은 당시 유행하던 오페라의 유명한 아리아를 바탕으로 한 곡들이 많은데요.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에 나오는 정결한 여신의 선율 역시 트럼펫의 화려한 기교로 바꿔놓았습니다. 장 바티스트 아르방의 벨리니 노르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앨리슨 발섬의 트럼펫,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사랑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김사랑입니다. 다가오는 11월에 협연을 앞두고 있어요. 너무 어렵지만 계속 연습 중입니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4번 1악장 신청합니다. 짧은 몇 주의 사연이지만 협연을 앞두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지 짐작이 되는데요. 어떤 연주회일까요? 어떤 연주든 연주를 준비하는 그 과정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4번을 연주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보통 실력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무대에서 실력을 잘 발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괜찮다면 연주 마치고 나서도 서연 보내주세요.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김사랑님의 신청곡 들어볼까요?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4번 D장조 쾌에머러 218종 1악장 알레그로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시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4번 디장초 쾌버로 218종 희락장 알레그로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새소리나 시냇물 소리를 구체적으로 흉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을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5악장, 2번 베토벤 전환교향곡 1악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군어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소프라노 아리아 중에 하나입니다. 아, 주비브르.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플리나, 빈 방송 교향악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군어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아주 비브르,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플리나 빈 방송 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2번 베토벤 전원 교향곡 1악장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는 당첨자 주소방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으로 68 전원 중 1악장 전원에 도착해서 느낀 상쾌한 기분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으로 68전원 중 1악장 전원에 도착해서 느낀 상쾌한 기분.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2026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드의 후보가 발표됐죠. 피아노 부분에 우리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바흐의 가장 까다로운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 골드베르크 변주곡 앨범으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다니엘 트로포노프, 알렉산더 말로페예프, 마르크 앙드레 하믈링 등과 상을 놓고 겨루게 됐는데요. 앞서 임윤찬이 올해 오프스 클래식에서 올해의 기양 연주자상을 받은 상황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상식은 10월 7일에 열립니다. 이날 각 부문의 수상자뿐 아니라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오케스트라, 올해의 음반 등 각 부문의 수상자도 결정되는데요. 수상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미리 점쳐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바흐 작품으로 988 중 제15변주.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첫 곡은 원래 뮤지컬 넘버였는데 엘라 피츠제럴드 같은 재즈 가수들이 자주 불러서 재즈 스탠더드로 더 익숙해진 곡입니다. With a Song in My Heart, 메저 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2부 코너 시작해 볼까요? 스토리를 더해서 더욱 선명히 기억될 음악,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 아래 클래식 음악들을 묶어봤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이번 달엔 콩쿠르를 테마로 세계 유수의 콩쿠르들과 콩쿠르에서 입상한 실력이 있는 연주자들의 곡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경쟁의 무대, 콩쿠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콩쿠르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입니다.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는 러시아 작곡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를 기리기 위해 1958년에 시작된 콩쿠르인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그리고 쇼팽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리고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고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성악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콥스키 작품을 비롯한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이 주요 레퍼토리로 구성되는 콩쿠르입니다. 우리나라 연주자 중엔 정명훈, 백혜선, 손여름, 조성진, 최윤수 등이 역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죠. 이쯤에서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1회 수상자를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1958년 1위 수상자는 바로 반 클라이번입니다. 당시 23살의 미국인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은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심사위원과 러시아 관객을 사로잡으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때는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시절이었죠.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한 직후였고 차이콥스키 콩쿠르 역시 소련의 문화적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 무대에서 미국인 피아니스트가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차이콥스키를 연주해 우승한 것이었죠.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반 클라이번의 우승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을 대표하는 지휘자였던 키릴 콘트라시는 콩쿠르 이후에도 반 클라이번과 음악적 인연을 이어갑니다. 클라이번과 함께 미국 카네교에서 공연했고요. 이후 RCA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녹음했는데요. 이 녹음은 역사적인 음반이 됩니다. 1959년 그래미 최우수 클래식 연주 부분 상을 받았고 훗날 클래식 음반으로는 최초로 100만 장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세우죠.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비플랫 단조, 작품으로 23중 3악장, 알레그로 컴푸어코, 반 클라이번의 피아노, 키릴 콘드라신이 지휘하는 RCA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추 작품으로 23중 3악장 알레그로 콘 푸오코 반 클라이번의 피아노 키릴 쿤드라신이 지휘하는 ICA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이번 주엔 차이콥스키 궁제 콩쿠르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린 음악가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966년 우승자 그리고르 소콜로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소콜로프는 불과 16살 레닌그라드 음악원의 학생이었습니다. 5살에 음악을 시작했고요. 12살에 첫 독주회를 열었던 소콜로프는 당시까지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위를 한 최연소 연주자였습니다. 타고난 천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위대한 피아니스트 에밀 글레스가 그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됐죠. 그런데 이후의 행보가 흥미롭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지만 소콜로프는 스타 피아니스트의 화려한 활동보다는 독주회 중심의 음악가로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보통 국제 콩쿠르 우승자가 세계적인 스타로 급부상하고 음반을 대량으로 발매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그는 스튜디오 녹음을 꺼리는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실제 공연에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현재까지 그가 발매한 음반의 상당수는 실황 녹음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연주는 흔하지 않은 스튜디오 녹음 음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콜로프가 콩쿠르

에서 우승한 직후 네메 예르비와 러시아 국립교향악단과 남긴 음악입니다. 들어볼까요?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으로 22중 2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잔도 그리고리 소콜로프의 피아노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교향악단 연주로 만나보시죠.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으로 22중 2악장 알레그로 스케르잔도 그리고리 소콜로프의 피아노 네메 예레비가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 교향악단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이번 달엔 콩쿠르를 테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는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독창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라트비아 출신의 기돈 크레머입니다. 기돈 크레머는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고 1965년에는 모스크바 음악원에 들어가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허에게 배우게 됐는데요. 1967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3위, 1969년 파가니니 콩쿠르 1위를 거쳐 1970년 제4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3세였습니다. 크레마는 사실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 이후에도 콩쿠르형 바이올리니스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기존의 유명 레퍼토리보다는 새롭고 낯선 음악을 찾아가는 음악가가 되었거든요. 그가 직접 만든 크레메라타 발티카를 통해 젊은 발트 지역 음악가들을 지원했고 현대 음악과 실험적인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선보였죠. 크레머가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연주했던 작품 중 하나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였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3악장 피날레를 발췌해 준비했는데요. 매우 빠르고 생생한 리듬 속에서 러시아적인 민속음악의 색채와 바이올린의 눈부신 기교가 쉴 새 없이 펼쳐지는 곡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으로 35중 3악장 피날레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초, 작품으로 35종 3악장 피날레.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 달에는 세계적인 콩쿠르를 테마로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준비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를 통해 음악가로서의 입지를 넓혀온 연주자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1살이었던 미하일 플레트뇨프는 1978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분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이후 피아니스트뿐 아니라 지휘자, 작곡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특히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을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한 작업으로도 유명한데요. 오늘 준비한 곡은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제1곡 행진곡과 제7곡 안단테 마이스토소입니다. 행진곡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모인 아이들의 들뜬 분위기를 경쾌하게 느낄 수 있고요. 안단테 마이스토소에서는 느리게 장엄하게라는 뜻 그대로 동화 속 환상적인 세계가 절정에 이르는 듯한 장엄한 선율이 펼쳐집니다. 1978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직접 편곡해 선보인 곡이기도 한데요. 플레트뇨프의 천재적인 음악성과 독창성을 강렬하게 보여준 작품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연주회용 모음곡 중 제1곡, 행진곡, 제7곡, 안단테 마이스토소. 한 대의 피아노에서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다채로운 색채를 만들어내는 플레트뇨프 연주로 만나보시죠.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키 인형 연주회용 모음곡 중 제1곡 행진곡, 제7곡 안단테 마이스토소, 미하일 플레트뇨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오늘은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를 테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빅토리아 뮬료바는 1980년 헬싱키의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한 데 이어 1982년에는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서방으로 망명하게 되는데요. 당시 소련을 대표하는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서방으로 망명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이 커졌었죠. 이후 뮬료바는 단순히 러시아 레퍼토리에 머물지 않고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 실험적인 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탐구했습니다. 1982년 뮬로바가 우승을 차지했을 때 당시의 결선 실황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연주에는 재미있는 인연이 있는데요. 지휘를 맡은 파벨 코간은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드 코간의 아들이고, 레오니드 코간은 바로 뮬로바의 스승이었거든요. 스승의 아들과 함께한 무대에서 젊은 뮬로바가 파가니니를 연주한 셈입니다. 파벨 코간의 지휘, 러시아 국립교향단이 함께한 빅토리아 뮬로바의 바이올린 연주로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 D장조 작모로 6중 1악장을 발췌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있을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입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공연이자 전 국립심포니 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가 4년 만에 한국 관객과 재회하는 무대인데요. 피아니스트 신창현과 라마이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 등을 협연할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이야기를 만나는 클래식,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연주자는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20살 나이에 피아노 부분 1위와 전체 참가자 가운데 최고 연주자에게 주는 그랑프리를 수상한 다니엘 트로포노프입니다. 트로포노프는 폭발적인 기교와 섬세하고 시적인 음색을 동시에 갖춘 피아니스트로 유명한데요. 또 피아니스트일 뿐 아니라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작품도 작곡하는 작곡가로도 그 재능을 펼치고 있습니다.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를 테마로 한 오늘 이 시간, 다니엘 트로포노프의 연주를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으로 21 중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다니엘 트로포노프의 피아노 미하일 플레트뇨프가 지휘하는 말러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0: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협의회.

끝없이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속도로 가는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 자기 안에 타인이라는 다른 중력이 있을 때 은하수처럼 춤추는 길이 생긴다. 뒤돌아보는 건 사랑의 방향이다. 끝은 마지막에 도착하는 선이 아니라 뒤돌아볼 때마다 떠오르는 점이며 수많은 점이 모여 슬프고 아름다운 마지막이 이루어진다. 녹아 없어질 눈의 나라만이 알고 있는 덧없는 진실이다. 박혜진 작가의 책 이제 그것을 보았어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짙은이 부른 그대라는 순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난다에서 펴낸 박혜진 작가의 책, 이제 그것을 보았어 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박혜진 작가는 이 책을 들고 북카페 초대석에 오신 적이 있죠. 그때 많은 카페인 분들과 함께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여행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혜진 작가 문학평론가시고요. 또 편집자시기도 하죠.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그런 분 이름일 텐데요. 우리 북카페에서 이 박혜진 작가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 드렸었지요. 다음 주 한불수교 140주년 그 행사 때문에 제가 파리에 갑니다. 그래서 북카페를 일주일간 비우게 되는데 그 월화수목 4일간의 생방을 스페셜 DJ 두 분이 채워주실 예정입니다. 수목 채워주시는 분은 지난주에 이미 얘기를 했죠.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죠. 얘기를 미리 초입에 했었고요. 염승숙 작가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월화 요일 생방을 진행해 주실 분 아직 소개해 드리지 않았는데 바로 짐작하셨겠지만 박혜진 작가입니다. 박혜진 편집자, 박혜진

평론가, 박하진 작가, 너무나 그 부르는 호칭이 다양한, 그러나 책이라고 하는 세계 곁에 이 각도 저 각도에서 계속 항상 단단하게 붙어 계신 그 박혜진 작가님이 우리 북카페에 오실 예정입니다. 월화 생방 진행해 주실 거고요. 소설 이야기, 시 이야기, 또 우리 소설 북클럽의 염승숙 작가와 또 화요일에 무리하는 시인들 두 분과 함께 박혜진 작가가 펼쳐 주실 얘기 기대하면서 생방 때 많은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미리 문장 카펫으로 어서 오십시오 하는 느낌 깔아봤습니다. 오늘도 2시까지 함께 흘러가 주시죠. A Great Big World의 You,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가 부른 Pure Imagination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야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기꺼이 곁을 내어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신뢰와 결속을 다지는 이 물질 덕분에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을 누르고 무리를 지어 협력하는 사회적 동물로 진화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옥시토신을 사랑의 호르몬 혹은 포옹의 호르몬이라 부르며 인류애의 과학적 증거로 찬양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이 밝혀낸 옥시토신의 진짜 얼굴은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큼 마냥 평화롭고 다정하지만은 않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에 속한 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결속력이 강해질수록 뇌는 역설적으로 우리 밖에 타자를 향해 맹렬한 배타성과 공격성을 띠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화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다른 부족과 목숨을 건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인류에게 내 편을 향한 극진한 사랑과 남의 편을 향한 잔혹한 혐오는 결국 생존을 위한 동전의 양면이었던 셈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은 이런 생물학적 본성을 날카롭게 직시한 작품입니다. 비행기 추락으로 무인도에 고립된 소년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리를 짓고 규칙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 내부의 결속이 단단해질수록 무리에 동조하지 않거나 이질적인 소년들을 향한 배척이 날로 심해졌고 결국 야만적인 폭력으로 변모해 갑니다. 얼굴에 색칠을 하고 창을 휘두르며 우리가 아닌 그들을

잔혹하게 사냥하는 소년들의 섬뜩한 연대는 무리를 지키려는 가장 원초적인 호르몬의 부작용을 꼭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역시 거대한 파리대왕의 섬인지도 모릅니다. 나와 정치적 신념이 같거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그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나의 선 언어를 던지는 시대. 특정 누군가를 함께 혐오하고 조롱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뜨거운 소속감과 짜릿한 연대감의 정체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가 분비하는 옥시토신의 장난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과 혐오가 동일한 화학물질에서 뻗어나온다는 사실 앞에서 잠시 생각해봅니다.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내 편을 사랑하는 것은 호르몬이 시키는 생물학적 본능이지만 내 편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상상하고 껴안는 것은 화학물질의 지배를 거스르는 치열한 이성과 자유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네사 칼튼 A Thousand Miles 들려드렸습니다. 이간 카페인 통해서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 사랑과 포옹의 호르몬의 이면을 살펴봤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혐오라는 감정에는 사실 진짜 온 세상이 다 싫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편을 보호하고 그리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존재들을 또그 그룹을 밀어내는 배척하는 그 이중성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혐오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말고 호르몬의 영향을 거슬러서 진짜 차가운 냉철한 이성으로 나를 갈고 닦아야 될것 같습니다. 조지 벤슨의 스테어웨이 투 러브 그리고 존 보든, 샘 스위니, 벤 콜맨이 함께한 곡 How Long Will I Love You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오늘의 작품 바로 만나보시죠.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쌓아둘 이야기를 말이에요.

서늘한 새벽 공기 사이로 묵직하고도 규칙적인 도끼질 소리가 숲의 짙은 정적을 깨웁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후미진 숲속 28살의 청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남에게 빌린 도끼 한 자루만을 꽉 쥐고 월든 호숫가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숲에 쓰러져 있던 하얀 백송을 베어 기둥을 세우고 직접 파낸 모래와 흙을 발라 굴뚝을 올리며 자신만의 작은 오두막을 짓고 있습니다. 손끝에 배어나는 향긋한 송진 냄새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그리고 햇살을 받아 마치 은비늘처럼 반짝이는 월든 호수의 잔물결. 이 작고 투명한 세계에서 소로우는 그 어떤 시계나 달력의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의 문을 엽니다. 오두막 앞 그루터기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소로우는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콩코드 마을 사람들의 쫓기는 듯한 삶을 떠올립니다. 저 너머의 사람들은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사기 위해, 더 좋은 마차를 끌고 유행하는 옷을 입기 위해 평생을 빚과 노동의 굴레에 묶여 허덕이고 있습니다. 수십만 평의 농장과 헛간을 가득 채운 화려한 가구들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거대한 족쇄이자 감옥이 되어버렸죠. 때때로 숲 너머에선 피츠버그행 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달려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소로우는 그 시끄러운 문명의 속도에 결코 휩쓸리지 않은 채 사람들이 생존이라는 핑계로 스스로를 착취하며 서서히 질식해가는 그 참혹한 풍경을 조용히 응시합니다. 나는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아보기 위해 숲으로 왔다. 소로우는 맑은 호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을 향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기 위해, 자신이 진정으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삶이라 부르지 않기 위해,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끔찍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단돈 28달러 12센트 반으로 지은 두 평 남짓한 이 초라한 오두막은 그에게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맹목적인 속도와 물질의 욕망에서 완벽하게 탈주하여 마침내 내 영혼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눈부시고도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잭 존슨이 부른 Imagine 띄워드렸습니다. 세상의 끝, 그 폐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그리워하게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우리가 평소에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소박한 하루,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을 펼쳐봅니다. 이책 막연히 유유자적한 생활의 기록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꼭 집중해 주시죠. 이 책에 쓰인 1845년 그 미국 사회는 산업혁명이 절정에 달해서 모두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부유하게 이런 외침, 이런 동력에 휘말려 있던 때였거든요. 그때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 전도유망한 청년 소로우가 선택한 길은 좀 달랐습니다. 남에게 빌린 도끼 한 자루를 딱 달랑 쥐고서 월든 숲속 호숫가로 들어가서 무려 2년 2개월 동안 철저히 홀로 살아가는 그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한 거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숲에서 마주한 또 현실은 어떠했는지 낭독 통해서 계속 만나보시죠.

맹렬한 눈보라가 숲을 휩쓸고 지나간 뒤 월든 호수는 한치의 틈도 없는 두껍고 단단한 얼음판으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거대한 눈더미에 갇혀 외부와의 통행이 완전히 끊긴 깊고 깊은 겨울밤. 오두막 안에는 장작이 타들어가며 뿜어내는 따스한 온기와 매캐한 연기 냄새만이 희미하게 감돕니다. 숲의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인 이 거대한 침묵 속에서 램프 불빛에 의지해 홀로책을 읽는 소로우의 곁에는 며칠째 찾아오는 이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외롭다거나 고독에 짓눌린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에게 친구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눈밭을 뒹구는 붉은 다람쥐, 한밤중에 구슬프게 우는 부엉이, 그리고 투명하게 얼어붙은 호수의 숨결까지. 이 적막한 숲속에서 그는 별빛과 눈보라와 완벽하게 교감하며 우주의 아주 충만한

일부로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는데 어찌 외로울 수 있단 말인가. 소로우는 텅 빈 오두막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활기찬 우주 한가운데 앉아있음을 느낍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무의미한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나라는 존재의 밑바닥까지 깊숙이 내려가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도 압도적인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사색과 침묵으로 꽉 채워진 길고 긴 겨울이 지나가고 마침내 숲의 차가운 공기에 미세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마치 대포를 쏘는 듯한 거대한 굉음이 월든의 고요를 찢고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겨울 내내 호수를 숨막히게 짓누르고 있던 두꺼운 얼음판이 봄 기운에 녹아내리며 거칠게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생명이 멈춘 듯 얼어붙었던 대지가 깨어나며 뿜어내는 그 원초적이고도 경이로운 진동. 소로우는 호수가 기지개를 켜며 노래하는 그 거대한 해빙의 교향곡을 들으며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낍니다. 꽁꽁 얼었던 두꺼운 얼음이 깨지며 맑고 푸른 물결이 다시 차오르듯 인간의 영혼 역시 오래된 관습과 무지의 겨울을 깨부수고 언제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소로우는 그것을 확신하며 환희에 차오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는 빛이야말로 진정한 아침이다. 태양은 단지 아침에 뜨는 별에 불과하다. 호수의 거대한 얼음이 녹아내린 자리마다 진정으로 깨어난 한 인간의 찬란하고도 눈부신 첫 아침이 찬연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존 메이어의 슬로우 댄싱 인 어 버닝 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거대한 문명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와서 스스로의 영혼을 마주했던 숲의 기록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만나봤습니다. 우리 조금이라도 혼자가 되면 불안해하잖아요. 아마 그 증거가 계속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이책 한번 열어보시고 괜히 고전이 아닙니다. 한번 내 삶에 필요한 그 혼자만의 여유 꼭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최고원의 포레스트, 패신저, 버디가 함께한 곡 뷰티풀 벌즈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김신지 작가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퀘벡주. 이곳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부모보험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남성의 비율이 80%를 넘겼단 겁니다. 그만큼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데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 이 휴가를 쓸 순 없도록 강제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후 퀘벡주의 출생률이 꾸준히 오르면서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하네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건 물론이고요. 부모 양쪽이 서로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이 계절을 더욱 다정하게 느끼게 하는 분입니다. 김신지 박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들을 때마다 어색해요?
1: 네, 어색한데 왜 이렇게 거예요? 웃고 있지?
0: 그러니까요. 김신지 절기 박사인데 이제 줄여서 김신지 박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말 실수에서 나온 것인데, 그렇죠? 제가 김신지 절기 박사를 절기를 곳에 뭐가 무겁다고 그걸 홀라 까먹고 박사로 줄여서 말했는데 그 어감이 나쁘지 않았어요.
1: 뭔가 이 전문가로 이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기분이 새롭네요.
0: 김신지 박사와 함께하는 오늘의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시심이라고 하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일상에서 쓸 일은 잘 없죠. 근데
1: 맞아요.
0: 북카페에서는 그래도 우리 카페인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뭐 시심이라고 딱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아도 그에 준하는 어떤 말들을 좀 찾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라디오 들을 때 생각하는 게 사연으로 보내주시는 글들이 시심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죠?
0: 네.
1: 카페인 여러분들은 뭐 거기 시심의 전문가, 시심 박사들이시고요.
0: 그러네. 시심꾼. 거의 뭐. 네. 입만 열면 시심꾼 이런 느낌?
1: 맞아요.
0: 아.
1: 그런 것들도 모아서 묶어주면 그것도 시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0: 그러네요. 우리가 맘먹고 이건 시다라고 생각해서 쓰게 되는 글만 시가 아니라 일상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 라디오에 보내는 사연도 시심이 깃들어 있으면 그것은 시다라고 보는 거죠.
1: 네.
0: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더 시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시인의 에세이를 볼 거잖아요.
1: 네.
0: 저는 시인의 에세이를 읽을 때 좀 기대하게 되는 면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일상에서 시심을 길어 올릴까를 좀 목도할 수 있겠거니 하는 마음?
1: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시 얘기를 했는데 시와 네. 술 이야기를 했는데
0: 그렇죠.
1: 약간 시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혹은 지난주에 그 김혜경 작가의 글에도 있었지만 시를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아.

0: 시에 담긴 의미와
1: 어.
0: 상징을 내가 시인의 의도대로 받아들여야 될것 같은 부담감에 시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
1: 네.
0: 시인의 산문집으로 시작을 해서 시로
1: 아.
0: 한 걸음 다가가 보시면 어떻게 보면 시인의 산문집은 그 시심을 좀더 풀어 쓴 글에 가까운 것
1: 그렇죠.
0: 같거든요. 그래서 좀더이 단계적으로 다가가실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오늘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지난주에 술과 시, 오늘도 시와 시심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네요.
0: 맞아요. 시에 뭐 제철이 있나? 시의 제철은 사시사철이다. 하지만 왠지 또 가을에 이 얇은 시집 한권 들고 나가서 이
1: 네.
0: 낙엽 지기 전에 그 단풍 보면서 또
1: 그쵸.
0: 가을 하늘 이 왠지 더 여름보다 높아지고 구름들도 층을 좀 이루게 되는 이 가을 하늘 보면서 야외에서 시집 읽는 맛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계절인 것 같아요.
1: 햇빛을 조명 삼아서,
0: 네.
1: 그쵸? 유일한 조명 삼아서 읽는 맛. 오늘 기대하면서,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오늘의 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K씨의 나 그대 위에 시한 편을 쓰겠어. 아, 이 노래 제목이 이런데, 신 시작하님 만약에 이런 제목 같은 마음을 좀 품게 된다면, 누굴 위해 어떤 시 쓰실 거예요?
0: 갑자기요?
1: 아, 갑자기 이 제목이 너무 시심을 자극하잖아요.
0: 약간
1: 일상에 있는 게다 시라면서요. 부담 없이
0: 아, 그래.
1: 쾌고하려고 하지
0: 아, 제
1: 마시고요.
0: 마음이 이렇게까지 아름답지 않나 봐요. 나 그댈 위해 시한 편을 쓰겠어라고 할 때, 지금 제 머릿속에서 여러 명이 대결을 했거든요. 날 위해 쓸 거야? 날 위해 쓸 거야?
1: 아, 그럴 수
0: 하면서. 네, 그래서
1: 있겠네요.
0: 한 명은 되게 어렵게 골라야 될것 같아서, 방송이니까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네, 이게 좀 분란의 시작이 된것 같은데요. 자, 케이시의 나 그대 위에 시한 편을 쓰겠어. 듣고 오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철 산문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이소연 시인의 그저 예뻐서 마음에 품는 단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그저 예뻐서 마음에 품는 단어. 이런 단어들 목록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제목이 너무
1: 맞아요.
0: 좋아서.
1: 제목 그대로 그냥 한
0: 네.
1: 번에 어떤 우리 다 같이 뭐책 모임이나 클래스를 해도 될 것만 같은
0: 그쵸?
1: 서로가 좋아하는 그저 예뻐서 마음에 품는 단어의 목록만 쭉 적어봐도 왠지 마음이 몽글몽글해질 것 같은
0: 네,
1: 그런 생각이 들죠.
0: 좋습니다.
1: 네, 이소연 시인 먼저 소개를 드리면 시집 거의 모든 기쁨,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 콜리플라워 등을 펴냈고요. 그리고 2024년 펴낸 이첫 산문집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시로 그려내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팟캐스트 도심시 진행자이기도 한데 도심시가 도무지 지나칠 수 없는 심정으로 시를 쓴다의 줄임말 도심시입니다. 그래서
0: 지나칠 수 없는 심정이구나.
1: 그쵸.
0: 예.
1: 그런 게 시심이겠죠. 시인의 눈으로 찾아낸 이 장소에서 시를 이야기하는 그런
0: 네.
1: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번 산문집은 책 속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오로지 시인이 되고 싶던 아이가 시인이 되어서 즐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서 꿈을 이룬 사람의 맑은 언어로 일상을 들여다본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개글만 읽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0: 아니, 어릴 때부터 오롯이 시인을 꿈꿨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저는 꿈이 수없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0: 대부분은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와.
1: 맞아요. 그래서 이 원래 그 신문에 연재했던 이소연의 시적인 순간이라는 칼럼에서 글들을 좀 가려서 엮었고 또그 결이 이어지는 글들이 함께 담겨서 이번에 이 산문집 한 권이 되었습니다.
0: 와, 너무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작가, 그 시인 소개부터가 너무 흥미로워서 어떤 마음으로 담은 시적인 순간들이 이 안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래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인의 산문을 읽는 즐거움 또 매력 중에 하나는
0: 네.
1: 나는 무심히 지나쳐왔던 일상의 장면들이나 순간들 속에서 멈춰서서 그걸 바라본 사람의 시각 또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이야기가 담겨서가 아니라 작고
0: 네.
1: 작은 이야기여서 오히려 밑줄을 긋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시인의 산문집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저는 책을 이렇게 딱 처음 접하면 일단 아무데나 딱 이렇게 펼쳐서 본단
1: 오,
0: 말이에요.
1: 약간 그거 같네요. 어떤 운명북 혹은 그런 나의 오늘의
0: 나름
1: 행운을
0: 즐기죠.
1: 점치는
0: 예.
1: 것처럼.
0: 그리고 그냥 이 시, 어떤 이 책의 어떤 첫인상을 그걸로 딱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1: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거 유행시켜요. 책을 만나서 살 때,
0: 밈으로요?
1: 네. 우리 책을
0: 아무데나
1: 만났을 때,
0: 펼쳐서?
1: 아무데나 펼쳐서 그 책과 나의 어떤 합이라든지, 첫 만남이라든지를 그
0: 책점이에요?
1: 페이지로, 네. 그 페이지로 점쳐보는 거예요. 어디를 여셨나요?
0: 그냥 지금 아무거나 딱 열었는데, 144페이지가 나오는데, 야, 이거 진짜 농부 친구에게서 문자가 와 있다. EBS에 출연하는 소연아. 절대로 떨지 말고 이 연중 행사처럼 담담하게 고라니라니도 홍보 잘해요. 이 삼행시가 나오는 부분인데 EBS에 출연하는 이렇게 나와서
1: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0: 그러네요. 이렇게 이 굉장히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아주 일상적인
1: 네.
0: 일상 거의 모든 것을 다 함께 그냥 쉽게 좀 공유해 주는 느낌이 듭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창 제가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께 에세이 숙제 많이 드렸을
0: 네.
1: 때, 그때 소개했었더라도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일상에서 어떻게 시심을 끌어올리고 또
0: 네.
1: 그것을 문장으로 옮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산문집입니다.
0: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를 우리가 만나볼까요?
1: 네, 제목은 이슬처럼 작은 것을 가져오세요라는 글인데요. 제목이 가리키는 바가 또
0: 네.
1: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지

이슬처럼 작은 것을 가져오세요. 하얗게 텅 빈 워드 화면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뱉은 문장은 노르웨이 국민 시인 올라브 하우게의 시 진리를 가져오지 마세요의 한 구절이다. 이슬처럼 작은 것을 구하는 말은 빈 문서 앞에서 막막해지는 내게 힘을 주는 말이다. 그래, 내가 쓰려는 건 그렇게 크고 무거운 말이 아니니까 미리 겁낼 필요는 없다. 며칠 전엔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이와 함께 물총 싸움을 했다가 뜬금없는 말을 들었다. 물총에 물을 담는 과정에서 수돗물을 한참 흘려보낸 뒤였다. 엄마, 여기까지 달팽이가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뭔가를 달팽이에 비유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돗물이 만든 물길을 따라 진짜 달팽이 하나가 기어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여름 밤에 흘려보낸 가는 물줄기가 불러온 작은 생명체는 여태 어디 숨었다 나온 걸까? 다니기 좋은 촉촉하고 싱그러운 길이 열리길 기다렸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준 달팽이가 놀랍도록 신비로워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슬처럼 작은 것을 가져온다는 게 이렇게 큰 거였구나. 달팽이를 다시 풀립 위로 보내주고는 하루 내내 기분이 좋았다. 어쩌면 상실했다고 여긴 삶의 작고 소중한 풍경들이 어딘가에 잘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나타나 줄 거라는 기대를 심어주기 위해 달팽이는 여기까지 온 것인지도 몰랐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냉장고에서 서리태 콩물을 꺼내 마신다. 집을 나서기 전에는 옷장을 뒤적이며 궁리하는 시간이 길다. 마음에 드는 옷을 잘 갖춰 입은 날은 거울을 보며 웃는다. 도서관으로 출근해서 읽은 책들의 목록을 노트에 적어둔다. 그렇게 매일매일 이슬처럼 작은 것들을 가져와 쌓는다.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몰입하다 보니 의미 없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언젠가 위례의 작은 서점으로 동시특강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한 아이의 시가 잊히지 않는다. 종이를 나눠주고 좋아하는 것을 쓰라고 했다. 그 아이는 좋아하는 것을 적는 칸에 고등어라고 쓰고는 고등어에 대한 시를 썼다. 학교에서 돌아와 부엌 도마 위에서 팔딱거리는 생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마지막 부분이 압권인 시였다. 아이는 지금껏 자신이 좋아한 것이 죽은 고등어였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 했다. 아이에게는 살아 팔딱이는 생명체가 죽음보다 낯설었던 것이다. 지금껏 죽어 요리된 고등어만을 생각하고 좋아해 왔다는 걸 깨닫는 지점에서 나는 언뜻 진리를 본 것도 같다. 진리는 멀리 있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무엇일지도 모른다. 진리란 어쩌면 이슬처럼 작은 것을 가져오는 순간에 있지 않을까? 책을 읽다가 번쩍 밑줄 긋고 싶은 문장이 진리이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근처 백반집이 진리구나 싶다. 주차장에 나타난 두꺼비는 아침부터 꿈쩍하지 않고 있더니 9시 뉴스의 시작과 함께 엉금엉금 기어나와 긴 혀로 여름밤에 몸이 되기 위해 움직인다. 그나저나 나는 입냄새가 나는 마스크를 빨아놓아야 하는데 귀찮고 아침 식사 장만하는 것이 귀찮다. 이럴 땐 휴가가 진리인데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는 나에게 누군가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물으면 모소 대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슬처럼 작은 것들을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0: 이소연 작가의 책, 그저 예뻐서 마음에 품는 단어의 한 부분 함께 만나봤고요. 이어서 백아가 부른 별똥별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아,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쿵하게 되네요. 이 이슬처럼 작은 것에 집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다 보면 삶의 의미 없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왜 요즘 지난해부터 뭐 9월의 마음가짐 제출, 뭐 10월의 마음가짐 제출 이런 게 SNS에 이렇게 이미지가 떠돌곤
0: 네.
1: 하잖아요.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아, 너무 9월의 마음가짐으로 삼고 싶다. 이슬처럼 작은 것을 가져오세요라고 책상 앞에 혹은 이 휴대폰 잠궁화면에 써붙이고 싶은 그런
0: 네.
1: 생각이 드는 글이기도 했어요.
0: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들려준 그 주변에서 만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그 이야기를 포착해서 거기서 진리를 발견해낸 이 시인의 마음이 너무 놀랍게 느껴지고요. 특히 전이 고등어, 좋아하는 걸 쓰라는 말에 고등어 적어낸 아이가 이제 자신이 좋아한 건 이미 죽어서 요리가 된 고등어였다라는 거를 발견하는 걸로 마무리되는 시를 쓴 거.
1: 네.
0: 이게 참 놀랍게 느껴졌고, 그걸 또 이렇게 주워서 딱 이렇게 포착을 해주셨네요.
1: 어떤 시인지 너무 궁금해지기도 하고,
0: 네.
1: 정말 그 일상에서 사실 이 달팽이가 등장한 장면도 그렇잖아요.
0: 맞아요.
1: 뭐, 달팽이네 하고 풀잎에 놓아주고, 그냥 아이와 함께 오늘 달팽이를 봤다 하고
0: 네.
1: 지나칠 수도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이 표현도 촉촉하고 싱그러운 길이 열리길 기다렸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준 달팽이라고 하는 그 마음도 이것도 시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0: 그러네요.
1: 부분을 또 읽게 됐어요. 이게 제가 이소연 시인의 시 중에 되게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이 있는데 잠시 소개를
0: 네.
1: 해볼까요? 그 시집 콜리플라워에 나오는 서진이의 하굣길이라는 시예요.
0: 아.
1: 네, 이런 부분인데요. 어디까지 왔어? 저요? 지금 나뭇잎까지 왔어요. 나뭇잎은 너무 많잖아. 아니요, 그런 나뭇잎 말고 제가 있는 나뭇잎이요. 이제 어디까지 왔어? 벽돌까지 왔어요. 벽돌은 너무 많잖아. 아니요, 그런 벽돌 말고 중학생 닮은 벽돌이요. 벽돌 어디가 중학생을 닮았을까? 이제 꽃 있는 데까지 왔어요. 꽃이 피었구나. 네, 꽃이 피었어요. 라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
0: 네.
1: 네, 뒤에는 조금 더 이어지는 시가 있는데요.
0: 맞아요. 우리도 그 시를 그 무리하는 시인들
1: 네.
0: 시간에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들려주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
1: 그쵸.
0: 서진이의 하굣길을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열광하면서 들었는데
1: 맞아요.
0: 서진이 요즘도 그러려나? 이거 몇년 전인데 서진이 이제 조금 더
1: 서진이
0: 커가지고
1: 문꽉 닫고 있진 않니? 걱정이
0: 그러니까 서진아 어디까지 왔어? 거기 뭐라고 대답할까 좀 궁금할 지경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1: 맞아요.
0: 이 시가.
1: 저도 이시 처음 알게 됐을 때 지금의
0: 네.
1: 남편에게 막 읽어줬거든요. 어떻게 이런 순간을 포착했을까? 그리고 하지만
0: 남편분의 반응이
1: 저희
0: 어땠는지
1: 통화는 이렇게
0: 궁금해요.
1: 아름답진 않으니까요. 그 어디까지 왔어요? 아? 막 이런. 보통 통화할 때는 이제 취해서 집에 안 오고 있을 때뭐 이렇게
0: 네.
1: 통화했던 기억들이 스쳐지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하굣길도 있건만. 왜 우리의 귀갓길 통화는 아름답지 못한가?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0: 네.
1: 했었는데 어쨌든 이 시는 항상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때그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0: 맞아요.
1: 그 어느 시절로 돌아가는 혹은 마음속에서 이 다시금 순수를 좀 길어 올리는
0: 네.
1: 그런 느낌이 드는데 딱 방금 낭독한 이슬처럼 작은 것을 가져오세요와 관련해 이 시인이 쓴이글 자체가 그 시를 또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0: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소대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라고 대답하겠다는 것도
1: 네.
0: 이것도 이 모소대나무가 좀 신기하잖아요.
1: 네, 이 생략된 글의 부분에 등장을
0: 네.
1: 하는데요. 모소대나무가 중국 극동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이라고 해요.
0: 아.
1: 그래서 모소대나무 씨앗이 4년 동안 땅속에서 3cm 정도 자란대요. 그러다가 5년이 되는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게
0: 네.
1: 다 4년 동안 성실히 뿌리를 내린 덕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인이 등단도 늦은 편이었고 첫 시집 상제도 늦어서 주변으로부터
0: 네.
1: 염려의 말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시를 언제 쓰니? 남의 일에 오지랖돌 시간에 자신에게 집중해라. 주변에서 이런 걱정, 우려 섞인 이제
0: 네.
1: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시인에게 시는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찾아오지 않는 무엇이었다. 오히려 시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뜬금없이 찾아오는 것이었다. 지금 아이와 이렇게 여름에 수돗물 틀어놓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물총 싸움 할 때라든지
0: 네.
1: 혹은 강의하는 중에 친구들과 수다 떨때 미술관에서 바다에서 버스에서 혹은 동네 책방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지낼 때 오히려 시를 쓸 에너지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일상에서 시심을 길어올리는
0: 그쵸.
1: 방법이지 않을까, 비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0: 맞아요. 우리 카페인님들도 누가 혹시 우려 섞인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떤 조언을 해주는데 내가 뭔가 거기에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할 때, 요렇게 우리도, 아, 저 모소대나무처럼, 근데 4년에 지금 초반입니다, 초반. 아직 좀 남아있어요. 네.
1: 근데 되게 길게
0: 냅두세요.
1: 얘기해야 돼요. 근데
0: 길게?
1: 모소대나무가 뭐냐면요. 이게 땅속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그렇게 날 염려해준 사람은 또 이런 얘기 끝까지 안 들어준다고요.
0: 맞아요. 그냥 그 염려하는 발언을 전달만 하고 싶을 뿐이지, 모소대나무까지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1: 맞아요.
0: 아마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거겠죠.
1: 맞아요. 그래서 전이 부분 보면서 제가 시나 혹은 에세이에 대해서 이 시심, 글감 얘기할 때
0: 네.
1: 항상 언급하는 시가 그 나태주 시인의 시라는 시거든요.
0: 아.
1: 그냥 죽는 것이다. 길거리나 뭐 사람들 사이에서 버려진 채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이라는 되게 짧은 시인데 그 시도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가 어딘가 뭐 글감이 뚝 떨어지거나 영감이
0: 네.
1: 뚝 떨어지거나 시심이란 건 시인으로 등단을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0: 그쵸.
1: 그냥 죽는 것이다. 길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 채 빛나고 있는 마음의 보석을 그 발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또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0: 다 거리를 걷고 싶습니다, 갑자기.
1: 나갈까요?
0: 네, 뭐라도 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자, 그러면 그 다음 대목도 만나볼게요.
1: 네, 다음 대목은 이 시인이 한 문화재단에 추진한 문학기행으로 캄보디아 여행을 떠난 이야기인데요. 이 기행에서 최고의 인기가 바로
0: 네.
1: 가이드 분이었다고 해요. 이
0: 아.
1: 대학 때 불문학을 전공하고 무려 스탕달에 대한 논문을 쓴 사실을
0: 네.
1: 버스 안에 있는 모두가 알게 되면서 이막 환호했던 기억을
0: 와.
1: 이제 소환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서 배운 한 인사말에 대한 글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0: 듣고 갈게요.

서울로 돌아와 캄보디아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자 그가 좋아요를 눌렀다. 함께 보낸 시간을 상기시키면 좋아요뿐이겠는가? 이번 여행에선 감사와 감탄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버스 안에서 간단한 캄보디아 말도 몇 가지 배울 수 있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뜻의 캄보디아 말이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어꾼. 어꾼이라는 발음과 비슷한 한국말을 찾아 기억하기 쉽도록 지어낸 이야기에도 가슴이 뜨끔했다. 가진 게 없는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니. 내가 가져본 적 없는 마음이었다. 없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가지려고 애쓰지 않을 텐데. 욕심 부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인간 본성이 가져오는 고통에 대해서도 조금은 초연해질 수 있을 텐데. 가진 것에 감사하느라 없는 것에 대해선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다. 의도치 않은 심연 속으로 나를 던져놓고 그가 하던 말을 이었다. 캄보디아가 주는 최고의 선물은 캄보디아 사람들의 환한 미소라며 그 미소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버스에서 내려서 두 명씩 짝지어 뚝뚝이를 타고 이동할 거예요. 뚝뚝이에서 내리면서 땡큐 대신 업근이라고 말해보세요. 그가 말해준 것처럼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정말 뚝뚝이 기사님이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저 웃음 앞에선 전쟁이 훑고 지나간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되더라도 함부로 절망할 수 없을 것 같다. 절망 속에서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저 웃음처럼 존재하는 사랑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바이온 사원 앞에 다다랐기 때문일까? 사면탑에 새겨진 얼굴을 보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천년의 미소라 불리는 앙코르의 미소 앞에서 천년 동안 바위와 부딪혔을 햇살이 내게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기라도 하는 듯 잠시 눈앞이 캄캄해졌다. 위대한 걸작과 대면하는 순간 흥분 상태에 빠지는 이러한 증상을 일컬어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한다는데 정신을 차리는 와중에 스탕달 논문을 썼다는 가이드의 말이 생각나 웃음이 터졌다. 웃음이 준 힘으로 사원 이곳저곳을 걸었다. 타 프롬 사원에서는 머리가 없는 불상 앞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다.

머리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힌두교가 집권하면 불상의 머리부터 잘랐다고 한다. 영혼을 믿으면서 동시에 영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구나 싶어 난데없이 슬픔이 차올랐다. 머리 없는 불상을 지나 사원을 움켜쥔 스펑나무 뿌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스펑나무가 사원을 붕괴하는 동시에 지탱하고 있다고 한다. 그 광경이 마치 삶이 곧 죽음이고 죽음이 곧 삶이라던 부다의 가르침을 형상화한 듯했다. 사원을 에워싼 매미 울음소리 한가운데서 나는 또 가슴이 벅차올랐다. 걸핏하면 이러는데 앙코르와트에서는 제대로 서 있을 수나 있을까 싶었다. 걱정하면 걱정하는 일이 꼭 일어난다. 결국 앙코르와트 사원의 3층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무릎이 까져 피가 났다. 사람들이 어쩌다 그랬냐고 물으면 계단이 가파르고 어쩌고 하는 구차한 말을 다 넣어두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스탕달 증후군 때문이라고. 캄보디아 식당에서는 자주 전기가 나갔다. 불이 꺼지면 휴대폰 조명을 켜고 앞사람과 눈을 맞추고는 웃다가 이상하고 아름답게 늘어진 그림자 속에서 밥을 먹었다. 끓는 냄비 속에서 버섯을 건져 먹으며 어둠이 이렇게 정다운 거라면 전기가 없어도 감사했다. 캄보디아식으로 업근.

0: 해주신 것 같아요.
1: 제 마음대로 뉘앙스를 살려보았는데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문장이 등장하잖아요. 가진 것에 감사하느라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다. 이 문장 자체가 되게 훅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마음, 이거 자체를 떠올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여행의 경험과 함께 이 얘기를 해주신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가이드 분들마다 전문성이 이런 부분에 있지 않나요? 이 내가 똑같은 어떤 인사말이나 똑같은 관광지를 소개할 때 어떤 스토리와 엮어서 이 처음 온 사람들에게 잊지 못하게 전달을 해주는지, 근데 이
0: 맞아요.
1: 스탕달 논문을 쓰신 우리의 가이드님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억군이다라고 하시는 게, 와, 이 가이드의 구력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0: 그러니까요.
1: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아마 이 이소연 시인 외에도 여러 사람이 그 문장을,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이 여행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싶을
1: 맞아요. 그리고
0: 정도였어요.
1: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이제 캄보디아 여행 가실 때
0: 네.
1: 잊으실 수 없겠죠?
0: 그러니까요.
1: 캄보디아 말로 감사합니다가 뭔지 알아? 하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그
0: 네.
1: 정도로 기억에 각인이 될 만한 일화가 아닌가 싶어요.
0: 이런 부분도 참 밑줄 그었는데, 절망 속에서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저 웃음처럼 존재하는 사랑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요.
1: 맞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여행기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들
0: 질문
1: 물으시잖아요.
0: 많이
1: 근데
0: 해법하죠.
1: 우리가 너무 대단한 것을 느끼고 깨닫고 뭔가 교훈을 얻듯이 이 여행기의 감흥 혹은 이제 단상에 대해서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시인님이 풀어내신 이 글의 흐름을 보면 결국 여기도 시심이거든요. 그
0: 그쵸.
1: 어떤 여행지에서의 하루를 가이드의 통솔대로 하루를 보냈을 때에 거기서 무엇을 길어 올릴 수 있는지가 또 좋은 글, 우리가 잊지 못하는 글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왜 작가님이 책을 만나면 딱 펼쳐보면은
0: 네.
1: 그이 책과의 첫 만남을 그
0: 딱 들어오는
1: 페이지로
0: 문장들이 있을 때가 있죠.
1: 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책 소개하면서
0: 네.
1: 꽃보독으로 꿀에 꼬리를 무는 독서로 소개하려고 했던 책이
0: 네.
1: 바로 그 책이었어요. 그
0: 아,
1: 부분.
0: 고란이라니. 네.
1: 네. 그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농부 친구와 이 이소연 시인이 주고받은 글과도 사진으로 이루어진 책이거든요. 근데
0: 네.
1: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등장하는 부분이 책 속에 등장을 하는데, 어느 날 농부 친구가 손 위에 쌀을 올린 사진을
0: 네.
1: 보내왔대요. 그러고 다음날엔 가재, 다음날은 도마뱀, 또 청개구리, 냉이, 산딸기, 복분자, 논병아리, 우렁이,
0: 와.
1: 새집, 첫눈, 이렇게 끝도 없이 손 위에 뭘 올려놓는 거죠.
0: 구독도 안 했는데
1: 네.
0: 계속 그렇게.
1: 이런 걸 구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0: 저도요.
1: 그쵸?
0: 좋을 것 같은데요.
1: 다들 상상해보세요. 나도 농부 친구가 있어서 며칠에 한 번씩 그가 손 위에 이 구독자에게
0: 손 위에 올라간
1: 뭔가를 사진을 보내준다 하면, 그래서 이 소연 시인도 나는 어느새 도시 생활에 젖어 있었고 이 세계를 구성하는 그런 작고 귀한 것들과 멀어져 있었다. 농부 친구가 손 위에 무엇인가를 올려놓는 건 시를 쓰는 것과도 같았다. 무엇을 손 위에 올려서 시인 동생에게 감동을 전할 것인가? 그는 생각하고 또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다 종국에는 고라니까지 손 위에 올리게 되었을 테지. 나는 그제야 그간 그와 주고받은 사진과 글을 모아 책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데,
0: 네.
1: 이게 저는 등단도 하지 않고 발표할 지면도 없는데, 오로지 새로 사귄 시인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끊임없이 사진을 보내는 이 농부 친구의 마음, 꾸준함이 놀랍다면서
0: 네.
1: 시인이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쓰는데, 이것과 이 끈이 이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0: 네.
1: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장면, 순간을 채집하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게 많은 사람이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사연이 담겨 있는 책이 고라니라니 라는 책이고요. 실제로 책 속에서 고라니를 올린 사진은
0: 네.
1: 고라니를 억지로 잡은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사연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일상을 하루를 보내시면서 누가 퍼뜩 생각나서 사진을 찍은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0: 네.
1: 이거 보내줘야지 하고. 어쩌면 그 순간에 시심이 깃들어 있지 않나? 아마도 라디오에 보내시는 많은 사연들

0: 분들도 제가
1: 그렇죠.
0: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혹은
1: 맞아.
0: 뭘 하다가 고은 작가님 생각이 났어요 하면서 보내시는 순간순간 드릴 것 같아요.
1: 네, 아, 그게 다 시심이 깃들어 있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시니까 더 귀합니다. 빨리 사연 받고 싶어요.
0: 손에 뭔가를 올려서 여러분
1: 손 위에,
0: 손 위에 고라니까진 아니더라도 오늘
1: 좋습니다.
0: 여러분의 하루를 스쳐간 혹은 오늘
1: 네.
0: 하루를 좀 요약할 수 있는 뭔가를 올려서 또 사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반갑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좋습니다. 이 지금 책에 보니까 김은지 시인과의 일화도 많이 있더라고요. 같이
0: 맞아요.
1: 시집 만든 그 일화도 있고, 제 잠깐 요 보니까 그 도봉구 얘기 나오면서 남편 따라서 이제 도봉구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 도봉구에 사는 그 마음을 담아낼 때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김은지 시인이 뒤를 돌아보고서 나 때문에 여기 산다고 얘기하라고 했다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스란히 담아서 묶어내신 마음. 근데 거기다가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는데 그 마음이 뭔지 저도 알것 같았어요. 오늘 얘기 들려주신 거
0: 네.
1: 듣다 보니까 그래, 이런 이야기가 모여있는 요책 곁에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되는 게 아닐까.
0: 아.
1: 아마 그래서 우리 카페인 분들도 북카페 자꾸 오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0: 맞아요. 아주 시심이 가득한
1: 네,
0: 시간이네요.
1: 맞아요. 음악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하립의 시 해는 밤. 이문세, 잔나비, 김윤희가 함께한 곡 길을 걷다 보면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신지 박사와 함께 이소연 시인의 책 그저 예뻐서 마음에 품는 단어 나눠봤습니다. 진짜 작고 여린 것들 주변에서 보시면 잘 주워서 손 위에 딱 올리시고 북카페로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1: 그러니까 이 괜히 따라해보고 싶네요. 손바닥
0: 진짜요?
1: 위에 뭔가를 올려서 매번 여기 북카페 사연으로도 보내고
0: 우리는 그럼 딱 알아듣죠 이제.
1: 맞아요.
0: 아, 어디서부터 이런 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시작이 됐는지 네. 알게 되는 거죠.
1: 혹은 우리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그렇게 떠올랐다라고 네. 사진을 좀 보내보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오늘 덕분에 시심 잘 챙겨서 시심 반려시심 같은 느낌이 있어요.
1: 반려시심.
0: 내 안에 있는 시심. 네. 늘 있는 건데 지치거나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도록 잘 쓰다듬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1: 아우 좋습니다.
0: 네, 반려시심으로 우리 카페인 분들도 오늘 많이 더 정겹게 사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책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훈룡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20고개로 책 제목을 맞히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평소 정치적 소신을 숨기지 않는 셀렙, 그리고 이 마블 유니버스의 거의 최강자 헐크의 배우 마크 러팔로가 비판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새로운 지원군을 얻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마크 러팔로가 미국 거대 미디어 그룹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합병을 공개 비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기관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이죠.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CEO의 아버지이자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러팔로는 최근에 합병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라마운트사와 일부 유대인 단체들은 이 기업 합병에 유대인 문제를 끌어들였다라는 이유로 러팔로를 반유대주의 음모론자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헐리우드과 예술계의 유대계 인사들이요 공개 서한을 발표하면서 러팔로를 옹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나 관련 기업을 비판하는 것과 유대인 전체를 공격하는 것, 이거 전혀 다른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게임 이승열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트레이시 챕맨의 1988년 데뷔 음반에서요. Talking About a Revolution 전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4반세기 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벌어진 이 테러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전한 소식과 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이 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기본 지식이 우리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저에게는 그런 기본 팩트가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러팔로 편을 들 것이냐 아니면 뭐이 초대형 미디어 재벌의 편을 들 것이냐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러팔로도 뭐 재력과 실력으로 따지면은 뭐 누구 못지 않을 테이지만 요즘 뭐 헐리우드과 지금 미 정부와의 사이가 좋다고 할순 없잖아요. 그런데 헐리우드 배우들의 입장은 그런데 영화사, 이 거대 기업들의 입장은 또 그렇지 않죠. 말씀드린 이두 거대 영화사들, 파라마운트 미디어 재벌들, 스카이댄스, 워너브로, 디스커버리의 합병이, 그리고 그 미국의 독점 금지법에 근거한 어떤 소송의 대상이 됐죠. 이걸 들여다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 하반기, 하반기가 아니군요. 6월이니까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독점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러팔로 측에서는 이런 합병으로 인해서 미디어 권력이 더 심화되고 집중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그 감시 기술, AI 기술이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면서 이 순수한 동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자기의 의견을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도 뭐 이것도 문제적인 게 이스라엘과의 이뭐 기술 지원 서로 그런 형태의 그런 관계인데 이게 또 군사 활동에 밀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배드 액터의 스멜이 나는 아, 또 음모론자라고 비난받겠네. 아무튼 헐리우드는 누군가죠? 또 유명한 배우 한 분이 카키스토크라시라고 최근에 비난을 했더라고요. 이 특히 뭐전 세계가 그런 편이지만 미국의 현 행정부와 뭐 정부를 악덕 통치제다 이렇게 또 비난하고 나섰죠. 마크 러팔로 편에선 그 170여 명의 유대계 명사들, 뭐 문화예술인들 이 얘기하는 거는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공격과 우리 사회의 자유에 대한 공격은 깊이 연결돼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것은 반유대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나 뭐 이런 거대 기업들이 반유대주의 이 낙인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나 뭐 이런 유대계 재벌 쪽에서는 뭐 일부 뭐 비판이 정치적일 수도 있는 이 비판이 유대인에 대한 전통적 음모론이나 편견을 재생산한다라고 우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마크 러팔로 오늘의 주인공, 그가 출연한 영화 두 편은 사운드트랙에서 음악 골라봤습니다. 포르투갈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가 원작인 영화죠. Blindness 이 작품에서 루이스 본파의 삼볼레로 골랐고요. 이어서 음악 영화로 유명한 아일랜드의 존 카니 감독의 Begin Again 2014년 작품이죠. 마크 러팔로가 그 제작자 스타 제조기 한물간 스타 제조기로 나오죠. 실패와 낙담에 빠져 있는 그의 앞에 우연히 바에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키라 나이틀리가 그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 친구를 발견하고 오 새로운 심기일전에서 또 음악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뭐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였죠. 사운드트랙에서 미국 가수 아담 르바인이 부르는 Lost Stars 골랐습니다. 두곡 이어서 듣고 오죠.

브라질의 루이즈 본파의 삼볼레로, 그리고 미국 가수 싱어송라이터 아담 르바인의 로스트 스타즈, 둘다 마크 러팔로 주연의 영화 사운드트랙에서 골라서 전해드렸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9월 11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합니다.

있습니다. 오늘은 2012년 제85회 수상작을 살펴봅니다. 스코어 수상자는 중국의 이안 감독이 연출한 작품 파이 이야기에서 스코어를 맡은 캐나다의 작곡가 음악감독 마이클 데이나입니다. 주제가 수상자는 007 시리즈 스카이폴의 주제가를 만들고 부른 영국의 아티스트 아델이 공동작곡가 폴 앱월스와 함께 수상했습니다.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수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2년 제85회 수상작이었고요.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캐나다의 작곡가 마이클 데이나의 파이즈 럴러바이였습니다. 말씀드린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 파이 이야기 사운드트랙 에서 전해드렸고요. 다음 들으신 곡은 영국 가수 아델 그리고 작곡가 폴 앱스워스의 작품이죠. 주제가 스카이폴. 샘 멘데스가 연출한 23번째 제임스 본드 영화였죠. 스카이폴의 주제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세계 음악의 키워드 뒤풀이 음감회로 이어갑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네 개의 키워드로 만난 세계 음악 네 곡. 그 주인공들의 또 다른 음악 들어보죠. 먼저 월요일 키워드 프랑스 캬바레였죠. 그 시절을 대표하는 엑스팟이라고 그러죠. 미국인인데 유럽으로 이주한 뭐두 조국이 있다고 그랬다라고 전해지죠. 미국과 프랑스. 조세핀 베이커. 그가 부른 파리 파리. 1949년 발표곡입니다. 원곡은 멕시코의 어구스틴 라라의 1948년 마드리드라는 제목의 곡이었다네요. 이어서 화요일의 키워드 튀르키예의 아라베스크.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뮬렌트 에르소이. 그가 부르는 노래 미르벤 빌 알라 빌리요르. 나와 알라 신만 알고 있다. 피처링 아티스트는 타르칸입니다. 타르칸은 이미 세 음악에서 자주 소개한 아티스트 팝스타죠. 오늘 소개할 이 곡은 뭐 음악적 형태는 앞서 소개한 아라베스크의 그 당시 형식과는 좀 벗어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뭐 운명론이랄지 시련의 고통이랄지 체념 그리고 다소 과장된 감정의 표현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신에 대한 신을 향한 토로 이즈얀이라고 표현했던 그 개념 그 느낌이 제목에서부터 나네요. 나와 알라신만 알고 있다. 그런 정서로 또 아라베스크 느낌을 또 들어보시죠. 세 번째는 수요일에 만난 키워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소카 2015년작 데스트라 가르시아라는 아티스트의 루시라는 곡 들어보시고요. 네 번째, 목요일에 만난 키워드, 영국의 스키플이었죠. 1957년 영국 아티스트 조니 던칸, 그리고 그의 블루그래스 보이스. 당시 유행하던 그룹명이 이런 식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부르는 곡은, 이게 그러니까 스키플 젊은이들이 미국의 블루스와 포크만 연구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때 칼립소 붐이 런던을 중심으로 일었었는데 이 칼립소 음악도 굉장히 많이 또 가져다가 연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해석하고 편곡하고 했다라고 하네요. 조니 던컨 and his bluegrass voice의 Last Train to San Fernando. 칼립소가 원곡인 스키플 음악까지 네곡 골라봤습니다. 이어서 듣고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웨덴의 무케스퍼스 오케스트라가 부르는 Et fullkomligt kaos, 완벽한 엉망진창입니다. 스웨덴 밴드 무케스퍼스 오케스트라의 2001년 발표곡인데요. 화자는 자신의 삶이 완벽한 엉망진창이라고 말하죠. 조목조목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늘어놓죠. 하지만 그 지경 속에서도 새근새근 잘 자는 아기를 바라보며 초조하고 우울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불행해지지 말자. 스스로 다독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뭘 해도 안 된다. 그나마 남은 것마저 무너지고 있다. 까마귀들만 신이 나서 우리의 불운으로 잔치상을 차린다. 우리가 분수도 모르고 섣불리 달려든 탓이다. 마룻바닥은 삐걱거리고 지붕에선 물이 샌다. 이런 지경이니 버티는 게 신기하다. 우리 대문에는 그 흔한 금색 장식 하나 없다. 분명한 해결책이 있다. 물론 우린 그게 뭐건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우리의 궁전은 완벽한 엉망진창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배들로 빽빽하고 방마다 저들만 아는 노래가 흘러나온다. 다 지나간 이야기라고? 뭐?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다. 시간과 돈을 들여 저들의 집을 공들여 꾸민다. 그들의 최신식 주방에서는 표백제 냄새가 난다. 분명한 해결책이 있다. 질릴 만큼 세련되고 근사한 방식 말이지. 우리의 궁전은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말이지. 우리의 어린 딸은 잘 자고 잘 크고 있다. 그래, 여기서 뭘 더 바라냐. 우리의 궁전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지만 말이지.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이행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스웨덴 밴드 무케스퍼스 오케스테르의 2001년 곡 Ett fullkomligt kaos, 완벽한 엉망진창 노랫말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이행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오늘 2부 순서는 DJ 선곡 이열디의 앨범 반장으로 함께합니다. 1부 마무리는 9.11 테러와 그 직후에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배경으로 반전 메시지를 전하는 노래 골라봤는데요. 프랑스 아티스트 르노, 그리고 벨기에 악셀 레드의 맨하탄 카불. 이 음악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대만의 록 뮤지션 우바이의 2011년 곡 꿈에서 깨어나 밍싱 쉬펜 듣고 오셨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금요일 2부의 새우맥에서는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열립니다. 제 사적인 해설도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 열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는 스웨덴의 작곡가 연주자 듀오 스톨츠 리더의 음반 Queen of World Tribute to Anna Margolin 이란 앨범 소개했는데요. 사연도 길고 제목도 길고 따라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그 변방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음반이었는데 맞습니다. 그 지금 현재 세계 네이티브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60만 명에 불과한 동유럽의 유대민족의 언어죠. 이디시어로 쓰여진 시를 발굴하고 특히나 그 여류 시인의 당시 상황과 또 밀접한 그런 히스토리들의 디테일들을 또 알리는 그런 음악이었고요. 저도 소개하고 나서 차에서 따로 이제 들어보는데 집중을 할 만한 그런 공간에서 좀 정적으로 들어야 되는 음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이선 청취자께서 이게 이디시인지 독일어인지 스웨덴어인지 구분이 사실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냥 독일어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스웨덴어를 쓰는 이 작곡가 예술가 두 사람이 변방의 언어인 변방이란 말을 자꾸 써서 미안하긴 한데 이디시어 시인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걸 복원하고 나름 복권하는 아나 마르골린을 시인으로서 대우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으니까 사실 언어까지 깊이 들어가서 알아듣고 즐길 수 있으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최영경님께서 할머니의 무릎 위에 누워서 머리 대고 누워서 기묘하고 신기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렇죠. 1920년대 100년 전의 기록을 나름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음악은 21세기, 시는 100년 전 20세기 그런 묘한 미스터리가 있네요. 5802님께서 여름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즈음 제 일상의 OST가 될 것 같다. 멋지네요. 라고 써주셨으니까 보람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열디 앨범 반장 제가 고른 음반 소개합니다. 대만 앨범이고요. 주중에 키워드 교원민가 시간에서 소개한 아티스트의 음반을 좀 듣고 싶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좀 더 깊이 대만의 전설적인 보컬리스트 가수

위의 데뷔 음반, 1979년작 갈란슈, 올리브나무. 제일 첫 번째 트랙이 타이틀 곡이었어요. 그래서 주중에 소개를 했고, 갈란슈를 들었는데, 두 번째 곡부터 저는 오늘 가져온 거고요. 두 번째 곡부터 해서 제가 뒤에 두 곡을 뺐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고, 그리고 추가로 보너스 트랙을 더했죠. 리 타이샹이라는 프로듀서 작곡가를 또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보너스 곡은 일단 리타이샹도 보컬 자신이 노래를 해서 음반을 단한 장이지만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보너스 곡은 이 곡을 발표한 치위와 자신의 그 제자죠. 말하자면 데뷔를 시켜준 거니까. 제자와의 듀엣 곡을 한곡 추가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는 데뷔 음반이 너무나 출중해서 그게 평생의 어떤 무게로 그 커리어에 작용을 했다라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아니고, 이 음반이 출중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다들 인정을 하는 가운데, 치위의 행보도 그렇고, 리타샹의 행보도 그렇고, 벤치마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뭐 의미인지는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치위 같은 경우는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인데 뭐 자료 보니까 뭐 무보정으로 3시간의 라이브 콘서트를 소화하는 노익장을 발휘하고 계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보이고 리타이샹은 오랜 병환으로 10수년 전에 타계를 했고요. 그리고 뭐한 600여 곡의 곡들을 뭐 다양한 장르에서 뭐 그게 다른 가수에게 준 곡을 포함하고 또 상업 광고 음악 또 그런 자신이 또 클래식 교육을 받은 작곡가인 점을 살려서 그동안 타 가수에게 준 히트곡들을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또 발표한 음반 두장 등등이 있습니다. 자신이 노래한 독특한 보컬 음반도 한장 남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사연이 있어서 저작권도 포기하게 되면서 병환을 얻고 파킨슨 병을 굉장히 오래 앓았다고 하는데 저작권을 헐값으로 포기하는 그런 낭패, 이거는 음반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리타이샹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좀 어렵게 말려는 그랬다. 그런 사연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들으면 들을수록, 와, 다들 뭐이 녹음 현장에서 이걸 녹음하면서 리타이샹이나 치위나 그 외의 제작진들이 뭐 갈아 넣었다? 그런 표현이 좀 가벼워서 쓰긴 싫지만, 뭐, 그 상상을 해보면, 뭐에 홀린 듯이 만들지 않았을까? 당시 기준으로도 그렇고, 이후에 발표된 대만 대중음악사에서도 그렇고, 훌륭한 벤치마크가 되고, 또 이런 독특한 구성은, 뭐, 비슷한 작품이 나오기도 힘들 만큼,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위상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음반이었습니다. 훌륭한데 여기서 뭐 내가 이런 것을 취하고 저런 것을 취하고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진입장벽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섣불리 따라했다가는 아류작으로 치부될 위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갈란슈 음반에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치위가 데뷔작이라서 치위는 참고로 한 85년 이후로 리타샹과는 이제 그 문화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신이 혼자 제작도 하고 프로듀싱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디스코그래피를 꾸려가기 시작합니다. 나쁘게 헤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치위 같은 경우는 한때 그 불교나 또 기독교 뭐 이런 쪽의 음악에 심취한 그런 행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대학 가요제 출신이라서 학부에서 전공했던 인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잠시 또 미국 유학을 떠나서 인류학 석사를 또그 명문 대학에서 받아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영어 커버곡 위주로 발표한 행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음악적으로는 힘을 잃어가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작업들, 다른 협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작, 이 리타이샹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대표곡들도 뭐 2000년 초반, 그러니까 21세기에도 다시 리메이크되는 그런 형태도 있었고요. 이 음반은 근데 리타이샹의 영향권 안에 100%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15살에 바이올린으로 인정받은 신동이었고 타이베이 시향의 수석으로 또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클래식을 저버리고 대중음악에 뛰어든 게 아니라 뭐 진지한 음악, 시리어스 뮤직이라는 그런 범주에서 그런 뭐 현악곡도 쓰고 그러면서도 대중음악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위 음악 활동도 벌였다고 하고요. 이게 다 이제 70년대, 79년 이전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하면서 캠퍼스 민가에도 새바람을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소개하기로 그 금은장이라는 대회 시스템상 그 예술 가곡 부문이었다. 뭐 이렇게도 분류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해마다 달랐겠지만 이 당시에는 초급 뭐 예선이나 뭐 그런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클래식 가곡 창법이나 음악성의 기본 소양을 보지 않았을까. 심사위원도 본심에서는 주로 그 오페라나 뭐 합창 지휘자 이런 인물들이 또 클래식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심사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리타이샹도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두었나? 어떻게든. 근데 당시 그 민가 가수들은 대부분이 그 통기타 반주에 이렇게 소박하게 음악적으로도 뭐 복잡한 그런 전개나 화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난데없이 서프라이즈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아주 꽉차 있습니다. 순서를 흐트러뜨릴 의미가 없을 정도로 1번부터 1번은 포함은 안 했습니다. 1번이 제일 튀는 곡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1번이 1번이어서 다행이란 생각으로 그냥 2번부터 끝에서 세 번째 곡까지 9곡을 골랐으니까요. 그 흐름도 느끼시면서 여기 기악곡이 또 포함되어 있는 데요. 그거는 리타이샹의 뭐 이게 그러니까 치위의 데뷔 음반이긴 하지만 그걸 이제 보조하는 장치로서 이 음악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그냥 전체로서 그냥 존재하는 거기다가 물론 치위라는 이 출중한 너무나도 독보적인 음성의 이 가수를 발견하고 그게 이제 영감으로 작용한 거는 뭐 분명한데 음악적으로도 굉장한 역작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의 클래식 배경을 굉장히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녹여낸 그러면서도 여기 드럼 리듬이 등장하고 또 기타 일렉트릭 기타의 연주가 포함된 좀 노골적으로 전면에 드러나는 그런 곡도 있었는데 그 곡을 제가 포함했는지는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밴드 형태의 어떤 그런 드라이브가 느껴지는 리듬에 드럼, 베이스, 일렉트릭 베이스, 일렉트릭 기타의 그런 편곡도 한두

곡 정도 있고, 이들의 보컬 듀엣 곡은 보너스로 추가한 이 곡은 한마디로 하면 우수에 차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느끼기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멜랑콜리가. 아무튼, 치위의 간란슈 1979년 음반 오늘 DJ 선곡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DJ 선곡 열대 앨범 반장. 오늘은 대만의 아티스트 치위의 1979년 데뷔 음반 간란슈 올리브 나무에서 아홉 곡, 그리고 이 작곡가 프로듀서 리타샹과 함께한 듀엣곡까지 10곡 듣고 왔습니다. 뭐 자세한 제목 한국어 풀이는 저희 선곡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주말 안내해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정현 PD가 소개하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토요일 2부는 가을 개편과 함께 새로 시작한 평일 코너죠. 세계음악의 키워드 종합편.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대만 아티스트 천수화. 진숙화로도 알려진 영어 이름 사라 첸, 그가 부르는 생생 세세 생생 시시 모든 생애 모든 세상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아리아씨, 빨리빨리! 여기 새로 생긴 맛집이라 지금 바로 줄 서야 돼요. 허리업!
3: 네, 잠시만요. Please give me some time. I'll take a look at these pretty flowers. And since the sky is so clear today, I'll stop for a moment before moving on.
2: 아니, 지금 아리아씨 완전 슬로우 모션이잖아요. 아, 이러다 웨이팅 마감돼서 밥 못 먹는다니까요. Whoa.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3: Whoa, whoa, whoa. Calm down. 세상에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아요. Sometimes beauty reveals itself only when you take your time.
2: 네네,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 빨리 걸어가면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 너무 배고파서 어지럽단 말이에요.
3: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함께 걸으면서 여유를 즐겨볼까요? Let's go!
4: Hello, I'm Isha from EXIN. Who wants to run the fastest to meet you? 항공이들!
5: Hello, I'm Arya from EXIN and I enjoy the beauty of slowing down.

0: 둘, 셋.
1: Ready, action. 안녕하세요, 액션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 거 스페셜 DJ, 액션의 이샤.
1: 액션의 아리아입니다.
0: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아이유의 느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 아시나요?
1: 저 모르겠어요. 근데 와. 처음 들었는데 되게 좋네요.
0: 저 이 노래 옛날에 진짜 좋아했거든요.
1: 아, 나왔을 때.
0: 근데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아리아 씨.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느림의 미학, 느림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1: 네.
0: 평소에는 뭐든지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편이에요? 아니면 느긋하고 좀 여유롭게 하는 편이에요?
1: 저는 그 중간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일은 빨리빨리 안 하면 약간 성격 약간 급해지고 약간 짜증나는데, 근데 가끔씩 또 제가 제 I wanna take my time. 뭔지 아세요? 약간 느리게 여유 있게 다 즐기면서 하는 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딱 하나를 고르기 힘들고 제가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샤디는요?
0: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평소에는 그냥 느긋하고 여유로운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뭔가 이제 해야 될 게 생기거나 뭘 막 정해야 된다거나 이러면 그걸 미뤄두면 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럴 땐 좀 아 빨리빨리 약간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긴 하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가 많은 것 같긴 한데, 아리아 씨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그런 걸 느낀 적 있었어요?
1: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별로 안 치고 바로 다음날 출근한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에? 나 어제 왔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출근하자마자 전날에 갑자기 저한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시키고 저 노래 못하는데요? 아, 그냥 해봐! 나 모르겠는데? 해봐!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틀 안에 두 곡을 춤을 다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충격 먹은 기억이 있어요.
0: 빨리빨리의 액션이었네요.
1: 네네.
0: 저는 최근에 그때 느꼈어요. 저희가 그때 해외에 이제 나가서 해외 공항이었는데,
1: 네.
0: 좀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항에는 무빙워크들이 있잖아요. 무빙워크에, 무빙워크 위를 걸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다 한국 분들이에요. 외국인 분들은 무빙워크 위에 서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도 함께 걸어가면서 역시 여기를 걸어가는 거는 한국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1: 근데
0: 드네요.
1: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여기 지금 거의 4년 가깝게 살았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급해져요, 성격이. 그래서 인도 갔을 때마다 제가 항상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무 느려. 안 돼 하면서
0: 답답해요, 이제.
1: 아, 좀 너무 느린데 하면서 멤버들한테 자꾸 컴플레인 하는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0: 그렇다면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큼은 절대 서두르지 않고 100% 음미한다 하는 나만의 힐링 시간이 있다면?
1: 이번에 우리 샤디부터 드릴게요. 샤디는요?
0: 저는요, 걸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딜 몇 시까지 가야 돼 이렇게 걸을 때는 좀 신경 써서 시간을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길을 걸을 때 내가 왜 굳이 또 이 시간마저 서둘러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현대인들도 바쁘다 현대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속에서 그나마 여유를 느끼려고 걸어 다닐 때는 좀 여유롭게 걸어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1: 저도 그냥 별로 바쁜 일 아니면 좀 여유롭게 걸어서 즐기는 편인데, 그리고 리차지? 리차지도 저는 산책인 것 같아요. 산책하면서 좀 리차지 하는 것 같아요. 네.
0: 그렇다면 반대로 나의 하루 중에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잠깐 시간을 멈추고 싶다, 혹은 얍! 슬로우 모션을 걸고 싶다 하는 아쉬운 순간을 딱 하나 꼽자면?
1: 이거 저는 정확히 있어요.
0: 뭐죠?
1: 저는 일요일마다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일요일만 되면 시간이 약간 두 배새로 빨리빨리 돌아가. 그래서 나 지금 눈 떴는데 다시 나 내일 지금 출근해야 된다는 거야? 하면서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 많이 하는데, 그래서 네, 일요일 좀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0: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항공이들과의 시간을 천천히 즐기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1: We'd like to become friends with you.

0: share your daily life with us through our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1: 네, 그럼 잠시 노래 듣고 대화님과 함께 취향의 발견 코너로 돌아올게요. 필릭스의 Slow It Down.

0: 네, 오늘의 한국어 배워볼 표현은 발견하다입니다.
1: 발견하다 means to find something or fact that was not yet noticed or is not yet known. In English, it's similar to discover.
0: 네, 오늘의 한국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한국인들의 취향이 넓어지는 시간 함께할게요. 보석 같은 노래만 쏙쏙 골라오시는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원님,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한 주 만이네요. 네.
0: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2: 잘 지냈습니다.
0: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2: 지난주는 SNS 참 많이 했습니다.
1: 오. 네,
2: 이유가 있는데요.
1: 네. 뭔데요?
2: 제가 새로운 책을 냈거든요.
0: 아, 맞아. 그때도 말씀 주셨는데.
1: 네. 네.
2: 새로운 책 내고 별다른 변화는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길거리에서 갑자기 알아보고 이런 거 아니니까.
1: 네.
2: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들 새 네. 책을 구매하시면 그 책을 찍어서 저를 태그해서 올리시더라고요.
0: 어, 귀엽다.
2: 근데 제가 태그되면 알림이 뜨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네, 그래서 계속 SNS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1: 아. 네.
2: 괜히 들어갔다가 한 시간 동안 못 빠져나오고. 좀 그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약간 네. 인기를 실감하시는 일주일이었네요.
2: 아니, 그렇다고 막 알림이 엄청 많이 오진 않아요. 근데 계속 불규칙적으로 뭐가 이렇게 오니까
1: 네.
2: 하는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되고
1: 네,
2: 자꾸 집착하게 되고 왜 안 오지?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0: 네, 네, 저희가 앞에서 오늘의 한국어로 발견하다를 알려드렸어요.
2: 네.
0: 혹시 두 분은 최근에 일상에서 발견한 나만의 소소한 행복거리가 있다면?
1: 저는 제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에그타르트 맛집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세요?

0: 저
1: 저는
0: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서 진짜 I wanna gatekeep. 그 베이커리 그냥 저만 알고 싶어요.
1: 이 아레아의 행복감을 옆에서 맨날 소리로 듣거든요, 저는. 시키기 전부터, 시킨 다음부터, 이제 와서 한 입을 먹는 순간까지 저는 생생하게 옆에서 라이브로 듣기
2: 아,
1: 때문에.
2: 소리로 좀 표현하시나 봐요.
1: 네, 좀 표현력이 큰 친구예요. 그래서
2: 네.
1: 옆에서 듣고 있으면, 지금 행복하구나. 그래, 네가 좋다면 좋다.
0: 네,
1: 혹시 그때
0: 그랬습니다.
1: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지금 한번 재현해 줄수 있어요?
0: 네, 그랬습니다.
1: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경복궁 쪽에 약간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저는 카페를 저만의 선정 기준은 일단 사람이 없어야 되고 대형 카페면 안 되고 약간 길 골목에 있어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것
0: 아이고.
1: 같지만 약간 감성이 있는데 약간 혼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0: 카페 잘 있는
2: 아,
0: 거
2: 굉장히
0: 낫겠네요.
2: 까다롭네요.
1: 그래서 그런 카페를 한몇달 전에 발견해서
0: 오.
1: 즐겨 찾는 카페가 있는데 어딘지는 비밀이에요. 왜냐면 제가 가야 되니까 비밀이고.
0: 그쵸.
1: 네. 혹시 대현님은
0: 대한민은요.
1: 있으실까요?
2: 저는 같이 사는 고양이가 두 마리 있는데요.
0: 네,
1: 귀엽겠다.
2: 한 마리가 겁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계속 눈치만 보고 좀덜 친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친한지 제가 침대에 누우면 항상 같이 옵니다.
0: 아이고.
2: 네.
1: 고양이가 오기 쉽지 않지
0: 그쵸,
1: 않아요?
0: 그쵸.
2: 네. 근데 제가 누워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좋았나 봐요. 네,
1: 귀여워.
2: 그러니까 딱 오자마자 날 만지라는 듯이 이렇게 딱 쳐다보거든요.
0: 아,
2: 네, 그러면 이렇게
0: 귀엽다.
2: 잘 만져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1: 저도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그 와서 폭 안기는 그 기분 너무
2: 네,
1: 잘 알죠.
2: 너무 행복하죠.
1: 맞아요. 또 저희 대화님과 두 번째 만남인데 서로에게 새롭게 발견한 매력을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볼까요?
2: 저번에는 처음이라 익숙해지느라 좀 바빴던 것 같은데 두분 가만히 보니까 언어 천재인 것 같아요.
0: 아닙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와, 어떻게 아리아 씨는 몇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0: 저는 지금 4개 하고요.
2: 네 개. 와,
1: 아련 언어 진짜
2: 대단하다.
1: 잘해요.
2: 한국말이 이렇게 자연스럽다는 게좀 놀랍습니다.
0: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 하는 사람 진짜 없었거든요.
2: 네.
0: 저희 외국인 멤버 빼고. 그래서 아, 여기 살아남으려면 내가 무조건 한국어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진짜 열심히 영어를 아예 안 쓰고 멤버들이랑 피디님이랑 이렇게 회사 직원분들이랑 한국어를 대화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1: 그래서 누구 덕분에 이렇게 한국어 잘하게 됐죠?
0: 내 덕분이지.
1: 아, 이게 아닌데. 휴. 그렇다면 또 대화님의 매력은 어떤 것 같으세요?
0: 저 그때도 봤는데 대화님은 눈웃음 있으세요. 저는 또 눈웃음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는 없고요. 근데 저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눈웃음 있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저희 멤버들 중에도 샤디도 눈웃음이 좀 있는 편인데 대화님도 눈웃음이 되게 귀여우세요.
2: 네, 제가 그래서 주름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0: 아니에요.
2: 눈으로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1: 행복의 상징.
0: 맞아요. 엄청 귀여운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 진짜 저는 없으니까 진짜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해요.
2: 감사합니다.
1: 아, 저는 저번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느낀 게 뭔가 말씀하시는 말투가 되게 신뢰 가는
0: 맞아요.
1: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2: 신뢰, 네.
1: 네, 뭔가 이렇게
0: 맞아요.
1: 조곤조곤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신뢰감 있는 느낌이어서
0: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것
1: 너무
0: 같은데.
1: 저런 지적인 매력 탐난다 생각했습니다.
2: 아, 제가 자존감이 좀 낮아서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해.
1: 그렇다면 이제 칭찬 알레르기가 있는 매력의 소유자 대화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음악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취향의 발견!
2: 발견!
0: 취향의 발견, Discovery of Taste is a segment designed to broaden your musical taste.
1: 네, 대화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음악을 가져오셨나요?
2: 제가 그 제작진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두 분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장르
0: 네.
2: 여쭤봤더니 R&B를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2: 네. 그래서 R&B를 좀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1: 오!
2: 있고 이렇게 선곡을 하다 보니까 해외 R&B 음악들 좋긴 한데
0: 네.
2: 가사들이 네, 우리가 여기서 같이
0: 요즘은
2: 공유하기엔 좀 힘든 것들이
0: 그쵸.
2: 있어서.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R&B 명곡
0: 오,
2: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0: 좋습니다.
2: 봤습니다.
3: 오,
2: 네.
3: 너무 기대되는데요. 한국인들을 위해서 R&B 장르가 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R&B는요, 리듬 앤 블루스의 줄임말인데, 사실 정확한 설명을 하면 오히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0: 그쵸.
2: 네, 그게 참 어려운 장르인데,
0: 맞아요.
2: 왜냐면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R&B 하면 발라드 스타일, 느리고 서정적인 음악을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신나는 것도 R&B였습니다.
0: 그쵸.
2: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원래는 블루스에서 출발한 건데요.
3: 네.
2: 블루스는 정말 대중음악의 기초예요. 미국 흑인들의 음악이었죠.
0: 맞아요.
2: 근데 미국 현대사에서 Great Migration이라고 해서 미국 남부에 있던 흑인들이 북부의 도시들로 쫙 퍼지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이 블루스 음악이 조금 더 모던하게 변해요. 그걸 리듬 앤 블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엔 신나는 곡도 있고 좀 이렇게 편안한 곡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아울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쩐지 리듬 앤 블루스라고 하면 뭐 휘트니 휴스턴이나 아니면 뭐 머라이어 캐리가 부르는 그런 발라드 스타일의
0: 네.
2: 흑인 창법이 가득 들어간 그런 음악을 뜻하게 됐죠. 근데 원래 정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B의 세계는 옛날로 뿌리로 돌아갈수록 그리고 원류로 돌아갈수록 좀 정의가 복잡해집니다.
3: 아, 오히려.
2: 네, 그래서 그냥
3: 아.
2: 간단하게 알아두는 것이 지금은
3: 오.
2: 좋다.
3: 오, 되게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었던 것
0: 그쵸.
3: 같은데요. 우리 랑디, 아리아 씨도 R&B를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0: 맞아요.
3: 아리아 씨가 좋아하는 그 R&B의 매력 포인트는 뭐예요?
0: 저는 솔직히 처음에 제가 음악에 관심 생겼을 때 제가 R&B 좋아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냥 듣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별 누르고 플레이리스트 추가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그 콩동점을 보니까 다 장르가 R&B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이 장르를 좋아하나 봐 하면서 보는데 그 아티스트 분들도 다 메인 장르가
2: 네.
0: R&B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스타일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3: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R&B를 하시는 분들이 톤이 특이하신 분이 많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좀 저는 좋아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매력적인 R&B는 언제 어디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된 걸까요?
2: 20세기 중반이죠. 네, 1940년대, 50년대 그쯤에서 막 퍼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1970년대 그리고 60년대 그쯤에 이제 R&B 소울 열풍이 확 불었죠.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그때는 소울이 아니라 소울, 솔. 네, 소울 열풍이라고 네, 많이 불렀는데 1960년대 한국 가요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던 장르는 트로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거장이시죠. 뭐 이미자 씨. 네, 이런 분의 음악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그런 트로트 스타일이 아니라 좀 모던한 소울 음악들이 인기가 끌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뭐 젊은 세대의 취향 뭐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본격적인 R&B 열풍이 시작된 건 19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이따가 이야기해 볼 명곡들이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0: 알겠습니다.
3: 네, 이렇게 살짝 이야기 나눠보니 오늘의 음악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슬슬 오늘의 첫 번째 추천곡부터 만나볼게요.
2: 네,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듣고 계십니다. 지금 기준으로 들으면 옛날 음악 느낌이 나죠. 물론
0: 맞아요.
2: 나는데요. 1995년 이 노래가 발표됐을 때로 돌아가 보면, 야, 정말 이렇게 트렌디하고 앞선 음악이 없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들도 잘 살펴보면, 이전의 한국의 R&B 음악은 뭔가, 실제 이런 단어도 썼어요. 약간 김치 냄새가 난다. 그런데,
0: 한국스러웠다?
2: 이 노래는 뭔가 본토의 향이 느껴진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분명 한국화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덜 한국적으로 느껴졌던 좀더 본토 R&B의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엄청나게 크게 사랑을 받았고요. 솔리드도 대단한 스타가 됐죠. 이 음악이 히트했을 때 가요계 관계자들이 아 이제 이런 식의 R&B가 한국에서도 통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R&B 히트곡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0: 당시에 한국의 보이스투맨이다. 이렇게 불렸었고, 아마도 보이스투맨이라는 1990년대 초반에 세계적으로 인기 정말 많았던 그 R&B 보컬 그룹. 그 열풍이 한국에도 전해지면서 차차 이렇게 대중화된 게 아닌가 싶어요.
1: 뭔가 저는 제가 이 시대를 직접 살지는 않았지만 네. 그냥 이 전주가 딱 나오는 순간 와, 그 시대의 감성 약간 90년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0: 이때 제가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때는 그 안 그랬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들어보면 아, 90년대 티가 나는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 네. 그냥 미래의 음악처럼 아주 세련되게만 느껴지잖아요.
2: 아,
0: 한 30년 지났잖아요. 아, 2020년대 같다. 이제 저희가 나올 거예요. 네, 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2: 그쵸, 그쵸.
1: 네. 맞아요.
2: 그럴 것 같아요.
1: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려주세요.
0: 이 곡도 정말 명곡입니다. 박정현 씨의 나의 하루 준비를 했고요. 한국 R&B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 1990년대 후반입니다. 이때 뭐 공식적인 이런 명명을 쓰진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세 명의 박 씨가 있었어요.
2: 오~ 박 씨,
0: 박정현 씨.
1: 네.
0: 그리고 나중엔 화요비로 활동합니다만 아~ 박화요비. 그리고 맞죠? 박효신 씨도 비슷한 시기에 인기가 많았거든요. 세 사람이 들려줬던 그 절창. 특히 그 당시에는 약간 바이브레이션이 많은.
1: 맞아요.
0: 막 떨리고 화려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보컬을 들려주면 뭔가 R&B적이다. 그러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보컬들이 본격적으로 가요계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박정현 씨가 있었고요.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박정현 씨는 이제 해외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말 잘 못해서 무대 인사할 때 이렇게 쪽지에 적기도 했대요. 네, 되게 귀엽죠.
1: 네. 네,
0: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R&B나 힙합 같은 장르는 1990년대에는 아직은 한국에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대중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주로 교포, 유학생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한국의 힙합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던 드렁큰 타이거.
1: 아~ 네,
0: 드렁큰 타이거를 스타로 만들었던 뭐 어떤 신화적인 일화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뭐 LA에서 엄청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막 거기에서 랩을 하면서 같이 배틀을 했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저 친구는 본토에서도 먹어주는 사람인가 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기였어요.
1: 아~
0: 네, 박정현 씨도 어렸을 때 미국 교회 같은 데서 노래를 했었고 심지어 CCM 앨범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 본토의 느낌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왔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졌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말 그 작은 최고의 폭발적인 가창력. 그냥 무대에서 보면 바로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2: 대박.
1: 뭔가 한국 분들이 들었을 때는 또 이런 발라드 같은 느낌들만 듣다가
0: 네.
1: 이런 류의 R&B를 들으면 완전 새로운 느낌이 들 것 같긴 해요.
2: 그쵸, 그쵸. 네.
0: 그때 제 선배인 그 음악평론가 임진모 선생님이 요 당시에 보컬을 유리창 보컬이라고 했거든요.
2: 유리창?
1: 어, 진짜요?
0: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유리창 짝듯이 닦듯이. 하여튼 무대를 보면 화려하게 움직였어요.
1: 그때. 아. 네.
3: 저희도 한번 연습해볼까요? 유리창 정법?
1: 네, 이렇게 두 곡 먼저 맛보기로 만나봤는데요. 이쯤에서 왕곡으로 노래 들어볼게요. 대화님,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0: 박정현 씨 노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오.
0: 솔리드도 결정적이었지만 90년대 후반에 그 3박, 네, 박 씨 3명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정현의 네. 나의 하루 듣겠습니다.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소울 충만한 DJ 이샤와
1: R&B를 엄청 사랑하는 DJ 아리아 and
2: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은 이대화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청취 소감이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네, 오늘 취향의 발견은 한국의 R&B 명곡을 주제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대화님이 준비해 오신 음악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곡인가요?
2: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네, 이 음악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지만 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곡이라 가져와 봤는데 일단 브라운 아이즈는 그 나얼 씨와 윤건 씨의 2인조입니다. 이 중에서 나얼 씨가 나중에 브라운 아이드 소울로 활동을 하면서 네,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그룹입니다. 네, 또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기도 했는데 네, 이 당시에 2001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놀라운 건 두 사람, 그러니까 나얼 씨도 이전에 다른 그룹에 있었고 윤건 씨도 다른 그룹에 있었고 브라운 아이즈로 데뷔하진 않았습니다만 둘 다 사실 거의 무명에 가까웠거든요. 심지어 2001년에 인기 히트하고 있을 때 방송 출연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름 없는 가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 없는 신인들이 가요계를 완전히 휩쓸어버렸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2001년이면 부끄러운 일인데 대학교 1학년

0: 학생일 때거든요.
1: 오.
0: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1: 오.
0: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열심히 푸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하면 심심하니까 라디오를 하루 종일 매장에 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DJ가 두 시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거의 모든 DJ가 그날 계속 이 음악을 틀더라고요. 와, 정말 이 노래가 인기 있구나라는 걸 실감했던 곡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브라운 아이즈의 이 음악 스타일을 흔히 미드 템포 R&B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R&B 하면 박효신 씨나 박정현 씨가 부르는 그런 발라드를 의미를 했는데 얼핏 그렇지만 이렇게 비트가 있는 좀 끄덕거릴 수 있는 그루브가 있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좀 따로 떼어서 미드 템포 R&B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스타일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이후에 뭐 SG 워너비
1: 아.
0: 그리고 시아도 초반에 이런 음악 했었고 뭐 김종국 네. 씨도 했었고 2000년대 초반에 그냥 가요계가 이걸로 완전 통일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을 이 윤건 씨가 만들었다.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곡입니다.
2: 대박이에요.
1: 와,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실 제가 초등학생 때는 저희는 인터넷 소설이 엄청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0: 귀현이.
1: 와, 저 진짜 너무 팬이어서 네. 그 책도 있거든요. 실물 네. 책도. 그 정도로 인터넷 소설 진짜 많이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던 인터넷 소설에 이 노래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남자 주인공이 노래방에 가서 여자 주인공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냥 텍스트로 써있어요. 벌써 1년 이렇게 써있는데 그 소설을 너무 재밌게 보다 보니까 노래도 궁금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노래를 찾아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인터넷 소설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아,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들어볼게요.
3: 내가 안쓰러워 보여
0: 자이언티와 크러쉬가 함께 부른 그냥 듣고 계신데요. 네, 2015년에 발표가 됐고요. 당시 최고의 스타들이죠. 물론 지금도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음악을 준비한 이유는 역시 약간 역사적인 그리고 R&B의 계보 같은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브라운 아이즈의 나얼 씨 보컬만 하더라도 절창입니다. 고음으로 올라가서 화려한 기교를 들려주고 시원함과 뜨거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제 그런 보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R&B 쪽으로 갔었고 이제 그런 발라드 스타일의 음악이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2010년대쯤 되면 그런 보컬보다는 심플하고 좀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그런 느낌의 R&B 음악들이 많아집니다. 자이언티와 크러쉬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이 이후로는 R&B 트렌드가 다시 박정현 씨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해외도 마찬가지인 게 1990년대에 엄청난 보컬리스트들 예를 들어 머라이어 캐리의 스타일 막 진짜 화려하죠.
2: 맞아요,
0: 어떻게 저렇게
2: 맞아요.
0: 바이브레이션을 화려하게 하는데 음정들이 저렇게 멋있고 놀라면서 들었는데 지금 R&B를 주도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좀 몽롱하고요.
2: 맞아요.
0: 전자음 많이 쓰고.
1: 맞아요.
0: 예를 들어 프랭크 오션이라는 진짜 멋진
2: 맞아요.
0: R&B 스타가 있는데 그 사람 음악에 뭐 절창 이런 거 없거든요. 편안하게 부르죠.
2: 맞아요.
0: R&B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다.
1: 네,
0: 이런 얘기하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뭔가 R&B라는 장르를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있다가 이 두 분의 음악을 통해서 아 이런 게 R&B구나를 저도 처음 느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제 나름의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특이하고 좋은 음악이 있을 수가 라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제 친구,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죠. 제 친구는 솔리드나
1: 네.
0: 아니면 이런 박효신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고 그런 보컬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창법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대가 바뀌어서 다들 편안하게 부르니까 자기가 적응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2: 그쵸. 요즘은 뭐 화려하게 음정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목소리 전으로
0: 맞아요.
2: 트렌드를 만드는 것 같아요.
0: 네, R&B뿐만 아니라 폴킴 씨의 음악을 들어봐도 편안하게 부르잖아요.
1: 맞아요.
0: 네, 많이 바뀌었어요.
1: 요즘엔 좀 듣기 좋은 노래가 최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0: 네.
1: 것 같아요.
2: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R&B 이렇게 한국 R&B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0: 네.
2: 네. 그럼 대화님의 마지막 추천곡 들어볼게요.

0: 트렌디하고 이런 느낌을 잘 표현하는 아티스트고, 수민 씨의 진짜 대단한 점은 곡을 잘 쓰고 프로듀싱, 사운드 다 만지는 이런 사람들이 노래까지 잘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반면에 막 노래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프로듀싱을 또 엄청 잘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1: 코리스도 잘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네. 처음 놀랐어요. 네.
0: 그래서 수민 씨는 양쪽을 다 잘해서 정말 놀랍다. 그리고 K-POP 작곡과 프로듀싱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두 분과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
1: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근데 확실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그냥 들을 때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약간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느낌 좋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류의 R&B들이 맞아요. 요즘 많이 듣는 스타일이 된 것 같기도 해요.
0: 이제는 세련되고 좋은 느낌의 표준이 R&B로 굳어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그런 R&B적인 좀 약간 도시적이랄까 혹은 세련된 그런 느낌이 아니면 오히려 세련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니까. 다들 약간 느낌이 좋아서 듣는 약간 재즈풍의 로파이 음악들.
2: 네.
0: 이런 것도 잘 들어보면 그 재즈적인 코드 진행이 사실 R&B 음악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게 다 공유되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저희도 요즘에 이제 뭐 활동을 하고 컴백 준비를 하고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서 최근에 좀 느낀 건데, 아무래도 저희는 노래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프로듀싱이라던가 작사 작곡 같은 영역도 같이 해보면 같이 네. 같이 하고 배우면 좀 더 저희가 노래를 할 때에도 더 네. 이해를 하고 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1: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하다 네. 보니까.
2: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꼭 이렇게 수민님처럼 모든 걸 다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좋겠네요.
2: 네, 이렇게 세 곡 더 맛보기로 만나봤고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곡을 완곡으로 들어볼까요?
0: 저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네, 제 세대에 어울리는 곡을 고르겠습니다.
2: 너무 좋아요. 네.
1: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장항동 정산소로 들어올게요.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항공이들의 일상에 멋진 BGM을 틀어드립니다. 장항동 청산소.
2: 창항동 청산소 is a segment where we make background music suggestions tailored to your messages.
3: 여러분의 하루가 어땠는지 보내주세요. 아이돌 한국어 SNS EBS FM Korean에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네, 오늘의 심판은 바로 저 아리아입니다. 이샤님과 대하님은 사연에 딱 맞는 노래를 추천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의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1: 제가 또 열심히 명곡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2: 아, 그래요? 기대해도 되나요?
1: 그럼요, 랑디.
2: 대화님.
3: 지난주 해보니까 네. 이샤님은 그 워낙에 아직은 좀 어색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통으로 열심히 네. 하면 되는구나라는 공략법을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아리아님은 또 성향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일단 좀 관망하면서 한번 봐야겠어요.
1: 탐색전.
2: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사연 읽어볼게요.
1: 네, 마이 러블리 칼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 New semester started and I'm nervous but already missing my old friends so much.
3: 새 학기가 시작되어 너무 긴장돼요. 벌써 작년에 함께했던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새 학기. 와우. 저는 학교를 다닌 지가 좀 오래돼서.
2: 저는 약간 공감돼요. 저도 여기 약간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 했던 시간이 있어가지고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우리 샤디는요?
1: 저도 약간 오래된 것 같기는 한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팬분들도 네. 학생 레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MZ 친구들은 이제 새학기가 되면 그 젤리나 이런 조그만한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주면서 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진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2: 그렇구나.
1: 그래서 혹시 두 분은 약간 이렇게 되짚어 본다면 두 분만의 뭔가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꿀팁 같은 게 있었을까요?
2: 꿀팁? 솔직히 저는 적응할 때 꿀팁 같은 거 없었고 그냥 힘들면 힘들고 어떡해요 어쩔 수 없어 해야 될 거 해야죠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해야 되는 일에 포커스를 붙이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3: 아, 꿀팁이라 일단 나와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탐색해야겠죠.
2: 아, 맞아요.
1: 너무 중요해요.
2: 맞긴 네. 해요.
3: 여러 사람한테 다 잘 보이기보단 뭔가 저 친구가 코드가 맞는다 한 명 정해놓고 일단 조금씩 가까워지다 이제 여러 명하고 친해지는 네, 그런 방식을 택했던 것 같아요.
2: 오, 스트래티지가 있는군요.
3: 아, 다른 사람한테 말 걸기가 좀 어려우니까.
2: 아, 그렇죠. 맞아요. 네.
3: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겹쳐요. 저 사람이 봐도 서글서글해 보이고 내가 봐도 서글서글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 주위에 모이게 돼 있더라고요 또.
1: 아 맞아요. 약간 저 사람하고는 좀 친해지기 편하겠다 하는 네. 사람들 이렇게 딱 보이긴 하죠.
3: 맞아요.
1: 네. 와 근데 약간 저는 생각해보면 너무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한국은 사실 늘 3월 2일에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첫날 가면은 반도 바뀌어 있고 뭐 학교가 바뀔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처음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긴장감이 사실 그 시절에는 뭔가 최고의 긴장감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2: 그쵸.
3: 그 긴장감이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0: 있잖아요. 왜냐면
1: 맞아요.
0: 대학 때부터는 뭐 교실에 들어가도 이 사람하고 뭐 4년을 같이 보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2: 맞아요.
0: 근데 고등학생 때는 일단 반에 들어가면 아, 1년을 함께 할 친구들이구나. 이게 완전 정해진 거니까.
1: 맞아요.
0: 그 긴장감이 좀 그립기도 하네요. 어렴풋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2: 네. 그래서 두분 노래 정하셨을까요? 누구부터 하고 싶어요?
1: 먼저 발표해
0: 아,
1: 주시죠.
0: 제가 할까요?
1: 네. 오.
0: 저는 혁오와 그 선셋 롤러코스터가 합작한 앨범이 있습니다.
2: 네.
0: 거기에 영맨이라는 곡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2: 네.
0: 왜냐면 그 앨범 제목이 AAA입니다.
2: AAA.
0: 네, 새 학기에도 AAA. 모든 학점 A 받으시라고 제가
2: 오, 저 건전지부터 생각났어요.
0: 아, 생각해보니 그게 먼저 떠오르겠구나.
2: 저 그래서 아, 메트리랑 약간 건전지 그런 컨셉이구나 생각했는데 어, 아닌가 봐요.
0: 네, 오늘 제가 패배할 것 같습니다.
2: 네, 그래서 더 말씀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0: 제 지금 슬픔으로 가득 차서 떠오르질 않거든요.
2: 아,
0: 네,
2: 그래요?
0: 이사님한테 공을 넘겨드릴게요.
2: 알겠습니다. 샤디.
1: 생각나는 노래가 진짜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 Best Friend라고, 사위리와
2: 사위리?
1: 그 도자케 씨의 Best
2: 오.
1: Friend라는
2: And my
1: 노래.
2: best friend.
1: Yeah.
2: Got all money.
1: 뭔가
2: 에이, 그
1: 사연에서
2: 노래구나.
1: 작년에 함께했던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시길래 또 그렇게 함께 진짜 다 터놓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best friend로 지낼 수 있는 친구를 다시 사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화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되게 당당하고 약간 뭔가 애티튜드 가득한 노래니까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골라봤습니다.
2: 오케이.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 있으세요? 아니면 뭐 어필도 항상 환영하니까.
1: 어필이요? 저희 베스트 프렌드지 않습니까, 랑디?
2: 좀 생각은 좀 해볼게요.
1: 엄마? 서운해?
2: 대화님은요?
0: 어필이요? 예전에 빌리분들하고 할때 제가 반칙을 쓴 적이 있어요.
2: 반지요?
0: 네. 예를 들어, 혁오가 두 분보다 그 대선배 아닙니까? 그
2: 그쵸?
0: 음악인으로서.
2: 그쵸?
0: 네. 그래서 그 해외의 선배들 챙기기보다는 이제
1: 우와,
0: 국내 선배들을
1: 반칙이다.
0: 챙길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반칙 한번 써봅니다.
1: 혹시 몰라, 도자켓이 그 같이 콜라보 하자고 할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야.
2: 와, 여기 게슬라이팅. 와. 저 생각을 해봤는데,
1: 네.
2: 이렇게 둘이 들어보니까, 제가 들었을 때 조금 더 공감이 되고, 조금 더, 아, 이 노래 들으면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든 노래.
1: 나다.
2: 이렇게 해서 오늘 선곡 여정은 바로,
0: 네,
1: 우와,
0: 인정합니다.
1: 뭐야?
0: 예.
1: 감사합니다.
2: She my best friend.
1: 팝송의 특이죠. 가사는 몰라요.
2: 그쵸.
0: 아, 저는 새 학기에 집중해서
1: 네.
0: 시험이 바로 떠올랐는데,
1: 아.
0: 네, 거기에서 건전지를
2: 아,
0: 떠올리실
2: 저는
0: 거라고는.
2: 그래서 건전지만 생각 못 해가지고.
1: 아, 다음
0: 네,
1: 주에는 조금 더
0: 패착이었습니다.
1: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2: 파이팅입니다.
0: 사실 저번에도 제가 승리했지만, 사실 제가 잘해서 해준 것 같진 않고,
1: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선곡.
0: 네. 이제 처음 만난 긴장은 풀렸다고
2: 아, 그래요?
0: 하겠습니다. 네.
1: 네, 대중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님과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대화님, 오늘 어떠셨나요?
0: 네, 오늘 지고 보니까, 네, 좀더 친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 좋은
2: 그럼 좋네요.
0: 네, 다음 주에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우와,
2: 네,
1: 기대돼요.
2: 저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RM을 진짜 좋아하지만 제가 모르는 거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설명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국
0: 네.
2: RM도 진짜 몰랐는데 많은 거 알게 돼서 오늘 되게 좋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0: 아,
2: 너무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뿌듯합니다.
1: 저도 오늘 이렇게 시대별로 또 변화와 함께 들어보니까 더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곡으로 빅나티의 노스텔지아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 사랑하자!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제법 선선하죠. 가을이네요. 엘리베이터 탄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어머니. 엘리베이터 내리고 나서 엄마 아는 사람이야? 여쭤보면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엄마들의 이런 스몰토크가 최고의 정신건강 비법이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주변 낯선 사람과의 짧은 교류만으로도 외로움을 덜고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강한 연결만큼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약한 연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A simple hello can make

A huge difference. 오늘 오며 가며 만나는 누군가와 눈도 맞추고 가볍게 인사 건네보세요. 기분 좀 좋아질지도 모르죠.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Sabrina Carpenter. Tomorrow starts today.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9월 11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길 가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에이! 이렇게 가벼운 인사를 좀 하죠. 저도 원래 항상 그랬는데 한국 와서 그랬더니 좀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심해져서 아, 나도 그냥 인사 끊어야겠다. 뭐 이렇게 됐는데 이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이제 부부하고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반갑게 저에게 인사를 해서 아, 바로 이거구나. 왜냐면 하루가 진짜 기분이 다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거 하는 거 실천하고 있는데 정말 웃음 전도하는 기분입니다. 자, 너무 좋은 경험이라 이지 라이딩에도 사실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썼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분, 이분에게 왠지 엘베에서 헬로 한마디 해다가는 인생 이야기로 엘베에서 3시간 40분 정도는 잡혀 있을 것 같은 일산 수다쟁이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헬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 Sam, you know, surprising is that I'm not 수다쟁이.
0: You're not?
1: No. You know, it's so funny. Like you hear about actors, yeah. and they're like, "Oh, I'm very like an introvert."
0: Introverted, right?
1: Right, and I. Understand that because I am an extrovert when I need to be, but with strangers, I'm very quiet.
0: Really?
1: Yeah.
0: 아니 왜냐면 저랑 쌤이랑 대화하면요 한 5시간 50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 with
0: 아,
1: us,
0: 그러니까 strangers들이랑 말할 게가 조금
1: a little bit
0: 의외입니다.
1: Right, right. But you know, of course, I am 수다쟁이 with our staff and with you and everybody that I'm close to, but not to strangers.
0: 혹시 길에서 크리스틴 쌤 마주치면요, 여러분들 혹시 말이 없으셔도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이해해 주세요.
1: All right.
0: 자,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0: 학습하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딥다이브 데일리, 다양한 이슈들을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이표 꽁투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The tides are turning off Korea's east coast. Squids are vanishing from local waters while bluefin tuna are moving in to take their place. With marine life undergoing a dramatic shift, the industry must now invest in infrastructure and adjust catch quotas to stay afloat.
0: 동해안의 대표 어종이던 오징어가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참치가 채우면서 어족 자원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어항에 맞춰 어획 쿼터를 조정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1: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the global population aged 65 and over has outnumbered children under 5. South Korea is projected to see its elderly population reach 41% by 2060, taking the top spot from Japan as the world's oldest nation.
0: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전 세계 노령 인구가 5세 이하 영유아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060년 노인 인구가 41%에 이를 전망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As high inflation widens the divide in consumer spending, the ultra-low-cost fashion market is expanding rapidly. With apparel priced at around 5,000 won and accessories starting at just 1,000 won, budget-friendly stores are fast becoming a new mainstay in retail.
0: 고물가 속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초저가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000원대 액세서리부터 5,000원대 의류까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매장들이 유통업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A treasure trove of Viking artifacts, estimated to have been buried in the 10th century, has been uncovered in the backyard of a Danish home. Featuring coins from England and the Arab world, the hoard offers a rare glimpse into the seafaring Norsemen's extensive trade networks and monetary culture.
0: 덴마크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10세기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킹 보물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잉글랜드와 아랍 지역의 주화까지 함께 출토돼 당시 바이킹 사회의 활발한 교역과 화폐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The tides are turning off Korea's east coast. Squids are vanishing from local waters, while bluefin tuna are moving in to take their place. With marine life undergoing a dramatic shift, the industry must now invest in infrastructure and adjust catch quotas to stay afloat.
0: 동해안의 대표 어종이던 오징어가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참치가 채우면서 어족 자원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어항에 맞춰 어획 쿼터를 조정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제 동해안에 가면 오징어를 찾기가 힘들고 아니 때 아닌 참치가 또 엄청 잡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Yeah. 이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징어도 좋아하고 uh-huh. 참치도 좋아하는데
2: Which do you like better? Come on, you have to choose because one is going away.
0: 엄마냐 아빠냐 이거잖아요. 사실.
2: Oh, really?
0: Right. 아, 저는 I'm gonna have to go with 오징어.
2: 오징어. Yeah. I'm sorry. They're
0: Squid가
2: going.
0: 좋아요.
2: Well, they're going up north, further north
0: oh,
2: because it's
0: no.
2: getting too warm. Off the east coast.
0: 결국에는 그 이유군요. 너무나 이제 동해안 쪽이 물이 그렇죠.
2: Yeah.
0: 뜨거워지면서 점점, right?
2: And we've talked about how because of climate change, animals, marine life, they're moving around. You know, depending on what Is it warmer? Do they like colder temperatures?
3: 원래는 이쪽은 이게 많이 나고 저쪽은 저게 많이 나고
2: Not anymore.
3: 학교에서도 배우잖아요, 심지어. Yeah. 근데 지금 보니까 난류성 어종인 참치가 북상을 하고요. 그리고 cold water 어종에 좀 가까운 오징어 어장은 더 위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게 진짜 어디서 이제 뭐가 잡히는지 엄청 헷갈릴 것 같네요.
2: Yeah, and so I think because of that, prices are going to really change. You know, probably squid. Like squid was very affordable.
3: Yeah.
2: But now it seems like it's going to get very expensive.
3: 아, 이제 오징어 튀김 먹는 거 힘들겠어요. 벌써 튀김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네.
2: Yeah. Here's the problem though. Now we have more tuna, bluefin tuna, but
3: isn't that good news though?
2: That's good. However, there are strict tuna quotas, meaning fishermen can only catch so many tunas per season or per month or what have you. And there is not enough cold storage facilities.
3: 아, 그러니까 많이 잡혀도 문제네요. 그렇죠?
2: Yes.
3: 이게 아무래도 얼만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을 거고 그리고 냉동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 자체도 또 부족하니까요.
2: That's right.
3: 아, 그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The tides are turning off Korea's east coast. Squids are vanishing from local waters, while bluefin tuna are moving in to take their place.
0: 동해안의 대표 어종이던 오징어가 젖치를 감추고 그 자리를 참치가 채우면서 어족 자원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The tides are turning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세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squids, 오징어들이 are vanishing from local waters라고 했어요.
2: I'm sorry.
3: 눈물이 나려고
2: 그래. I'm sorry, Mayu-san.
3: 오징어 튀김.
2: 오징어 튀김.
3: vanish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좀 강한 단어잖아요, 사실은요. Right?
2: Yeah, that's right. So, you know, vanishing has two things. First of all, it just disappears without any trace, no hint of something disappearing.
3: Right, right.
2: So if it vanishes in the night, it's like, it's just gone. And nobody knows even where.
3: Just like that?
2: Just like that. Yeah. Also, it means like a gradual disappearance.
3: Right.
2: Like it's gradually fading, as we say.
3: 그러니까 마법 같은, 마술 같은 데서 보면.
2: That's right.
3: vanish 한다는 말, 물론 이제 disappear도 쓰지만 vanish 한다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2: Yeah.
3: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를
2: it's
3: vanish.
2: Like, poof,
3: 그래서
2: and 뭐, it's gone.
3: vanish into thin air 막 이러면서
2: yes, yes.
3: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disappear랑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정말 보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2: And can I just say that I really love this song by Mariah Carey and it is vanishing. The title is vanishing.
3: 사라지는 거군요.
2: So her love, her the person that she loves is slowly fading away.
3: 아, 그런 것을 또 강조하려고 그랬군요. 자, 그리고 while bluefin tuna are moving in to take their plac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자리를 여기 지금 보면은 their place라고 돼 있거든요. place를 take 하려고 move in 들어가며 참치가 그쵸라고 했습니다. To take their place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2: It simply is to replace.
3: Mm-hmm.
2: To replace a person's job or to replace a person's role.
3: Mm-hmm.
2: So instead of so the squid was there, they're gone. So it's replaced by bluefin tuna.
3: 아, 절대로 replace 될 수 없는데 말이죠. Yeah. 자, 근데 그러면 회사 같은 데서 이제 직장에서 누군가가 내 자리를 내 place를 take 한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he took my place.
2: Yeah.
3: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2: So basically two things. It could be that you were promoted and that position is empty. So he
3: 있겠네요.
2: took your place.
3: Right.
2: Or maybe you were fired.
3: Oh, no.
2: And someone took your place.
3: And I got replaced, basically.
2: So I was thinking, Mayu, no one can ever replace you or take your place at Evening Special. I'm sorry.
3: 저희 오징어 튀김 때문에 우울했는데요. 기분 좋아졌습니다.
2: You okay, made my day. Better?
3: Thank you.
2: Okay.
3: Okay, so 만약에 이런 직장에서 남이 나의 place를 take 한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승진을 해서 내가 원래 하던 것을 뭐 but maybe he or she took over my work. 이런 게 될 수도
2: That's
3: 있고
2: right. mm-hmm.
3: or maybe, you know, I was dismissed. 뭐 이런 식의 해고가 될 수도 있다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bluefin tuna가 지금 오징어의 place를 take한 겁니다. 자리를 차지하고 대신한 거죠. 자, 연결해 볼게요.
2: With marine life undergoing a dramatic shift, the industry must now invest in infrastructure and adjust catch

0: boaters to stay afloat.
1: 달라진 어항에 맞춰 어획 쿼터를 조정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쵸. 아무래도 바다에 사는 그런 생물들이 엄청난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온도 때문에 아무래도 메인이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는 그쵸. 이 산업 자체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다가 투자를 또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and adjust catch quotas라고 돼 있습니다. catch quotas라고 하는 게 얼만큼 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리밋이라고 볼수 있겠죠. to stay afloat 하기 위해 이게 결국의 목적이잖아요.
0: So this is specifically talking about your livelihood. You know, a business staying afloat is that they are just barely managing. And if for some reason something happens, they go under. So the idea of afloat means to float on the
1: 떠
0: water.
1: 있는
0: Yeah,
1: 거죠,
0: that's right.
1: 물에.
0: But if it gets a little too heavy, too much pressure, or financial problems, you can go under. And that expression to go under for a business means that you go bankrupt or you close down.
1: 뭐 무슨 바다에서 튀어나오는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싱크하지 않을 정도,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stay afloat,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뭔가 상황이 잘 돌아간다는 느낌보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겨우 버티거나 살아남는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0: 버티다. Yes,
1: Right,
0: that's right. That's what it
1: 버티다.
0: is. That's what it is. So it could be mentally, financially, physically, emotionally. You can use this expression in all of those contexts.
1: Okay. So 뭐 이런 감정적인 게될 수도 있고, 뭐 사업 관련해서도 될 수도 있고,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남다. 가 되겠습니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The tides are turning off Korea's east coast. Squids are vanishing from local waters, while bluefin tuna are moving in to take their place. With marine life undergoing a dramatic shift, the industry must now invest in infrastructure and adjust catch quotas to stay afloat.
1: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the Pussycat Dolls with Sway.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the global population aged 65 and over has outnumbered children under 5. South Korea is projected to see its elderly population reach 41% by 2060, taking the top spot from Japan as the world's oldest nation.
0: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전 세계 노령인구가 5세 이하 영유아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060년 노인 인구가 41%에 이를 전망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 고령화라고 하는 게 사실 한국에서 정말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거다라고 지금 미국 인구 조사국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요.
1: Oh yeah, the global population aged 65 and older reached 852 million, which is about 10.5% of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children aged 5 and under, it was under 10%. Like, you know. You know, 0.5% more older people.
0: 아, 그러니까 지금 노령 인구, 그러니까 65세 전 세계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의 약 10.5% 정도. 그런데 지금 5세 이하의 영유아 수가 그보다 낮은 10% 미만으로 이제 이게 최초로 벌어진 일인 거죠.
1: So here's the thing. The average, so a couple needs to have 2.1 children to keep the population stable. So when you think of that, so every couple should have at least two children.
0: Every couple. Yeah.
1: Every couple. So, but what's interesting is that not only Korea, but China, India, Mexico, they've all dropped below that 2.1.
0: 와, 이거 엄청 심각한 거네요. 사실 부부 두 사람이 평생 아이를 평균 2.1명을 낳아야 그나마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건데 인구가 줄지 않고요. 그렇죠? 근데 이 기준을 밑도는 나라가 엄청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그쪽도 뭐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주요국 출산율도 2.1명 미만으로 하락을 했다. 진짜 심각하네요, 그렇죠?
1: And you know, we often hear about Japan being an elderly, you know, this elderly problem because there's too many old people. But in South Korea, by the year 2060, we are planning to overtake Japan. And we are going to become the world's oldest nation.
0: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원래 가장 많다라고 하면 이제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1: Just you know, it's been like that for so long.
0: 와, 근데 2060년이면 오히려 한국이 더 나아가게 된다. 그렇군요.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the global population aged 65 and over has outnumbered children under 5.
0: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전 세계 노령 인구가 5세 이하 영유아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이래 버리니까 이게 큰 문제구나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the global population aged 65 and over 65세 혹은 뭐 그것을 넘어가는 전 세계 노령 인구가 has outnumbered children under 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utnumbered 지금 number 앞에 그냥 out을 붙였어요.
1: So the pattern is out something. In this case, it's outnumbered, which means that if you have A outnumbers B, it means that there's more of A than B. So one group has more in number than the other group.
0: Okay. So 뭐 예를 들어서 그 노령 인구가 만약에 it outnumbered, you know, little children 이렇게 얘기를 하면 children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는
1: That
0: 것이다.
1: Is correct. That is correct.
0: Okay, 그래서 여기서는 under 5인 아이들을 더 넘어섰다. 그래서 number 자체를 앞에

0: 아웃만 붙여서 뭐뭐보다 수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그럼 쌤, 이거는 그냥 than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1: Yeah,
0: 그렇죠?
1: it just outnumber. And also, in a very competitive or like in a battle, we often hear.
0: Right.
1: And I thought of this, you know, the famous battle of 명량, 이순신.
0: Right.
1: So basically, there were 13 ships. Korea had 13 ships. Japanese had 133 ships.
0: Right.
1: In this case, we say we were outnumbered.
0: Ah.
1: And Korea was basically outnumbered 10 to 1.
0: 아, 그러면은
1: So we use it in this case, in this
0: 그러면은
1: context.
0: 우리가 outnumber 당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가 훨씬 적은 거네요. 그렇죠?
1: Absolutely.
0: 오케이. So 실제로 out을 앞에 쓰고 그냥 verb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능가했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Right? outdo, outpace, outperform 이런 식으로.
1: Outsmart.
0: Yeah. 오케이. 연결해 볼게요.
1: South Korea is projected to see its elderly population reach 41% by 2060, taking the top spot from Japan as the world's oldest nation.
0: 우리나라는 2060년 노인 인구가 41%에 이를 전망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 projected가 돼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South Korea가 is projected to see its elderly populatio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population 앞에 지금 elderly가 붙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old가 있고 elderly가 있잖아요.
1: That's right.
0: 그렇죠? Right.
1: So sometimes, I mean, of course, you can say the dog is old or someone is old, but
0: Right.
1: when you say that to a person and they really are old, it can be a little too blunt. It
0: Right.
1: could be a little too direct. So elderly is a more gentle and respectful word for someone who's older.
0: 약간 우리말로 치면 그냥 단순하게 나이든 하는 것보다 연세 많으신 뭐이 정도의
1: 어르신.
0: respect 어르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동물한테 뭐 respect를 준다고 elderly라고 쓰진 않잖아요.
1: No,
0: 그렇죠?
1: we don't. For dogs, we
0: Right.
1: just say he's really old.
0: Yeah. Okay. So elderly pop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 인구, 뭐 고령 인구인데 조금 더 respect를 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것이 지금 elderly population이 reach 41% by 26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것 같은 그런 예상이 있는 거고요. Taking the top spot from Japan as the world's oldest nation. 이러고
1: That's right.
0: 있습니다.
1: That's
0: top
1: right.
0: spot을 take 한다고요?
1: So by 2060, they're going to be number one. They are going to, usually, if you take this top spot, it's a good thing. You're like the best. You're
0: Right.
1: number one.
0: Yeah.
1: But in this case, it's not such a good thing.
0: 여기서는 좋은 내용은 아니네요.
1: Yeah.
0: 그렇죠? So top spot이 결국에는 1위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take, 취한다. 결국 차지하다가 되겠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the global population aged 65 and over has outnumbered children under 5. South Korea is projected to see its elderly population reach 41% by 2060, taking the top spot from Japan as the world's oldest nation.
0: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Gavin James with Nervous.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2: As high inflation widens the divide in consumer spending, the ultra-low-cost fashion market is expanding rapidly. With apparel priced at around 5,000 won and accessories starting at just 1,000 won, budget-friendly stores are fast becoming a new mainstay in retail.
1: 고물가 속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초저가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000원대 액세서리부터 5,000원대 의류까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매장들이 유통업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초 저렴한 옷 쇼핑 하면 저도 좀 알거든요, 많이.
2: Yeah.
1: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대부분 중국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가능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도 초저가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요.
2: Oh yeah, because of the inflation right. and they're able to cut the middleman
1: mm-hmm.
2: so they can offer better prices.
1: Right.
2: And so it says that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this sort of like this one fashion brand,
1: yeah.
2: They jumped 140% their sal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1: Mm-hmm.
2: So people are looking for
1: right.
2: these ultra low cost fashion.
1: 아, 그러니까 이곳이 사실은요, 이것저것 다 파는 곳이에요.
2: 아.
1: 이것저것 다 파는데
2: 예, you know this place.
1: 그 미국에서 왜 그런 거 있죠? Dollar store 같은데
2: oh, yeah.
1: 아시죠?
2: Sure.
1: 그런 데인데 그중에 요즘에는 패션도 있는 거예요.
2: Really?
1: 양말도 있고 진짜 셔츠도 있고 이런 거 팔아요. 실제로.
2: Oh, oh my
1: 예전에
2: gosh.
1: 생각 못 했잖아요. 그죠?
2: Yeah,
1: 무슨 뭐
2: absolutely.
1: 무슨 뭐 학용품만 팔고 장난감만 팔고 했는데 이제 막 옷도 팔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좀 잘 알죠. 이 초저가.
2: You know what? I'm sitting here going, "Oh, really? 네. I'm learning something new."
1: 감사합니다.
2: Now, usually we think of 동대문
1: right.
2: as that sort of kind of affordable shopping place.
1: 그렇죠.
2: But Myeongdong and Seongsu, they're also offering very low-cost shopping.
1: 와, wow. 거기도 어떤 데 들어가면 굉장히 비싼 게 많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동대문 뭐 그 등 도매 원래는 거기가 도매 기반 매장들인데
2: right.
1: 명동이나 성수 등 이제 메인 상권에도 진출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유통 거품을 빼가지고 소매가 대비 대폭 낮춘 구조라서 이게 가능한 가격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저도 진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만 단점도 없지 않습니다,
2: yeah.
1: 여러분들. 제가 바지 예를 들어 샀는데요.
2: Uh-huh. What happened?
1: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열쇠가 발목에서 나왔어요. You know what that means? 흘러서 주머니가 구멍이 났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 Already, 네. already, okay.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As high inflation widens the divide in consumer spending, the ultra-low-cost fashion market is expanding rapidly.
1: 고물가 속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초저가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widens the divide라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In consumer spending. 이 divide라고 하는 것을 widen, 점점 넓혀간다. 이게 결국에는 양극화를 심화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inflation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2: Mm-hmm.
1: 자, 연결해 볼게요.
2: With apparel priced at around 5,000 won and accessories starting at just 1,000 won, budget-friendly stores are fast becoming a new mainstay in retail.
1: 1,000원대 액세서리부터 5,000원대 의류까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매장들이 유통업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with apparel priced at around 5,000 wo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얼마 가격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priced가 됐다. 가격이 매겨졌다라고 하는데 이 at이라는 것을 같이 함께 쓰게 되네요. 가격 앞에.
2: Yeah. So if something is priced at something,
1: mm-hmm.
2: you can expect a very specific price.
1: 아, 딱 uh-huh. 정확한 거네요.
2: The exact cost of something.
1: Mm-hmm.
2: So the shirt is priced at $20.
1: Mm.
2: A house can be priced at $1.5 million.
1: 그거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 딱 그 가격이군요. 아, 그 영어가 보면은 at이라고 하는 게 진짜 정확한 수치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앞에도 우리가 at을 쓰잖아요.
2: Right.
1: 지금 어디 보자. 대여섯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딱
2: yes.
1: 다섯이면 다섯이, 여섯이면 여섯이듯이 at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정확성을 나타내준다. So, priced at around 5,000 won. 이렇게 하면 5,000 원 정도로 딱 가격이 책정된 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뭐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천 원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Right? Accessories starting at just 1,000 won. 이렇게
2: yeah.
1: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budget-friendly stores are fast becoming a new mainstay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budget-friendly라는 게 나왔어요.
2: Okay, the word budget is a very interesting word because there's a noun, there's a verb, there's an adjective.
1: Right.
2: And so, in this case, budget-friendly means affordable because it's an adjective.
1: Mm-hmm. 내가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데 내 예산에 조금 친화적인 거네요.
2: Yeah.
1: 내 예산이랑 벗어나지 않는 느낌이네요.
2: That's right. It's within your budget. Because
1: okay.
2: if it's a budget, if you have a budget, this is your spending plan, right?
1: Right.
2: So it's almost, and it feels like you cannot spend, how shall I say, you know, buy things whatever you want.
1: Okay.
2: You have a certain limit
1: right.
2: to the amount of spending.
1: 근데 내가 딱 정해진 돈이 버짓이 예산이 있는데 그 안에 다 들어온다.
2: Yeah.
1: 아, 그러니까 좀 부담이 적은.
2: That's
1: 정도가
2: right.
1: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budget-friendly stores are fast becoming 빠르게 이런 가게들이 a new mainstay가 되고 있대요. In retail 쪽에서, 소매 쪽에서 말이죠.
2: Okay. A new mainstay. Mainstay is basically this is going to be like central.
1: Mm-hmm.
2: It's key. It's dependable. So this is kind of the way things are going to be in retail.
1: Okay.
2: It's like they're the big player.
1: Right. Mm-hmm. 중간에 얘네들은 어디 안 가고 남아 있다.
2: They're there.
1: 얘네는 진짜 거의 뭐 기둥 같은 애들이다.
2: That's right.
1: Right. So a new mainstay라고 하면 새로운 주류, 뭐 새로운 중심축 진짜 말 그대로 그게 되어가고 있대요. 뭔가 많이 바뀌고 있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2: As high inflation widens the divide in consumer spending, the ultra-low-cost fashion market is expanding rapidly. With apparel priced at around 5,000 won and accessories starting at just 1,000 won, budget-friendly stores are fast becoming a new mainstay in retail.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2: Here's Matthew Morrison with Zippity-Doo-Dah and The Bare Necessities.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A treasure trove of Viking artifacts, estimated to have been buried in the 10th century, has been uncovered in the backyard of a Danish home. Featuring coins from England and the Arab world, the hoard offers a rare glimpse into the seafaring Norsemen's extensive trade networks and monetary culture.
0: 덴마크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10세기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킹 보물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잉글랜드와 아랍 지역의 주화까지 함께 출토돼 당시 바이킹 사회의 활발한 교역과 화폐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와, 이 자기 집 마당에서 만약에 보물을 발견했다. 이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은으로 된 보물이 우르르 막 쏟아졌대요, 지금.
1: It is just 700 silver artifacts, 18.5 kilograms.
0: 이게 말이 되나요? 그냥 거의 긁은 수준이네요.
1: I mean, this is incredible. Sometimes I wish I had a house with a backyard.
0: 그래서 진짜 미국 살게 되면
1: Yeah,
0: 그런 집을 사는 게 괜찮을 것 같기도
1: it's
0: 하고요.
1: true.
0: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런 가라지 세일 같은 거 있잖아요.
1: Yeah.
0: 저 거기 가끔 가거든요.
1: Oh, I love garage sales.
0: 혹시 갔다가 뭔가 찾지 않을까?
1: You know, and people do, especially the best garage sale, Sam, are the elderly couple. They've got treasures.
0: 팁 감사합니다. 네, 찾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1: All right.
0: 네.
1: So what's interesting, not only is this incredible, it's historical, you know, the silver and all that, but what's interesting, what they found was that they found Arab coins. Not only, you know, the Scandinavian or the Viking coins, but Arab. So it shows that they were trading with the Middle East.
0: 아,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어디에서 나온 무언가를 발견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역사적인 것도 다 보여주는 또 그게 되겠네요.
1: Totally.
0: 와,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덴마크 국립박물관에서 유물 감정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고요. 발견자에게는 보상금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treasure trove of Viking artifacts, estimated to have been buried in the 10th century, has been uncovered in the backyard of a Danish home.
0: 덴마크의 한 가정

0: 나무집 마당에서 10세기에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킹 보물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다는 건 하나 나왔어요. A treasure trove.
1: Oh,
0: yes.
1: A treasure trove. T-R-O-V-E.
0: Right.
1: The word treasure actually just means a collection of valuable things.
0: Right.
1: That, and then you add treasure there, and it's like, wow, like really? These valuable things are like treasure.
0: Right. Mm-hmm. 이미 trove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발견물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treasure까지 붙여버리니까
1: makes
0: 이게
1: it
0: 진짜 거의 보물이 우르르 들어가 있는 것을
1: so
0: 얘기하겠네요.
1: Valuable.
0: Okay.
1: Yeah.
0: So treasure trove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물 창고, 뭐 매장물,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게 거기에 10세기에 buried there is 왔다. 그때부터 이렇게 묻혀 있어 왔던 겁니다. And has been uncovered 됐다는 건 발견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Featuring coins from England and the Arab world, the hoard offers a rare glimpse into the seafaring Norsemen's extensive trade networks and monetary culture.
0: 잉글랜드와 아랍 지역의 주화까지 함께 출토돼 당시 바이킹 사회의 활발한 교역과 화폐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Featuring coins from England and the Arab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So 거기 그 지금 잉글랜드와 아랍 세계 쪽에서의 coins들을 특징으로 삼으며 featuring하며 the hoard offers a rare glimpse.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H-O-A-R-D, hoard라고 돼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1: Well, a hoard is basically, it's kind of a large stored quantity of something mm-hmm. that is usually valuable.
0: Okay.
1: But it's usually hidden.
0: Mm-hmm. Mm-hmm. 거의 이것도 그러면 trove랑 굉장히 비슷한 의미가 되겠네요.
1: In a way.
0: Mm-hmm.
1: Yeah.
0: Right, so 그럼 그게 뭐를 제공하고 있냐면요. A rare glimpse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Yeah,
0: so
1: right.
0: rare한 거는 당연히 흔치 않은 거예요. Mm-hmm. 근데 glimpse라고 하는 건 살짝 보는 거 아닌가요?
1: That's right. That's exactly right. A glimpse means a brief look.
0: Mm-hmm.
1: But when you pair this together, rare glimpse, it's kind of like you get to see something that is very hidden or mm-hmm. private.
0: Right.
1: And you get to peek a little bit
0: mm-hmm.
1: into this world.
0: 계속 보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yeah. 살짝이라도 볼 수 있는 거.
1: Yeah. It's almost like a secret and uh-huh. you can kind of see the secret for a little bit.
0: Okay. So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watch라든가 이런 거랑은 다르겠네요. 그렇죠?
1: It is.
0: Right. So glimpse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살짝 아주 잠깐 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rare한 glimpse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래도 잠깐이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1: Right.
0: 볼 수 있겠네요.
1: So it's like we cannot see everything. We've heard stories, but this gives you kind of a little small look into their life.
0: Right.
1: Into their trading.
0: 그거 아주 rare한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뒤에 또 이어가요. Into the seafaring Norsemen's extensive trade networks.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1: We've heard a lot about Vikings.
0: Right.
1: We know Vikings. Mm-hmm. But also they're also known as Norsemen.
0: Mm-hmm.
1: Norsemen are people who come from, you know, the modern Scandinavia, like
0: right.
1: Norway, Sweden, Denmark.
0: Mm-hmm.
1: That's basically the Vikings.
0: Right, right.
1: Mm-hmm. And seafaring has to do with sea travel and, you know, voyaging mm-hmm. and sea tradition. And we know that the Vikings are absolutely famous mm-hmm. for their ships.
0: Right.
1: And, you know, trading
0: uh-huh.
1: and they were incredible, you know, fishermen and they dominated the sea.
0: Right.
1: Mm-hmm.
0: 바다를 완전히 거의 가지고 노는 수준의 사람들이 바이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yeah.
0: Seafaring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건데 바다를 돌아다니는 거.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다를 누비는 뭐 항해하는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Fun fact, Sam. Did you know that these Norsemen reached North America centuries before Columbus?
0: Wow.
1: We think Columbus, Christopher Columbus
0: first,
1: discovered
0: yeah.
1: America. No, no,
0: 알고
1: no.
0: 보니, 알고 보니까 Norsemen이었어요.
1: Yes.
0: 네. So, 이 그 Norsemen들의 굉장히 그런 trade networks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monetary culture, 뭐 이런 돈과 관련돼 있는 화폐 문화가 있을 건데요.
1: Yeah.
0: 그것을 잠깐이나마 rare하게 싹 보여주는 게 되겠네요.

0: Yeah, it
1: 맞아요.
0: really is. I really didn't know they traded with the Middle East.
1: Right.
0: That is something really new.
1: 아, 특히나 약간 이런 거 관심 있으시지 않아요? 그쵸?
0: I love
1: 뭔가
0: it.
1: 뭔가 굉장히
0: It's so interesting.
1: Yes.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A treasure trove of Viking artifacts, estimated to have been buried in the 10th century, has been uncovered in the backyard of a Danish home. Featuring coins from England and the Arab world, the hoard offers a rare glimpse into the seafaring Norsemen's extensive trade networks and monetary culture.
1: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들, 좀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new mainstay라고 했는데 정말 가운데에 stay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축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주축이겠습니다.
0: Protein drinks have become a new mainstay in my diet.
1: 단백질 음료가 내 식단의 새로운 주축이 됐어. 그러니까 프로틴 위주로 좀 많이 먹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0: Yeah.
1: 아, 요즘에 프로틴 지겨워요. 네. 자, 그리고 outnumber 한다는 거. outnumber 누구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누구보다 수가 많다.
0: In our class, girls outnumber boys 2 to 1.
1: 우리 반은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보다 두 배 많아. 자, 다음은요. budget friendly라는 게 나왔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뭐 가성비 좋은, 어떻게 보면 affordable과 비슷하죠.
0: Mm-hmm. I need a budget friendly gift for my friend.
1: 친구한테 선물할 적당한 선물이 필요해. 그거는 내 예산에 들어와야 해. 라는 느낌이겠죠. 그렇죠? Mm-hmm. 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 treasure trove라고 하는 것은 뭐 보물 상자, 보물 창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0: Grandma's attic was a real treasure trove.
1: 할머니네 다락방은 진짜 보물 상자 그 자체였어. 아, 이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사진들, 물건들.
0: Oh, yes.
1: Right? 올라가서 재미있겠죠. 네. 자, vanish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disappear보다 훨씬 더 싹 사라지는 느낌. 그래서 갑자기 사라지다, 자취를 완전 감추다.
0: My keys always seem to vanish when I'm late.
1: 지각할 때만 되면 항상 열쇠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더라. 이 정도는 다신 찾을 수 없는 거예요.
0: I tell you, when you're late, everything vanishes.
1: 그러니까 늦을 때 꼭 없어져요.
0: Yes.
1: 그렇죠? 자, 그리고 stay afloat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버티거나 파산을 면한다는 느낌.
0: I need a part-time job to stay afloat this month.
1: 이번 달 버티려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해. 버티려면 정도의 느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Alright, 표현 리뷰까지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0: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The Fray. It's Never Say Never.
1: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날지는 못하지만 수영은 하는 새, 바로 펭귄 이야기입니다. 이 펭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누구라고요? 아, 펭수요. 네,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펭귄 하면 남극이 자동으로 연상되는데요. 그런데 펭귄이 남극에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남미, 남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등 남반구 여러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적도 바로 근처에 갈라파고스 제도에도 펭귄이 산대요. 자,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자, 아무튼 오늘 기사는 남미 페루에 서식하는 훔볼트 펭귄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샘은 펭귄을 직접 본 적이 당연히 있겠죠. 아~ 이거를 물어본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1: 오케이. Yeah. I've never seen wild penguins.
0: Okay.
1: Of course, you see them at the zoo.
0: 당연히 wild penguin을 누가 볼 수 있겠어요.
1: Yeah, that is true. Right. Because you have to go to a very specific location.
0: Yes.
1: But I have read about penguins. Mm-hmm. I have watched the famous documentary.

0: about the emperor penguins that, you know, are like in this cold region, and they're just incredible. Yeah, but I've never seen a wild penguin.
1: 아, 야생에서 보려면 또 어디 가실 수도 있겠어요. 본다고
0: I
1: 언젠가.
0: think I could.
1: Oh
0: I
1: my.
0: think I could, but I have other places to go, so I will put that on my
1: 아하.
0: list.
1: 아니, 저는 진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 펭귄은 추운 데서만 사는 거야.
0: Yes,
1: 이게
0: yes.
1: 어렸을 때부터 워낙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해외여행을 거의 못 가는데 일본에서 어떤 동물원 같은 데를 갔는데 분명히 더운 곳인데 펭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해놨겠죠. 선선하게는 해놨겠지만 제가 생각한 펭귄은 얼음 정도는 주위에 있어줘야 되거든요.
0: But i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you know, I read a lot of books to my son, and we read about penguins,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in different locations.
1: 아, 그게 너무
0: That's
1: 신기하네요.
0: really fascinating.
1: Wow. Alright,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1: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 Inside one of Peru's most vulnerable penguin colonies.
1: 위기에 처한 페루 훔볼트 펭귄 서식지 현장이라는 제목입니다. Vulnerable 이렇게 하면 뭔가에 취약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Colony는 서식지, 뭐 군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훔볼트 펭귄은 이 남극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훔볼트 해류 덕분에 이 페루처럼 비교적 따뜻한 남미 해안에서도 잘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지구상에는 여러 종류의 펭귄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훔볼트 펭귄은 거친 환경 속에서도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며 버텨온 특별한 녀석들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들의 보금자리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간 한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펭귄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사를 통해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훔볼트 펭귄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들어볼게요.
0: Humboldt penguins are hardier than other species. Named for the plankton-filled Humboldt current that flows up from Antarctica to South America, they've adapted over centuries to cycles of hardship and abundance driven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El Niño. The climate phenomenon brings warm water from the west every 2 to 7 years, driving away the cold water fish that the penguins rely on.
1: 훔볼트 펭귄은 다른 종보다 생존력이 강합니다. 남극에서 남미로 흐르는 플랑크톤 풍부한 훔볼트 해류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이들은 엘니뇨 주기에 따라 풍요와 기근이 반복되는 환경에 수세기에 걸쳐 적응해 왔습니다. 엘니뇨는 2년에서 7년마다 서쪽에서 따뜻한 바닷물을 몰고 와 펭귄의 주식인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를 쫓아내곤 합니다. 네, 참고로요, 이 훔볼트 펭귄이 주로 페루 해안의 차가운 훔볼트 해류가 흐르는 지역에서 서식을 하는데요. 이 페루하고 그리고 칠레 해안을 따라서 분포하는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극에서 올라온 펭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남극에 사는 펭귄은 뭐 황제 펭귄이라든가 아니면 아델리 펭귄 이런 게 남극에서 올라온 거래요.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Humboldt penguins are hardier than other species.
1: 네. 훔볼트 펭귄은 다른 펭귄들보다 생존력이 더 강한 편입니다. 라고 했어요. Other species라고 하는 건 다른 종. 여기서는 다른 종의 뭐 이런 펭귄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 친구들보다 hardier 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harder도 아니라 hardier는 뭘까요?
0: Okay, it comes from the word hardy, Hardy.
1: Right.
0: You do see the word hard there.
1: Yes.
0: Okay, now this means that they are tough, they're able to survive very difficult conditions. That's what we mean by hardy.
1: Right. 그러네요. 사실 harder 이러면은 뭐 얘네들이 더 어렵다라는 얘기인가? 더 단단하다는 얘기인가? 좀 말이 안 되는데
0: Yes.
1: hardier 이거 기본형은 hardy라고
0: Hardy.
1: 하셨죠.
0: That's right.
1: 그게 굉장히 생존력이 강한인데 심지어 더 강하대요. 그렇죠?
0: That's right.
1: 다른 종보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 Named for the plankton-filled Humboldt current that flows up from Antarctica to South America, they've adapted over centuries to cycles of hardship an abundance driven by the presence or absence

0: of El Niño.
1: 네. 남극에서 남미로 올라오는 플랑크톤이 풍부한 훔볼트 해류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이 녀석들은 엘니뇨가 오고 가는 주기에 맞춰 풍요와 기근이 반복되는 환경에 수세기에 걸쳐 적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랫동안 살아남은 거네요. 그렇죠?
0: Yeah.
1: Like over centuries, right? Yeah. They've adapted over centuries to cycles of hardship and abundanc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수세기에 걸쳐서 adapt한다는 거. 이거 약간 adapt랑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You have to be very careful with the pronunciation.
1: Right.
0: You have to say adapt.
1: Adapt.
0: Yeah.
1: A-D-A-P-T. 스펠링도 다르죠.
0: Yeah. Adopt. Adapt.
1: Mm-hmm.
0: If you adapt, basically you change according to your new conditions mm-hmm. or your environment. You
1: right.
0: adjust. And, you know, we also adapt to new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and environments.
1: Mm-hmm.
0: But specifically when we're talking about animals adapting over centuries, it means for hundreds of years,
1: mm-hmm.
0: even though it's been difficult, even though there's been challenges, mm-hmm. they survive.
1: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abundance, right? 이거는 풍요잖아요, 그렇죠?
0: Yeah.
1: 이런 것들의 사이클을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적응을 했다. So adapt는 적응하다인데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adapt to something이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것에 적응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to cycles of hardship and abundance라고 했어요. Abundance는 뭔가가 막 남아도는 거잖아요. 풍요로움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부분에 hardship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0: Yeah, well, hardship means that there are difficulties, there are struggles.
1: Right.
0: Yeah. Yeah. And you know, we also go through hardship.
1: Right. 사람도 그러는데요. 뭐.
0: So it'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problem. When you're going through a hardship, it's much more serious.
1: Okay. 이거는 굉장한 고난을 얘기를 할 수가
0: yeah.
1: 있겠네요. 왜냐면 그렇죠. 동물들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력이 강한 것 같아요.
0: Oh, sure. 그쵸? I mean, but humans too.
1: Right?
0: Mm.
1: Yeah.
0: Everyone has hardships.
1: Hardship. So 여기서 hardship은 뭐 기근, 시련, 고난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과 좋았던 것들, 뭐가 넘쳐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수세기에 걸쳐서 adapt를 해왔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climate phenomenon brings warm water from the west every 2 to 7 years, driving away the cold water fish that the penguins rely on.
1: 엘니뇨는 2년에서 7년마다 서쪽에서 따뜻한 바닷물을 몰고 와서 펭귄들이 먹이로 삼는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들을 쫓아내곤 합니다. 아, 이게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죠? Right? 그래서 원래 차가운 물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친구들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다 쫓아낸 거예요, 지금 엘니뇨가.
0: Yeah, I know. They drove them away.
1: 왜 그랬어요? 그렇죠?
0: Oh, why?
1: So drive away the cold water fish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That's right. If you drive something away, it means you're forcing something or someone to leave. And usually you don't want to leave. But you have no choice.
1: Drive away.
0: Yeah.
1: 몰아내는 거네요, 진짜.
0: Yes.
1: Oh.
0: And so also true, we say sometimes that if a restaurant provides bad service, they drive away customers.
1: 아,
0: yeah.
1: 그 너무 서비스가 안 좋으면은 손님들을 어떻게 보면 몰고 밀어버리는 거, 나가는
0: yeah.
1: 거,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래서 손님이 안 오게끔 자처하는 거다, 이런
0: yeah.
1: 식으로.
0: Right? Of course, they're not doing it on purpose,
1: right?
0: but it happens.
1: Yes. So, drive away something 한다는 것이 뭔가를 몰아내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the cold water fish라고 하는 거, 찬물에 사는 물고기를 drive away 한다라고 했네요. 근데 문제는 펭귄들이 그거에 의존하는 건데요.
0: Oh, 그렇죠? No.
1: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0: Humboldt penguins are hardier than other species. Named for the plankton-filled Humboldt current that flows up from Antarctica to South America, they've adapted over centuries to cycles of hardship and abundance driven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El Niño. The climate phenomenon brings warm water from the west every 2 to 7 years, driving away the cold water fish that the penguins rely on.
1: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0: Here's Christina Aguilera singing Reflection.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Inside One of Peru's Most Vulnerable Penguin Colonies 위기에 처한 페루 훔볼트 펭귄 서식지 현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페루 해안에서는 힘든 일이 계속됐습니다. 2022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퍼지면서 수천 마리의 새들이 목숨을 잃었고 바로 다음 해에는 바닷물 온도까지 크게 올랐고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강력한 슈퍼 엘니뇨까지 겹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루 남부 해안의 푼타 산후안이라는 펭귄 서식지에서는 연구원들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먹이를 구하러 나간 부모 펭귄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자 둥지에 남아있던 다른 부모 펭귄도 결국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알과 새끼를 남겨둔 채 둥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새끼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며 그 뒤를 졸졸 쫓아가는데 어른 펭귄이 새끼를 두고 떠나버리더랍니다. 아, 이 가슴이 아프죠. 그럼 이렇게 떠난 펭귄들은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들어볼게요.
1: Often the adults don't return, choosing instead to resettle closer to more abundant waters. The abandonment of nearly an entire colony and the loss of a generation of penguins can happen in just a few weeks, as it has in Punta San Juan. Cardenas is not expecting to see the colony's numbers rise again until well after

0: The El Niño has ended.
1: 이렇게 떠난 성체 펭귄들은 돌아오지 않고 먹이가 풍부한 바다 근처에 다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푼타 산후안처럼 서식지 전체가 비어버리고 한 세대가 사라지는 데는 불과 몇 주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개체수가 회복되려면 엘니뇨가 끝난 뒤에도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Look at me. Look at me.
0: Oh, look at me. Oh, my
1: 아,
0: goodness.
1: 지금 벌써 너무 이게 상상이 가잖아요. 그렇죠?
0: Well, when you had mentioned that it was even hard for these people to look at all those little penguins, baby penguins, just die.
1: Imagine how the
0: I, you
1: parents
0: see, this is
1: would have
0: why I
1: felt.
0: could
1: Yeah.
0: not do that kind of work.
1: 맞아요. 그러니까
0: Yeah.
1: 이게 상상이 가버리니까, 그렇죠? 펭귄들 엄마 아빠가 막 가고 있고, 어린 이 펭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0: Oh,
1: 있고,
0: right.
1: 더 슬픈 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0: Yeah,
1: 새로운
0: that's
1: 곳에서
0: right.
1: 정착을 하게 된다는
0: Yeah,
1: 거.
0: that's
1: 네,
0: right.
1: 더 이상 슬퍼지기 전에 한
0: Okay.
1: 문장씩
0: All right, let's do it.
1: 배워볼게요.
0: Okay.
1: All right.
0: Often the adults don't return, choosing instead to resettle closer to more abundant waters.
1: 이렇게 떠난 성체 펭귄들은 돌아오지 않고 대신 먹이가 더 풍부한 바다 근처에 다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dults라고 하는 건 당연히 성체 펭귄들을 얘기를 하겠죠. And they don't return, you
0: Yeah.
1: know, choosing instead to resettle closer to more abundant waters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resettle 한다는 거는 settle 앞에 re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0: Yeah. So basically, they are relocating. They are moving to a new place to live because in this area, it is unlivable. So it's like when I see this, it is very sad, but it is that sort of, survival of the fittest. You know, it is that mechanism, like
1: 생존 경쟁
0: surviving
1: 같은 거죠.
0: mechanism in these animals. They automatically know, okay, I have to live. I'm sorry, baby penguins, but because penguins are very maternal or fraternal. They really take care of those
1: Right. 아하,
0: baby
1: 모성애, 부성애
0: chicks.
1: 이런 게 굉장히 강하나요?
0: Oh, when you see the emperor penguins, I mean, they are like really. So it just goes to show.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So settle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자리를 잡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RE가 들어가니까 다시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다시 자리를 잡다, 뭐 이주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어느 쪽에 가까워야 될것 같아요. So closer to more abundant waters라고 했네요.
0: Yeah. So if there is abundance, there is plentiful. There's a lot of things. So abundant water means that it is waters that has a lot of fish, it has a lot of minerals, plant life. There's just a lot of everything.
1: 그러니까 abundant라고 하는 건 진짜 널리고 널린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Right. 그래서 먹이가 널려 있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abundant라고 여기서는 표현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Abundant waters. So 먹이가 풍부한 바다, 뭐 자원이 풍부한 해역 이쪽으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슬프지만.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abandonment of nearly an entire colony and the loss of a generation of penguins can happen in just a few weeks, as it has in Punta San Juan.
1: 푼타 산후안처럼 서식지 전체가 비어버리고 한 세대가 사라지는 데는 단몇 주밖에 걸리지 않죠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an entire colony. 예, 그쵸. abandonment. abandon 한다는 게 여러분들 뭔가를 버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슬프게도 abandoned dogs라고 하면 유기견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저는 그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몇주 걸리지가 않는다는 거. 아예 싹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게. 자, 여기서 그냥 colony가 아니라 entire colon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0: So usually the word colonies is used to describe a certain group of animals. So we say like penguin colony, ant colony, a seal colony. So basically, an entire colony is like an entire group of like baby penguins or eggs that just disappear. Like they just leave them behind.
1: 아, 그러면 어떤 펭귄들이 우르르 모여서 사는 그런 서식지를 얘기를 하기도
0: Yes.
1: 하고 하는 그런 그룹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 이게 얼마 걸리지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0: Yeah.
1: 그렇죠? 그래서 entire 쓰면 진짜 전체니까 싹 사라져버리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0: Right.
1: Right.
0: That's right.
1: So entire colony, 서식지 전체, 한 군락 전체가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0: Cardenas is not expecting to see the colony's numbers rise again until well after the El Niño has ended.
1: 연구원 카르데나스 씨는 엘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Inside One of Peru's Most Vulnerable Penguin Colonies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요, 비단 이 작은 해안가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1990년대 후반에 엄청난 슈퍼 엘니뇨가 찾아왔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해요. 그때는 매일 아침 해변으로 떠밀려온 동물 사체를 세느라 연구원들이 해변을 뛰어다녀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터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연구원들은 엘니뇨가 심해짐에 따라 페루 해안가에 뼈만 남거나 죽은 펭귄들이 떠내려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When you see the carcasses of penguins on beaches, that is an indication that the El Niño is really, really strong, Zabalaga said. Some research suggests that El Niños are becoming more intense as climate change warms the ocean's waters. Extremely powerful super El Niños like this year's are still rare, but it can take years for ecosystems to recover from their effects.
0: 해변에서 펭귄 사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건 강한 엘니뇨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기후 변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엘니뇨의 위력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슈퍼 엘니뇨는 흔한 현상은 아니지만 한번 지나가면 생태계가 회복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정말 무슨 뭐 원 타임 thing도 아니라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건데.
1: Sure.
0: 그렇죠? 걱정이 right.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Mm-hmm.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When you see the carcasses of penguins on beaches, that is an indication that the El Niño is really really strong, Zabalaga said.
0: 자발라 교수는 해변에서 펭귄 사체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 엘니뇨의 기세가 정말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해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펭귄들의 사체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Mm-hmm.
0: So when you see the carcasses of penguins 라고 돼 있는데요.
1: Yeah.
0: 자,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the body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Sure.
0: 그렇죠? Mm-hmm. 그런데 동물은 좀 다른가 봐요.
1: Yeah, that's right. It's spelled C-A-R-C-A-S-S-E-S. Carcasses or mm-hmm. carcass, right?
0: Right.
1: And this is a dead animal's body.
0: Mm-hmm.
1: And so oftentimes, you know, it was so interesting. I got to see vultures in Africa. Mm-hmm. And vultures are known to eat carcasses.
0: Ah.
1: That's what they eat.
0: 사체를, 그러니까 동물들 사체를 먹고 한다고.
1: Vultures do.
0: Right.
1: These birds, these big birds.
0: 무섭습니다.
1: It was scary.
0: 살아남을 거예요, 저는. 네, 근데 저는 사실 carcass라고 하는 거 예전에 제가 헤비메탈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1: Yeah.
0: 거기 그 헤비메탈 밴드 이름 중에 carcass가 있어요.
1: Are you serious?
0: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냥 carcass인가 보다 했는데 원래 헤비메탈 밴드들은 희한한 이름 많이 있잖아요.
1: It's so interesting that you like heavy metal.
0: 저 좋아했어요.
1: It is so ironic.
0: 네.
1: Oh, look, you see, we don't know Mayusam's inside.
0: All right,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 Some research suggests that El Niños are becoming more intense as climate change warms the ocean's waters.
0: 일부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엘니뇨의 위력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El Niños are becoming more intense라고 했는데요. Intense하다는 것은 강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그게 강렬해지고 강해지고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Extremely powerful super El Niños like this year's are still rare, but it can take years for ecosystems to recover from their effects.
0: 올해와 같은 극심한 슈퍼 엘니뇨는 여전히 흔치 않은 일이지만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은 엘니뇨가 이렇게 크게 오는 것은 여전히 rare하다, 그렇죠?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한 번 히트하면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1: Yeah.
0: 그렇죠? So,
1: yeah.
0: but it can take years for ecosystems to recover 이라고 했습니다. Yeah. 일단 ecosystems를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 Well, just basically an ecosystem is like all the living things and their environment. Mm-hmm. How they all interact with each other, how mm-hmm. they live together. Mm-hmm. It's that whole system of animals and plants and everything that is alive.
0: Mm-hmm. 그러면 이건 단순히 동물만도 아니라 식물만도 아니라 뭐 물, 토양 기후 모든 것까지 진짜 살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Right. So it's not uh-huh. just alive, but like you said, you know, water, soil, all of those things is right. part of the ecosystem.
0: 그럼 그런 어떻게 보면 생태계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mm-hmm. 것 같은데 이 ecosystems가 recover 회복하는데 지금 it can take years라고 나왔네요.
1: Yeah.
0: 근데 이거는 뭐 three years, five years도 아니라 그냥 years라고 표현을 했네요.
1: That's very interesting. Mm-hmm. Because when we see it takes years,

0: Deep Dive Daily, Inside One of Peru's Most Vulnerable Penguin Colonies. 함께하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오면 이 펭귄이 타격을 입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연구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최대한 시련을 줄여줄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펭귄들의 주식인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지 못하도록 해양 보호 구역을 넓히고 둥지의 재료가 되는 새똥, 즉 구아노를 함부로 채취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주거나 하는 거죠. 그래야 바다가 다시 찬물로 돌아왔을 때 펭귄들도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와 보금자리를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페루의 정치 상황이나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보호 정책을 펴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장의 연구원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네요. 펭귄들의 놀라운 회복력과 희망을 담은 마지막 이야기 들어볼게요.
1: The penguin populations can recover. Humboldt penguins can dive deep, nearly 500 feet, for food, migrate long distances at a pace of 20 miles per hour to look for more favorable conditions, and even breed a second time during the year if their first nest didn't make it. But it takes time, making years like this one feel like limbo for conservationists.
0: 물론 펭귄 개체 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훔볼트 펭귄은 먹이를 찾기 위해 150m까지 깊이 다이빙도 하고 시속 32km의 속도로 멀리 이동할 수도 있으며 같은 해에 두 번 번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합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환경 활동가들에게 올해 같은 해는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처럼 느껴지겠죠. 펭귄들도 딥다이브하네요.
1: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아니요?
1: Yeah, they really do. It's 500 feet.
0: 그러니까요. 엄청납니다. 같은 우리랑 같은 라인이에요.
1: Yeah.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penguin populations can recover.
0: 물론 펭귄 개체 수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an을 쓴 거 보니까 진짜 가능성이 꽤나 살아있다는 느낌이 살아있어요. Right? 네. 자, 연결해 볼게요.
1: Humboldt penguins can dive deep, nearly 500 feet, for food, migrate long distances at a pace of 20 miles per hour to look for more favorable conditions, and even breed a second time during the year if their first nest didn't make it.
0: 훔볼트 펭귄은 먹이를 찾기 위해 수심 150m까지 깊이 다이빙할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시속 32km의 속도로 멀리 이동할 수 있으며 첫 번째 둥지를 잃더라도 같은 해에 다시 알을 낳아 번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합니다. 오, 강력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렇죠? So,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 일단은 they can dive deep, right? So
1: yeah.
0: 500피트까지 거의 이제 할 수 있다. 음식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migrate long distances at a pace of 20 miles per hour. Ooh.
1: Yeah.
0: Okay.
1: 20 miles. That's pretty fast.
0: 아니, 잠깐만요. 저는 궁금한 게 얘네 달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1: They're swimming.
0: Wow. That's
1: Yeah.
0: That's
1: They're
0: amazing.
1: Excellent swimmers. Yeah.
0: 와, 거의 자동차 천천히 가는 속도보다 더 훨씬 빠른 거네요. 그죠?
1: Yeah,
0: 와우.
1: Yeah, okay. I know. So, okay, migrate long distances. Migrate is really mov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0: Okay.
1: Okay. And usually when we talk about animals migrating, they're doing it for a reason. Whether they want to go lay their eggs or they want to go find more food, you know, have better conditions,
0: right.
1: that's why they migrate.
0: 아, 그러면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Migrate 같은 게 그러니까 일반 적으로 이동한다. move라든가 뭐 travel 같은 거 쓰면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옮기는 건데요. 근데 migrate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네요. 그쵸?
1: Oh, absolutely.
0: Right?
1: So even like it's so interesting when I lived in Hadong. Because Hadong is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0: right.
1: and the temperature, the winters are not so harsh, not so cold. So every winter, these ducks would come. Because there was a little river by our place,
0: okay.
1: our Hanok.
0: Migrate 한 거군요.
1: And they would migrate every winter.
0: 뭔가 목적이 있어서.
1: Because it's too cold.
0: Yeah.
1: So they go to somewhere warmer.
0: 이유가 있으니까 단순 travel 아닙니다.
1: That's right.
0: So migrate long distances 하면 장거리 이동하다. 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Migrate 자체가 그렇다고 했으니까 to look for more favorable conditions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condition일까요? 어떤 상황, 환경일까요?
1: It's an interesting word, favorable conditions. Things that you favor, meaning

0: 조건이나 이런 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Yeah. So favorable conditions를 찾아, 그러니까 유리한 환경을 찾아서 더 그런 곳을 찾아서 막 장거리를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even breed a second time during the year, 한 해에 지금 두 번이나 그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실패를 하면 뭔가 다시 알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조건이 있어요. If their first nest didn't make it 이라고 yeah. 했습니다. 첫 번, 네스트가 둥지잖아요. Mm-hmm. 첫 번째 둥지가 make it이라는 게 원래 해낸다라는 느낌 아닌가요?
1: That is 그렇죠? true. But in this context, it mm-hmm. means that they didn't survive.
0: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make it은 survive라는 뜻으로 쓰거든요.
1: That's what it is. So sometimes even too, even with people, Sam, mm-hmm. when you have surgery, like a very like high risk surgery,
0: right.
1: and the doctor comes out, I'm sorry, he didn't make it.
0: Right.
1: Means he died.
0: Uh-huh. Yeah. 그게 너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한마디에 다들 무너지잖아요.
1: That's right.
0: He didn't make it. 이 얘기는 해내지 못했다는 거는 살아남지 못했다.
1: That's right. It's, you, they don't say like he died.
0: Right.
1: They say he didn't make it.
0: 너무 direct하니까.
1: Yes,
0: he died 보다는 I'm sorry, he didn't make it.
1: He didn't make it.
0: All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But it takes time. Making years like this one feel like limbo for conservationists.
0: 하지만 이렇게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환경 활동가들에게 올해 같은 해가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림보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림보는 우리가 딱 하면 막대기 이렇게 딱 있어서 춤을 추면서 그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설마 여기서는 그런 느낌이, 뭔가 림보의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기다림이죠. 근데 언제 뭐가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을 림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Yeah, well, I mean, it's that stage right. where you just don't have any, like, it's, you're kind of like floating.
0: Right.
1: And it's, you're just, yeah, you're just kind of like wandering around uh-huh. without any direction.
0: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Mm-hmm. So,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it takes time 합니다 라고 했어요. It takes time. 이거는 사실 이렇게만도 많이 쓰잖아요. It
1: oh,
0: takes
1: yeah.
0: time. 이러면서.
1: It takes time.
0: Right?
1: Learning English takes time.
0: Takes
1: it takes time.
0: time. 그러니까 yeah. 이거는 굳이 뭐 a long time 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1: yeah.
0: 이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1: That's right. So it takes time meaning that you need a little patience. Mm-hmm. Things don't happen overnight.
0: Right.
1: And it's just you just gotta wait.
0: Right. 그래서 보통 쌤 그러면 it takes time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주 짧게 걸립니다 라는 뜻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1: No.
0: Okay.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The penguin populations can recover. Humboldt penguins can dive deep, nearly 500 feet for food, migrate long distances at a pace of 20 miles per hour to look for more favorable conditions, and even breed a second time during the year if their first nest didn't make it. But it takes time, making years like this one feel like limbo for conservationists.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Randy Newman with The Time of Your Life.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아, 배고픈 펭귄들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종지까지 버리고 있대.
0: 들었어. 슈퍼 엘니뇨로 따뜻해진 바닷물이 이 펭귄들이 먹이로 삼는 물고기를 몰아내고 있다네.
1: 아, 진짜 가슴 아프다. 자기들이 일으킨 것도 아닌 위기의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
0: 말도 마라. 나도 전에 내가 낀 방귀도 아닌데 사무실에서 쫓겨났잖아.
1: 어, 그거 나야.
0: 야, 나 해고됐어, 그것 때문에. 방귀로 해고됐습니다. 왜 그때 가만히
1: 나야.
0: 있으셨어요?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한마디 했어야지. 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크쌤의 대사였습니다. 자기들이 일으킨 것도 아닌 위기의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 와, 이거 엄청난 문장인데요.
1: Oh, it's really, oh, it's a good one. They're paying the price for a crisis they didn't create.
0: 그들이 create 하지 않은 a crisis, 위기. 에 대해서 pay the price를 했다. 잠깐만요. Yeah. 돈을 낸다라는 게 지금 나왔네요. Pay the price for 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What does it mean exactly?
1: Well, it's not actual money. Mm-hmm. But it's like they are suffering the consequences of something.
0: Okay.
1: So if you pay the price for something, it could be that you did something bad and you pay the price for it.
0: Right.
1: Or it could be that it was not something that you caused and you paid the price for it.
0: Uh-huh. Pay the price 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for something 하면 뭔가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건데 물론 내가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겠지만 남이 한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게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1: That's right.
0: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1: So I always tell, and this is actually an expression that I use with my son when I'm talking about like, if you don't, if you don't do this, you're gonna pay the price later.
0: Sam, 잠깐, hold on. What kind of mom says that? I mean,
1: well, because say for example, like if you don't study or if you don't prepare for something, you know, they think it's automatically going to happen.
0: Right.
1: It's not going to happen. And then later they're going to regret. So you're going to pay the price later. So do it now.
0: 그 paying the price 한다는 게 여기서는 regret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1: Yes.
0: 오, 오케이.
1: That's
0: 알겠습니다.
1: Right.
0: 오, 강력해요.
1: No, okay.
0: 오케이. 자, 대화에서 몇 개의 표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진짜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둥지까지 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뭐 하려고라고 하면 그냥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는데요. 단지 뭐뭐 하려고만 해서 뭐 했대라고 하면 뭘 붙이면 좋을까요?
1: The word that you want to use is just.
0: Just.
1: This is a great word. Just to survive.
0: Just to do something.

0: I was just in time.
1: Uh-huh.
0: I tell you, this word is very helpful.
1: Okay.
0: Very useful mm-hmm. in many contexts. Mm-hmm. Mm-hmm.
1: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약간 좀 뭐랄까, I starved just to lose some weight.
0: Oh, just to,
1: 다른 것도
0: you
1: 아니라
0: shouldn't do that.
1: 살 쪽. 살이라도 조금 그저 살 빼려보려고 좀 굶었다.
0: No, 이렇게. okay. I arrived just in time.
1: 아, 딱 시간 맞춰서 도착했다. Yeah. 네. 지금 눈 아래가 떨리고 있습니다.
0: Oh.
1: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마유가 있잖아요. 아유, 말도 마라. 나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 이러면서 이제 반기 스토리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도 마라. 이거 영어로 Don't say it은 아닐 것 같아요.
0: No, right. That's right. What you want to say is tell me about it.
1: Tell me about it.
0: And the way you want to say it is tell me about it. A little dramatic.
1: Uh-huh.
0: Yeah. Tell me about it.
1: Tell me about it. 그 yeah. 이 얘기는 결국에는 격하게 공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0: You
1: 나
0: are
1: 이미
0: agreeing.
1: 알고 있어, mm-hmm. 나도.
0: Yeah. Right. Tell me something new. Tell me about it.
1: Tell me about it. Because yeah. I know everything about it. Yeah.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0: It is.
1: Okay. 자, 그렇다면 영어 대화문 들어보도록 할게요.
0: Some hungry penguins are abandoning their nests just to survive.
2: Yeah, I heard. The warmer water caused by Super El Nino is driving away the fish they depend on.
0: Oh, that's heartbreaking.
2: Mm-hmm.
0: They're paying the price for a crisis they didn't create.
2: Tell me about it. I once got kicked out of the office for a fart that wasn't even mine.
0: Oh, that was me.
2: It was you?
0: Sorry.
2: It was
0: Sorry.
2: terrible.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0: Yes, thanks for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this week.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and the week with a song by Westlife. It is I Wanna Grow Old With You.
1: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Have a great weekend and we'll see you next week. Bye-bye.
1: By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And it's a Friday.
1: It's a Friday, yes. And it's the end of Transportation Week.
0: 그쵸. 교통수단의 마지막 날인데요, 일단은. 근데 우리가 금요일날 항상 쓰는 표현 있잖아요. TGIF. Thank goodness it's Friday. Mm-hmm. 금요일이라 다행이다 이런 표현인데 그것과 비슷한 표현이 오늘의 문장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let's keep the TG.
0: Uh-huh.
1: Thank goodness, which basically means 뭐뭐 다행이에요.
0: 네.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0: 아하. 자, thank goodness. 다행이다라는 말인데 we didn't miss the train.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니까 기차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혹시 기차나 혹은 버스,
1: mm-hmm.
0: 비행기 놓쳐본 적 있어요?
1: Oh, sure.
0: Oh, yeah. Which one?
1: Several times.
0: Several times? 몇 번이요?
1: I missed a train once or twice.
0: Mm-hmm.
1: And then I missed a flight once. Several times on the flight.
0: Several
1: also.
0: times? 아, 잭쌤. 저는 잭쌤 굉장히 계획도 잘 세우고 이런 줄 알았는데 몇 번씩이나 이렇게 놓쳤다고요? 저는 딱 한 번 놓쳐봤거든요.
1: But one time was because I made a time zone mistake.
0: 아.
1: I was in China, and I didn't realize that I was 1 hour off from Seoul.
0: 그렇군요.
1: So I just was hanging out in a cafe. I was there early.
0: 맙소사.
1: Just hanging out at the cafe and think, okay, they're probably boarding about now. I went to the gate. The flight had already left.
0: 근데 잭쌤 체크인 한 다음이었어요?
1: 네.
0: They just left without you?
1: Yes.
0: 근데
1: It was
0: 방송...
1: a transfer.
0: 아, I was transfer. 아, 그렇게 이렇게 좀 중간에서 비행기를 갈아탈 때는 그런 사고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1: 네.
0: 근데
1: 시간 여유인 줄 알았어요.
0: 그러니까 시간 여유인 줄 알고 한국 시간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1: So I could not 네. say this sentence.
0: 아, 그때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네요.
1: 네.
0: 저는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을 잘못 봐서
1: Oh, no.
0: 한 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이 배웠죠, 그 이후로. 자, 그래서 오늘은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이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먼저 파헤쳐보고 올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once again.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0: 자, thank goodness로 시작했죠. 우리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으로도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은 그냥 휴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데 그 대신에 thank goodness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thank goodness it's Friday는 TGIF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지만 thank goodness만으로 그냥 TG 이렇게도 쓰나요? 그렇게는 쓰지 않죠.
1: 네.
0: 그건 좀 이상합니다. So thank goodness 이거는 꼭 이대로 써주시고요. 자, thank goodness 뒤에 이제 내가 뭘 해서 정말 다행인 건지 뒤에 말을 하면 되는데 문장이 오면 돼요. 자, we didn't miss the train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문장만 뒤에 붙여주면 되는 거죠. 자, we didn't miss 뭐뭐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뭐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뭐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패턴으로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뭐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라는 말이에요.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자, 이제 요 뒤에 뭘 놓치지 않았는지 넣어주면 되겠죠. 뭐예요? 바로 기차. 근데 우리가 타려는 기차는 특정 기차죠. 그래서 the train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 문장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요. Thank goodness 대신에 thank God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Mm-hmm. So thank God it's Friday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G로 시작하네요. 그렇죠? 근데 요 God는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 단어를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goodness를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Pattern practice.
0: All right, it's time for a pattern. What is today's pattern?
1: Okay, well, today's sentence was,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We're going to change the train.
0: Ah, the train만 바꾸면 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뭐뭐. 하나의 패턴으로 외우면 좋다. 아우, 우리가 뭐뭐를 놓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라는 말인데, 보통 뭐 교통수단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이 올 수도 있고요. 공연이라든지 중요한 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사 자리에 올 수 있겠네요. Let's practice.
1: Okay, we talked about this one already.
0: Mm-hmm.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flight.
0: 아, 우리 잭쌤이 사용할 수 없었던 그 문장이네요.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flight. The flight, 비행편을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비행기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는 표현인데 우리는 비행기라고 하니까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airplan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1: Not as common. It wouldn't be wrong though.
0: 네, 뭐 틀리진 않았지.

0: 하지만 좀더 자연스러운 건 flight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놓친 건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비행기라기보다는 비행편이잖아요. 사실 기차는 우리가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인 거에 비해서 비행기는 조금 매일매일 탈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비행편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1: Also, you could say,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appointment.
0: Appointment는 예약이란 뜻인데 특히 시간제로 예약하는 거를 appointment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약한 바로 그 예약이니까 the appointment 앞에 더가 여기서도 붙어야 되겠네요.
1: Oh,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our stop.
0: 자, 버스에 탔어요. 근데 너무 졸려서 존 거죠. 내려야 되네. 그리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our stop. 내려야 할 바로 그 정류장이기 때문에 our stop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It doesn't mean you own the stop.
1: Right.
0: 네, 그 정류장이 내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1: 문 닫는다. Oh,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it.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요.
0: 진짜 다행이네요. Thank goodness. 자, 여기서 기차를 타는 건데 뒤에 the train이 안 나왔죠?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it, 그것을 놓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it. 네, it은 뭐든지 다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is opportunity.
0: 기회도 놓칠 수 있죠. 그래서 opportunity가 기회라는 뜻이고, 이번 기회는 this opportunity겠죠.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is opportunity.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our turn.
0: turn이라고 하면 차례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춤을 추면서 turn, step, step, turn 이런 턴도 있지만 차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차례이기 때문에 our turn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게임을 하다가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식당에 예약을 걸어놨어요, 이름을. 근데 한 1시간 기다릴 것 같아서 딴데 갔다 왔는데 이름이 지나가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저 그런
1: 맞아요.
0: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막 도착해서 잘 들어갔을 때,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our turn.
1: Kaylin,
0: Yeah?
1: I heard you're only in town for a few days.
0: Yeah, I know.
1: I'm glad we made this appointment.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you.
0: 잠시만요. 이거는 약간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놀러 왔는데 며칠 안 있어요. 근데 가까스로 만난 거죠, 친구들끼리. 그래서 너와의 만남을 놓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you가 되겠죠. 그렇죠? you라는 말에 너와의 만남이라는 게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 보고 싶지 않아서 다행이야라고도
1: 그런
0: 해석이 될
1: 미스
0: 수 있죠.
1: 아닙니다.
0: 근데 그 미스 아니에요. 여기서는 네, 보고 싶다가 아니라 네, 여기서는 놓치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1: Here's one more just for you, Kaylin.
0: Okay.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deadline.
0: 저는 데드라인은 맨날 미스하는 것 같은데, 네,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deadline. 마감일을 놓치지 않아서. 그래서 제 시간에 다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할 때도 쓸수 있겠네요. 자, 아주 주옥 같은 표현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flight.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flight.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appointment.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appointment.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our stop.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our stop.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it.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it.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is opportunity.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is opportunity.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our turn.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our turn.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you.
1: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you.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deadline.
1: Thank goodness we 혹은 I didn't miss the deadline. 네, 매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문도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볼게요.
2: 뛰어요! 기차가 곧 출발해요!
3: 우리 못할 것 같아요.
2: 계속 뛰어요! 포기하지 마요!
3: 기차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1: 아, 간신히 탔네요. 다행입니다. 네, 달리고 있는 기차에 타는 거, 네, 안 되죠. 그래서 달리기 직전에 간신히 탄 상황이었어요. 자, 일단 뛰어요. 기차가 곧 출발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했던 대화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못할 것 같아요. 자, 못하다. 도달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성공하다라는 의미의 make it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뛰어라 라고 말할 때는 뛰고 있는 행동을 계속해라 이니까 ing 형태가 올 것 같고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포기하다가 give up이니까 앞에 뭐만 붙이면 되나요? 생각해 보시고 기차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0: 아하.
1: 아, 요거는 알고 계시죠, 그쵸?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자, 아슬아슬하다. 가까웠다. 놓치는 게 가까웠다. 막 요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우리 영어로도 듣고 올게요.
4: Run! The train is about to leave.
5: We're not going to make it.
4: Keep running. Don't give up.
5: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That was so close.
1: 뛰어요. 기차가 곧 출발해요.
4: Run. The train is about to leave.
0: Run. The train is about to leave.
1: 자, 뛰어.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단어 하나. Run만 쓰면 되죠. 기차가 곧 출발해요. 자, 뭐뭐가 곧 한다 라고 할 때는 be about to 동사가 오면 되거든요. The train is about to leave 가 그래서 기차가 곧 출발할 거야 라는 말이죠. 자, 그랬더니 우리 다른 친구가 우리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5: We're not going to make it.
0: We're not going to make it.
1: 네, we're not going to make it. 자, make it 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성공하다, 해내다라는 뜻인데 어디 어디에 제시간에 도착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we're not going to make it. 우리는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be going to는 뭐뭐 할 거야 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We're not going to니까 뭐뭐 하지 못할 거다라는 의미고요. 계속 뛰어요. 포기하지 마요.
4: Keep running. Don't give up.
0: Keep running. Don't give up.
1: 자, 계속 뛰어라 라고 할 때는 keep running 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keep ing는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 하세요 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뛰는 거니까 keep running 이라는 거고요. 포기하지 마요는 don't give up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간단하죠. 자, 이제 겨우 기차에 올라타고 난 후에 after finally making it on the train 기차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5: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That was so close.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That was so close.
1: 네, 그래서 기차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는 여러분도 영어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진짜 아슬아슬했어요는 That was so
0: close.
1: 네, 자, 발음 중요하죠? close가 아니고 close. S로 꼭 발음을 해주셔야 가까운이라는 뜻의 표현이 됩니다. 자,

0: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 봤고요. 다시 한번 더 듣고 올게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Run! The train is about to leave.
3: We're not going to make it.
2: Keep running. Don't give up.
3: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That was so clos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네, 오늘의 발음 연습은 뭐 연음되는 부분 없고요. 각각의 단어들 연습해서 가장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그 발음이 나올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이든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읽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가 무루입니다. 저는 아직 좋아하는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에세이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쓴 대로 아직이라는 부사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는 걸 앞으로 좋아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글과 그림으로 엮은 수수께끼 같아서 알쏭달쏭했던 게 점점 재미 나지는 거죠. 그 속엔 언제나 느껴보지 못한 기쁨, 닿아보지 못한 아름다움, 가져보지 못한 이해가 숨어 있고 나를 한 칸 넓혀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결국 책이란 건 낯선 숲에서 자기만의 오솔길을 찾아보라는 다정한 권유이자 초대가 아닐까요? 책을 읽으며 모른다는 감각을 기꺼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분명 어떤 진실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appy Friday everyone. This is Jude.
0: 오, 벌써 Friday다.
1: The weekend is right in front of us now.
0: Right in front of us. Right around the corner.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1: Right around the corner.
0: 오, 그거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코앞으로 다가왔다.
1: It's right in front of us.
0: Right in front of us.
1: Yes.
0: 우리가 보통 이제 왜 코앞에 있다라는 말이 우리 한국어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1: In front of your nose.
0: 그렇죠. 그 in front of your nose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1: No, we don't use it like
0: 네,
1: that.
0: 네, 그렇죠. 코 앞에 어디? 이럴 것 같은데. 네.
1: 그게 좀 더 이게 표현이 재밌는 게
0: 네.
1: 코가 진짜 막 얼굴 바로 앞에 있으니까
0: 네, 네.
1: It feels really close.
0: 그러니까.
1: Like super close.
0: super close. 그런데 한국어를 이제 외국어로서 배우는 많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in front of the nose, in front of my nose 이런 말을 쓰는구나 라고 할 때
1: right.
0: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They might
1: 해요.
0: find it really interesting.
1: I think so too.
0: 네, 그러면서 yeah. 서로 이제 문화적인 이해를 넓혀가면 되는 거겠죠.
1: That's right.
0: 맨날 우리가 영어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를
1: right.
0: 하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못 알아
1: really interested in Korea now.
0: Uh-huh.
1: The language, the culture, history. So it's a good time to teach kind of, I guess, English talking about Korea. It's a good way to teach foreigners about Korea.
0: That's what I think, too.
1: I think we should put that in our books.
0: Yes, that's right. 그렇죠. 이제 그들이 뭐 뭘 먹는다, 뭐 어떻게 한다. 이것도 물론 막 필요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되는데
1: sure.
0: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정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That'll be interesting.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62쪽 금요일 11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와, 두 사람이 맛있게 뭔가 그 국수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창밖으로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거예요.
1: It's pouring.
0: It's pouring outside.
1: It's raining so much.
0: 그렇습니다.

0: 정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Boeing Sam, do you usually check the weather, like weather forecast?
0: In the morning, yes. First thing in the morning.
1: Almost every day?
0: Almost every day.
1: Wow,
0: Because
1: that's great.
0: Because it really affects what I supposed to wear.
1: That's right. What you do every because you know you have to move around a lot.
0: 그렇죠.
1: In the city,
0: 그렇죠.
1: right?
0: 그렇죠. Yeah. 그리고 또 운동화, 뭐 운동화를 젖어도 되는 운동화를 신을 것이냐, 뭐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아유 정말. 네. 그래서
1: You're also fashion conscious.
0: 아 아니죠. 전혀 그게 아니라 저는 convenience conscious가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그래요.
0: 아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비에 이제 갇혀버린 두 사람이 이 기회에 어떤 가벼운 대화를 나눌지 자 한번 우리말로 먼저 들어보세요.
1: Okay.
2: Ani, 하필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날을 고른 것 같네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아우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2: 뭐 점심 먹고 난 후엔 좀 그치면 좋겠네요.
0: 저도 그럼 좋겠어요. 제가 아직도 마을 여기저기를 좀 다녀보고 싶거든요.
2: 아, 꼭 그러길 바라네요.
0: 네. 그래서 they're traveling, basically.
1: They are traveling.
0: 네, 지금 이제 그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 That's right.
0: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꼼짝을 못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비가 빨리 그쳐서 내가 이 마을의 여기저기를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1: 보인 사람도 이제 여행을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네. 가끔 이제 여행하면서는 뭐 일기예보 이런 거 잘 보지 않잖아요, 솔직히.
0: 그렇죠.
1: Yeah, we don't usually check the weather forecast when you're traveling. So I don't usually carry an umbrella. Do you? 저는 거의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0: 귀찮으니까. It's such a hassle.
1: So we get stuck in the restaurant, stuck in the cafe when it rains.
0: So in your case, so when it's really pouring outside and you just decide not to go out at all? Just stay
1: 못 나가는 거죠.
0: 아니, 나갈 수도 있죠, 우산 구해서.
1: 아, 그쵸. But you can't find an umbrella like randomly at a restaurant.
0: 오, 아, 그렇구나.
1: 좀 게으른 편이긴 해요. 아, 우산 갖고 다니기가 좀 불편해서.
0: 아, 요즘은요, 선생님. 조그만한 우산도 있고요. 우비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1: 우비 괜찮다.
0: 네, 그죠.
1: like Next a poncho.
0: Time. 그렇죠. You know better. 네.
1: It's called a poncho.
0: Poncho. 그렇습니다. 우비, poncho.
1: That's right.
0: 네. 자, 여기서는요. 비가 오는 날씨를 갑작스럽게 이제 만나게 되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조금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1: Mm-hmm.
0: 자, 그래서 아니, 우리가 하고 마는 날 중에서 하필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날을 고른 것 같아요.
1: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0: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설마 정말 그랬겠어요? 근데 그러다 결과를 보다 보니까 제일 비가 많이 오는 날을 우리가 고른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해서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라고 합니다.
1: That's the feeling. That's the emotion
0: right.
1: That they're feeling now.
0: 그렇습니다. 그게 feeling인 거죠. 느낌이 정말 그런 거죠. 자, 골랐다라는 말, 우리가 보통 choice했다라는 말을 우리말로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1: Right.
0: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picked라는 단어가 어떨까요?
1: Yeah, picked.
0: Picked.
1: Looks like we picked.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0: 그렇죠.
1: 전혀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0: 네.
1: 근데 갑자기 막 비가 막 쏟아지니까 it's raining so much. It feel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0: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자, rainy day 하면은 비가 내리는 그런 날. Rainy day. 자, 이럴 때 좀 애매해지죠. 소나기 오는 날도 비가 오는 날씨라고 볼 수 있나요? 오락가락하는 비도 비가 오는 날씨, 뭐 rainy day. 비가 오다 그쳤는데 그럼 지금은 rainy day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1: Usually if a day is rainy, if it's a rainy day, it's raining for a long time. Not just a couple of minutes.
0: Okay.
1: But for several hours.
0: Sky is still gray.
1: Still
0: and
1: very overcast.
0: Overcast.
1: Yes.
0: 그렇죠. 아주 구름이 이제 먹구름이 있고 비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right. 비가 꽤 오랫동안 왔던 지금은 그쳤을지 몰라도 그런 날은 여전히 rainy day라고
1: right.
0: 말할 수가 있겠군요.
1: Or the rainiest day. So when it's raining the most, right?
0: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정확한 강우량을 뭐 잰다 이런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무지무지하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최상급으로 비유적으로 the rainiest day, the rainiest day. 만약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다라고 하면 the snowiest day 이렇게 하면
1: there you
0: 돼요.
1: Go. The snowiest.
0: The snowiest day.

0: 발음이 좀 이상하죠?
1: 뭐
0: snowy.
1: 안 이상한데요? 그냥 하면 되는데.
0: snowy as. 네. 그렇죠.
1: 뭐가 이상해요? 하면
0: 맨날
1: 되지.
0: 쓰는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1: 아, 네.
0: snowy as day.
1: The snowiest day.
0: That's
1: 이렇게.
0: Right.
1: 여기서는 the rainiest day. So east, east 이렇게 들려요. Rainiest 이런 식으로.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아이고, 하필 우리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을 골랐다니.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바로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였습니다. 들어보세요.
2: Right.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1: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둘이 이제 밥 먹고 있다가 비가 막 오니까 아우 비가 많이 오네요. It's really like pouring.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재밌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0: 약간 과장법으로 많이 쓰는 게 영어권에서도 진짜 이렇게 좀 과장해서 표현을 많이 해요.
1: 네.
0: Oh, it's raining cats and dogs. 어. 또 있지만
1: 네.
0: Oh, we picked the rainiest day.
1: 네.
0: 하필이면 오늘이야. 그렇죠?
1: 네, 만약에 그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아, It's raining cats and dogs 이렇게 말하면
0: sure.
1: 그 어떤 느낌을 받아요? 어, 저 사람 영어 공부 꽤 열심히 했나 보다 이런 느낌 받아요?
0: Yeah, it's a common idiom that we use. So it's,
1: people still use that expression these days?
0: Yeah, absolutely.
1: Oh.
0: Yeah. Sometimes you hear it in the news. Oh, it's going to be raining cats and dogs today.
1: Oh. Yeah.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의 시간이 아니라 자,
0: right.
1: 개와 고양이가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이 시끄러운, 그렇죠?
0: That's right.
1: 멍멍하고 막 시끄러운 그런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할 때 그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려봤어요.
0: Right.
1: 자,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이제 이렇게 말을 던졌더니 이제 듣고 있던 사람이 그러게 말이에요.
0: I know.
1: I know.
0: I know.
1: 그렇죠.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면 I know 뒤를 올려서 말하게 되고 그거 누가 몰라요? 나도 알죠.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I know라고 한다는 거죠.
0: Right.
1: 네.
0: But here you're kind of agreeing with them.
1: 네.
0: I know.
1: I know.
0: 어, 그러게 말이야.
1: 자, 그러면서 또 자기 말에 아, 자기만의 문장을 붙입니다. 나는 설마 이렇게까지 많이 올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어요. 예상을 못 했어요. 라는 말로 하는 말이
0: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1: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0: Right.
1: 자, 나는 이것을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로 I was not expecting this at all인데요. Was not를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I wasn't라고 합니다.
0: Not plus 뭐뭐뭐 at all 하면 at 전혀.
1: 아.
0: Not at all.
1: Not at all.
0: Not even a little bit.
1: 그렇죠. 우리가 어제도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그랬더니 not at all 했잖아요.
0: 네. 바로 그거죠.
1: 그냥 no 한 게 아니라 not at all 하면 전혀 저는 꺼려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되니까요.
0: No problem at all.
1: 그렇죠. 여기서도 I wasn't expecting this 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까지 붙이니까 나는 뭐 전혀 이것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0: Sure.
1: 네, I didn't expect this at all 해도 되는 거죠.
0: Oh, that's perfect. Oh, I didn't expect this at all.
1: I didn't expect this at all. 자, expect는 기대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예상하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0: Right,
1: 그래서
0: right.
1: 이럴 줄 몰랐다. I didn't expect this at all 해도 되고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해도 되고 이제 이때 약간 차이라고 하면 wasn't expecting이라고 하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들린다는 경향이 있대요.
0: I think so.
1: 약간 현재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잖아요. 어, 나는 이걸 기대하고 있는 중은 아니었다라는
0: right.
1: 의미가 돼서 차라리 어, 기본적인 의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0: Right.
1: 자, I know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그랬더니 아유 부디 점심 먹고 난 다음엔 좀 그치면 좋겠어요.
0: Hopefully it'll clear up after lunch.
1: Hopefully it will clear up after lunch.
0: Yes.
1: 네.
0: Hopefully. 뭐 그냥 기대하는 거죠. 희망하는
1: 네.
0: 거죠.
1: 네.
0: Hopefully it'll clear up. This expression is good, to clear up.
1: Clear up.
0: It was raining. It's like overcast, dark clouds.
1: 어.
0: Oh, it's starting to clear up.
1: 어.
0: I see the sun coming out
1: 아,
0: slowly.
1: 그렇죠.
0: Yeah.
1: Rain, rain, go away.
0: Rain, rain, go
1: yeah,
0: away.
1: Come again another day. 가 되는
0: oh,
1: 거죠.
0: We learned that in grade school.
1: 그렇죠. 애기들한테 많이 해주는 그런.
0: That's
1: 그래서
0: right.
1: 비야비야 가거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비 보고 가다라고 이제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clear up이라고 하니까 비가 그치고 날이 개다. 우리말로는
0: yes.
1: 날이 갠다라고 해요.
0: That's right.
1: 그래서 이제 그 검은 구름이 흩어지고 이제 태양이 다시 보인다라고 할 때 깨끗하게 이제 그 개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the sky is starting to clear up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0: right.
1: 여기서는 hopefully it will clear up 하면은 날씨가 개기를 바랍니다. 개기를 바랍니다. After lunch,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요.
0: Mm-hmm.
1: Hopefully, 그러니까 결국 I hope라는 뜻이군요.
0: Yeah, you're wishing, you're hoping. Hopefully, it'll clear up after lunch.
1: Hopefully, it'll clear up after lunch. 결국 이 말은 I hope it'll clear up after lunch가 되겠습니다.
0: Hopefully, the sun will come out
1: 그렇죠.
0: after lunch.
1: 맞습니다. 자, hopefully. 모쪼록 바라건대라는 뜻으로 hopefully 참 많이 쓰죠.
0: Mm-hmm.
1: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3: I know.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2: Hopefully it'll clear up after lunch.
1: 네, 그러니까 날이 개다라고 할 때 clear up인데요.
0: Clear up.
1: 붙여 발음하니까 이게 조금 쉽진 않네요.
0: Clear up.
1: Clear up.
0: Clear up.
1: Clear up. 네.
0: Clear up after lunch.
1: 자꾸 점점 더 빠르게 발음하시는 것 같아요.
0: Clear up.
1: Clear up. Clear up. Clear up. 네. 자, 그랬더니 저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라고 하죠.
0: I hope so.
1: I hope so.
0: I 자, hope so.
1: 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여기저기 못 다녀본 데가 많거든요. 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0: right.
1: 나는 아직도 이 마을 여기저기 좀 더 다녀보고 싶거든요. 라고 합니다.
0: I still want to explore the town.
1: I still want to explore the town. 아직도 마을 여기저기를 다녀보고 싶어요. 자, 이때 explore라는 말이 나옵니다. E-X-P-L-O-R-E. 흔히 우리에게 탐험하다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0: Like you're going on an adventure.
1: Right.
0: 탐험하는 게 exploration 또는 동사로 explore잖아요.
1: Uh-huh.
0: Do you like 네. to explore around town, around nature when you're traveling?
1: Yes. Yeah. I love doing that.
0: Yeah, me too.
1: Oh.
0: I like to explore like interesting restaurants,
1: right.
0: cafes,
1: uh-huh.
0: museums.
1: 그렇죠.
0: Right?
1: 한국 서울에도 서촌이라든가 뭐 부천도 마찬가지지만
0: sure.
1: 가게 되면은 almost at every corner there are surprises.
0: Surprises.
1: 네, 그러니까 이 골목 돌면은 거기 어머 이런 게 있네. 이 골목 돌면은 뭐 이런 게 있네.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0: But you have to go and explore.
1: Exactly.
0: That area.
1: 그렇죠. 그, yeah. 그 surprises들을 그래 explore 하면서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찾을
0: That's
1: 수
0: right.
1: 있는 거죠. 전 옛날에 explore를 어디서 처음 알았냐면
0: yeah.
1: 한국에서 이제 지금은 그게 없지만 AFKN이라는 채널이 있었어요.
0: 아, 옛날에.
1: American Forces Korean Network.
0: 네,
1: 그렇죠. 한국이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 가정과 또 그들을 위한 미군 방송이 따로 있었는데 항상 거기 중간중간에 explore Korea 뭐 이런
0: 아.
1: 게 나왔었어요.
0: Wonderful.
1: 네, 근데 yeah. 이제 explore라는 거를 막 찾아왔거든요. 사전에서. 그랬더니 탐험하다 뭐 이런
0: right.
1: 거로 나오는 거죠. 이런 의미로. 근데 한국을 탐험하다? 이게 무슨 정글도 아니고. 근데 그 의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녀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0: That's right. You're exploring to find out new things, learning new things
1: right.
0: about the country.
1: So yes. you can also explore some idea too.
0: That's
1: 그러니까
0: right.
1: 새로운 네, 아이디어를 한번 어떤 그 알아보고 싶다라고 할 때 I'd like
0: right.
1: to explore that idea.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대요.
0: To dig deeper.
1: 그렇죠.
0: Search deeper.
1: Search deeper.
0: That's
1: 더
0: right.
1: 깊게 연구해본다. 여기서도 구석구석을 다녀본다. Explore the town. 자, 그랬더니 꼭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으로
0: Fingers crossed.
1: Fingers crossed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상대방에게만 그러길 바라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죠.
0: Wishing good luck for both of us.
1: For both of us.
0: Yes.
1: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그런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Fingers
0: yes.
1: crossed. 뭐 대단한 행운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3: I hope so. I still want to explore the town.
2: Fingers crossed.
1: 자, 전체 대화입니다.
2: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3: I know.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2: Hopefully it'll clear up after lunch.
3: I hope so. I still want to explore the town.
2: Fingers crossed.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말해보세요.
0: Let's go.
1: 아유, 하필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날을 고른 것 같아요.
3: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0: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1: 그러게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3: I know.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0: I know.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1: 아유, 모쪼록 점심 먹

0: 먹고 난 다음엔 좀 그치면 좋겠는데. Hopefully it'll clear up after lunch.
1: Hopefully it'll clear up after lunch.
0: 저도요. 아직 마을을 여기저기 더 다녀보고 싶거든요. I hope so. I still want to explore the town.
1: I hope so. I still want to explore the town.
0: 꼭 그러길 바랍니다. Fingers crossed.
1: Fingers crossed.
0: 여기까지입니다.
2: Yay!
1: Great job, everyone.
0: 그냥 단순히 해석하는 데서 그치다기보다도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뜻으로 말하고 싶을 땐 아 이런 표현들을 그들은 쓰는구나. We picked the rainiest day. 이렇게 최상급으로 아까 주치선생님 말씀처럼 약간 조금 과장한 듯이 말할 수 있다라는 것도
1: right.
0: 네,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곳곳에 영작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2: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K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브론테 자매가 필명을 썼다고? 오늘날까지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제인 에어와 폭풍의 언덕. 두 소설의 집필가는 브론테 자매입니다. 그런데 첫 작품을 낼 땐 자신들의 이름을 쓰지 못했죠. 당시 여성의 이름으로 출판을 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렇게 출간하더라도 여성 작가라는 타이틀이 판매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성차별이 일상적이었던 한 시대의 자화상처럼 보이는 일인데요.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어야만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또 어떤 차별과 배제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끝없이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속도로 가는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 자기 안에 타인이라는 다른 중력이 있을 때 은하수처럼 춤추는 길이 생긴다. 뒤돌아보는 건 사랑의 방향이다. 끝은 마지막에 도착하는 선이 아니라 뒤돌아볼 때마다 떠오르는 점이며 수많은 점이 모여 슬프고 아름다운 마지막이 이루어진다. 녹아 없어질 눈의 나라만이 알고 있는 덧없는 진실이다.

오늘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짙은이 부른 그대라는 순간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난다에서 펴낸 박혜진 작가의 책 이제 그것을 보았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박혜진 작가는 이 책을 들고 북카페 초대석에 오신 적이 있죠. 그때 많은 카페인 분들과 함께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여행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혜진 작가 문학평론가시고요. 또 편집자시기도 하죠.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그런 분 이름일 텐데요. 우리 북카페에서 이 박혜진 작가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얘기 드렸었지요. 다음 주 한불수교 140주년 그 행사 때문에 제가 파리에 갑니다. 그래서 북카페를 일주일간 비우게 되는데 그 월화수목 4일간의 생방을 스페셜 DJ 두 분이 채워주실 예정입니다. 수목 채워주시는 분은 지난주에 이미 얘기를 했죠.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죠. 얘기를 미리 초입에 했었고요. 염승숙 작가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월화 요일 생방을 진행해 주실 분 아직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 바로 짐작하셨겠지만 박혜진 작가입니다. 박혜진 편집자, 박혜진 평론가, 박혜진 작가. 너무나 그 부르는 호칭이 다양한 그러나 책이라고 하는 세계 곁에 이 각도 저 각도에서 계속 항상 단단하게

터 계신 그 박혜진 작가님이 우리 북카페에 오실 예정입니다. 월화 생방 진행해 주실 거고요. 소설 이야기, 시 이야기, 또 우리 소설 북클럽의 염승숙 작가와 또 화요일에 무리하는 시인들 두 분과 함께 박혜진 작가가 펼쳐 주실 얘기 기대하면서 생방 때 많은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미리 문장 카펫으로 어서 오십시오 하는 느낌 깔아봤습니다. 오늘도 2시까지 함께 흘러가 주시죠. A Great Big World의 You,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가 부른 Pure Imagination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이야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기꺼이 곁을 내어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신뢰와 결속을 다지는 이 물질 덕분에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을 누르고 무리를 지어 협력하는 사회적 동물로 진화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옥시토신을 사랑의 호르몬 혹은 포옹의 호르몬이라 부르며 인류애의 과학적 증거로 찬양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이 밝혀낸 옥시토신의 진짜 얼굴은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큼 마냥 평화롭고 다정하지만은 않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에 속한 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결속력이 강해질수록 뇌는 역설적으로 우리 밖에 타자를 향해 맹렬한 배타성과 공격성을 띠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화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다른 부족과 목숨을 건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인류에게 내 편을 향한 극진한 사랑과 남의 편을 향한 잔혹한 혐오는 결국 생존을 위한 동전의 양면이었던 셈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은 이런 생물학적 본성을 날카롭게 직시한 작품입니다. 비행기 추락으로 무인도에 고립된 소년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리를 짓고 규칙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 내부의 결속이 단단해질수록 무리에 동조하지 않거나 이질적인 소년들을 향한 배척이 날로 심해졌고 결국 야만적인 폭력으로 변모해갑니다. 얼굴에 색칠을 하고 창을 휘두르며 우리가 아닌 그들을 잔혹하게 사냥하는 소년들의 섬뜩한 연대는 무리를 지키려는 가장 원초적인 호르몬의 부작용을 꼭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역시 거대한 파리대왕의 섬인지도 모릅니다. 나와 정치적 신념이 같거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그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날선 언어를 던지는 시대. 특정 누군가를 함께 혐오하고 조롱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뜨거운 소속감과 짜릿한 연대감의 정체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뇌가 분비하는 옥시토신의 장난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과 혐오가 동일한 화학물질에서 뻗어나온다는 사실 앞에서 잠시 생각해봅니다.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내 편을 사랑하는 것은 호르몬이 시키는 생물학적 본능이지만 내 편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상상하고 껴안는 것은 화학물질의 지배를 거스르는 치열한 이성과 자유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네사 칼튼 A Thousand Miles 들려드렸습니다. 이간 카페인 통해서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그 사랑과 포옹의 호르몬의 이면을 살펴봤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혐오라는 감정에는 사실 진짜 온 세상이 다 싫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편을 보호하고 그리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존재들을 또그 그룹을 밀어내는 배척하는 그 이중성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혐오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말고 호르몬의 영향을 거슬러서 진짜 차가운 냉철한 이성으로 나를 갈고 닦아야 될것 같습니다. 조지 벤슨의 스테어웨이 투 러브 그리고 존 보든, 샘 스위니, 벤 콜맨이 함께한 곡 How Long Will I Love You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세상의 끝. 그곳에서 전합니다.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들. EBS 북카페 오리지널.

만약 세상이 멸망하고 나와 도서관만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책을 꺼내게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될 오늘의 작품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남은 주파수로 전하는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을 보낼 곳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들어주세요. 세상의 끝, 그곳에

서늘한 새벽 공기 사이로 묵직하고도 규칙적인 도끼질 소리가 숲의 짙은 정적을 깨웁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콘코드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후미진 숲속 28살의 청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남에게 빌린 도끼 한 자루만을 꽉 쥐고 월든 호숫가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숲에 쓰러져 있던 하얀 백송을 베어 기둥을 세우고 직접 파낸 모래와 흙을 발라 굴뚝을 올리며 자신만의 작은 오두막을 짓고 있습니다. 손끝에 배어나는 향긋한 송진 냄새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그리고 햇살을 받아 마치 은비늘처럼 반짝이는 월든 호수의 잔물결. 이 작고 투명한 세계에서 소로우는 그 어떤 시계나 달력의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의 문을 엽니다. 오두막 앞 그루터기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소로우는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콘코드 마을 사람들의 쫓기는 듯한 삶을 떠올립니다. 저 너머의 사람들은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사기 위해, 더 좋은 마차를 끌고 유행하는 옷을 입기 위해 평생을 빚과 노동의 굴레에 묶여 허덕이고 있습니다. 수십만 평의 농장과 헛간을 가득 채운 화려한 가구들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거대한 족쇄이자 감옥이 되어버렸죠. 때때로 숲 너머에선 피츠버그행 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달려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소로우는 그 시끄러운 문명의 속도에 결코 휩쓸리지 않은 채 사람들이 생존이라는 핑계로 스스로를 착취하며 서서히 질식해가는 그 참혹한 풍경을 조용히 응시합니다. 나는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아보기 위해 숲으로 왔다. 소로우는 맑은 호수를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을 향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하기 위해, 자신이 진정으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삶이라 부르지 않기 위해,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끔찍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단돈 28달러 12센트 반으로 지은 두 평 남짓한 이 초라한 오두막은 그에게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맹목적인 속도와 물질의 욕망에서 완벽하게 탈주하여 마침내 내 영혼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눈부시고도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잭 존슨이 부른 이매진 띄워드렸습니다. 세상의 끝, 그 폐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그리워하게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우리가 평소에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소박한 하루,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더 클래식에서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펼쳐봅니다. 이책 막연히 유유자적한 생활의 기록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꼭 집중해 주시죠. 이 책이 쓰인 1845년 그 미국 사회는 산업혁명이 절정에 달해서 모두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부유하게 이런 외침, 이런 동력에 휘말려 있던 때였거든요. 그때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 전도유망한 청년 소로우가 선택한 길은 좀 달랐습니다. 남에게 빌린 도끼 한 자루를 딱 달랑 쥐고서 월든 숲속 호숫가로 들어가서 무려 2년 2개월 동안 철저히 홀로 살아가는 그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한 거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숲에서 마주한 또 현실은 어떠했는지 낭독 통해서 계속 만나보시죠.

맹렬한 눈보라가 숲을 휩쓸고 지나간 뒤 월든 호수는 한치의 틈도 없는 두껍고 단단한 얼음판으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거대한 눈더미에 갇혀 외부와의 통행이 완전히 끊긴 깊고 깊은 겨울밤. 오두막 안에는 장작이 타들어가며 뿜어내는 따스한 온기와 매캐한 연기 냄새만이 희미하게 감돕니다. 숲의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인 이 거대한 침묵 속에서 램프 불빛의 의지에 홀로책을 읽는 소로우의 곁에는 며칠째 찾아오는 이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외로워

아주 충만한 일부로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는데 어찌 외로울 수 있단 말인가. 소로우는 텅 빈 오두막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활기찬 우주 한가운데 앉아있음을 느낍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무의미한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나라는 존재의 밑바닥까지 깊숙이 내려가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도 압도적인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사색과 침묵으로 꽉 채워진 길고 긴 겨울이 지나가고 마침내 숲의 차가운 공기에 미세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마치 대포를 쏘는 듯한 거대한 굉음이 월든의 고요를 찢고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겨울 내내 호수를 숨막히게 짓누르고 있던 두꺼운 얼음판이 봄 기운에 녹아내리며 거칠게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생명이 멈춘 듯 얼어붙었던 대지가 깨어나며 뿜어내는 그 원초적이고도 경이로운 진동. 소로우는 호수가 기지개를 켜며 노래하는 그 거대한 해빙의 교향곡을 들으며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낍니다. 꽁꽁 얼었던 두꺼운 얼음이 깨지며 맑고 푸른 물결이 다시 차오르듯 인간의 영혼 역시 오래된 관습과 무지의 겨울을 깨부수고 언제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소로우는 그것을 확신하며 환희에 차오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는 빛이야말로 진정한 아침이다. 태양은 단지 아침에 뜨는 별에 불과하다. 호수의 거대한 얼음이 녹아내린 자리마다 진정으로 깨어난 한 인간의 찬란하고도 눈부신 첫 아침이 찬연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존 메이어의 슬로우 댄싱 인 어 버닝 룸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북카페 오리지널 더 클래식 거대한 문명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와서 스로의 영혼을 마주했던 숲의 기록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만나봤습니다. 우리 조금이라도 혼자가 되면 불안해하잖아요. 아마 그 증거가 계속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이책 한번 열어보시고 괜히 고전이 아닙니다. 한번 내 삶에 필요한 그 혼자만의 여유 꼭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최고원의 포레스트, 패신저, 버디가 함께한 곡 뷰티풀 벌즈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김신지 작가가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주인 박훌륭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래도 굳이 약국 한 켠 이 작은 책방을 찾아와 준 손님들은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분은 비 오는 날 오셨지. 에세이 쪽을 한참 보다가 그 책을 사가셨지. 마치 책의 한 페이지처럼요. 사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책을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먼 길 마다않고 일부러 동네 서점을 찾아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종종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합니다. 20고개로 책 제목을 맞히고 모르는 손님들끼리 책을 선물하고 제가 직접 제주까지 책을 배달하는 이벤트를 한 적도 있죠.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경험, 이게 참 특별하거든요. 읽고 싶었던 책을 직접 만져보고 우연히 괜찮은 책을 발견하고 책방 주인이 슬며시 다가와 건네주는 귤의 상큼함까지. 책방에 가서 책을 사보세요. 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겁니다.

0: 지금 이 계절 가장 알맞게 잘 익은 산문을 찾으세요.
1: 제철 세계관의 첫 번째 펭귄,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0: 제철 산문. 이 계절을 더욱 다정하게 느끼게 하는 분입니다. 김신지 박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들을 때마다 어색해요?
1: 네, 어색한데 왜 이렇게 거예요? 웃고 있지?
0: 그러니까요. 김신지 절기 박사인데 이제 줄여서 김신지 박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말 실수에서 나온 것인데, 그렇죠? 제가 김신지 절기 박사를 절기를 곳에 뭐가 무겁다고 그걸 홀라 까먹고 박사로 줄여서 말했는데 그 어감이 나쁘지 않았어요.
1: 뭔가 이 전문가로 이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기분이 새롭네요.
0: 김신지 박사와 함께하는 오늘의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시심이라고 하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일상에서 쓸 일은 잘 없죠. 근데
1: 맞아요.
0: 북카페에서는 그래도 우리 카페인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뭐 시심이라고 딱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아도 그에 준하는 어떤 말들을 좀 찾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라디오 들을 때 생각하는 게 사연으로 보내주시는 글들이 시심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죠?
0: 네.
1: 카페인 여러분들은 뭐 거기 시심의 전문가, 시심 박사들이시고요.
0: 그런 시심꾼 거의 시심꾼. 뭐. 네. 입만 열면 시심꾼 이런 느낌?
1: 맞아요.
0: 아.
1: 그런 것들도 모아서 묶어주면 그것도 시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0: 그러네요. 우리가 맘먹고 이건 시다라고 생각해서 쓰게 되는 글만 시가 아니라 일상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 라디오에 보내는 사연도 시심이 깃들어 있으면 그것은 시다라고 보는 거죠.
1: 네.
0: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더 시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시인의 에세이를 볼 거잖아요.
1: 네.
0: 저는 시인의 에세이를 읽을 때 좀 기대하게 되는 면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일상에서 시심을 길어 올릴까를 좀 목도할 수 있겠거니 하는 마음.
1: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시 얘기를 했는데 시와 네. 술 이야기를 했는데
0: 그렇죠.
1: 약간 시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혹은 지난주에 그 김혜경 작가의 글에도 있었지만 시를 좀 해석해

0: 해야 될것 같은 시에 담긴 의미와
1: 어.
0: 상징을 내가 시인의 의도대로 받아들여야 될것 같은 부담감에 시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
1: 네.
0: 시인의 산문집으로 시작을 해서 시로
1: 아.
0: 한 걸음 다가가 보시면 어떻게 보면 시인의 산문집은 그 시심을 좀더 풀어 쓴 글에 가까운 것
1: 그렇죠.
0: 같거든요. 그래서 좀더이 단계적으로 다가가실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오늘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로 넘어오니까 이렇게 지난주에 술과 시, 오늘도 시와 시심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네요.
0: 맞아요. 시에 뭐 제철이 있나? 시의 제철은 사시사철이다. 하지만 왠지 또 가을에 이 얇은 시집 한권 들고 나가서 이
1: 네.
0: 낙엽 지기 전에 그 단풍 보면서 또
1: 그쵸.
0: 가을 하늘 이 왠지 더 여름보다 높아지고 구름들도 층을 좀 이루게 되는 이 가을 하늘 보면서 야외에서 시집 읽는 맛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은 계절인 것 같아요.
1: 햇빛을 조명 삼아서,
0: 네.
1: 그쵸? 유일한 조명 삼아서 읽는 맛. 오늘 기대하면서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오늘의 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K씨의 나 그대 위해 시한 편을 쓰겠어. 아, 이 노래 제목이 이런데 신 작가님 만약에 이런 제목 같은 마음을 좀 품게 된다면 누굴 위해 어떤 시 쓰실 거예요?
0: 갑자기요?
1: 아, 갑자기 이 제목이 너무 시심을 자극하잖아요.
0: 약간
1: 일상에 있는 게다 시라면서요. 부담 없이
0: 아그
1: 퇴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0: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아름답지 않나 봐요. 나 그댈 위해 시한 편을 쓰겠어라고 할때 지금 제 머릿속에서 여러 명이 대결을 했거든요. 날 위해 쓸 거야? 날 위해 쓸 거야?
1: 아, 그럴 수
0: 네, 그래서
1: 있겠네요.
0: 한 명은 되게 어렵게 골라야 될것 같아서 방송이니까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이게 좀 분란의 시작이 된것 같은데요. 자, K 씨의 나 그대 위해 시한 편을 쓰겠어. 듣고 오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철 산문 오늘의 책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이소연 시인의 그저 예뻐서 마음에 품는 단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그저 예뻐서 마음에 품는 단어. 이런 단어들 목록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제목이 너무
1: 맞아요.
0: 좋아서.
1: 제목 그대로 그냥
0: 네.
1: 한 번에 어떤 우리 다 같이 뭐책 모임이나 클래스를 해도 될 것만 같은
0: 그쵸.
1: 서로가 좋아하는 그저 예뻐서 마음에 품는 단어의 목록만 쭉 적어봐도 왠지 마음이 몽글몽글해질 것 같은
0: 네,
1: 그런 생각이
0: 좋습니다.
1: 들죠. 네, 이소연 시인 먼저 소개를 드리면 시집 거의 모든 기쁨, 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 콜리플라워 등을 펴냈고요. 그리고 2024년 펴낸 이첫 산문집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시로 그려내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팟캐스트 도심시 진행자이기도 한데 도심시가 도무지 지나칠 수 없는 심정으로 시를 쓴다의 줄임말 도심시입니다. 그래서
0: 지나칠 수 없는 심정이구나.
1: 그쵸.
0: 예.
1: 그런 게 시심이겠죠. 시인의 눈으로 찾아낸 이 장소에서 시를 이야기하는 그런
0: 네.
1: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번 산문집은 책 속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오로지 시인이 되고 싶던 아이가 시인이 되어서 즐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서 꿈을 이룬 사람의 맑은 언어로 일상을 들여다본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개글만 읽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0: 아니, 어릴 때부터 오롯이 시인을 꿈꿨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저는 꿈이 수없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0: 대부분은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와.
1: 맞아요. 그래서 이 원래 그 신문에 연재했던 이소연의 시적인 순간이라는 칼럼에서 글들을 좀 가려서 엮었고 또그 결이 이어지는 글들이 함께 담겨서 이번에 이 산문집 한 권이 되었습니다.
0: 와, 너무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작가, 그 시인 소개부터가 너무 흥미로워서 어떤 마음으로 담은 시적인 순간들이 이 안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래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인의 산문을 읽는 즐거움, 또 매력 중에 하나는
0: 네.
1: 나는 무심히 지나쳐왔던 일상의 장면들이나 순간들 속에서 멈춰서서 그걸 바라본 사람의 시각, 또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이야기가 담겨서가 아니라 작고
0: 네.
1: 작은 이야기여서 오히려 밑줄을 긋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시인의 산문집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저는 책을 이렇게 딱 처음 접하면 일단 아무데나 딱 이렇게 펼쳐서 본단
1: 오,
0: 말이에요.
1: 약간 그거 같네요. 어떤 운명북 혹은 그런 나의 오늘의
0: 나름
1: 행운을
0: 즐기죠.
1: 점치는
0: 예.
1: 것처럼.
0: 그리고 그냥 이 시, 어떤 이 책의 어떤 첫인상을 그걸로 딱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1: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거 유행시켜요. 책을 만났을 때,
0: 밈으로요?
1: 네. 우리 책을
0: 아무데나
1: 만났을 때,
0: 펼쳐서?
1: 아무데나 펼쳐서 그 책과 나의 어떤 합이라든지, 첫 만남이라든지를 그
0: 책점이에요?
1: 페이지로, 네. 그 페이지로 점쳐보는 거예요. 어디를 여셨나요?
0: 그냥 지금 아무거나 딱 열었는데, 144페이지가 나오는데, 야, 이거 진짜 농부 친구에게서 문자가 와 있다. EBS에 출연하는 소연아. 절대로 떨지 말고 이 연중 행사처럼 담담하게 고라니라니도 홍보 잘해요. 이 삼행시가 나오는 부분인데 EBS에 출연하는 이렇게 나와서
1: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0: 그러네요. 이렇게 이 굉장히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아주 일상적인
1: 네.
0: 일상 거의 모든 것을 다 함께 그냥 쉽게 좀 공유해 주는 느낌이 듭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창 제가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께 에세이 숙제 많이 드렸을
0: 네.
1: 때, 그때 소개했었더라도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일상에서 어떻게 시심을 끌어올리고 또
0: 네.
1: 그것을 문장으로 옮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산문집입니다.
0: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를 우리가 만나볼까요?
1: 네, 제목은 이슬처럼 작은 것을 가져오세요라는 글인데요. 제목이 가리키는 바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슬처럼 작은 것을 가져오세요. 하얗게 텅 빈 워드 화면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뱉은 문장은 노르웨이 국민 시인 올라브 하우게의 시 진리를 가져오지 마세요의 한 구절이다. 이슬처럼 작은 것을 구하는 말은 빈 문서 앞에서 막막해지는 내게 힘을 주는 말이다. 그래, 내가 쓰려는 건 그렇게 크고 무거운 말이 아니니까 미리 겁낼 필요는 없다. 며칠 전엔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이와 함께 물총 싸움을 했다가 뜬금없는 말을 들었다. 물총에 물을 담는 과정에서 수돗물을 한참 흘려보낸 뒤였다. 엄마, 여기까지 달팽이가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뭔가를 달팽이에 비유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돗물이 만든 물길을 따라 진짜 달팽이 하나가 기어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여름 밤에 흘려보낸 가는 물줄기가 불러온 작은 생명체는 여태 어디 숨었다 나온 걸까? 다니기 좋은 촉촉하고 싱그러운 길이 열리길 기다렸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준 달팽이가 놀랍도록 신비로워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슬처럼 작은 것을 가져온다는 게 이렇게 큰 거였구나. 달팽이를 다시 풀잎 위로 보내주고는 하루 내내 기분이 좋았다. 어쩌면 상실했다고 여긴 삶의 작고 소중한 풍경들이 어딘가에 잘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나타나 줄 거라는 기대를 심어주기 위해 달팽이는 여기까지 온 것인지도 몰랐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냉장고에서 서리태 콩물을 꺼내 마신다. 집을 나서기 전에는 옷장을 뒤적이며 궁리하는 시간이 길다. 마음에 드는 옷을 잘 갖춰 입은 날은 거울을 보며 웃는다. 도서관으로 출근해서 읽은 책들의 목록을 노트에 적어둔다. 그렇게 매일매일 이슬처럼 작은 것들을 가져와 쌓는다.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몰입하다 보니 의미 없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언젠가 위례의 작은 서점으로 동시특강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한 아이의 시가 잊히지 않는다. 종이를 나눠주고 좋아하는 것을 쓰라고 했다. 그 아이는 좋아하는 것을 적는 칸에 고등어라고 쓰고는 고등어에 대한 시를 썼다. 학교에서 돌아와 부엌 도마 위에서 팔딱거리는 생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마지막 부분이 압권인 시였다. 아이는 지금껏 자신이 좋아한 것이 죽은 고등어였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 했다. 아이에게는 살아 팔딱이는 생명체가 죽음보다 낯설었던 것이다. 지금껏 죽어 요리된 고등어만을 생각하고 좋아해 왔다는 걸 깨닫는 지점에서 나는 언뜻 진리를 본 것도 같다. 진리는 멀리 있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무엇일지도 모른다. 진리란 어쩌면 이슬처럼 작은 것을 가져오는 순간에 있지 않을까? 책을 읽다가 번쩍 밑줄 긋고 싶은 문장이 진리이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근처 백반집이 진리구나 싶다. 주차장에 나타난 두꺼비는 아침부터 꿈쩍하지 않고 있더니 9시 뉴스의 시작과 함께 엉금엉금 기어나와 긴 혀로 여름밤에 몸이 되기 위해 움직인다. 그나저나 나는 입냄새가 나는 마스크를 빨아놓아야 하는데 귀찮고 아침 식사 장만하는 것이 귀찮다. 이럴 땐 휴가가 진리인데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는 나에게 누군가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물으면 모소 대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슬처럼 작은 것들을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0: 이소연 작가의 책, 그저 예뻐서 마음에 품는 단어의 한 부분 함께 만나봤고요. 이어서 백아가 부른 별똥별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아,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쿵하게 되네요. 이 이슬처럼 작은 것에 집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다 보면 삶의 의미 없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왜 요즘

0: 지지난해부터 뭐 9월에 마음가짐 제출, 뭐 10월에 마음가짐 제출 이런 게 SNS에 이렇게 이미지가 떠돌곤
1: 네.
0: 하잖아요.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아, 너무 9월의 마음가짐으로 삼고 싶다. 이슬처럼 작은 것을 가져오세요라고 책상 앞에 혹은 이 휴대폰 잠금화면에 서고치고 싶은 그런
1: 네.
0: 생각이 드는 글이기도 했어요.
1: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들려준 그 주변에서 만난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그 이야기를 포착해서 거기서 진리를 발견해낸 이 시인의 마음이 너무 놀랍게 느껴지고요. 특히 전이 고등어, 좋아하는 걸 쓰라는 말에 고등어 적어낸 아이가 이제 자신이 좋아한 건 이미 죽어서 요리가 된 고등어였다라는 거를 발견하는 걸로 마무리되는 시를 쓴 거.
0: 네.
1: 이게 참 놀랍게 느껴졌고, 그걸 또 이렇게 주워서 딱 이렇게 포착을 해주셨네요.
0: 어떤 시인지 너무 궁금해지기도 하고,
1: 네.
0: 정말 그 일상에서 사실 이 달팽이가 등장한 장면도 그렇잖아요.
1: 맞아요.
0: 뭐, 달팽이네 하고 풀잎에 놓아주고, 그냥 아이와 함께 오늘 달팽이를 봤다 하고
1: 네.
0: 지나칠 수도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이 표현도 촉촉하고 싱그러운 길이 열리길 기다렸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준 달팽이라고 하는 그 마음도 이것도 시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1: 그러네요.
0: 부분을 또 읽게 됐어요. 이게 제가 이소연 시인의 시 중에 되게 좋아하는 시한 구절이 있는데 잠시 소개를
1: 네.
0: 해볼까요? 그 시집 콜리플라워에 나오는 서진이의 하굣길이라는 시예요.
1: 아.
0: 네, 이런 부분인데요. 어디까지 왔어? 저요? 지금 나뭇잎까지 왔어요. 나뭇잎은 너무 많잖아. 아니요, 그런 나뭇잎 말고 제가 있는 나뭇잎이요. 이제 어디까지 왔어? 벽돌까지 왔어요. 벽돌은 너무 많잖아. 아니요, 그런 벽돌 말고 중학생 닮은 벽돌이요. 벽돌 어디가 중학생을 닮았을까? 이제 꽃 있는 데까지 왔어요. 꽃이 피었구나. 네, 꽃이 피었어요. 라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
1: 네.
0: 네, 뒤에는 조금 더 이어지는 시가
1: 맞아요.
0: 있는데요.
1: 우리도 그 시를 그 무리하는 시인들
0: 네.
1: 시간에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들려주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
0: 그쵸.
1: 서진이의 하굣길을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열광하면서 들었는데
0: 맞아요.
1: 서진이 요즘도 그러려나? 이거 몇년 전인데 서진이 이제 조금 더
0: 서진이
1: 커가지고
0: 문꽉 닫고 있진 않니? 걱정이
1: 그러니까 서진아 어디까지 왔어? 거기에 뭐라고 대답할까 좀 궁금할 지경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0: 맞아요.
1: 이 시가.
0: 저도 이시 처음 알게 됐을 때 지금의
1: 네.
0: 남편에게 막 읽어줬거든요. 어떻게 이런 순간을 포착했을까? 그리고 하지만
1: 남편분의 반응이
0: 저희
1: 어떤지
0: 통화는 이렇게
1: 궁금해요.
0: 아름답진 않으니까요. 그 어디까지 왔어요? 아? 막 이런. 보통 통화할 때는 이제 취해서 집에 안 오고 있을 때뭐 이렇게
1: 네.
0: 통화했던 기억들이 스쳐지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하굣길도 있건만. 왜 우리의 귀갓길 통화는 아름답지 못한가?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1: 네.
0: 했었는데 어쨌든 이 시는 항상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때그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1: 맞아요.
0: 그 어느 시절로 돌아가는 혹은 마음속에서 이 다시금 순수를 좀 길어 올리는
1: 네.
0: 그런 느낌이 드는데 딱 방금 낭독한 이슬처럼 작은 것을 가져오세요와 관련해 이 시인이 쓴이글 자체가 그 시를 또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1: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소대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라고 대답하겠다는 것도
0: 네.
1: 이것도 이 모소대나무가 좀 신기하잖아요.
0: 네, 이 생략된 글의 부분에 등장을
1: 네.
0: 하는데요. 모소대나무가 중국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이라고 해요.
1: 아.
0: 그래서 모소대나무 씨앗이 4년 동안 땅속에서 3cm 정도 자란대요. 그러다가 5년이 되는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게
1: 네.
0: 다 4년 동안 성실히 뿌리를 내린 덕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인이 등단도 늦은 편이었고 첫 시집 상제도 늦어서 주변으로부터
1: 네.
0: 염려의 말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시를 언제 쓰니? 남의 일에 오지랖떨 시간에 자신에게 집중해라. 주변에서 이런 걱정, 우려 섞인 이제
1: 네.
0: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시인에게 시는 책상에 앉아있는다고 찾아오지 않는 무엇이었다. 오히려 시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뜬금없이 찾아오는 것이었다. 지금 아이와 이렇게 여름에 수돗물 틀어놓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물총 싸움 할 때라든지
1: 네.
0: 혹은 강의하는 중에 친구들과 수다 떨때 미술관에서 바다에서 버스에서 혹은 동네 책방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지낼 때 오히려 시를 쓸 에너지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일상에서 시심을 길어 올리는
1: 그쵸.
0: 방법이지 않을까 비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0: 생각도 했습니다.
1: 맞아요. 우리 카페인님들도 누가 혹시 우려 섞인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떤 조언을 해주는데 내가 뭔가 거기에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할때 이렇게 우리도 아, 저 모소대나무처럼 근데 4년에 지금 초반입니다. 초반. 아직 좀 남아있어요. 네.
0: 근데 되게 길게
1: 냅두세요.
0: 얘기해야 돼요. 근데
1: 길게?
0: 모소대나무가 뭐냐면요. 이게 땅속에서 막 하다 보면은 보통 그렇게 날 염려해준 사람은 또 이런 얘기 끝까지 안 들어준다고요.
1: 맞아요. 그냥 그 염려하는 발언을 전달만 하고 싶을 뿐이지 모소대나무까지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0: 맞아요.
1: 아마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거겠죠.
0: 맞아요. 그래서 전이 부분 보면서 제가 시나 혹은 에세이에 대해서 이 시심, 글감 얘기할 때
1: 네.
0: 항상 언급하는 시가 그 나태주 시인의 시라는 시거든요.
1: 아.
0: 그냥 죽는 것이다. 길거리나 뭐 사람들 사이에서 버려진 채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이라는 되게 짧은 시인데 그 시도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가 어딘가 뭐 글감이 뚝 떨어지거나 영감이
1: 네.
0: 뚝 떨어지거나 시심이란 건 시인으로 등단을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 그쵸.
0: 그냥 죽는 것이다. 길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 채 빛나고 있는 마음의 보석을 그 발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또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1: 다 거리를 걷고 싶습니다, 갑자기.
0: 나갈까요?
1: 네, 뭐라도 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자, 그러면 그 다음 대목도 만나볼게요.
0: 네, 다음 대목은 이 시인이 한 문화재단의 추진한 문학기행으로 캄보디아 여행을 떠난 이야기인데요. 이 기행에서 최고의 인기가 바로
1: 네.
0: 가이드. 분이었다고 해요. 이
1: 아.
0: 대학 때 불문학을 전공하고 무려 스탕달에 대한 논문을 쓴 사실을
1: 네.
0: 버스 안에 있는 모두가 알게 되면서 이막 환호했던 기억을
1: 와.
0: 이제 소환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서 배운 한 인사말에 대한 글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1: 듣고 갈게요.

서울로 돌아와 캄보디아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자 그가 좋아요를 눌렀다. 함께 보낸 시간을 상기시키면 좋아요뿐이겠는가? 이번 여행에선 감사와 감탄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버스 안에서 간단한 캄보디아 말도 몇 가지 배울 수 있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뜻의 캄보디아 말이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업군. 업군이라는 발음과 비슷한 한국말을 찾아 기억하기 쉽도록 지어낸 이야기에도 가슴이 뜨끔했다. 가진 게 없는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니. 내가 가져본 적 없는 마음이었다. 없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가지려고 애쓰지 않을 텐데. 욕심 부리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인간 본성이 가져오는 고통에 대해서도 조금은 초연해질 수 있을 텐데. 가진 것에 감사하느라 없는 것에 대해선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다. 의도치 않은 심연 속으로 나를 던져놓고 그가 하던 말을 이었다. 캄보디아가 주는 최고의 선물은 캄보디아 사람들의 환한 미소라며 그 미소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버스에서 내려서 두 명씩 짝지어 뚝뚝이를 타고 이동할 거예요. 뚝뚝이에서 내리면서 땡큐 대신 업근이라고 말해보세요. 그가 말해준 것처럼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정말 뚝뚝이 기사님이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저 웃음 앞에선 전쟁이 훑고 지나간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되더라도 함부로 절망할 수 없을 것 같다. 절망 속에서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저 웃음처럼 존재하는 사랑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바이온 사원 앞에 다다랐기 때문일까? 사면탑에 새겨진 얼굴을 보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천년의 미소라 불리는 앙코르의 미소 앞에서 천년 동안 바위와 부딪혔을 햇살이 내게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기라도 하는 듯 잠시 눈앞이 캄캄해졌다. 위대한 걸작과 대면하는 순간 흥분 상태에 빠지는 이러한 증상을 일컬어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한다는데 정신을 차리는 와중에 스탕달 논문을 썼다는 가이드의 말이 생각나 웃음이 터졌다. 웃음이 준 힘으로 사원 이곳저곳을 걸었다. 타 프롬 사원에서는 머리가 없는 불상 앞에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머리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힌두교가 집권하면 불상의 머리부터 잘랐다고 한다. 영혼을 믿으면서 동시에 영혼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구나 싶어 난데없이 슬픔이 차올랐다. 머리 없는 불상을 지나 사원을 움켜쥔 스펑나무 뿌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스펑나무가 사원을 붕괴하는 동시에 지탱하고 있다고 한다. 그 광경이 마치 삶이 곧 죽음이고 죽음이 곧 삶이라던 붓다의 가르침을 형상화한 듯했다. 사원을 에워싼 매미 울음소리 한가운데서 나는 또 가슴이 벅차올랐다. 걸핏하면 이러는데 앙코르와트에서는 제대로 서 있을 수나 있을까 싶었다. 걱정하면 걱정하는 일이 꼭 일어난다. 결국 앙코르와트 사원의 3층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무릎이 까져 피가 났다. 사람들이 어쩌다 그랬냐고 물으면 계단이 가파르고 어쩌고 하는 구차한 말을 다 넣어두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스탕달 증후군 때문이라고. 캄보디아 식당에서는 자주 전기가 나갔다. 불이 꺼지면 휴대폰 조명을 켜고 앞사람과 눈을 맞추고는 웃다가 이상하고 아름답게 늘어진 그림자 속에서 밥을 먹었다. 끓는 냄비 속에서 버섯을 건져 먹으며 어둠이 이렇게 정다운 거라면 전기가 없어도 감사했다. 캄보디아식으로 업근.

0: 이소연 시인의 책, 그저 예뻐서 마음에 품는 단어의 한 부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양양이 부른 여행자 듣고 왔어요. 와, 이 캄보디아어 업군을 또 이렇게 업군으로 연결해서 결국에는 그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또 이렇게 넘어지는 경험도 하시는데 그것까지 다한 다음에 그 업군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 이야기 너무 몰입해서 들었습니다.
1: 저는 캄보디아를 가보지 못해서 억군의 정확한 억양을 모르겠지만
0: 근데 너무 잘 살려서 해주신 것 같아요.
1: 제 마음대로 뉘앙스를 살려보았는데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문장이 등장하잖아요. 가진 것에 감사하느라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다. 이 문장 자체가 되게 훅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마음, 이거 자체를 떠올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여행의 경험과 함께 이 얘기를 해주신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가이드 분들마다 전문성이 이런 부분에 있지 않나요? 이 내가 똑같은 어떤 인사말이나 똑같은 관광지를 소개할 때 어떤 스토리와 엮어서 이 처음 온 사람들에게 잊지 못하게 전달을 해주는지, 근데 이
0: 맞아요.
1: 스탕달 논문을 쓰신 우리의 가이드님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억군이다라고 하시는 게, 와, 이 가이드의 구력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0: 그러니까요.
1: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아마 이 이소연 시인 외에도 여러 사람이 그 문장을,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이 여행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싶을
1: 맞아요. 그리고
0: 정도였어요.
1: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이제 캄보디아 여행 가실 때 잊으실 수 없겠죠?
0: 그러니까요.
1: 캄보디아 말로 감사합니다가 뭔지 알아? 하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그 정도로 기억에 각인이 될 만한 일화가 아닌가 싶어요.
0: 이런 부분도 참 밑줄 그었는데, 절망 속에서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저 웃음처럼 존재하는 사랑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요.
1: 맞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여행기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들
0: 질문
1: 물으시잖아요.
0: 많이 할
1: 근데
0: 법하죠.
1: 우리가 너무 대단한 것을 느끼고 깨닫고 뭔가 교훈을 얻듯이 이 여행기의 감흥 혹은 이제 단상에 대해서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시인님이 풀어내신 이 글의 흐름을 보면 결국 여기도 시심이거든요. 그
0: 그쵸.
1: 어떤 여행지에서의 하루를 가이드의 통솔대로 하루를 보냈을 때에 거기서 무엇을 길어 올릴 수 있는지가 또 좋은 글, 우리가 잊지 못하는 글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왜 작가님이 책을 만나면 딱 펼쳐보면은 그이 책과의 첫 만남을 그
0: 딱 들어오는
1: 페이지로,
0: 문장들이 있을 때가 있죠.
1: 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책 소개하면서 꽃보독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로 소개하려고 했던 책이 바로 그 책이었어요. 그 부분.
0: 고란이라니.
1: 네. 그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농부 친구와 이 이소연 시인이 주고받은 글과 또 사진으로 이루어진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등장하는 부분이 책 속에 등장을 하는데, 어느 날 농부 친구가 손 위에 쌀을 올린 사진을 보내왔대요. 그러고 다음날엔 가재, 다음날엔 도마뱀. 또 청개구리, 냉이, 산딸기, 복분자, 논병아리, 우렁이, 새집, 첫눈 이렇게 끝도 없이 손 위에 뭘 올려놓는 거죠.
0: 구독도 안 했는데
1: 네.
0: 계속 그렇게.
1: 이런 걸 구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0: 저도요.
1: 그렇죠.
0: 좋을 것 같은데요.
1: 다들 상상해 보세요. 나도 농부 친구가 있어서 며칠에 한 번씩 그가 손 위에 이 구독자에게
0: 손 위에 올라간
1: 뭔가를 사진을 보내준다 하면, 그래서 이 소연 시인도 나는 어느새 도시 생활에 젖어 있었고 이 세계를 구성하는 그런 작고 귀한 것들과 멀어져 있었다. 농부 친구가 손 위에 무엇인가를 올려놓는 건 시를 쓰는 것과도 같았다. 무엇을 손 위에 올려서 시인 동생에게 감동을 전할 것인가? 그는 생각하고 또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다 종국에는 고라니까지 손 위에 올리게 되었을 테지. 나는 그제야 그간 그와 주고받은 사진과 글을 모아 책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등단도 하지 않고 발표할 지면도 없는데, 오로지 새로 사귄 시인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끊임없이 사진을 보내는 이 농부 친구의 마음, 꾸준함이 놀랍다면서

0: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다. 라는 문장을 쓰는데 이것과 이 역근이 이어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1: 네.
0: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장면, 순간을 채집하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게 많은 사람이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사연이 담겨 있는 책이 고라니라니. 라는 책이고요. 실제로 책 속에서 고라니를 올린 사진,
1: 네.
0: 고라니를 억지로 잡은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사연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

0: 많은 사연들도 제가
1: 그렇죠.
0: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혹은
1: 맞아.
0: 뭘 하다가 고은 작가님 생각이 났어요 하면서 보내시는 순간순간들일 것 같아요.
1: 네, 아, 그게 다 시심이 깃들어 있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시니까 더 귀합니다. 빨리 사연 받고 싶어요.
0: 손에 뭔가를 올려서 여러분
1: 손 위에,
0: 손 위에 고라니까진 아니더라도 오늘
1: 좋습니다.
0: 여러분의 하루를 스쳐간 혹은 오늘
1: 네.
0: 하루를 좀 요약할 수 있는 뭔가를 올려서 또 사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반갑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좋습니다. 이 지금 책에 보니까 김은지 시인과의 일화도 많이 있더라고요. 같이
0: 맞아요.
1: 시집 만든 그 일화도 있고, 제 잠깐 요 보니까 그 도봉구 얘기 나오면서 남편 따라서 이제 도봉구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 도봉구에 사는 그 마음을 담아낼 때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김은지 시인이 뒤를 돌아보고서 나 때문에 여기 산다고 얘기하라고 했다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스란히 담아서 묶어내신 마음. 근데 거기다가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는데 그 마음이 뭔지 저도 알것 같았어요. 오늘 얘기 들려주신 거
0: 네.
1: 듣다 보니까 그래, 이런 이야기가 모여있는 요책 곁에 있고 싶다. 아, 그런 마음이 되는 게 아닐까. 아마 그래서 우리 카페인 분들도 북카페 자꾸 오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0: 맞아요. 아주 시심이 가득한
1: 네,
0: 시간이네요.
1: 맞아요. 음악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하립의 시 해는 밤. 이문세, 잔나비, 김윤희가 함께한 곡 길을 걷다 보면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렁들이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신지 박사와 함께 이소연 시인의 책 그저 예뻐서 마음에 품는 단어 나눠봤습니다. 진짜 작고 여린 것들 주변에서 보시면 잘 주워서 손 위에 딱 올리시고 북카페로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1: 그러니까 이 괜히 따라해보고 싶네요. 손바닥
0: 진짜요?
1: 위에 뭔가를 올려서, 매번 여기 북카페 사연으로도 보내고.
0: 우리는 그럼 딱 알아듣죠, 이제.
1: 맞아요.
0: 어디서부터 이런 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시작이 됐는지 네. 알게 되는 거죠.
1: 혹은 우리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그렇게 떠올랐다라고 네. 사진을 좀 보내보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오늘 덕분에 시심 잘 챙겨서 시심, 반려시심 같은 느낌이 있어요.
1: 반려시심.
0: 내 안에 있는 시심. 네. 늘 있는 건데 지치거나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도록 잘 쓰다듬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반려시심으로 우리 카페인 분들도 오늘 많이 더 정겹게 사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책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퀘벡주. 이곳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부모보험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남성의 비율이 80%를 넘겼단 겁니다. 그만큼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데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 이 휴가를 쓸 순 없도록 강제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후 퀘벡주의 출생률이 꾸준히 오르면서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하네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건 물론이고요. 부모 양쪽이 서로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1: 만나보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뭔가 계획을 세울 때는요, 의욕이 넘치죠.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근데 막상 다음날이 되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그랬대요. 일기에다가 사랑을 하고 일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쓴 다음날 이렇게 적었다고 하네요. 피곤했다. 사랑하지도 일하지도 않았다. 대문호도 하루 만에 계획을 못 지켰는데 우리라고 매일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좀 계획대로 안 됐다고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요. 오늘 못한 건 내일 다시 해보면 어떨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은 하루도 편하게 내려놓으면서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데이식스의 Maybe Tomorrow 들으면서 9월 11일 금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앞에서 톨스토이 얘기를 했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요. 1858년 9월 19일 일기에 이렇게 적었대요. 나는 사랑하고 일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사랑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 날 9월 20일 일기에 이렇게 적었대요. 피곤했다. 사랑하지도 일하지도 않았다. 하루 만에 계획이 엎어진 거예요, 정말. 톨스토이 같은 거장도 결심한 지 하루 만에 계획을 못 지키는데. 그쵸? 얘기 들으니까 좀 멀게만 느껴졌었던 톨스토이가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친근해지죠. 우리랑 결국 똑같구나. 아니면 뭐 이런 느낌? 사는 거다 똑같네. 이런 느낌, 그죠? 계획을 못 지켰을 때 나는 왜 이것도 못하지? 이렇게 스스로한테 실망을 하잖아요. 특히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뜻대로 안 됐을 때 자책도 좀더 커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살아보니까, 아,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를 아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요. 이제 쉴 때는 완전히 쉬고요. 일할 때는 촘촘하게. 그래서 그냥 딱 일할 때는 쉬지 않고 쭉 가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이틀 남았을 때 이틀 동안 열심히 하면 좀 쉬엄쉬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느껴서 그냥 차라리 첫날은 쉬고 둘째 날은 정말 정말 틈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경청에 반가운 분이 찾아오십니다. 케이시님과 함께하는 좋은 노래를 만나는 시간 이 노래를 들어요. 오늘은 어떤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재밌고 맞추면 선물까지 따라오는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앞에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얘기를 했어요. 톨스토이는 사랑, 가족, 전쟁, 죽음 이런 것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을 작품 속에 아주 깊이 담아낸 작가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도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냈고요. 당시 사회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아내서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거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다님들은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계실까? 톨스토이의 작품을 얼마나 알고 계실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 톨스토이의 작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듣다 보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음 중 톨스토이의 소설이 아닌 것은 1번 전쟁과 평화, 2번 안나 카레리나, 3번 어린 왕자. 감이 오실까요? 보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1번 전쟁과 평화, 2번 안나 카레리나. 3번 어린 왕자 안나 카렐 리 니나.

좀 어렵잖아요, 발음. 이해해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의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소은의 노래입니다. 너는 나의 문학가.

박소은의 너는 나의 문학 듣고 왔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 퀴즈는 톨스토이의 작품이 아는 것을 고르시오. 보기는 세 개였어요. 이제 발음 잘해야 되는데. 1번 전쟁과 평화, 2번 안나 카레니나, 3번 어린 왕자. 이 중에서 톨스토이의 작품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3번 어린 왕자였습니다. 1번 전쟁과 평화, 이거는 톨스토이의 대표작. 그죠?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러시아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의 삶과 사랑 그리고 전쟁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고요. 전쟁이라는 아주 큰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주 깊이 보여주는 소설이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도 톨스토이의 대표작이에요. 주인공 안나의 사랑과 결혼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러시아 사회의 모습, 그리고 가족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고. 3번 어린 왕자는 저잘 알아요. 생텍쥐페리. 프랑스 작가죠. 톨스토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여러 별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사랑과 우정,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예쁜 소설이었습니다. 오늘 정답을 맞히신 바다님들 추첨을 통해서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요.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내 이름과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답해드리는 시간, 산지 직송 질문 맛집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부 관련 괜찮고요. 일상 관련 괜찮고요. 뭐든 좋으니까요. 저에게 궁금한 여러 가지 사연들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의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질문 만나보죠. 폴킴이 피처링한 노래, 최예나의 물음표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갓건져 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바다님들의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이죠. 산지직송 질문 맛집 문을 열었습니다. 공부 얘기도 좋고요. 제 취향이나 일상까지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마세요. 보내주세요. 어디로요? 여기로요. 오늘은 또 어떤 질문이 제 앞으로 배달이 됐을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5914님의 질문. 엄마가 곧 생일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리는 거의 처음이라서 괜히 망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생선님 혹시 미역국 맛있게 끓이는 방법

거 마시나요? 아니면 엄마 생일상에 올리기 좋은 쉽고 맛있는 요리 레시피 추천해 주세요. 미역국은 시간의 요리입니다. 미역국은 시간의 요리. 첫 번째, 시간의 요리. 두 번째, 처음 미역국을 한다 그러면 잘못하다가 미역이 냄비 뚜껑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 당황하기 쉬워요. 미역이 마른 미역이잖아요. 그거를 한 주먹 정도면 돼요. 저는 한세 주먹 넣었다가 가만히 있으면 물이 끓기 시작하면 진짜로 미역이, 아, 진짜 놀란다니까? 밤에 보면? 냄비를 들어 올려. 그러면서 미역이 바깥으로 탈출을 해요. 되게 놀래거든요. 미역은 무조건 한 주먹만큼만. 큰 국그릇에 한 주먹이면 충분해요. 단, 끓이기 전에 정육점에 갑니다. 그래서 양지머리를 달라 그러는데 미역국 국 끓일 거거든요. 그런데 기름 좀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러면 기름 좀 있는 양지머리를 주실 텐데 이거를 냄비 바닥에다가 하라는 대로 해요. 기름을 살짝 넣어야 돼. 기름. 왜? 그 양지머리는 곧바로 눌러붙어. 이게 프라이팬이면 괜찮은데 어디야 지금? 냄비잖아. 냄비 위에다가 살짝 참기름 같은 거참 좋은데, 어디 들으니까 참기름 볶으면 안 된다 그러던데, 암튼 뭐 참기름 저는 좋아요. 거기에다가 양지머리를 넣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지금부터. 맛소금, 축축축축. 그 다음에 후추, 순후추, 축축축축. 거기에 우리 장홍재 교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MSG 써도 괜찮다고. MSG 축축축축. 그냥 막 볶아. 계속 볶아. 그러면 하면서 그 빨간색이 갈색으로 변해. 그러면 이제 살짝 이렇게 눌러붙는 게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때 물을 부어. 생수를 쭉쭉쭉쭉 부어.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미역을 딱 넣고 끓이는 건데 간 맞출 필요 없어. 어차피 이틀 걸려요. 미역국은 시간의 싸움이야. 첫날 절대 먹으면 안 돼. 첫날, 보통 인덕션이 45분 정도인데, 그거를 두 번, 90분 동안 끓입니다. 그런 다음에 덮어놔. 그런 다음에 다음날이 되잖아. 아침부터 불을 또 켜. 그런 다음에 또 팔팔팔팔 끓을 거 아니야. 그러면 미역이 아직까지 힘이 좀 남아있어요. 걔가 완전히 힘을 빼서, 완전히 흐르르 될 때까지.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있는 미역이 없을 때까지 계속 팔팔 끓이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아까 넣었었던 고기랑 참기름이랑 섞여서 연두색 국물이 쫙 뽀얗게 올라오거든. 거기서 살짝 맛을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국간장을 넣어요. 국간장 한 스푼을 넣고, 그다음부터는 너무 간장 많이 넣지 말고, 그다음부터는 맛소금으로 간 맞춰도 괜찮아요. 그렇게 푹 익힌 다음에 탁 꺼내서 먹으면, 거기 계란 프라이에 탁그 김, 기름 바른 김 있잖아요. 그거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먹으면 끝내주죠.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비빔밥이랑 같이 먹는 건데. 미역국은 생명이 비빔밥이야. 집에 있는 거 나물 같은 거랑 맨 마지막에 청양고추 한 3개 정도 가위로 잘라놓고 거기에 계란프라이 탁 해가지고 계란프라이 무조건 3개. 탁 비비면 반 공기. 우리 즉석밥도 반 공기가 있고 한 공기가 있죠. 반 공기 넣어도 충분하거든. 거기에 미역국 탁 떠먹으면서 먹으면 정말 이 세상 행복해집니다! 저의 답변 마음에 드셨나요? 산지직송 질문 맛집은요, 이렇게 바다님들이 궁금한 걸 저한테 바로바로 꺼내놓는 시간입니다. 공부 얘기든 일상 얘기든 제 얘기든 다 좋고요. 가볍 궁금한 것까지 다 좋으니까 생각나는 질문 있으면 편하게 보내주세요. 질문은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웨덴 세탁소의 노래, Happy Birthday, 왈츠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신님과 함께 이 노래를 들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침대나 소파에 가만히 누워서 그저 뒹굴뒹굴 하고 싶은 그런 날. 그럴 때는요, 내 하루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BGM처럼 함께 해줄 노래가 듣고 싶어집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주말, 가만히 누워서 편한 마음으로 듣고 싶은 노래. 오늘은 뒹굴뒹굴한 시간과 잘 어울리는 노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

0: 정청에서 이분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금요일 밤이라는 얘기고 한 시간 반만 지나면 주말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매주 네. 바다님들과 주말의 시작을 함께해 주시는 분 저번 주보다 훨씬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케이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케이시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아직 밝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 엄청 밝음을 끌어내야 될 것 같아서.
0: 밝네요.
1: 안녕하세요.
0: 진짜. 네. 어쩜 그렇게 밝으세요. 8월에도 네. 밝았고

0: 밝고 9월에도 밝고 벌써 9월도 11일이나 됐어요. 세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1: 아, 진짜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내년이 온다고요.
0: 내년 오면 왜요?
1: 그렇죠. 싱숭생숭하죠.
0: 싱숭생숭하죠, 맞아.
1: 그렇죠.
0: 한해한해 지나갈 때마다.
1: 그러니까요.
0: 맞아요.
1: 그래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주말에는 오히려 쉬질 못하시겠네요. 케이시님은 성수기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주말이 더 바쁘시죠?
1: 아무래도 주말이 좀
0: 그쵸.
1: 바쁜 것
0: 공연도 당연히 주말일
1: 같아요. 네,
0: 거고,
1: 맞아요.
0: 행사도 가세요?
1: 네, 행사도 주말이 많죠.
0: 그렇구나.
1: 왜요, 왜요?
0: 행사는 어떤 행사예요? 그냥 지역 축제 같은 데도 다 가세요?
1: 네, 지역 축제도 있을 때가 있고,
0: 예.
1: 뭐 청소년 축제나 막 이런 것도 있고,
0: 기업 행사도
1: 기업
0: 가시고?
1: 행사도 있고, 엄청
0: 그러시구나.
1: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0: 아니면
1: 행사도.
0: 저런 것도 있어요?
1: 뭐요?
0: 막그 재벌 분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신데 노래 한 곡만 좀
1: 안
0: 부탁드립니다. 막
1: 해봤어요.
0: 그런
1: 그런
0: 거.
1: 거안 해봤어요.
0: 그런 것도, 아니, 있어요?
1: 모르겠어요.
0: 드라마에는 한 번씩 나왔었던 것 같은데.
1: 그니까요.
0: 아니, 뭐
1: 뭔데
0: 이런 거
1: 모르겠어요.
0: 있잖아요. 마주 재벌집이 이렇게 드라마나 코미디 프로그램에, 아, 오늘 생일 축하곡은 비욘세가 해주기로 했다. 막 이런 거.
1: 아, 맞아요.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쵸? 막 아랍의 엄청 큰 왕자가, 막 뭐, 비욘세, 막 저스틴 비버, 막 초대한다. 그런 건안 해본 것 같아요.
0: 근데 만약에 진짜로 저쪽 인도 부자 있잖아요. 결혼식 날막 우리나라 회장님들도 가고 하는
1: 와.
0: 그분이 예를 들어 부르면 갈 거예요. 비욘세랑 케이시 두 명만 부르는데.
1: 뭐, 스케줄이 비어 있으면.
0: 스케줄
1: 왜냐면
0: 거예요.
1: 저는 먼저 있는 스케줄이 우선이거든요.
0: 아, 진짜?
1: 네네네.
0: 대학 축제도 가세요?
1: 대학 축제도 가죠.
0: 대학 축제는 보통 평일에 가시죠.
1: 평일이에요, 네. 평일 저녁에.
0: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 주말엔 또안 가니까.
1: 네.
0: 그러니까 그 행사 종류에 따라서
1: 다
0: 다
1: 좀 달라요.
0: 다르구나.
1: 네. 근데 월요일은 진짜 거의 없는 것
0: 거의
1: 같아요.
0: 없죠. 그쵸.
1: 네.
0: 저희 소극장도 월요일은 항상 비어요.
1: 아, 진짜요?
0: 예. 네, 그런 것 같아.
1: 약간 맛집들이 월요일날 쉬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0: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0: 하루 종일 쉴수 있는 날에 뒹굴뒹굴 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를 오늘 주제로 삼아봤는데, 케이시님은 하루 종일 없어요.
1: 네.
0: 스케줄이 하나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집에 있으세요? 아니면,
1: 집에 있어요. 누워
0: 침대 위에
1: 있어요.
0: 있으세요? 계속? 소파 위에
1: 침대.
0: 있으세요? 침대 위에
1: 그, 제 고정자리가 있어요. 침대는 잘 때만 들어가는 그런
0: 있어요?
1: 구역이에요, 저는. 막 계속 늘어져 있지 않고, 그러면 이제 거실에 나와서, 거실에 제 1인 소파가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진짜 몇 시간을 주구장창 거기에 있어요.
0: 거기 계속 앉아 있어요?
1: 네.
0: 파여져 있게 거기 많이 헐었죠?
1: 리클라이너 의자거든요? 근데 거의 눕혀져 있고, 이게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파여 있진 않고, 그냥 뒤에 약간 벽지가 까질 것 같은 느낌? 뭔지 알아요? 이
0: 하도 뒤에
1: 헤드가 계속 닿으니까.
0: 닿으니까. 아, 그렇구나.
1: 제 지정석.
0: 저는 수학 문제를 저도 리클라이너 위에서 풀어서
1: 오.
0: 저의 사무실에 또 이렇게 하나 딱 있거든요.
1: 네.
0: 1인용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1: 1인용이에요, 맞아요.
0: 뒤에 딱 하면 뒤에 어쩔 때는 벽에 부딪히잖아요.
1: 네,
0: 그거
1: 맞아요.
0: 얘기하시는 거죠?
1: 맞아요.
0: 전동이에요? 아니면 수동이에요?
1: 아, 누워져만 있어가지고, 그걸
0: 진짜로?
1: 한지 너무 오래됐다. 그냥
0: 그랬구나.
1: 누워있어요, 그렇게 계속. 앉아있듯, 누워있듯.
0: 그럴 때 음악 들으세요?
1: 듣죠.
0: 어떤 음악을 들으실지 케이시님이 가져오신 뒹굴뒹굴송
1: 네.
0: 첫 번째 곡은 뭘까요?
1: 첫 번째 곡은, 진짜 제가 그 의자에 진짜 몇 시간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나른하고 마치 저 같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악뮤의 후라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엄청 귀여운.
0: 거기서 후라이가 뭐예요?
1: 계란 후라이.
0: 진짜로?
1: 네, 계란 후라이인데, 아, 뭐, 내가 꼭 대단한 꿈이 있어야 하냐? 약간 따뜻한 밥 위에 누워 자는 계란 후라이처럼 내가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속도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계란 후라이처럼 이렇게 나른하게 있고 싶다. 그런 노래인데 너무 저 같은 거예요.
0: 진짜.
1: 네.
0: 저는 이 노래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후라이가 뭘까 했었는데, 계란
1: 아, 계란
0: 후라이구나.
1: 후라이.
0: 그랬구나. 아니,
1: 네.
0: 이 노래가, 지금 보니까 찬형님이 아이유님을 위해서 만든 곡이었대요. 당시
1: 오.
0: 아이유 프로필 사진이 계란 후라이여서, 왜 프로필 사진이 계란 후라이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계란 후라이처럼 그냥 퍼져 있고 싶어서요. 이랬대요. 그래서 그 말에 영감을 얻어서 만든 노래를 아이유님한테 선물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유님은
1: 와.
0: 아예 중곡인 줄을 몰라서 콘서트에서만 부르고,

0: 그런 음원을 내지 않았대요. 근데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아이유의 권유로 악뮤가 직접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거구나. 저 몰랐었네요, 진짜.
1: 신기하다.
0: 케이시님은 다시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계란후라이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1: 계란 후라이요.
0: 진짜로?
1: 네.
0: 그 위에 이렇게 맛소금이랑 후추 같은 게 뿌려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1: 뿌려주면 좋겠어요.
0: 그렇게 촉촉하게 살짝?
1: 네.
0: 그러면 그 인덕션에 9번으로 하면 퀵퀵퀵퀵 소리가 되게 심하게 나잖아요.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6번으로 하면
1: 네. 잔잔하게.
0: 잔잔하게 있거든요.
1: 전 칵칵칵 하고 싶어요. 그걸
0: 그렇게
1: 또
0: 입고 싶구나.
1: 터트리는 맛이 있잖아요. 알죠?
0: 아,
1: 기포가
0: 좋죠.
1: 살짝
0: 뭔지
1: 올라오면
0: 알지, 뭔지 알지.
1: 그거를 터트리는 맛이 있죠.
0: 아,
1: 전
0: 진짜.
1: 그런 걸
0: 그쵸.
1: 하네요.
0: 그쵸.
1: 네.
0: 저거는, 그, 노른자는
1: 빗기요?
0: 깨세요? 아니면 그대로 하세요?
1: 그냥 깨지는 대로.
0: 아, 그냥
1: 계란을
0: 자연스럽게.
1: 깼는데 걔가 살아있어요. 그럼 그대로 먹고 약간 흐트러져 있으면 그대로 먹어요.
0: 진짜?
1: 네.
0: 살아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드세요? 그거를 잘라서 드세요? 아니면 반숙하시죠? 완숙?
1: 써니사이드업 완전
0: 써니사이드업으로 먹어요? 진짜?
1: 네.
0: 그러면 써니사이드업 먹을 때는 보통 이렇게 먹게 되지 않아요? 흰자만 먼저 먹고 이제 가운데 하나 남으면 요거를 한
1: 호로겨?
0: 입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촥.
1: 진짜요?
0: 저는 항상 그렇게 먹는데.
1: 아니요, 전 그냥 그러면 바로 그 노른자를 딱 터트려서 흰자를 이제 거기에 찍어 먹어요, 저는.
0: 진짜?
1: 네.
0: 그거 저렇게 먹어도 되게 맛있는데. 그 샌드위치에
1: 네.
0: 써니사이드업을 그대로 넣어요.
1: 와!
0: 그런 다음에 그 까끌까끌한 토스트된 식빵을 딱 얹으면
1: 네.
0: 자연스럽게 깨지면서 쭉
1: 아,
0: 흘러내리는데 그거 딱
1: 너무
0: 먹으면,
1: 맛있겠다.
0: 배고파.
1: 약간 거기 위에 딸기잼 얹어도 진짜
0: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1: 맛있겠다.
0: 그랬어요.
1: 딸기잼은 진짜
0: 딸기잼이랑
1: 맛있잖아요.
0: 치즈랑 그 슬라이스햄이 있잖아요.
1: 네.
0: 그거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탁 먹으면
1: 너무
0: 진짜
1: 맛있지.
0: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와,
1: 먹고 싶다.
0: 이게 사는 건가 싶어요.
1: 그니까요.
0: 살만하네, 인생. 이런 느낌.
1: 그니까 내가 이거 먹으려고 살고
0: 아,
1: 있지. 이런
0: 맞아.
1: 느낌.
0: 그것도 언제 먹으면 되게 맛있냐면,
1: 밤에?
0: 아니,
1: 언제요?
0: 조식. 여행 가서
1: 아,
0: 조식. 예,
1: 아침에.
0: 거기 외국에 가면 계란은 항상
1: 무조건 있잖아요,
0: 있잖아요. 그리고
1: 무조건.
0: 미역국도 없고 하니까,
1: 미역국.
0: 그때 저는 그거를
1: 아,
0: 토스트 해가지고 흰색 빵에다가 딱다 만든 다음에 하나 먹으면 너무 배부르고,
1: 네.
0: 반으로 잘라요.
1: 진짜
0: 그래서,
1: 저랑 똑같아요.
0: 진짜?
1: 근데 저는 빵을 식빵으로 안 하고 크로아상에다 해요. 크로아상을 한번 오븐기를
0: 한
1: 제끼고
0: 번에 쫙
1: 한번
0: 돈 다음에,
1: 돌리고 그거를 가운데다 해서 그 안에다가 계란을 넣고
0: 계란
1: 쫙
0: 넣고,
1: 먹어요.
0: 치즈랑 햄도
1: 에
0: 넣어요?
1: 넣고 쫙 한 번에 그러면 이제
0: 딸기잼 살짝 발라야
1: 아
0: 되는데?
1: 그럼요 그 짜는 거 있잖아요 그 네모난
0: 있지,
1: 딸기잼.
0: 있지. 야, 진짜 오늘.
1: 말이 통하네 오늘 진짜. 저 왜냐면 집에는 크루아상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행 가서의 사치죠 사치.
0: 사치예요.
1: 예스.
0: 또 들어볼 노래 얘기해
1: 이제
0: 주세요.
1: 말이 통해. 네 다시요.
0: 우리 시작한 지 얼마 됐지, 우리?
1: 꽤 됐어요. 저희 몇 개월
0: 그쵸.
1: 됐어요.
0: 이제
1: 네.
0: 드디어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항상 사무적인 얘기만 하다가.
1: 항상 그대 먼 곳만 보네요. 이거 했잖아요. 그죠?
0: 예, 그 다음 노래는 제목이 딩글딩글이에요?
1: 네. 제목부터 완전 찰떡찰떡이에요. 딩글딩글, 댕글댕글. 이렇게 가사가 이거거든요.
0: 예.
1: 선우정아님의 딩글딩글이라는 노래입니다.
0: 이게 선우정아님이 코로나 때 딩글 나갈 수가 없잖아요.
1: 네.
0: 거리 두기도 있었고 막그
1: 맞아요.
0: 3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었어.
1: 맞아요. 몇
0: 그쵸?
1: 시 이상 가야 되는 거 알죠?
0: 맞아.
1: 네.
0: 그런 거 있었어요. 그때 만들었던 노래라고 합니다. 특히 가사에 밥 먹고 나서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소띠라서 괜찮아.
1: 너무
0: 이런.
1: 좋다.
0: 무슨 띠세요?
1: 돼지띠요. 나
0: 돼지띠.
1: 돼지라 괜찮아. 나 어차피
0: 막 먹어도
1: 돼지니까.
0: 되네요. 얼마나
1: 그럼요.
0: 좋아요.
1: 네.
0: 집에서 딩굴딩굴 할때 찰떡인 노래. 케이시님이 두 곡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악뮤의 프라이 꿈. 프라이 애 꿈이네요. 프라이 꿈 그러면 안 돼요. 의의를 집어넣어야 돼요.
1: 후라이
0: 그쵸?
1: 유의 꿈.
0: 예,
1: 네.
0: 조사가 우리나라에선 되게 필요하고. 선우정아님의 딩굴딩굴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악뮤의 후라이의 꿈, 선우정아의 뒹굴뒹굴 두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싶을 때 편하게 듣고 싶은 노래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고 나면
1: 네.
0: 뿌듯하세요? 죄책감을 느끼세요?
1: 약간 죄책감 있는 것
0: 좀
1: 같긴 해요.
0: 있죠? 좀
1: 하다,
0: 있어.
1: 헐, 벌써 9시야? 나뭐
0: 그러니까,
1: 했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0: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1: 맞아요,
0: 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쉬는 거를 좀 약간 죄책감도 느끼면서 쉬는 것 같아서
1: 맞아요.
0: 그런 거좀 안타깝기도 해요.
1: 그러다가 약간 괜히 낮잠 자가지고 자야 될 시간에 잠이 안 와요? 그럼 이제, 아, 나 진짜 나왜 이렇게 한심하냐?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0: 아, 낮잠 자서?
1: 낮잠 자서 자야 될 시간에 못 자. 나 내일 출근인데. 그러면은, 막 너무 막 한심해요.
0: 그게 46 넘어가잖아요?
1: 네.
0: 그럼 낮잠을 자도 또
1: 아,
0: 졸려요.
1: 그래요. 나이를 덜 먹어서 그렇네,
0: 그렇지.
1: 제가.
0: 아직까지
1: 그쵸.
0: 젊다는
1: 아, 너무
0: 얘기니까. 아,
1: 행복했네요, 갑자기.
0: 부럽습니다. 또 어떤 노래 가져오셨어요?
1: 그 다음 곡은요, 제가 약간 어디 구석진데 보면서 멍하니 있으면서 듣기 좋은 노래로 가져온 건데,
0: 구석진대를 본다고?
1: 네, 어디 구석진데 이게 멍이 걸리잖아요. 멍 걸리시는 거 아세요?
0: 몰라요.
1: 멍이 갑자기 걸려요. 그래서 이 주변이 다 보이고 하는데 내 눈이 저기에 멍이 걸린다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0: 뭐야?
1: 모르세요? 아니, 그런 게 있죠. 갑자기 멍하니 있는데 저기에서 내가 저거 시선을 떼고 싶은데도 안 떼져요. 왜냐면 주변 상황 돌아가는 것도 다 알긴 하는데 내 눈이 저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멍 걸린다고 하거든요, 저는. 아, 이게 있어요? 이거 사람들
0: 뭐
1: 겪어봐서
0: 신내림
1: 그래요?
0: 이런 거 받은 적 있어요?
1: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사람들 한쪽만 계속
0: 그런
1: 보다
0: 게 어디
1: 보면
0: 있어요, 그런
1: 멍
0: 게?
1: 때리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멍해지면서
0: 멍 걸리다라는 말은 저 처음
1: 제가
0: 들어봐요.
1: 만든 거긴 해요. 근데 아, 왜 이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왜냐면 제가 갑자기 딴짓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멍이 걸려가지고 아, 옆에서 말을 해요. 근데 거기로 시선을 돌리고 싶은데 이미 멍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미안해. 나 지금 멍 걸렸어.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멍 걸렸어라고 하게 됐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없으세요?
0: 뭔지 몰라요. 내가
1: 와, 나만 몰라.
0: 처음으로 KK씨님이
1: 진짜?
0: 했다는 얘기 중에서 뭔지 모르는.
1: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0: 구석진대를 왜 봐요? 그런데 창밖을 보통 보거나 먼 산을 바라보거나 바다를 보는데.
1: 전좀 그런 구석진대를 잘 봐요.
0: 그렇구나.
1: 구석진대에서 멍 걸리기 쉬워요. 이런 사각 있고 약간 면이 좀 많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럼 그런데 멍이 잘 걸려요, 저는.
0: K씨님이 집에서 멍 걸렸을 때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예요?
1: 혁오의 윙윙이라는 노래.
0: 혁오의 윙윙이요?
1: 네, 멍 걸렸을 때 약간 윙윙 거리거든요.
0: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혁오의 노래 윙윙 들었습니다. 중간에 또 딩불딩불이라는 가사가 나오네요, 이 노래도. 조용하게 시작했다가 후렴구구는 상당히 또 빠르기도 하고
1: 맞아요.
0: 그런 노래 윙윙 혁오님의 독특한 음색으로 들었는데 샤우팅하는 거저 처음 들어요, 이 노래를 통해서. 효고님은
1: 진짜요?
0: 항상 되게 조용하게만 부르는 줄 알았는데
1: 아니에요.
0: 뭐 이렇게 하네요.
1: 왜? 밴드분이시 밴드 보컬이셨잖아요.
0: 그렇구나.
1: 그럼요.
0: 혁오님의 노래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바다님들도 추천곡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중에서 이 노래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노래, 비틀즈의 Hey Jude. 와우.
1: Hey Jude.
0: 맞아요. 이 노래가 영국 밴드 비틀즈의 1968년 비틀즈의 멤버 폴
1: 맥카트니.
0: 매카트니가 존 레논의 아들
1: 맞아요.
0: 줄리언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마음에 담아주지 말고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벌어질 거야.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다독여주는 내용이래요. 가만히 누워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바다님들 2부 건너가면서 가만히 많이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비틀즈의 노래입니다. Hey Jude.
2: Hey.

원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는 누구세요?
2: 저는 케이시입니다.
1: 오우, 경청의 금요일 밤을 책임져 주시는 경청의 에너지 드링크 같으신 분이죠. 케이시님이 선곡해 주신 노래 그리고 바다님들의 추천곡까지 금요일 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집에서 뒹굴뒹굴 쉬면서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1: 뒹굴뒹굴 할 때는 뒹굴뒹굴. 그 전용 자리 리클라이너에 누워서 하루 종일 거의 계신다면서요.
2: 네.
1: 그럼 보통 아우 배고픈데 일어나기 귀찮아. 그러면 네. 그냥 참는 편이세요? 아니면 음악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2: 네.
1: 그러면 일어나요? 아니면
2: 시리아. 시리아. 나 맞아. 그거 틀어 줘.
1: 아, 그렇게 해요?
2: 네, 이렇게 하고.
1: 너무 더워. 에어컨을 켜야 돼.
2: 시리아.
1: 어, 진짜? 시리로 아니, 돼요?
2: 그렇지 않고 네. 저의 리클라이너 그 자리에 그거를 재생합니다. 어, 죄송해요. 진짜 시리가 반응을 괜찮아, 했어요. 괜찮아. 제가 시리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얘가 진짜 예민하거든요. 대박이다. 아, 얘가 와, 반응했어요.
1: 신이가 오늘은 네. 특별 출연해 주셨어요.
2: 어, 깜짝 놀래. 죄송합니다.
1: 어, 아,
2: 제가 거의 다 네. 손에 닿는 데 있어요. 뭐 에어컨 리모컨도 제 손 닿는 데 있고 뭐 TV 리모컨 정말.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주방을 가는 건 너무 귀찮은 일이니까
1: 네.
2: 가서 미리 가지고 와요. 이것저것 가지고 와서 손 닿는 데다가 옆에 의자에다가 저의 의자가 있고 저희 오빠 의자가 옆에 있거든요.
1: 네.
2: 그럼 이제 오빠가 없을 땐 오빠 의자에 다 놓고
1: 아,
2: 거기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먹어요.
1: 과자랑 이런 것도 다 갖다 놓고
2: 네.
1: 한꺼번에
2: 네.
1: 물도 갖다 놓고
2: 네. 그리고 막 와.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싶으면 배달
1: 그러니까.
2: 음식 시켜 먹고.
1: 그러면 거기에서 뭐예요? 그냥 누워 있어요? 아니면
2: 앉아 있어요.
1: 앉아 있어요 계속?
2: 앉아 있어요. 그 제
1: 책을
2: 각도가
1: 봐요,
2: 있어요.
1: 아니면
2: 책도 보고
1: 영상도 보고
2: 책도 보고 어. 음악도 하고 연습도 하고
1: 연습도 거기서 하고
2: 그냥 계속 거기 있다고
1: 그냥 계속
2: 네, 그냥 계속 거기 진짜로
1: 맞아 그런 자리 꼭 있어요 자기
2: TV
1: 자리
2: TV 그냥 틀어놓고 아니면 노래 틀어놓고 그냥 책도 보고 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네
1: 그러고 있는데 약속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친구가 소개팅 할래?
2: 근데 약간 내가 머리를 감았을까?
1: 예.
2: 약간 이런 거기에 이제
1: 진짜?
2: 네 그게 좀 크죠. 머리 안 감았다? 그럼 안 나가요.
1: 아 감으면 나가고?
2: 네네네. 그날 아침에 내가 귀찮지 않아서 머리를 감아놨다? 그러면 아 조금 심심하기도 한데 하고 잘생겼대? 약간 이렇게
1: 잘생겼대?
2: 잘생겼대? 약간 잘생겼대? 약간 이런 느낌이 에이, 근데 저 소개팅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일단 근데 그게 저한테 궁금하잖아. 아, 잘생겼대? 야, 어떻게 하면 잘생겼다는 말이 나오지? 이렇게 궁금은 하나?
1: 아, 웃겨.
2: 근데 제 사전상, 그, 소개팅이라는 별로 없어요. 소개팅은 잘.
1: 한 번도 안 해봤어요?
2: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 그래요?
2: 전 그냥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1: 아, 자만추 좋아하시는
2: 목적성이 있잖아요.
1: 맞아요.
2: 아, 저도 평가받잖아요. 그런 게
1: 그러니까.
2: 싫어요.
1: 그러니까. 아니, 그게, 나는 좀, 지금도 소름 끼쳐.
2: 왜요, 왜요? 해봤어요,
1: 아니,
2: 소개팅?
1: 서로, 많이 해봤죠.
2: 진짜요?
1: 저 소개팅 정이었어요, 별명이. 소개팅 진짜 많이 했어요. 아,
2: 진짜요?
1: 진짜로 지금까지 100번은 넘게 했어요.
2: 이거 바다님들한테 얘기해줘도 돼요?
1: 왜 안 돼요?
2: 아, 그래요? 근데
1: 그럼요.
2: 그럼 100번이나 실패를 한 걸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아,
1: 100번 다 거절하느라고 힘들었지.
2: 아 거절을 했다.
1: 아 힘들었지.
2: 오케이, 오케이. 네.
1: 어 너무 귀찮고 막 그래서.
2: 와 진짜 대박이다.
1: 그랬었습니다.
2: 귀찮은 일이긴 하다, 그죠?
1: 바다님들의 추천곡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0: 뭔가 최면에 걸릴 것 같아.
1: 너무 좋죠.
0: 핑크색을 따라서 오면 저에게 약간 이런. 너무 몽환적이다.
1: 그쵸.
0: 너무 좋네요.
1: 이 곡을 추천해주신 바다님이 와 스텔라장의 컬러스 이 노래는

0: 노래는 소파에 누워서 이 노래 들으면서 창 밖으로 바뀌는 색깔 풍경들 구경하면 시간이 순삭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케이시님은 구석을 보고, 이분은 창 밖을 보고,
1: 그러니까
0: 그쵸?
1: 창밖을 볼까 봐요. 구석은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0: 그러면 그 의자 바로 앞에 구석이 있나 보네.
1: 아니에요.
0: 아, 그건 또 아니에요?
1: 먼 구석을 봐요.
0: 먼 구석.
1: 네.
0: 고양이가 그러면 오지 않아요?
1: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와 있죠. 저 강아지 키워요, 선생님. 몇 개월을 했는데요, 선생님. 유물하고도 말씀드렸고, 임시 보호를 하다가 제품에 안게 되었다. 16kg까지 얘기를 했는데 16kg라고 얘기해서 16kg예요? 라고
0: 강아지가
1: 하셨었고,
0: 유모, 유모.
1: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진짜요. 많이 했어요, 진짜로.
0: 아니, 아, 영원히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우리 일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1: 감사합니다.
0: 다음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오, 너무 좋다.
0: 너무 좋죠. 아이유의 좋은 날. 바다님들이, 와, 이 노래를 신청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사연이 좀 슬퍼요. 요즘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할수 있는 좋은 날이 없어서 대신 이 노래를 신청한다고.
1: 맞아.
0: 요즘 많이 바빠요.
1: 이게 은근 하루가 진짜 풀로 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많이
1: 무조건
0: 없어요.
1: 뭐라도 잠깐이라도 뭔가 일정이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최근에 그런 적 없으세요? 하루 종일 빈 적?
1: 와, 저도 진짜 막 통으로 빈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뭐라도
0: 그렇구나.
1: 막
0: 뭐라도
1: 어디 뭐
0: 있었구나.
1: 어디라도 갔다 오거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0: 제가 좋아하는 섬에 관한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섬일까?
1: 헤이
0: 태연의 노래.
1: 너무 좋다.
0: 제주도의 푸른 밤.
1: 제주도 너무 좋죠.
0: 진짜 이 노래는 여러 분들이 많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쵸?
1: 맞아요.
0: 버전이 많아.
1: 저 여기 맛있는 소금빵집 있는데 진짜
0: 어느 쪽에 있어요?
1: 그 시내 쪽에도 있어요. 제주 시내에도 있어요.
0: 아, 구, 그, 제주시 쪽에?
1: 네, 제주 시내에도
0: 공항
1: 있어요.
0: 근처에?
1: 공항 근처에도
0: 아.
1: 고사리 해장국도 맛있는데.
0: 고사리 해장국은 어느 쪽에 있어요? 애월 쪽에 있죠?
1: 제주시에도 있어요.
0: 아,
1: 거기.
0: 그것도?
1: 네.
0: 항상 그쪽에서 그러면 공항에서 거기만 가세요?
1: 아니에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먹는 게 시작인 거예요.
0: 아,
1: 네.
0: 그때부터 계속
1: 내리자마자
0: 먹는구나.
1: 시작하는 거예요.
0: 오랜만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정말. 집에서 뒹굴뒹굴도 좋지만 이렇게 여행지에서 뒹굴뒹굴하는 느낌도 참 좋은데.
1: 맞아요.
0: 여행 가면 뒹굴뒹굴 하세요? 아니면 일정을 꽉 채우세요?
1: 뒹굴뒹굴해서 늦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점심 먹는 것부터
0: 그게
1: 시작해서
0: 좋아.
1: 나가는 느낌?
0: 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나는 쉬는 것 같지도
1: 그러니까
0: 않고.
1: 그 여행이 아니잖아요.
0: 맞아.
1: 저는
0: 여행은
1: 그냥 유동적으로.
0: 갑자기 틀 수도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해.
1: 맞아요.
0: 야, 오늘은 그냥 쉬자.
1: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1: 비가 와. 그냥 쉬자. 이렇게 하는.
0: 그쵸?
1: 네, 맞아요.
0: 그게 또 여행이 아닐까. 이번에는 또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상 하나는 내게 노래를 불러주려고 하는 이 욕심에 세상아 동화처럼 최유리의 노래거든요. 세상이 못되게 굴어서 너를 괴롭히면 내가 사랑을 담은 노래를 선물하겠다라는 동화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런 곡이래요. 토닥토닥하는 노래네요.
1: 요즘 동화 읽는 게또 유행이잖아요.
0: 맞아.
1: F들은 무조건 운대요. 동화 읽으면.
0: 진짜
1: 네.
0: F들은
1: 응.
0: T시죠?
1: 저 F예요.
0: F에 우세요, 그러면?
1: 울죠.
0: 그럼 친구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 그러면
1: 네.
0: 같이 우세요? 아니면 따끔하게, 야, 이건 네가 잘못했는데?
1: 같이 우는 편인 것 같아요.
0: 같이 울어요?
1: 같이 울고, 근데 눈물을 빨리 닦고 해결하는 같이 생각해주는.
0: 그런데 그렇게 슬플 때만 전화 오는 친구인데 오늘 울 기분이 아닌데 딱 보니까 그 친구 이름이 떴어. 그러면
1: 네.
0: 안 받으세요?
1: 받긴 하죠.
0: 받긴 해요?
1: 받긴 한데,
0: 어,
1: 아, 이게 내가.
0: 알았어. 금방 가. 안녕. 막
1: 아니,
0: 이렇게
1: 그런
0: 이런
1: 식은
0: 식으로? 아,
1: 아니고,
0: 그건 아니에요?
1: 혹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고,
0: 진짜?
1: 통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0: 예.
1: 집중해서 어디 딴데 가서 받아요.
0: 진짜
1: 왜냐면 그 힘든 시간에
0: 착하다.
1: 나를 생각해 준 거잖아요.
0: 완전
1: 근데
0: 착하다.
1: 만약에 제가 거기서 차갑게 거절했는데 그 친구가 갈 곳이 없으면 어떡해요? 기댈 곳이 없으면 어떡해요?
0: 진짜?
1: 네, 그럴 수 있잖아요.
0: 그거 다 사라지는데?
1: 아, 진짜 선생님. 나 사람 대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0: 와, 진짜 되게 착하시구나.
1: 전 그런,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에. 이게 진짜 용기 내서 나한테 전화한 거고, 마지막에 그냥, 마지막 노크였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0: 착한 우리.
1: 다 그래요,
0: 케이신님과 함께하고
1: 다
0: 있는
1: 이렇게 살아가요.
0: 금요일 밤입니다. 이 다음 노래는요, 3인조 밴드인데 혹시 아시려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1: 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Wave to Earth 추천 한번 했었어요.
0: 오, 진짜?
1: 네. 굉장히 물결 같은 노래예요, 이 노래. 오,
0: 잔잔하고 편안한 사운드. 그래서 이름이 Wave to Earth인가 봐요.
1: 공연을 약간 예. 그런 수영장 같은 데다가 사람들 그 물 위에 좀 띄워놓고
0: 진짜?
1: 해도 너무 재밌겠다. 그 잔잔하게 그 누워만 있어야 돼.
0: 진짜.
1: 뭔지 알죠?
0: 예, 이 Wave to Earth의 멤버 다니엘님이 노래를 만들 때 자연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진짜 그쵸?
1: 자연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자연이 화가 나면 우리는 그냥 다 죽어요, 알죠?
0: 맞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즘 또 그쵸?
1: 네.
0: 자연재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1: 맞아요.
0: 그렇습니다. 멤버 다니엘님이 시즌스라는 곡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야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이 노래거든요. 야, 이 노래 정말 우리 가장 히트곡으로 남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진짜 그랬대요.
1: 와,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0: 케이시님도 느낌 있어요? 녹음할 때 아, 야, 이거 완전 뜨겠는데 막 이런 느낌?
1: 아, 막 뜨겠는데 이건 아니고 녹음실에서 가끔 막 뭐 그 서버가 튕긴다거나 녹음이 갑자기 녹음실이 다 셧다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0: 귀신 나타난 거잖아요.
1: 약간 와, 그럴 때 와, 이거 대박 나겠다 이러는 느낌인 거죠. 네.
0: 그러니까 그런 얘기
1: 갑자기 다운되거나 이러면
0: 맞아.
1: 잘 될 건가 봐.
0: 잘 될 건가
1: 이런 느낌?
0: 그러니까 오늘 주제랑 참 잘 어울리는 곡을 우리 바다님들이 딱딱 골라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히 Wave to Us의 이 시즌스라는 곡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1: 요즘 웰니스? 그런 거 있잖아요.
0: 맞아.
1: Healing and Wellness 이런
0: 예,
1: 거.
0: 예.
1: 그런 느낌이었어요.
0: 이제 또 케이시님 일해야죠. 추천곡.
1: 추천곡.
0: 네. 어떤 곡 가져오셨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1: 추천곡은요. 예. 자이언티의 No Makeup. 약속 없는 주말엔 노 메이크업 필수예요, 진짜.
0: 메이크업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1: 아니, 노 메이크업. 메이크업 안 한 내 자신이 제일 예뻐요. 약간 이런 느낌.
0: 아, 그런 느낌의 노래예요?
1: 아니요, 이건 이제 남자가 예. 여자한테 너는 노 메이크업일 때가 제일 예뻐라고 해주는 노래이긴 해요.
0: 근데 진짠데. 그거 안 믿죠, 보통.
1: 안 믿죠.
0: 남자친구가 너는 메이크업 안 한 게 제일 예뻐. 이거 안 믿죠.
1: 근데 미안한데.
0: 왜 안 믿을까? 진짠데.
1: 미안한데 그게 진짜 노 메이크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뭔가 비비라도 발랐거나 톤업 크림이라도 발랐거나 했을 수 있잖아요.
0: 아니 이렇게
1: 문질러봐요.
0: 예, 문질러봐서. 아,
1: 근데 그건 진짜 왜 그렇게 말해줄까요? 뭔가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거.
0: 아니라니까요. 진짜 노메이크업이 진짜 예쁘다니까 남자친구 눈에는.
1: 그래요. 막 진짜로. 입술 막 하얘 막 립을 안 발라서 입이 막 하얘.
0: 오, 그럼 헤어져야죠.
1: 왜 헤어져요? 노메이크업일 때 예쁘다는데.
0: 아니, 그것도 너무 예쁘다니까.
1: 그런가 봐요.
0: 사랑에 빠지면 진짜 예뻐요. 메이크업 안 한 것도.
1: 진짜. 근데 그런 말을 여자들은 잘 못 믿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걸 안 믿더라고.
1: 왜냐면 막 뭐 남자분들은 막 뭐 여자친구 뱃살도 귀엽다 그래. 막 팔살도 귀엽다 그래. 이게 왜?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0: 오, 저는 뱃살, 팔살 귀여워본 적 한 번도 없어요.
1: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해요? 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럼 선생님?
0: 아, 케이시님이 뒹굴뒹굴하면서
1: 너무해.
0: 듣기 좋은 노래를 가져오신 네. 노래 네. 자이언티의 노래 No Makeup 같이 듣겠습니다.

0: 자이언티의 노우 메이크업 듣고 왔습니다. 가사말 정말 좋네요. 세수한 다음에 너의 모습이 정말 예쁘다라는 진심을 담은 자이언티의 노래였습니다. 다음 노래는 또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1: 다음 노래는
0: 너무
1: 카더가든님의
0: 좋아요, 정말.
1: 나무라는 노래인데,
0: 카더가든 너무 좋아.
1: 뭔가 그런 나른한 오후에 큰 나무 밑에서 딱그막 낮잠 한숨 이렇게 자면 또 얼마나
0: 너무 좋지
1: 좋아요.
0: 않아요, 정말?
1: 그게 주말일 것 같긴 해요.
0: 그게 지금 케이시님 막숲 같은데 공원 이런 거 좋아하세요?
1: 좋아요.
0: 어떡해?
1: 왜요?
0: 너무 좋아하세요?
1: 너무 좋아요. 왜요?
0: 그러면 공원에 가서 돗자리 같은 것도 차에다가 막
1: 네, 전
0: 챙겨
1: 차에
0: 놓고.
1: 무조건 돗자리 있어요.
0: 진짜?
1: 네, 돗자리랑 의자, 캠핑 의자.
0: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너무 좋아. 그리고 그늘 있는 데다가 탁 깔아놓고 앉아
1: 그냥
0: 있어도 너무
1: 너무 좋잖아요. 네,
0: 행복하잖아요.
1: 전
0: 그럼
1: 낭만에 사는 애라서 무조건.
0: 스피커는?
1: 스피커는 안 들어요, 전.
0: 난 스피커 항상 챙기는데.
1: 저는 그냥 혼자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지, 그냥 크게는 잘안 듣는 것
0: 근데 무섭잖아. 이어폰 쓰고 있다가
1: 같아요. 갑자기.
0: 한강 그 시민공원에 있는데 막 괴물이 뒤에서 이렇게 탁 하면
1: 한쪽만
0: 양궁선수가
1: 끼면
0: 쫙
1: 되죠.
0: 해가지고 탁
1: 한쪽,
0: 놓으면
1: 한쪽.
0: 괴물의 눈 여기
1: 아,
0: 딱 들어가지고.
1: 진짜. 나그 녹화 너무
0: 징그럽게
1: 징그럽게 봤는데. 뭔지 알죠?
0: 봤어요.
1: 빨간색 그 유니폼. 그거 입으시고.
0: 아, 그랬어요?
1: 네, 배두나
0: 아,
1: 님이
0: 맞아요.
1: 빨간색
0: 빨간색 유니폼.
1: 이렇게.
0: 그러니까. 징그러워요.
1: 네.
0: 카더가든의 나무라는 노래.
1: 네.
0: 그리고 또 들어볼 노래는 뭘까요?
1: 아, 제가 원래 사실 제 노래 안 하려고 했는데,
0: 항상 왜 그렇게 먼저 얘기하고 하세요?
1: 아무리 생각해도,
0: 너무
1: 막
0: 좋아.
1: 여섯 번째 이 노래를 추천해야 되는데, 아, 이게 뭐가 있을까 하는데,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0: 예.
1: K씨가 부른 낮잠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0: 낮잠.
1: 네, 제가 이거를 그 한강에 가서, 한강에 이제 그강 보면서, 강에
0: 예.
1: 이제 윤슬이 막 뜨고, 엄청 어떤
0: 윤슬이
1: 나른한,
0: 뭐예요? 아, 그거 막 이렇게 빡 부서지는 막
1: 반짝반짝거리는,
0: 그런 거?
1: 네, 그 물결에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멍 때리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때 이제 영감을 받아서, 낮잠이라는 곡을 썼거든요. 제가
0: 네.
1: 제일 좋아하는 게 낮잠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 뭔가 이제 그대는

0: 뭔가 바람 한점안 부는 작은 물결 같아 이러면서 그대 숨소리를 따라서 같이 있다 보면 나도 같이 낮잠에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사말로 썼어요.
1: 낮잠의 최고는 그 경기도 쪽에 백숙집 이런 데 가서 그것도 좀 이렇게 방가루라 그러나 거기 이렇게 딱 올라가서 계곡은 옆에 흐르고
0: 아,
1: 딱
0: 평상 같은
1: 평상가 그치
0: 거에.
1: 평상에 이렇게 백숙 오기 전에 백숙이 한참 걸리니까
0: 걸리니까. 물놀이
1: 보통
0: 조금 했다가.
1: 도토리묵 하나 시키거든요.
0: 그럼
1: 그러니까
0: 문무침 하나
1: 뭐
0: 있을 수
1: 그래
0: 있지.
1: 거기 딱
0: 그러니까.
1: 먹고
0: 막걸리
1: 그거
0: 한
1: 딱
0: 잔.
1: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죽까지
0: 아유,
1: 나와요. 그럼 쭉 이렇게
0: 그럼요.
1: 딱
0: 너무
1: 먹고
0: 맛있지.
1: 살짝 배부르니까 살짝 누워 있으면 잠이 솔솔 그때 자는 게 최고인데 진짜 백숙집 낮잠.
0: 근데 그걸 발라드로 쓸 수가 없잖아. 발라드로 쓸수
1: 아, 이 노래는
0: 없잖아요.
1: 직접 만드신 노래예요? 그러면
0: 네, 그래서
1: 오.
0: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낮잠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숨소리를 같이 따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 옆에서 자다 보면 아빠 이렇게 흉통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1: 아, 느껴지지,
0: 이거를
1: 느꼈지.
0: 느껴지잖아요. 그 위에 자다 보면
1: 예.
0: 아빠 위에
1: 맞아,
0: 자면.
1: 맞아,
0: 근데
1: 맞아.
0: 그거를 같이 따라하다 보면은 나도 어느샌가 잠이
1: 아,
0: 들어있잖아요.
1: 너무
0: 약간
1: 좋지.
0: 그런 느낌으로 썼던 것 같아요.
1: 정말, 케이시님의 낮잠까지. 카더가든의 나무, 케이시의 낮잠 듣고 오겠습니다.

0: 카더가든의 노래 나무, 케이시의 낮잠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케이시의 낮잠.
1: 감사합니다.
0: 금요일에 함께하는 이 노래를 들어요. 벌써 와, 한 시간이 다 지났네요.
1: 그니까요.
0: 뒹굴뒹굴 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어떠셨어요, 오늘?
1: 아니, 이번 주말은 그냥 뒹굴뒹굴 해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0: 이
1: 이 노래를 들으니까
0: 진짜
1: 뒹굴뒹굴 하고 싶어졌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한 9시쯤에 현타를 맞이하면서.
0: 근데 뒹굴뒹굴해도 좀 이렇게 집에서 뒹굴뒹굴 하게 되면 급한 연락이 있으면 또 다시 막 출근하고 막 그런 일 없으세요?
1: 네.
0: 그래서 차라리 제주도 같은데 그런 데 있다가 뒹굴뒹굴하면 급한 일이 생겨도 저못 올라오잖아요.
1: 그렇죠. 저 제주도인데요. 이렇게.
0: 그게
1: 근데
0: 참
1: 그건
0: 좋은 것
1: 너무
0: 같아.
1: 또 성인 어른으로서 그게 탈.
0: 아니, 원래 일정 없었으니까.
1: 아, 오. 그렇죠.
0: 아오. 이 시간은 케이시님의 선곡, 그리고 바다님들의
1: 진짜.
0: 추천곡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케이시님이랑 같이 선곡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인별그램, 반디엠

0: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케이시님,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고맙습니다. 바다님들의 추천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텔라장의 컬러스, 웨이브 투어스의 시즌스.

EBS 라디오 정승재 경청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바다님들이 골라주신 노래들 차례로 만나볼게요. 가끔요, 너무 좋아서 혼자만 듣기 아까운 노래들 있잖아요. 아, 이건 다른 사람들도 꼭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노래가 있으면 왜이 노래를 골랐는지 짧은 이야기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에 남겨주시면 바다님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은님이 보내주신 신청곡이에요. 요즘 제가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모두 힘이 날수 있는 노래입니다. Boy Next Door의 아디오스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신청해주신 Boy Next Door의 아디오스. 이 노래는 지난 6월에 발표된 Boy Next Door의 첫 정규 앨범, Home에 수록된 곡이래요. 멤버들이 직접 작사도 했고, 또 참여했고요.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 끝에서 아픈 마음이나 미련도 결국은 지나갈 거다라는 훌훌 털어내고 앞으로 다시 나가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답답했던 마음을 확 털어내는 듯한 시원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이라고 하는데 같이 들어보고 싶으시죠? 홍지은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Boy Next Door의 노래입니다. 아디오스.

홍지은 님이 들으면 힘이 난다는 노래, 보이 넥스도의 아디오스. 오, 되게 중독성 있는 노래네요. 저 듣자마자 곧바로 저의 플레이리스트 거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좋은 노래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유진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경청을 좋아하는 바다입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마다 너무 재밌어서 꼬불 잡으면서 듣고 있다고.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을 위해서 마음이 촉촉한 노래 하나 신청해 드릴게요. 침대에 누워서 책을 볼때이 노래를 들으면 잠이 솔솔 오거든요. 아주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침대에 누워서 책을 보면 음악 안 틀어놔도 잠이 솔솔 옵니다. 그런데 이 음악 들으면 더 기분 좋게 잠이 솔솔 올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요를 특히 좋아하신다는 이유진 바다님, 반갑고요, 고맙고요. 신청해주신 노래 같이 들어보죠. 10cm의 노래, Tell Me, 나에게 말해라. 뒤에 나오는 것, 대시 생략됐다고 봐야 되네요. It's not a dream. Tell me, it's not a dream.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요. 나이 40대 화가가 된 남자 앙리 루소입니다. 앙리 루소라는 사람은 정글이랑 동물이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30대까지만 해도 화가로 일했던 게 아니고요. 공무원이었대요. 파리 시청에서 세금 관련 일을 하던 공무원. 정식으로 미술을 배운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대신 일하면서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루브르에 가서 다른 화가들 작품을 보면서 혼자서 그림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0대에 본격적으로 작품을 내기 시작했고요. 49살이 될 때는 아예 그만두고 뭐를요? 하던 일을요. 그림에만 전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활동 초기에는 아유 어린아이 그림 같다라는 비웃음도 받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기 방식대로 그림을 그렸고요. 결국 나중에는 그 독특함을 개성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늦었다고 너무 쉽게 포기할 필요는 정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서툴고 늦은 것 같아도 좋아하는 게 있으면 조금만 더 계속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노력한 시간이 언젠가는 나만의 색깔이 되어서 와, 드디어 빛을 발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진아의 색칠놀이 듣고 오겠습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9월 11일 금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바다님들. 주말에는 잠깐 숨도 좀 돌리시고요. 우린 다음 주 월요일 날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이하이의 노래 Only 준비했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코 잘 자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4: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5: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평소 정치적 소신을 숨기지 않는 셀렙, 그리고 이 마블 유니버스의 거의 최강자 헐크의 배우 마크 러팔로가 비판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새로운 지원군을 얻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마크 러팔로가 미국 거대 미디어 그룹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합병을 공개 비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기관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이죠.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CEO의 아버지이자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러팔로는 이 최근에 합병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라마운트사와 일부 유대인 단체들은 이 기업 합병에 유대인 문제를 끌어들였다라는 이유로 러팔로를 반유대주의 음모론자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헐리우드과 예술계의 유대계 인사들이요 공개 서한을 발표하면서 러팔로를 옹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나 관련 기업을 비판하는 것과 유대인 전체를 공격하는 것, 이거 전혀 다른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기행 이승열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트레이시 챕맨의 1988년 데뷔 음반에서요. Talking About a Revolution.

전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반세기 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벌어진 이 테러,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전한 소식과 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이 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기본 지식이 우리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저에게는 그런 기본 팩트가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러팔로 편을 들 것이냐 아니면 뭐이 초대형 미디어 재벌의 편을 들 것이냐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러팔로도 뭐 재력과 실력으로 따지면은 뭐 누구 못지 않을 테이지만, 요즘 뭐 헐리우드과 지금 미 정부와의 사이가 좋다고 할순 없잖아요. 그런데 헐리우드 배우들의 입장은 그런데 영화사 이 거대 기업들의 입장은 또 그렇지 않죠. 말씀드린 이두 거대 영화사들, 파라마운트 미디어 재벌들, 스카이댄스, 워너브로, 디스커버리의 합병이, 그리고 그 미국의 독점 금지법에 근거한 어떤 소송의 대상이 됐죠. 이걸 들여다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 하반기, 하반기가 아니군요. 6월이니까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독점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러팔로 측에서는 이런 합병으로 인해서 미디어 권력이 더 심화되고 집중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그 감시 기술, AI 기술이 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면서, 이 순수한 동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자기의 의견을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도 뭐 이것도 문제적인 게, 이스라엘과의 이뭐 기술 지원, 서로 그런 형태의 그런 관계인데, 이게 또 군사 활동에 밀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배드 액터의 스멜이 나는 아, 또 음모론자라고 비난받겠네. 아무튼 헐리우드는 누군가죠? 또 유명한 배우 한 분이 카키스토크라시라고 최근에 비난을 했더라고요. 이 특히 뭐전 세계가 그런 편이지만 미국의 현 행정부와 뭐 정부를 악덕 통치제다 이렇게 또 비난하고 나섰죠. 마크 러팔로 편에선 그 170여 명의 유대계 명사들, 뭐 문화예술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공격과 우리 사회의 자유에 대한 공격은 깊이 연결돼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것은 반유대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나 뭐 이런 거대 기업들이 반유대주의 이 낙인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나 뭐 이런 유대계 재벌 쪽에서는 뭐 일부 뭐 비판이 정치적일 수도 있는, 이 비판이 유대인에 대한 전통적 음모론이나 편견을 재생산한다라고 우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마크 러팔로 오늘의 주인공, 그가 출연한 영화 두 편은 사운드트랙에서 음악 골라봤습니다. 포르투갈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가 원작인 영화죠. Blindness, 이 작품에서 루이스 본파의 삼볼레로 골랐고요. 이어서 음악 영화로 유명한 아일랜드의 존 카니 감독의 Begin Again.

겐 2014년 작품이죠. 마크 러팔로가 그 제작자 스타 제조기 한물간 스타 제조기로 나오죠. 실패와 낙담에 빠져 있는 그의 앞에 우연히 바에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키라 나이틀리가 그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 친구를 발견하고 오 새로운 심기일전에서 또 음악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뭐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였죠. 사운드트랙에서 미국 가수 아담 르바인이 부르는 Lost Stars 골랐습니다. 두곡 이어서 듣고 오죠.

브라질의 루이즈 본파의 삼볼레로, 그리고 미국 가수 싱어송라이터 아담 르바인의 로스트 스타즈, 둘다 마크 러팔로 주연의 영화 사운드트랙에서 골라서 전해드렸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9월 11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음악을 통해서 세계 음악 역사의 또 다른 갈래를 찾아봅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베스트 오리지널 송 부문 수상작을 연대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2년 제85회 수상작을 살펴봅니다. 스코어 수상자는 중국의 이안 감독이 연출한 작품 파이 이야기에서 스코어를 맡은 캐나다의 작곡가 음악감독 마이클 데이나입니다. 주제가 수상자는 007 시리즈 스카이폴의 주제가를 만들고 부른 영국의 아티스트 아델이 공동작곡가 폴 앱월스와 함께 수상했습니다.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매주 금요일에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 베스트 스코어 그리고 주제가수 상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2년 제85회 수상작이었고요.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 캐나다의 작곡가 마이클 데이나의 파이즈 럴러바이였습니다. 말씀드린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 파이 이야기 사운드트랙 에서 전해드렸고요. 다음 들으신 곡은 영국 가수 아델 그리고 작곡가 폴 앱스워스의 작품이죠. 주제가 스카이폴. 샘 멘데스가 연출한 23번째 제임스 본드 영화였죠. 스카이폴의 주제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세계 음악의 키워드 뒤풀이 음감회로 이어갑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네 개의 키워드로 만난 세계의 음악 네 곡. 그 주인공들의 또 다른 음악 들어보죠. 먼저 월요일 키워드 프랑스 캬바레였죠. 그 시절을 대표하는 엑스팟이라고 그러죠. 미국인인데 유럽으로 이주한 뭐두 조국이 있다고 그랬다라고 전해지죠. 미국과 프랑스. 조세핀 베이커, 그가 부른 파리 파리, 1949년 발표곡입니다. 원곡은 멕시코의 어구스틴 라라의 1948년 마드리드라는 제목의 곡이었다네요. 이어서 화요일의 키워드 튀르키예의 아라베스크. 오늘 소개할 아티스트는 뮬렌트 에르소이. 그가 부르는 노래 Bir Ben Bir Alla Biliyor

나와 알라신만 알고 있다. 피처링 아티스트는 타르칸입니다. 타르칸은 이미 세 음악에서 자주 소개한 아티스트, 팝스타죠. 오늘 소개할 이 곡은 뭐 음악적 형태는 앞서 소개한 아라베스크의 그 당시 형식과는 좀 벗어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뭐 운명론이랄지 시련의 고통이랄지 체념 그리고 다소 과장된 감정의 표현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신에 대한 신을 향한 토로 이즈얀이라고 표현했던 그 개념 그 느낌이 제목에서부터 나네요. 나와 알라신만 알고 있다. 그런 정서로 또 아라베스크 느낌을 또 들어보시죠. 세 번째는 수요일에 만난 키워드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소카 2015년작 데스트라 가르시아라는 아티스트의 루시라는 곡 들어보시고요. 네 번째 목요일에 만난 키워드 영국의 스키플이었죠. 1957년 영국 아티스트 조니 던칸 그리고 그의 블루그래스 보이스 당시 유행하던 그룹명이 이런 식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부르는 곡은 이게 그러니까 스키플 젊은이들이 미국의 블루스와 포크만 연구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때 칼립소 붐이 런던을 중심으로 일었었는데 이 칼립소 음악도 굉장히 많이 또 가져다가 연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해석하고 편곡하고 했다라고 하네요. 조니 던컨 and his bluegrass voice의 Last Train to San Fernando. 칼립소가 원곡인 스키플 음악까지 네곡 골라봤습니다. 이어서 듣고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로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웨덴의 무케스퍼스 오케스트라가 부르는 Et fullkomligt kaos, 완벽한 엉망진창입니다. 스웨덴 밴드 무케스퍼스 오케스트라의 2001년 발표곡인데요. 화자는 자신의 삶이 완벽한 엉망진창이라고 말하죠. 조목조목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늘어놓죠. 하지만 그 지경 속에서도 새근새근 잘 자는 아기를 바라보며 초조하고 우울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불행해지지 말자. 스스로 다독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뭘 해도 안 된다. 그나마 남은 것마저 무너지고 있다. 까마귀들만 신이 나서 우리의 불운으로 잔치상을 차린다. 우리가 분수도 모르고 섣불리 달려든 탓이다. 마룻바닥은 삐걱거리고 지붕에선 물이 샌다. 이런 지경이니 버티는 게 신기하다. 우리 대문에는 그 흔한 금색 장식은 없다. 분명한 해결책이 있다. 물론 우린 그게 뭐건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우리의 궁전은 완벽한 엉망진창이기 때문이다. 바다는 배들로 빽빽하고 방마다 저들만 아는 노래가 흘러나온다. 다 지나간 이야기라고? 뭐?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 같다. 시간과 돈을 들여 저들의 집을 공들여 꾸민다. 그들의 최신식 주방에서는 표백제 냄새가 난다. 분명한 해결책이 있다. 질릴 만큼 세련되고 근사한 방식 말이지. 우리의 궁전은 완전히 엉망진창인데 말이지. 우리의 어린 딸은 잘 자고 잘 크고 있다. 그래, 여기서 뭘 더 바라냐. 우리의 궁전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지만 말이지.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이행 새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은 스웨덴 밴드 무케스퍼스 오케스트라의 2001년 곡 Ett fullkomligt kaos, 완벽한 엉망진창 노랫말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이행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오늘 2부 순서는 DJ 선곡 이열디의 앨범 반장으로 함께합니다. 1부 마무리는 9.11 테러와 그 직후에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배경으로 반전 메시지를 전하는 노래 골라봤는데요. 프랑스 아티스트 르노 그리고 벨기에 악셀 레드의 맨하탄 카불 이 음악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갑니다.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3: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2: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3: 홍상욱과
2: 왕더와 함께
3: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EBS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대만의 록 뮤지션 우바이의 2011년 곡 꿈에서 깨어나 밍싱시펜 듣고 오셨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2부 순서죠. 금요일에 DJ 선곡 이열리의 앨범 반장 시작합니다.

금요일 2부의 새우맥에서는 DJ 싱어송라이터 이승열이 한 장의 음반을 선정해 듣는 음감회를 열립니다. 제 사적인 해설도 곁들이고요. 음반의 절반 또는 그 이상 듣는 시간. 열디 앨범 반장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는 스웨덴의 작곡가 연주자 듀오 Stolze Lieder의 음반 Queen of World A Tribute to Anna Margolin이라는 앨범 소개했는데요. 사연도 길고 제목도 길고 따라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그 변방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음반이었는데 맞습니다. 그 지금 현재 세계 네이티브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60만 명에 불과한 동유럽의 유대민족의 언어죠. 이디시어로 쓰여진 시를 발굴하고 특히나 그 여류 시인의 당시 상황과 또 밀접한 그런 히스토리들의 디테일들을 또 알리는 그런 음악이었고요. 저도 소개하고 나서 차에서 따로 이제 들어보는데 집중을 할 만한 그런 공간에서 좀 정적으로 들어야 되는 음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이선 청취자께서 이게 이디시인지 독일어인지 스웨덴어인지 구분이 사실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냥 독일어 같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스웨덴어를 쓰는 이 작곡가, 예술가 두 사람이 변방의 언어인 변방이란 말을 자꾸 써서 미안하긴 한데 이디시어 시인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걸 복원하고 나름 복권하는 아나 마르골린을 시인으로서 대우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으니까 사실 언어까지 깊이 들어가서 알아듣고 즐길 수 있으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최영경님께서 할머니의 무릎 위에 누워서 머리 대고 누워서 기묘하고 신기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렇죠. 1920년대 100년 전의 기록을 나름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음악은 21세기, 시는 100년 전 20세기 그런 묘한 미스터리가 있네요. 5802님께서 여름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즈음 제 일상의 OST가 될 것 같다. 멋지네요. 라고 써주셨으니까 보람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열디 앨범 반장 제가 고른 음반 소개합니다. 대만 앨범이고요. 주중에 키워드 교원민가 시간에서 소개한 아티스트의 음반을 좀 듣고 싶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좀 더 깊이 대만의 전설적인 보컬리스트 가수 치위의 데뷔 음반 1979년작 갈란슈 올리브 나무 제일 첫 번째 트랙이 타이틀 곡이었어요. 그래서 주중에 소개를 했고 갈란슈를 들었는데 두 번째 곡부터 저는 오늘 가져온 거고요. 두 번째 곡부터 해서 제가 뒤에 두 곡을 뺐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고 그리고 추가로 보너스 트랙을 더했죠. 리 타이샹이라는 프로듀서 작곡가를 또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보너스 곡은 일단 리타이샹도 보컬 자신이 노래를 해서 음반을 단 한 장이지만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보너스 곡은 이 곡을 발표한 치위와 자신의 그 제자죠. 말하자면 데뷔를 시켜준 거니까 제자와의 듀엣 곡을 한 곡 추가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는 데뷔 음반이 너무나 출중해서 그게 평생의 어떤 무게로 그 커리어에 작용을 했다라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아니고 이 음반이 출중하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다들 인정을 하는 가운데 치위의 행보도 그렇고 리타샹의 행보도 그렇고 벤치마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뭐 의미인지는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치위 같은 경우는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인데 뭐 자료 보니까 뭐 무보정으로 3시간의 라이브 콘서트를 소화하는 노익장을 발휘하고 계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보이고 리타이샹은 오랜 병환으로 10수년 전에 타계를 했고요. 그리고 뭐한 600여 곡의 곡들을 뭐 다양한 장르에서 뭐 그게 다른 가수에게 준 곡을 포함하고 또 상업 광고 음악 또 그런 자신이 또 클래식 교육을 받은 작곡가인 점을 살려서 그동안 타 가수에게 준 히트곡들을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또 발표한 음반 2장 등등이 있습니다. 자신이 노래한 독특한 보컬 음반도 한장 남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사연이 있어서 저작권도 포기하게 되면서 병환을 얻고 파킨슨 병을 굉장히 오래 앓았다고 하는데 저작권을 헐값으로 포기하는 그런 낭패 이거는 음반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리타샹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좀 어렵게 말려는 그랬다 그런 사연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들으면 들을수록 와 다들 뭐이 녹음 현장에서 이걸 녹음하면서 리타이샹이나 치위나 그 외의 제작진들이 뭐 갈아 넣었다 그런 표현이 좀 가벼워서 쓰긴 싫지만 뭐그 상상을 해보면 뭐에 홀린 듯이 만들지 않았을까? 당시 기준으로도 그렇고 이후에 발표된 대만 대중음악사에서도 그렇고 훌륭한 벤치마크가 되고 또 이런 독특한 구성은 뭐 비슷한 작품이 나오기도 힘들 만큼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위상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음반이었습니다. 훌륭한데 여기서 뭐 내가 이런 것을 취하고 저런 것을 취하고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진입장벽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섣불리 따라했다가는 아류작으로 치부될 위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갈란슈 음반에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치위가 데뷔작이라서 치위는 참고로 한 85년 이후로 리타샹과는 이제 그 문화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신이 혼자 제작도 하고 프로듀싱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디스코그래피를 꾸려가기 시작합니다. 나쁘게 헤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치위 같은 경우는 한때 그 불교나 또 기독교 뭐 이런 쪽의 음악에 심취한 그런 행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대학 가요제 출신이라서 학부에서 전공했던 인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잠시 또 미국 유학을 떠나서 인류학 석사를 또그 명문 대학에서 받아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영어 커버곡 위주로 발표한 행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음악적으로는 힘을 잃어가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작업들, 다른 협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작, 이 리타이샹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대표곡들도 뭐 2000년 초반, 그러니까 21세기에도 다시 리메이크 되는 그런

형태도 있었고요. 이 음반은 근데 리타샹의 영향권 안에 100%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15살에 바이올린으로 인정받은 신동이었고, 타이베이 시향의 수석으로 또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클래식을 저버리고 대중음악에 뛰어든 게 아니라, 뭐 진지한 음악, 시리어스 뮤직이라는 그런 범주에서 그런 뭐 현악곡도 쓰고, 그러면서도 대중음악도 만들고, 그다음에 전위음악 활동도 벌였다고 하고요. 이게 다 이제 70년대, 79년 이전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하면서 캠퍼스 민가에도 새바람을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소개하기로 그 금은장이라는 대회 시스템상 그 예술 가곡 부문이었다. 뭐 이렇게도 분류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해마다 달랐겠지만 이 당시에는 초급 뭐 예선이나 뭐 그런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클래식 가곡 창법이나 음악성의 기본 소양을 보지 않았을까. 심사위원도 본심에서는 주로 그 오페라나 뭐 합창 지휘자 이런 인물들이 또 클래식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심사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리타샹도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두었나? 어떻게든. 근데 당시 그 민가 가수들은 대부분이 그 통기타 반주에 이렇게 소박하게 음악적으로도 뭐 복잡한 그런 전개나 화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난데없이 서프라이즈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아주 꽉차 있습니다. 순서를 흐트러뜨릴 의미가 없을 정도로 1번부터 1번은 포함은 안 했습니다. 1번이 제일 튀는 곡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1번이 1번이어서 다행이란 생각으로 그냥 2번부터 끝에서 세 번째 곡까지 9곡을 골랐으니까요. 그 흐름도 느끼시면서 여기 기악곡이 또 포함되어 있는 데요. 그거는 리타이샹의 뭐 이게 그러니까 치위의 데뷔 음반이긴 하지만 그걸 이제 보조하는 장치로서 이 음악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그냥 전체로서 그냥 존재하는 거기다가 물론 치위라는 이 출중한 너무나도 독보적인 음성의 이 가수를 발견하고 그게 이제 영감으로 작용한 거는 뭐 분명한데 음악적으로도 굉장한 역작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의 클래식 배경을 굉장히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녹여낸 그러면서도 여기 드럼 리듬이 등장하고 또 기타 일렉트릭 기타의 연주가 포함된 좀 노골적으로 전면에 드러나는 그런 곡도 있었는데 그 곡을 제가 포함했는지는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밴드 형태의 어떤 그런 드라이브가 느껴지는 리듬에 드럼, 베이스, 일렉트릭 베이스, 일렉트릭 기타의 그런 편곡도 한두 곡 정도 있고 이들의 보컬 듀엣 곡은 보너스로 추가한 이 곡은 한마디로 하면 우수에 차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느끼기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멜랑콜리가. 아무튼 치위의 갓란슈 1979년 음반 오늘 DJ 선곡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만의 아티스트 치위의 1979년 데뷔 음반 간란슈 올리브나무에서 아홉 곡, 그리고 이 작곡가 프로듀서 리타샹과 함께한 듀엣곡까지 10곡 듣고 왔습니다. 뭐 자세한 제목 한국어 풀이는 저희 선곡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주말 안내해드립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1부 방정현 PD가 소개하는 새우맹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토요일 2부는 가을 개편과 함께 새로 시작한 평일 코너죠. 세계음악의 키워드 종합편. 일요일 2부는 노랫말 낭독 시간, 새우맹이 전하는 노래 베스트와 함께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대만 아티스트 천수화. 진숙화로도 알려진 영어 이름 사라 첸, 그가 부르는 생생세세 쉥쉥시시 모든 생애 모든 세상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법정에 선 판관이 아니라 피고인처럼 책을 읽어야 한다.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의 말입니다. 피고인처럼 책을 읽는다. 왠지 벌써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일까요? 법정에서 판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냉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피고인은 판사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이겨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판사를 설득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식은땀을 흘리며 골몰할 겁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책도 이렇게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책에 적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작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요리조리 궁리하면서 읽는 것. 훨씬 독창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사람 작가 김중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고 왜 글을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이란 제게 스페이스 타임머신입니다.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표지를 넘기면 언제나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게 되거든요. 그 우주는 저자의 과거이기도 하고 읽는 저의 현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고 예감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놀라움, 깊은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 타임머신을 타는 재미, 책을 펼쳐 미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기쁨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3: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4: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乐.
4: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5: 爽爽爽,爽爽爽. 太爽了.
4: 太爽了. 이제 날씨에 관련된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 이 太爽了는 날씨도 되지만 어떤 그런 지금 기분 상태가 시원해 좋을 때.
5: 太爽了.
4: 太爽了. 통쾌하고.
5: 没错. 韩国的话喝汤也会说太爽了这一点中国人很难理解但是我来了韩国很多年了嘛所以我能够理解这种爽的感觉我现在也会说啊太爽了
4: 저는 그 한국인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아 시원해 하듯이 어떤 때가 재밌었냐면 그 호남 사람들이 매운 고추를 먹고 쇼앙 그 매운 고추를 입고 아 매워가 아니라 야 시원해
5: 对吧你看说是我一般的中国人理解不了韩国那种喝热汤的爽和韩国人理解不了中国人吃辣椒的爽 对吧是一样的这种感觉对对可以理解可以理解但是这表达的方式不一样不一样좋습니다
4: 太爽了 너무 시원해요 새 단어 보겠습니다 상쾌하다 시원하다
5: 爽爽
4: 시원하다 선선하다
5: 凉快凉快
4: 여름
5: 夏天夏天
4: 무덥다 후덥지근하다
5: 闷热闷热
4: 아 요거 한참 더울 때 많이 쓰여지는 표현이죠 실내 이렇게 습도도 높고 이렇게 답답할 때 먼저 마침내 결국
5: 종유
4: 가을
5: 秋天秋天秋天秋天
4: 공기
5: 공기
4: 신선한 공기
5: 신선공기
4: 아 신선공기 신선 신선하다 상쾌하고 상쾌하다 맑고 깨끗하다
5: 清爽
4: 太爽了爽 清爽 A 하면서 B 하다
5: 边 A 边 B
4: 边 A 边 B 고정격식 먹으면서 이야기하다.
5: 边吃边聊吧
4: 먹으면서 얘기하자. 들으면서 메모하다.
5: 边听边记
4: 아, 들으면서 적습니다. 边听边记 바람을 쏘이다. 바람을 맞다.
5: 吹风
4: 편안하다. 쾌적하다.
5: 舒服
4: 맛, 느낌, 분위기.
5: 味道
4: 홀리다. 미혹시키다.
5: 迷住
4: 특히 더욱이
5: 尤其
4: 기분 마음 심정
5: 心情
4: 전혀 아예
5: 根本
4: 외출하다
5: 出门
4: 머무르다
5: 呆
4: 집
5: 屋子
4: 운동장
5: 操场
4: 달리다
5: 跑步
4: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6: 你看，最近天气凉快多了，不像夏天那么闷热了。对啊，终于有秋天的感觉了。今天才20来度，走在路上空气特别清爽。边走边吹风， 真舒服，我都有点被秋天的味道迷住了。尤其是早晚的风，吹在身上，心情都变好了。夏天根本不想出门，现在一点儿都不想待在屋子里。晚上一起去操场跑步吧。好啊。
4: 这样的天气出去运动，想想都觉得爽。봐, 요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 여름처럼 그렇게 후덥지근하지도 않고.
7: 你看,最近天气凉快多了,不像夏天那么闷热了。
4: 当然啦. 你看, 봐봐. 最近天气, 아, 요즘 날씨가 凉快多了. 아, 凉快, 시원한데 어떻게 시원하죠? 凉快多了,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多多多, 凉快多了. 不像夏天, 여름 같지 않아요. 어떤 날씨? 那么闷热. 그런 답답함, 후덥지근한 답답함. 不像夏天, 那么闷热了. 그렇게 여름처럼 답답하지도 않고 후덥지근하지도 않고. 맞아, 드디어 가을 느낌이 나네.
7: 对呀. 终于有秋天的感觉了.
4: 对呀, 맞아요. 终于, 드디어, 결국, 마침내. 有秋天的感觉了. 아, 그런 가을 느낌 좋아요. 秋天, 秋天, 가을, 가을, 秋天的感觉了. 오, 오늘 20도 정도라 길을 걷는데 공기가 엄청 상쾌해.
7: 今天才20来度, 走在路上空气特别清爽.
4: 그렇죠. 今天, 오늘 才20来度, 20, 20도, 20来度. 선생님, 20来度라고 하면 20도 약간 넘는 거를 얘기 생각해도 되겠죠.
7: 20도도.
4: 20도도. 네, 이때는 이제 라이가 그러한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넘는 거.
7: 네. 그러니까
4: 살짝.
7: 맞죠.
4: 네, 20도, 21도, 22도 정도. 才20来度. 走在路上. 길을 걸으면 콩치 특별 칭爽. 아, 공기가 너무 엄청 시원하고 쾌적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쾌합니다. 바람을 맞으며 걸으니까 너무 좋네.
7: 边走边吹风真舒服.
4: 그렇습니다. 边走边吹风, 走, 걸어가면서 바람을 이렇게 맞아요. 边吹风真舒服啊真舒服. 정말 아주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舒服. 사실 이 舒服가 일반적인 뜻으로 알 때는 편안하다라는 의미로 보는데, 이런 이제 감정을 얘기할 때는 좋다. 기분이
7: 对,
4: 좋다.
7: 对,
4: 네, 舒服.
7: 是, 舒服.
4: 어, 舒服.
7: 有的时候,比如说,喝了一杯酒,喝了一杯茶.
4: 아, 对,对,对,对.
7: 对吧? 这个时候,啊, 舒服.
4: 그렇죠. 좋다.
7: 对.
4: 말 그대로 좋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마음이나 신체가 편안해지니까, 舒服, 기분이 좋아지는.
7: 身体舒服了,心情也舒服.
4: 当然,所以这是一起舒服.
7: 对,身体不舒服,那就,哎,不行了。心情也不会舒服。对,没错.
4: 그래서,真舒服啊. 나 가을 분위기에 살짝 빠진 것 같아.
7: 我都有点被秋天的味道迷住了.
4: 자, 여기 그, 被, 에이,
7: 미주,
4: 요겁니다.
7: 아, 这个有意思, 这个词.
4: 그렇죠?
7: 그러니까
4: 빼이 다음에 나오는 것에 미주.
7: 네, 미주的话,这种感情一般是不理智的.
4: 아, 그렇죠.
7: 예,
4: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성적인 그 감정이나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푹 빠진 거.
7: 아,
4: 순전히 감성이에요.
7: 네, 네, 네.
4: 머릿속으로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미주.
7: 네, 对什么东西都可以叫迷住.
4: 아이칭.
7: 아이요. 这是
4: 사랑이죠. 미주.
7: 对对对.
4: 최고지.
7: 没错, 没错.
4: 그렇죠?
7: 最高境界就是爱情。我自己亲手也好，别人的故事对好听。没错，别人的故事啊，小说啊，啊，我觉得我都能被这种爱情迷住。爱情故事，很好听。
4: 자, 그래서 我도 요点 약간 좀 被秋天的味道. 바로 뭐에 빠진 거냐면 그런 가을의 향기. 아, 향기라고 봐야 되겠죠. 秋天的 味道, 가을이든 맛에 미주러 푹 빠졌어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 이런 표현들 빼에 미주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에 푹 빠졌다. 그래서 我都有点被秋天的味道迷住了. 아, 좋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 바람이 몸에 닿으면 기분도 좋아져.
7: 尤其是早晚的风吹在身上心情都变好了.
4: 아, 이런 기분 아시죠? 한참 덥다가 이제 아침 저녁에 그 바람이 살랑살랑 피부를 탁탁 치우고 갈 때 그 느낌. 요지시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자오완더 펑, 아침 저녁. 살짝 살랑살랑 吹在身上 吹在身上 심情都变好了 기분이 확 좋아져요. 예, 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다 이제 또 겨울 되면 추워서 冷风
5: 像刀子一样
4: 네, 네. 여름에는 정말 밖에 나가기 싫었는데 지금은 조금도

0: 집에 있고 싶지가 않아.
1: 夏天根本不想出门，现在一点都不想待在屋子里。
0: 아, 이게 완전 相反呢. 어? 夏天, 여름에는 根本 전혀 不想出门, 절대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不想出门. 现在一点都, 지금은 조금도 一点都 不想 하고 싶지 않아요. 뭐 待在屋子里, 집에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요. 待在屋子里, 屋子 이제 방이나 집을 얘기를 하는 거죠. 待在屋子里,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오, 저녁에 같이 운동장 뛰러 갈래?
1: 晚上一起去操场跑步吧。
0: 산산부可以吗? 一定要跑步吗? 그렇죠? 晚上一起去, 저녁에 같이 갈래? 뭐하러? 操场, 운동장에 가서 跑步吧. 운동장에 가서 뛰러 가자. 뛰러 운동장에 가자. 좋지. 이런 날씨에 운동하러 나가는 건 생각만 해도 상쾌해.
1: 好啊，这样的天气出去运动，想想都觉得爽。
0: 그러니까, 好啊. 좋아요. 跑步 좋습니다. 这样的天气, 이런 날씨에 出去 나가서 운동 운동하면 想想 생각만으로도 想想 또觉得 爽. 太爽了. 爽. 좋습니다.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50쪽입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한참 얘기했던 빼, 什么什么, 미주, 뭐뭐에 매료되다, 뭐뭐에 홀리다, 뭐뭐에 빠지다. 조카가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로봇에 푹 빠졌다.
1: 小侄子一进玩具店就被机器人迷住了。我男孩子。男孩子，男孩子，一般都是男孩子。对，嗯，小侄子，侄子가
0: 그대로 조카죠. 근데 여기서 이제 小侄子라고 하면 어린 조카, 어린 아이. 小侄子一进玩具店, E A 지우 B죠. A 하자마자 B하다. 진 들어갔어요. 어디? 玩具店.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빼이 지치人, 로봇입니다. 지치人, 로봇에 미주러 푹 빠졌어요. 그녀는 교수님의 강연에 매료되었다.
1: 她被教授的演讲迷住了.
0: 오, 她被教授的演讲, 교수님의 강연에 미주러 푹 빠졌다. 그냥 매료되었다. 好学生啊, 好学生. 네, 她被教授的演讲迷住了.
1: 她被知识迷住了.
0: 对对对对对对对对, 没错. 아이들은 특히 신작 애니메이션에 푹 빠지기 쉽다.
1: 小孩子特别容易被新出的动画片迷住.
0: 오,
1: 所以是小孩子.
0: 那个最近这个中国比较红的那个，哎，我忘了。牛来是吗？对对对。它本来是个笑话，但是现在成了一种现象。
1: 没错，以后有时间大家可以去看一看，可以找找相关的新闻。小孩子，
0: 아이가, 아이들은 特别 容易, 아주 쉽게 뭐가 됩니다. 被新出的, 막 나온 被新出的 동화片, 애니메이션, 만화죠. 만화 영화에 미주, 빠지기 쉽다. 두 번째, 요치, 특히 더욱이. 나는 과일을 좋아하는데 특히 수박을 좋아한다.
1: 我爱吃水果，尤其是西瓜。我爱吃水果，
0: 아, 과일을 좋아하는데 尤其是, 특히是, 西瓜. 역시 근데 水果 하면 중국 남方.
1: 아, 진짜
0: 화양 太多了，不知道这个东西，我不知道怎么吃。是是是，太多了，而且太甜了，而且太便宜了，便宜，对，便宜，水果便宜，水果便宜，欢迎大家来中国南方吃水果，吃水果吧。 여기가 매우 조용한데 특히 밤에는 더 그렇다.
1: 这里很安静，尤其是晚上。
0: 당연, 这里很安静, 여기 엄청 조용해요. 매우 조용합니다. 尤其是晚上。晚上, 以前老师跟我说过，这个中国的北方晚上一般早睡，对，所以晚上基本上比较安静，街上没人，对对对，所以很安静。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 특히 너한테는.
1: 这道题不难，尤其是对你来说。哦，这道题，이 문제는 不难，不难，不难，
0: 어렵지 않습니다. 尤其是 특히 너에게는, 对你来说, 너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51쪽입니다.
1: 心灵鸡汤。每个人都有秘密，有些可以分享，有些却连自己都无法面对。 我觉得每个人都有，洪老师，对不对？都有，嗯，每个人都有，都有，每个人都有秘密。
0: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인데 그 비밀 중에는 很多不能说的秘密，而且自己都不敢看，自己都不敢想。没错。 본문내용다시한번듣겠습니다
2: 你看最近天气凉快多了不像夏天那么闷热了
3: 对啊终于有秋天的感觉了今天才20来度走在路上空气特别清爽
2: 边走边吹风真舒服我都有点被秋天的味道迷住了
3: 尤其是早晚的风吹在身上心情都变好了
2: 夏天根本不想出门现在一点儿都不想待在屋子里晚上一起去操场跑步吧
3: 好啊这样的天气出去运动想想都觉得爽
0: 怎么说怎么说이렇게말해요52쪽입니다어젯밤에는에어컨을켜지않았는데도푹잤어
1: 昨晚没开空调也睡得很香
0: 昨晚어젯밤이죠没开空调开空调에어컨을켜다근데没켜지않았습니다예睡得很香睡觉에도마찬가지로푹잤다라고할때香요걸씁니다睡得很香요즘은아침에나가면제법쌀쌀한느낌이들어
1: 现在早上出门感觉凉飕飕的
0: 오现在早上出门아침에외출그러니까아침에집을나서면感觉凉飕飕的쌀쌀한오약간추운데凉飕飕的나는이런춥지도덥지도않은계절을가장좋아해
1: 我最喜欢这种不冷不热的季节
0: 谁不喜欢
1: 谁会不喜欢呢
0: 对对对没错
1: 问题是这种季节太短了
0: 秋天太短
1: 太短
0: 春天也短夏天冬天
1: 太长了
0: 그렇습니다我最喜欢나는아장가장좋아합니다무엇을저종不冷不热춥지도덥지도않은季节이런계절을좋아합니다날씨가선선해지니까식욕이살아나네
1: 天一凉快胃口就来了这动物的本性啊所有的动物都是这样
0: 没错没错天一凉快一凉快일단아선선해졌어요一凉快胃口식욕이
1: 想吃
0: 아想吃就来了드디어식욕이살아났어요就来了다음달이면단풍구경할때지
1: 下个月该看红叶了吧
0: 아그렇군요下个月다음달이면该뭐뭐할때가该什么什么了그러니까뭐뭐할때가되었다看红叶红叶가그대로단풍이죠그래서该看红叶了단풍구경을갈때가되었다좋습니다红叶느낌대로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으슬으슬하다찬기운이느껴지다
1: 凉飕飕的
0: 凉飕飕的
1: 这个词很有意思你听那个飕飕听着就不舒服
0: 飕飕또글자에보면그바람풍이짠
1: 에그对不是那种爽爽的是不是飕飕的
0: 飕飕的뭔가으슬으슬하고좀기분이썩상쾌하지않은
1: 바람对对对对对
0: 그렇죠凉飕飕的선생님
1: 这办公室怎么凉飕飕的
0: 秋天了吗早晚凉点儿正常很正常
1: 不对谁把空调打开了
0: 啊是这样啊关了吧
1: 那个年轻人打开了
0: 对有可能因为秋天来了但是还是觉得有点
1: 有的人会觉得有点热年轻人会觉得有点热
0: 没错没错자단어좀볼까요사무실
1: 办公室
0: 办公室서늘하다
1: 凉
0: 凉凉飕飕的凉에어컨
1: 空调
0: 空调켜다
1: 打开
0: 打开끄다
1: 关
0: 关掉关关关오늘배운대화문은오디오어학당생생대화문에서반복청취하실수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0: 모닝 스페셜.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토요일 파트 7의 날입니다. 이번 주는 토익 시험이 없어요. 또 다음 주도 없죠. 네, 그 다음 주말에 토익 시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좀 지쳐요. 그리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그죠? 아주 중요한 명절이 다가오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해 보기는 추석이 좀 부담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좀 연세 있으신 분은 제발 요즘 뭐 하나 뭐 이런 것 좀 묻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일부러 피하는 그런 친구들, 공부하러 도서관 가는 요새 젊은 친구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기억이 그렇게 추석이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또 이제 조금 상처 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고 서로 간에 행복한 말이 오가는 추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또 우리 토익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열심히 공부하고 왠지 느낌상 좋게 잘 봤다 이런 마음으로 추석을 보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파트 7이 참 부담되죠. 이 토요일날 이런 문제를 풀어서 힘들지만 근데 이거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요일에 토익 시험이 있는데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게 독해잖아요. 난이도 투표해 보면 뭐 세븐이 제일 어려웠다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독해 동의어 문제도 어느 날 어렵게 나오고 이래서 상당히 그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147번부터 같이 보시겠어요. 교재 71쪽입니다. 미즈 파크의 그 커피 메이커에 뭐가 문제냐 그랬어요. 그러면 미즈 파크스 커피 메이커, 그다음 이제 프라블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 키워드에 밑줄을 적극적으로 그으세요. 이거 이제 일본에서는 낙서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밑줄까지는 그어도 그렇게 크게 제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148번, 휘트만은 미즈 파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냐. 그러면 이제 what solution? 이런 걸 이제 밑줄을 그이죠. Ms. Whitman offer. 이 정도 밑줄 그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149번은 이 문장은 어디 들어가냐? 그럼 이 문장은 쭉 밑줄을 그어 두셔야 돼요. Our standard manufacturer warranties end after 1 year.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저 제품 보증이 1년 정도 지나면 끝난다라는 말인데 이게 어디 들어가면 좋을 말인지 기억해 놓으면서 본문을 같이 보시죠. Dear Ms. Park에게 Thank you, 감사합니다 for contacting our customer support team, 우리 고객 지원팀에 연락 주셔서 about your purchase of an Aurora Home Coffee Maker. 바로 우리 회사 거겠죠. 오로라 홈 커피 메이커에 당신의 구매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I'm sorry to hear that. 다음과 같이 얘기 듣게 돼서 유감이에요. The product has not lived up to your expectations. 이게 뭐냐면 이 제품이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 유감이군요. Live up to. 기대에 미치는 거 여기서 이제 미치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다르다 직역하면. So at Aurora Home사에서 We take pride in the dependability and convenience of our appliances. 우리 가전제품의 신뢰성과 편리함에 우리는 자부심을

0: 느낍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의 회사 앞에 전 치사를 S 쓰세요. 알았죠? 여러분의 회사를 사랑하시면 회사 앞에 전 치사 S입니다. 인 쓰면 안 돼요. 자, 아무튼 at Aurora Home. 우리 회사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문 활용하기 좋잖아요. 그죠? Therefore, 그러므로 we were concerned to learn that 다음과 같은 것을 아는데 신경을 많이 써요. 아, 이런 걸 알고 좀 걱정하게 됐어요. 이렇게 직역할게요. Water is leaking from the brew basket. 이 brew basket에서 물이 샌다니 참 이런 걸 알고 걱정하게 됐어요. On your model, 당신의 제품명 C4821A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고장나서 문제가 있어서 고객센터에 연락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스 퍼기의 커피 메이커의 문제는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147번 정답은 D. Water is coming out from the brew basket.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D가 여기서 정답으로 풀리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죠. I understand that 제가 이해하기로는 you would prefer to receive a refund. 환불을 받는 걸 선호한다라는 거, 환불받고자 한다는 거 이해해요. Unfortunately, 근데 불행히도 we are unable to provide one. 환불을 제공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Because you bought the appliance more than 13 months ago. 당신이 가전제품 그 커피 메이커를 13개월 이상 전에 이걸 구매했기 때문에. 그러면 딱 느낌이 오죠. 1년 보증인데 13개월 됐어요. 그럼 딱 맞죠? 그래서 3번에 바로 아, 우리 제품 보증은 1년까지입니다. 12개월까지예요. 불행히도 당신 거는 이제 13개월 만에 고장이 난 거예요. 이런 흐름이어서 149번 여기서 C를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죠? 이게 먼저 풀렸어요. 149번이 먼저 풀렸습니다. However 뒤에 또 중요한 말 나와요. 그러나 요번에 이제 환불은 못 해드리지만 as a gesture of appreciation 감사의 어떤 제스처로서 for your continued support 계속된 당신의 지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시로서 I will send you 제가 당신에게 a 쿠폰을 제공합니다. by 이메일로 제공해요. that may be applied to your next Aurora Home purchase 다음번에 우리 오로라 홈사에서 구매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그러면 다음 물건 살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148번 정답은 A번, a coupon for a later purchase. 이렇게 해서 A가 정답이 되죠. 여기 갑자기 제스처가 나와가지고, 요거 좀 생각이 나서 알려드리는데요. 이게 요새 막 조심해야 돼요. 너 어떻게 막그 이런 정보를 알았냐? 막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일본을 최근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어. 우리나라는 독해동이어 문제가 이런 게 있었다. 그랬을 때 그쪽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제스처 동의어 커터시가 출제됐어. 이렇게 알려주더라고. 제스처 예의. 이 커터시가 원래 예의 범절이잖아요. 이제 요거랑 예문이 좀 다른데 제스처 동의어 커터시가 이제 일본 토익에 하나 나왔대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해 두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보를 저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드리려는 입장이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다음 계속해서 문장을 하나 더 읽어보죠. Please expect that message. 이 메시지를 기대하십시오. Within 3 business days. 그래서 이제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안에 그 메시지가 갈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문장이 끝나게 됩니다. 우선 147에서 149 함께 들어볼까요?
1: Dear Ms. Park, thank you for contacting our customer support team about your purchase of an Aurora home coffee maker. I am sorry to hear that the product has not lived up to your expectations. At Aurora Home, we take pride in the dependability and convenience of our appliances. Therefore, we were concerned to learn that water is leaking from the brew basket on your model C4821A. I understand that you would prefer to receive a refund. Unfortunately, we are unable to provide one because you bought the appliance more than 13 months ago. Our standard manufacturing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7 진행 중입니다. 150번 같이 보시죠. 이메일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메인 퍼포스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메인 퍼포스 밑줄 쫙 그어두시면 좋죠. 151번 언제까지 직원들은 그들의 이 소지품들을 포장해둬야 되냐. 그러면 by when their belongings packed. 이 정도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2번 지금 기술지원팀에 대해서 명시되고 있는 게 뭐냐. 그럼 기술지원팀을 밑줄을 그어두세요. The Technical Support Team.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죠.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This is a reminder. 여러분 reminder 나오면 이거 답 주는데요. 그죠? Reminder, I want to...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 할 때 remind you, remind you, reminder, remind, please note, please remember, don't forget 뒤에는 답 준다. 알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죠? Then I will move to Riverstone Tower. Riverstone Tower로 우리가 이사 가는 게 is planned for March 14 to 15. 지금 3월 14일에서 15일로 계획되어 있다는 걸 알리는군요. 회사가 이전하는 거예요. 회사가 이전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동하는데 이사 가는데 어떤 거 대비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지금 주제예요. 그래서 150번 정답은 B번 To provide details about an upcoming office relocation. 그래서 이 다가올 이사, 사무실 이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please make sure가 나왔어요. 그럼 please 뒤에 또 답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Listening, reading의 공통점이에요. 파트 3, 4, 7. 이 리마인더 뭐 이거 플리즈 이런 거 뒤에 답 나오는 거는 파트 347의 공통점입니다. Please make sure 대디아를 확실히 하세요. That all personal office items 모든 개인 사무용품들은 are packed securely 안전하게 포장이 돼서 left on your desks 당신 책상 위에 놓도록 확실하게 해주세요. In your current work areas 현재 일하고 있는 구역에서 언제까지 By 6pm on Thursday, March 13. 3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잘 짐 정리해서 책상 위에 두세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151번 정답은 A번. 3월 13일이 정답이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죠. If you need extra cartons or packing supplies. 이런 cartons이 이게 저 종이 상자예요. 종이 박스. 그래서 여분의 종이 상자 같은 게 필요하면 아니면 포장용품이 필요하면 they will be available in the storage room 저장실에 그게 이용 가능하죠. Members of the technical support team 자 여기서 귀를 쫑긋 여기서 눈으로 보는 거니까 technical support team이 나왔으니까 더 긴장하고 딱 봐야 돼요. 아까 세 번째 문제가 이 기술 지원 팀에 대한 문제였죠. 그럼 여기서 딱 문제 하나 풀리겠군 이렇게 대비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 기술 지원 팀 멤버들이 will take care of all monitors. 모든 모니터를 다 관리를 할 것이래요. Docking stations 그리고 and desk phones 이런 거 모두를 다 이분들이 관리한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 용품만 잘 책상 위에 올려 놓으세요. 이런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152번 정답 D. They will handle the company's electronic equipment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일종의 paraphrasing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technical support 팀이 관리하는 게 모니터, docking station, desk phones죠. 그걸 electronic equipment로 딱 paraphrasing 했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정답의 묘미예요. 그래서 바꿔쓰기. 바꿔쓰기가 여기서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다 푸셨어요. 근데 뒤에 몇 문장 더 남아있어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To help them, 이들을 돕기 위해서 Please shut down your workstation을 이제 차단하세요. 이제 전원 차단하시고 Any other electronic devices도 이제 전부 다 차단해 놓으세요. Before leaving on March 13, 3월 13일에 떠나기 전에 전원을 모두 차단해 놓으십시오. Our new office

0: said Riverstone Tower의 새 사무실은 will be ready for normal operations, 정상 근무를 위해 운영을 위해 준비될 겁니다. By 8:30 a.m. on Monday, March 17, 3월 17일 월요일 8시 반, 오전 8시 반까지 준비가 돼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이 있거나 require assistance, 도움이 필요하면 please contact me,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문장 자체에도 문법이 있는 거 알아요? 여기 보면 질문이 있으면 할 때 question에는 s를 꼭 붙이셔야 돼요. 알았죠? Any questions? S 붙여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require assistance. Assistance는 S가 안 붙어요. 이거는 셀 수 없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런 거 할 말, 이제 말할 때 많이 써요. 이제 질문 없어요.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do you have any question? 그러면 틀려요. 그렇죠? Do you have any questions? S 붙여야 돼요. 그 하나가 여러분 좀 영어 좀 하느냐 못하느냐 차별이 딱 나요. 여러분 우리말 잘하시죠? 외국인 한국어 하는 거 보면 아, 제 한국어 좀 배웠는데 좀 부실하구나. 이거 딱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S 붙이냐 안 붙이냐 원어민이 그렇게 보는 거로 판단되는 거와 좀 비슷할 겁니다. 알았죠? 이 단수 복수에 주의하십시오. 150에서 152 함께 듣습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a reminder that our move to Riverstone Tower is planned for March 14th through 15th. Please make sure that all personal office items are packed securely and left on your desks in your current work areas by 6 o'clock p.m. on Thursday, March 13th. If you need extra cartons or packing supplies, they will be available in the storage room. Members of the technical support team will take care of all monitors, docking stations, and desk phones. To help them, please shut down your workstations and any other electronic devices before leaving on March 13th. Our new office at Riverstone Tower will be ready for normal operations by 8:30 a.m. on Monday, March 17th.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require assistance, please contact me. Best regards, Elena Brooks, Operations Director.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200선 찾고 있죠. 거기 112번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여기 과거 자료 쫙 모아놨잖아요. 저도 책을 쓰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진 최신 단어도 여기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sporadically 여기 찾아보면 나와요. 그죠? 아, 9월 6일에 출제됐죠. 그 시중 단어책에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애정을 갖고 봐주세요. 그렇죠? 112번 An efficient system, 효율적인 시스템. We need an efficient system. 우리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죠. Across departments, 부서들 전반에 걸쳐서 productivity improved across departments. 생산성이 부서들 간에 전체적으로 개선됐습니다. Employment contracts, 고용 계약서. The lawyer reviewed employment contracts. 이 변호사가 고용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Carefully drafted. 드래프트가 초안을 작성하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The contracts were carefully drafted. 그 계약서가 아주 신중하게 초안이 작성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네. Are you ready?
1: Ready to do what?
0: To review everything we learned this fabulous week.
1: 네, 한 주 내내 여러분 또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이번 주에는 또 영화 summary와 함께 뭐 dialogue도 있었고요.
0: Mm-hmm.
1: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냥 두면 안 되겠죠?
0: No.
1: 항상 강조하지만 하는 영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출발해 볼게요.
0: Let's go. All right, this week we were talking about the Fast and the Furious. Mm-hmm. On Monday, we took a look at part one of the summary.
1: 네, 자, 의리, 액션, 뭐, 레이싱, 뭐, 사랑 다 들어간 영화였습니다.
0: 네.
1: 가볼게요. 브라이언은 LA 연쇄 트럭 강도 사건을 조사 중인 위장 경찰이다. 자, 브라이언은 잠복 경찰이다.
0: Brian is an undercover cop.
1: 일련의 트럭 강도 사건들을 조사 중인
0: investigating a series of truck robberies.
1: LA에서
0: In LA, Brian is an undercover cop investigating a series of truck robberies in LA.
1: 네, undercover, cover 아래에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숨어 있는 잠복 경찰인 거죠.
0: 맞아요.
1: Right. 그리고 a series of 대신에 어떤 줄을 써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0: 그렇죠? Yeah, you can also say a string of truck robberies.
1: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는 다미닉에게 접근하기 위해 지하 스트리트 레이싱 바닥에 뛰어든다. 자, 그는 지하 길거리 레이싱 바닥에 들어간다.
0: He enters the underground street racing scene.
1: 다미닉에게 가까워지기 위해
0: To get close to Dominic. He enters the underground street racing scene to get close to Dominic.
1: 네, 어떤 scene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enter를 썼어요.
0: 네.
1: 선생님, 이거 뭐 혹시 go into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0: Yeah, that's totally
1: into
0: fine
1: the
0: as
1: scene?
0: well. Yeah.
1: Okay.
0: He goes into the underground street racing scene. 너무 좋아요.
1: Right. 자, 가까워지는 거 get close to는 physically 다가가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친해지고
0: yeah.
1: 좀 우정을 쌓거나 아니면 좀 신뢰를 쌓는 게 될 수 있겠네요.
0: 맞아요. Get right. close to someone.
1: Right.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Dominic은 무엇보다 의리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설의 레이서이다. 자, Dominic은 전설적인 레이서다.
0: Dominic is a legendary racer.
1: 충성심과 가족을 가치 있게 여기는
0: who values loyalty and family
1: 다른 모든 것 위로
0: above everything else. Dominic is a legendary racer who values loyalty and family above everything else.
1: 네, 다른 것 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요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0: 맞아요.
1: Right. 그래서 뭐 more than anything else,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0: Yeah, that's right. 그래서 a lot of times when we talk about what we value, 이런 표현 많이 쓰게 돼요.
1: 아.
0: I value family above everything else.
1: 다른 것보다 훨씬 더.
0: I value 삼는다. my career above everything else.
1: 이번 기회에 그럼 value도 동사로 쓰는 걸 자주 좀 써보는 게 좋겠네요.
0: 네.
1: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Brian is an undercover cop investigating a series of truck robberies in LA. He enters the underground street racing scene to get close to Dominic. Dominic is a legendary racer who values loyalty and family above everything else. Brian slowly earns Dominic's trust and officially joins his crew. He falls for Dominic's sister, Mia, which makes his mission more complicated.
0: And on Tuesday, we took a look at part two of the summary.
1: 네, 자, 두 번째 파트 가보겠습니다. 사건을 더 깊이 수사하면서 브라이언은 도미닉 일당이 트럭 강도 사건의 배후일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자, 브라이언이 더 깊게 파며
0: As Brian digs deeper,
1: 그는 의심한다.
0: He suspects.
1: Dominic의 크루가 그 강도 짓들 뒤에 있을 수 있다고.
0: That Dominic's crew may be behind the robberies.
1: Mm-hmm.
0: As Brian digs deeper, he suspects that Dominic's crew may be behind the robberies.
1: 네. Dig deeper이라고 했는데요. 뭔가를 dig한다는 건 땅을 파는 것도 되지만 사건을 파헤치는 느낌,
0: yeah.
1: 사실을 좀 알아내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겠죠.
0: Yes, that's 그렇죠? right. And when you are behind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the one who's in control or who's someone who started it and is in control.
1: Right. Yeah. So 안 좋은 일의 배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mm-hmm. 어떤 굉장히 successful 한 일의 뒤에서 뭔가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히 뒤에 열심히 한 사람이다
0: yeah.
1: 라고 할 때도 긍정적으로도 쓸 수 mm-hmm.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그는 자신의 임무와 커져가는 다미닉과의 우정 사이에서 깊게 갈등한다. 자, 그는 찢어진 기분이다.
0: He feels torn.
1: 그의 임무와 그의 자라는 우정 사이에서
0: between his duty and his growing friendship
1: Dominic과의
0: with Dominic. He feels torn between his duty and his growing friendship with Dominic.
1: 네.
0: 선생님, 이렇게 torn between A and B 이렇게 두 가지만 있을 때 항상 between을 써야죠.
1: 네, 그렇습니다. between A and B 어느 정도는 덩어리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 네.
1: Right. 자, 세 번째는요. Dominic이 또 한 번의 트럭 강도를 시도하지만 일이 꼬이게 된다. 자, Dominic이 또 하나의 트럭 강도를 시도할 때
0: When Dominic attempts another truck heist,
1: 이것저것들은 빗나간 상태가 된다.
0: Things go awry. When Dominic attempts another truck heist, things go awry.
1: 네. 여기 heist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뭔가 강도 짓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나 여러 명이 가담을 해서 하는 거, 조직적인 것을 하이스트라고 하고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뭐 하나를 자동차를 여러 대 훔치기 위해서 여러 명이 짜고 하는 거예요.
0: Yeah.
1: 특히나
0: It's like a strategic plan to steal something.
1: 뭐 너는 뭐 꼭 그 영화에 꼭 그러잖아요. 그렇죠?
0: Yeah.
1: 전문으로 하는 게 있어요.
0: Yeah.
1: 그 사람은 뭐 운전을 잘하고
0: uh-huh.
1: 그 사람은 뭔가 무슨 뭐 패스워드 같은 거를 잘 뭐 푼다든가.
0: Yes.
1: Right.
0: Yeah.
1: Okay. So 일이 꼬인다. 오, 빗나간 상태가 되는 거. Go awry. A-W-R-Y. 이거 스펠링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0: 네.
1: Okay.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Let's take a listen.
2: As Brian digs deeper, he suspects that Dominic's crew may be behind the robberies. He feels torn between his duty and his growing friendship with Dominic. When Dominic attempts another truck heist, things go awry. Brian reveals his true identity in order to save Dominic and Mia. The movie reminds us that loyalty is a two-way street.
0: And on Wednes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Dominic and Brian.
1: 네.
0: I was going to say Paul Walker.
1: yeah. Well, yes. So, 뭔가 자동차를 건 레이스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구어체에 가까운 표현들이 많이
0: yes.
1: 나왔습니다. 자, 가볼게요. 아까 날 이길 뻔했군. 신참치고는 실력이 그리 나쁘진 않네. 자, 넌 거의 날 가졌어.
0: You almost had me.
1: 도로 거기에서.
0: Back there.
1: 넌 그렇게 나쁘진 않아.
0: You are not so bad.
1: 신참치고는.
0: For a rookie. You almost had me back there. You're not so bad for a rookie. 그래서 이 맥락에서 You almost defeated me. 너무 이상하잖아요.
1: 너무 이거는 그 약간 고대 로마의 이런 수준으로 너무 yes.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So you almost had me. Or beat me도 괜찮겠죠, 그렇죠?
0: 네, 맞아요.
1: Right. And you're not so bad for a rookie. 여기서 for이라고 하는 거 오늘 사실 문장에는 두 번이나 나오게 될 텐데요.
0: 네네네.
1: 뭐뭐 치고는 you're not so bad다.
0: 맞아요. Right. 그래서 for a rookie.
1: 예. 자, 두 번째는요. 이길 뻔한 건 쳐주지 않지. 난 이기려고 왔어. 그러니까 비슷한 건 안 된다라는 얘기죠.
0: Mm-hmm.
1: 자, 거의는 세지 않아, man.
0: Almost doesn't count, man.
1: 난 왔어.
0: I came.
1: 이기려고.
0: To win. Almost doesn't count, man. I came to win.
1: 네, 우리가 almost라고 하는 거 실제로 우리 패턴으로도 많이 easy writing에서 써봤잖아요. 뭐뭐 할 뻔하다라고 할 때 almost 뒤에 과거 동사 I almost won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0: Yeah.
1: 거기서 나온 단어가 되겠고요. Count는 1, 2, 3 세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쳐주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1: 중요하지 않다 여기선 그렇게
0: 맞아요.
1: 얘기했네요.
0: 네. Either you win or lose.
1: That's right.
0: right.

0: There's no like
1: In
0: in the middle
1: between.
0: or in between.
1: Yes. 애매한 거안 된다.
0: 네.
1: 자, 세 번째 문장은요. 아니, 방금 완패한 친구 치고는 꽤 당돌하군. 자, 넌 꽤나 대담해.
0: You're pretty bold
1: Alright. 남자치고는
0: for a guy
1: 방금 압살당한.
0: who just got smoked. You're pretty bold for a guy who just got smoked.
1: 네. bold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담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0: 맞아요.
1: 여기 또 for가 나왔어요. guy 치고는 어떤 guy 치고냐면 who just got smoked. get smoked 당했다,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완패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0: That's
1: right?
0: right. Yeah.
1: destroy도 진짜 많이 쓰는 것
0: Yeah,
1: 같아요.
0: who just got destroyed.
1: destroyed.
0: 이것도 괜찮아요.
1: 네. 캐나다에서는 혹시 owned,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owned라는 단어도 썼나요? right? she got owned. he got
0: Why
1: owned.
0: are you
1: 이러면서.
0: looking at me like that? Like
1: 왠지 안 썼을 것
0: we're a
1: 같은
0: far
1: 느낌이.
0: away country. 네, 캐나다에서도 owned
1: 아,
0: 씁니다.
1: 그렇군요. 방금 알았습니다.
0: 네.
1: Alright. So, 이렇게 세 문장 해봤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Let's take a listen.
2: You almost had me back there. You're not so bad for a rookie. Almost doesn't count, man. I came to win. You're pretty bold for a guy who just got smoked. Maybe, but I'm not backing down just because I lost one race. As much as I like your attitude, kiddo, you're going to have to hand me your pink slip now.
0: And on Thursday, we took a look at another dialogue, but this time it was between Brian and his colleague.
1: 맞아요. 동료 사이에 이제 뭐 대화를 그린 건데 동료가 좀 걱정하는 거죠.
0: Yeah.
1: 자, 가보겠습니다. Brian, 도미닉한테 접근하는 건 불장난하는 짓이야. 자, Brian, 넌 불을 가지고 놀고 있어.
0: Brian, you're playing with fire.
1: 도미닉에게 가까워짐으로써.
0: By getting close to Dominic. Brian, you're playing with fire by getting close to Dominic.
1: 네.
0: 네, 불장난을 하는 거는 영어로도 똑같아요. Play with fire.
1: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0: 네.
1: play with fire. 진짜 play with가 뭔가 장난감 가지고 논다던가, 가지고 놀다란 뜻이 맞단 말이죠.
0: 맞아요.
1: 그리고, by getting close. by the ing 오는 건 아마 문법책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가 될 수가 있겠죠.
0: Yes. By getting close to Dominic.
1: Right. 두 번째 문장은요. 아니, 나도 아는데, 그 친구와 거리를 두면서 진실에 다가가기는 힘들어. 자, 난 알아.
0: I know.
1: 하지만 힘들어.
0: But it's hard
1: 그 진실에 다가가는 건.
0: to get to the truth
1: 내가 내 거리를 유지할 때,
0: when I keep my distance
1: 그에게서.
0: from him. I know, but it's hard to get to the truth when I keep my distance from him.
1: 네. So, it's hard to get to the truth. 여기서 get to도 진짜 누구에게 다가가다. get to 명사가 되겠네요.
0: 네.
1: 그리고 keep one's distance from someone. 이것도 그날 뭐 덩어리로 예문을 많이 만들어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누구로부터 거리를 조금 지키는 거. 이거 표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그리고 이거는 전치사 from을 사용하시면 좋죠. I keep my distance from her. You should keep your distance from that guy.
1: 네. 보통 그러면 from 뒤에 나오는 거가 조금 뭐라 그럴까? 거리를 두고 싶고 아좀 나쁜 느낌이 좀 들어가네요.
0: 네, 멀리
1: 아무래도.
0: 하는 거죠.
1: Right.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해볼게요. 아, 괜히 마음 주고 그러지 마. 그런 식으로 일이 꼬이는 거야. 자, 그냥 감정들을 잡지 마. 그런 것만 하지 말래요.
0: Just don't catch feelings.
1: 그게 이것저것들이 옆으로 가는 방식이야.
0: That's how things go sideways. Just don't catch feelings. That's how things go sideways.
1: 네.
0: 네, go awry 하고 비슷한 표현이죠. Go sideways.
1: Yes. 옆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본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So 저번에 썼던 go awry, go sideways, 일이 망가지다, 꼬이다가 되겠습니다.
0: 맞아요.
1: 그리고 여기서 how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the way에 가깝겠죠? 그래서
0: 네.
1: 그런 식으로 go sideways 하는 거란 말이야라고 했고요. 다시 한번 catch feelings라고 하는 것은 have feelings랑 비슷해요. 근데 have는 이미 마음이 있는 상태, catch는 딱 마음이 생기는 상태. 아,
0: 맞아요.
1: 약간 동작 강조죠. 네.
0: 네.
1: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은 직접 도전해 주세요.
0: Alright, let's take a listen.
2: Brian, you're playing with fire by getting close to Dominic. I know, but it's hard to get to the truth when I keep my distance from him.

0: Just don't catch feelings. That's how things go sideways. The thing is, I think I have a thing for Mia. Watch your back, then. This whole thing could blow up in your face.
1: And on Friday, we took a look at a dialogue between Mayu and Serena.
2: 네.
1: And they are talking about the movie.
2: 예. 그래서 뭔가 분노해질 줄을 보고 나서 스스로 레이서의 느낌 살아있는 상태에서
1: 네.
2: 영화관 앞에서 대화합니다.
1: 네.
2: 자, 와, 영화 보는 내내 심장이 벌렁거렸어. 자, oh man.
1: Oh man.
2: 내 심장은 레이싱 하고 있었어.
1: My heart was racing.
2: 네네.
1: The whole time.
2: 내가 그 영화를 보고 있는.
1: I was watching the movie.
2: Mm-hmm.
1: Oh man, my heart was racing the whole time I was watching the movie.
2: 네.
1: 네 진짜 심장이 레이싱 하는 것처럼
2: mm-hmm.
1: 진짜 빨리 뛰는 거죠.
2: 맞습니다.
1: 네.
2: 그래서 막 진짜 두근두근 긴장했다는 느낌. 그리고 영화를 본다라고 할 때 영화관에서 보면 원래 see라고 해요. 근데 그건 보러 가는 거고요. 실제로 앉아서 그 상영하는 스크린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는 당연히 watch를 쓰는 게 맞겠죠.
1: 맞아요.
2: 그렇죠? So the whole time I was seeing보다는 watching이 더 맞습니다.
1: Yes.
2: 여기선. 자, 두 번째로 브라이언이 너무 깊이 개입한 것 같아. 엄청 갈등하는 게 보이더라고. 자, 난 생각해.
1: I think
2: 브라이언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었다고.
1: Brian was in too deep.
2: 넌 식별할 수 있었어.
1: You could tell.
2: 그가 심각하게 찢어졌다는 걸.
1: He was seriously torn.
2: Mm-hmm.
1: I think Brian was in too deep. You could tell he was seriously torn.
2: 네. So 여기서 tell이라고 하는 것은 알만하다, 식별 가능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너무 깊게 들어가 있는 거, 연루되어 있는 거였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내 안에 레이서 본능마저 깨우더군. 나 운전 꽤 잘하잖아. 자, 그건 심지어 내 내면의 레이서를 깨웠어.
1: It even woke up my inner racer.
2: 나 꽤나 드라이버야.
1: I'm quite the driver.
2: 너 알잖아.
1: You know. It even woke up my inner racer. I'm quite the driver, you know.
2: you know. 그래서, 자, 여기서 꽤나 뭐뭐이다. 그 얘기는 꽤나 그걸 잘한다. 라고 해서 quite the 혹은 quite a 쓰고 나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이니까
1: 네.
2: 당연히.
1: 원어민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2: That's right.
1: You're quite the golfer. You're quite the dancer.
2: Yes.
1: Yeah.
2: All right.
1: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0: Oh, man. My heart was racing the whole time I was watching the movie. I think Brian was in too deep. You could tell he was seriously torn.
3: It even woke up my inner racer. I'm quite the driver, you know.
0: Please, when did you get your license? A week ago?
3: Let's take it out for a spin then. Let's see. Which one of these is the brake pedal?
2: 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Yes.
2: 아, 참고로 여러분 교재 앞쪽을 보시면요. Hello from Master Eugene이라고 해서 매달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를 제가 담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서 우리 오픈 채팅으로 스터디라든가 각종 이벤트 공지하고 있으니까요. 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All right, have yourselves a wonderful rest of your weekend and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Bye for now.
2: Bye.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5: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6: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on Saturday through our weekly review rundown of the key phrases from Monday through Friday.
5: 자, 우리 이번 주에 썼던 기사들을 하나씩 다시 만나보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on Monday.
6: Yeah, we looked at the World Cup broadcast rights, how some of the streaming giants like Disney, YouTube, Netflix are going to be competing for them. So we learned the first phrase, showing immense interest.
5: 그렇죠. 이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이제 차기 월드컵 중계권에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의미로 썼던 문구잖아요. 문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6: Major media enterprises like Netflix, Disney and YouTube are showing immense interest in securing the next two tournaments.
5: 여기 next two tournaments는 차기 월드컵 두 개를 말하겠죠. Mm-hmm. 2030년과 34년에 열리는 대회를 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중계권 그 비용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상파들은 좀 한 발 뒤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로 skyrocketing acquisition costs라는 말이 나왔어요.
6: Consequently, traditional network rivals will likely back out of the intense competition due to these skyrocketing acquisition costs.
5: Skyrocketing, 그냥 뭐 단어 자체만 봐도 하늘로 치솟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 뜻으로 잘 알아두시면 되는 단어. 자, 기사 내용을 전체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7: Entertainment giants battle for American World Cup broadcast rights. Several premier entertainment giants are actively preparing to challenge Fox for upcoming World Cup broadcasting rights in the American market. Major media enterprises like Netflix, Disney, and YouTube are showing immense interest in securing the next two tournaments. Preliminary discussions will officially kick off shortly, and the total value of these packages could comfortably top $2 billion. Football's governing body, FIFA, currently intends to combine the English and Spanish language rights into one single package. This strategic consolidation primarily aims to eliminate existing distribution tensions while heavily driving up bids from competing digital platforms. Consequently, traditional network rivals will likely back out of the intense competition due to these skyrocketing acquisition costs. Prominent streaming services particularly view these highly coveted World Cup matches as a fantastic way to permanently lock in subscribers. Although future tournaments will completely leave American time zones, current record-breaking viewership figures give sellers substantial financial leverage during negotiations. Therefore, corporate executives are already budgeting massive amounts to successfully capitalize on the sport's burgeoning popularity.
5: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약문 잘 듣고 여러분 책 68페이지에 있는 그 문장의 빈칸을 한번 넣어보세요. 갈게요.
6: Multiple entertainment giants are actively competing to challenge Fox for American World Cup broadcasting rights.
5: 경쟁이나 경합을 벌이고 있다에 해당하는 단어 competing ing 형태로 첫 번째 빈칸에 넣어주셨으면 되고요.
6: 네, 두 번째 단어는 중계 의미 가지고 있는 broadcasting rights까지.
5: 그렇죠. 이거 ing, broadcasting rights. 좋습니다. 자, 요약문 2번.
6: FIFA plans to combine language packages, driving acquisition costs up to $2 billion.
5: 그렇죠. 언어별 중계권을 이제 통합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FIFA plans to combine 그 단어 넣어주셨으면 돼요.
6: And the second word, acquisition.
5: 이 중계권을 이제 인수하는 그런 비용을 말하겠죠. 자, 화요일 기사로 가겠습니다. 재밌는 기사였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채소 먹는 거 싫어하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지. 우리 피터 선생님도
6: I was terribly fussy.
5: 채소
6: yes.
5: 거의 안 먹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던 기억 납니다.
6: Yeah, so I had to be held.

0: help to overcome dietary phobias.
1: Phobia 자체는 어떤 공포증을 말하는 단어인데 특정 음식에 대한 아주 심한 거부감을 말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요. 자,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0: Introducing diverse ingredients frequently before 5 years of age significantly helps overcome dietary phobias.
1: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다양한 음식에 이제 노출되는 것이 이런 거부감을 이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서 뭔가 음식에 대한 좀 까다로움을 줄이다. 그 입맛이 덜 까다롭게 만들다 여감으로 become less picky about 이라는 문구도 있었어요.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0: Turning cooking time into fun hands-on play can also help children become less picky about new foods.
1: 같이 요리를 하고 식재료를 만져보고 이러니까 네. 뭐 어떤 음식이든 그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전체 기사 내용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Simple strategies help children eat vegetables.
3: Getting young infants to consume green vegetables often proves exceptionally difficult for modern parents. Early dietary preferences naturally favor sweeter options, since breast milk contains high amounts of sugar. However, establishing healthy eating routines during preschool years remains crucial for overall cognitive development. Some prominent academic researchers have investigated innovative solutions. Introducing diverse ingredients frequently before 5 years of age significantly helps overcome dietary phobias. Serving vegetables first, before other dishes arrive at the table, prevents children from filling up on higher-calorie foods. Furthermore, simply putting more vegetables on the plate naturally leads children to eat more of them. Experimenting with creative visual presentations and artistic shapes also dramatically enhances overall mealtime appeal. Allowing kids to freely touch raw food effectively reduces anxiety toward unfamiliar ingredients. Forcing younger individuals to eat typically backfires by decreasing their future culinary enjoyment. Additionally, adults must actively model great behavior since children naturally copy parental snacking habits. Turning cooking time into fun, hands-on play can also help children become less picky about new foods.
1: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문 1번, 잘 듣고 빈칸 채워보세요.
0: Frequent early exposure and serving vegetables first help children overcome strong dietary phobias.
1: 노출에 해당하는 단어 첫 번째 빈칸은 exposure 써주셨으면 되고요.
0: And the second word, dietary phobias, S까지.
1: 그렇죠. 우리 아까 했었던 phobias. Okay. 자, 두 번째 요약문입니다.
0: Creative food presentation and positive parental modeling naturally encourage healthier eating routines.
1: 우리는 뭐 플레이팅이라고 많이 부르는 음식의 어떤 배치죠? 접시 위에. Presentation을 넣어주시면 돼요. So food presentation.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0: And the second gap was encourage.
1: Encourage healthier eating routines. 동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문 두 개로 해봤고요. 자, 수요일 기사는 듀오링고라고 하는 어학 앱이 왜 전 세계 이용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소개한 기사였어요.
0: Yeah, and one of the big reasons behind its success is organic word of mouth marketing.
1: 이게 이제 대부분의 과정들이 그 게임 요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무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입소문에 의해서 이제 마케팅이 되는 경우가 있다. Word of mouth가 입으로 전달되는 그런 걸 말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입소문을 말합니다. 자, 오르가닉 같은 경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성,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하고요.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0: The business relies heavily on organic word of mouth marketing to scale.
1: 스케일은 이제 규모를 확장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즘엔 AI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회화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말하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을 또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0: Conquering speaking anxieties. Users actively practice conversational skill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vatars, conquering speaking anxieties.
1: Okay. 자, 전체 기사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Gamified application Duolingo masters digital education globally. The popular educational smartphone app Duolingo successfully establishes unparalleled user loyalty through gamified micro-lessons. Founded by visionaries Louis von Ahn and Severin Hacker, this platform caters to millions. The app uses its famous green owl mascot to send playful reminders that keep users practicing every day. Consequently, the company has witnessed an astronomical surge in market valuation over recent years. The company fiercely champions open-door learning by keeping its primary services completely free. This strategic approach provides vital resources for low-income populations and global migrants. Furthermore, the business relies heavily on organic word-of-mouth marketing to scale. While a modest segment utilizes premium subscriptions, this minority accounts for corporate revenue. Expanding beyond basic language courses, the digital system now introduces math and music features. Users actively practice conversational skill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vatars, conquering speaking anxieties. Additionally, company leadership utilizes distinct corporate strategies and diverse international teams to navigate growth. By transforming study into playful entertainment, the brand maintains its dominant market share.
1: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0: Duolingo achieves high user loyalty through free gamified lessons created by its visionary founders.
1: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Gamified란 말이죠. 게임 요소가 가미된 그 단어 잘 정확하게 첫 번째 빈칸에 넣어주셨으면 됩니다. Gamified.
0: And the second gap was visionary, talking about its 성구적인 founders.
1: 창업자들. 자, 두 번째 요약은 the platform.
0: The platform utilizes character-driven motivation and AI avatars to drive massive global growth.
1: 활용한다의 뜻에 utilize 첫 번째 단어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utilizes s를 붙여야 되죠.
0: Yep, and the second one was motivation.
1: 뭔가 동기 부여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초록색 봉이 말하는 거죠.
0: Mm-hmm.
1: Okay, moving on to Thursday.
0: And the tech companies and then trying to move to a screenless future, right? With maybe wearable glasses or even earbuds with cameras.
1: 그렇죠. 이 착용형 렌즈를 기반으로 한 뭐 차기 그 웨어러블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테크 기업들이 그리는 화면 없는 미래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사였었죠. 자, 그러면서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우리가 기기와 상호작용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놓을 것이다. Interact with computing systems. 이 문구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0: These developments could completely revolutionize how people interact with computing systems.
1: 자, 그렇지만 이런 추가 기기들이 나온다 해도 휴대폰이 여전히 일상생활의 핵심 어떤 기기로 계속 지위를 유지해 갈 것이다.
0: Remain a central part of daily life.
1: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문장에서 듣는 연습해 보세요.
0: Despite these alternatives, research firms predict that smartphones will remain a central part of daily life.
1: Okay.
0: Let's listen to the whole article.
2: Tech companies chase a screenless future.
3: Electronics firms are actively designing wearable hardware to shift users away from glass displays. For example, innovators like Apple allegedly plan to embed cameras into wireless earbuds for virtual assistants. Additionally, enterprises like Snap have introduced expensive smart glasses featur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se developments could completely revolutionize how people interact with computing systems. However, these screenless devices raise serious privacy concerns, since wearable lenses often record their surroundings without people's knowledge. Facing strong backlash, manufacturers may design the devices to keep all data on the device itself, without sending it to external servers. If these efforts succeed, people will be able to control their devices with simple hand gestures instead of touching a screen. Despite these alternatives, research firms predict that smartphones will remain a central part of daily life. Since companies still profit heavily from screen-based devices, wearables may simply become additional gadgets rather than replacements. People could keep staring at screens as much as ever, using audio devices only occasionally. Ultimately, the industry wants more of our attention, not fewer screens.
1: 자,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까요? 첫 번째 요약문입니다. Tech firms.
0: Tech firms like Apple and Snap are developing screenless wearables to revolutionize computing interactions.
1: Wearables, S 붙여서 써주셨으면 되고요.
0: And the second word, interactions.
1: 그렇죠. Computing interactions 하면 기기와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하죠. 자, 두 번째 요약문.
0: Despite privacy backlash, these devices aim to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하고 있는 박훌룡입니다. 서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책 진짜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중에 인생책이 뭐예요? 아,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가볍게 대답하자니 독서 내공이 없어 보일 테고, 진중하게 대답하자니 뽐내는 걸로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책은 바로 전과라고요. 내 전과는 초등학생용 학습지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전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전과를 읽으면서 쌓은 독서력은 중학생 때

0: 퇴마록을 만나 밤을 꼴딱 새는 신공으로 발휘되더니 고등학교 때는 시험기간마다 삼국지와 수호지를 달달 외는 집중력으로 승화됐죠. 저에게 인생책은 이렇게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1: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for our weekly review. I'm Jennifer Clyde.
2: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토요일은 이번 주에 썼던 사연 다섯 개를 다시 만나보고 좋은 표현들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입지영을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시는데 월요일은 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과 3년째 입지영 공부를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해주셨고
1: mm-hmm.
2: 일주일에 4개를 외운다.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외워서 올린다.
1: 아하. 아, 이게 안 외울 수 없어요.
2: 긴장감이 느껴져야 꾸준히 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1: 네.
2: 사연 내용 영어로 한번 다시 들어보고요. 좋은 표현들 볼게요.
3: Leveling up with 입지영. 3 years ago, a few friends and I started studying at an English academy where the classes are taught by native English speakers. We wanted to keep studying together after the classes ended, so we naturally formed a study group. A new member who is really good at English joined us a year ago and has helped keep the group going strong. Our study group memorizes 4 chapters of 입지영 every week. Each of us records a voice message of no more than 2 minutes and uploads it to our group chat. When we meet in person, we test each other to see how well we've memorized the material. Some of my friends say it's a bit stressful, but I think a little pressure helps me stay consistent. By studying 입지영 regularly, I've naturally become familiar with sentence structures. English expressions are starting to come to me more easily. I never would have imagined this with my level of English in the past. I'm truly grateful to my study friends for staying with me all the way.
2: 자, 첫 번째 봤으면 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뭘 상당히 좀 잘한다라고 할 때 입에 붙어서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뭐죠?
1: Be really good at something.
2: 그렇죠. 뒤에 명사가 나와도 되고 ing가 나와도 됩니다. 자, 영어를 잘한다 이쪽에다 볼게요.
1: A new member who is really good at English joined us a year ago.
2: 오케이. 음식을 잘한다. 해볼까요?
1: My husband is really good at cooking.
2: ing, really good at cooking. 오케이? 자, 축구를 잘한다.
1: I have a friend who is really good at soccer.
2: 나 뭐 수학을 잘한다. Really good at math. 이런 mm-hmm.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말 입에 잘 붙여놓으시고 이런 콜로케이션이 중요한 건 전치사를 정확하게 쓰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Really good at이고 바로 다음 표현은 familiar 다음에 전치사가 with잖아요. 그래서 뭐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다라고 할 때 become familiar with. with 신경 쓰면서 들어볼게요.
1: By studying 입지영 regularly, I've naturally become familiar with sentence structures.
2: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이 익숙해질 거예요.
1: You will naturally become familiar with the process over time.
2: 좋습니다. 그래서 become familiar with, 그 다음에 명사, the process,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열정이 대단하다, 무엇에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하는 성향이다 라고 할 때 be dedicated 이란 말을 쓰시면 됩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1: 네, everyone is really dedicated.
2: 다 빠져서 한다는 얘기죠. 집중해서. 자, 다들 열정이 대단해, 그럴 때 쓰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장 한 번만 더요.
1: Everyone is really dedicated.
2: 우리가 이제 passionate 그 어감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정말 열정을 불태워야 된다. 그럴 때
1: You need to be really dedicated if you want to improve.
2: 자, 다들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
1: I can tell that they are really dedicated.
2: 또 열정이 대단하다, 불태우다. 그런 어감으로 잘 이 표현 기억해 주세요. 자, on Tuesday.
1: On Tuesday, we talked about a mother and her child, a fourth grader, I believe. They put

0: 바로 즉시 disappear in an instant. 문장에서 들어보세요.
1: Amazingly, the pain disappeared in an instant.
0: 올 여름에 이런 경험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빙수다. 아이스크림 시켰는데. 어? 어디 갔어? 순간 다 사라졌다. 빨리 먹었다는 얘기로.
1: The ice cream disappeared in an instant.
0: 그렇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졌다. 그럴 때 쓰셔도 돼요. The ice cream disappeared in an instant. 이 표현 예문 만들면서 이것도 꼭 넣고 싶더라고요. 아니 월급이 들어오면 스치고 지나가. 뭐 그냥 증발하는 느낌이야. 어디 갔지? 이거 있죠. 그럴
1: yeah,
0: 때.
1: You can say, my salary always seems to disappear in an instant.
0: 그렇죠. 여기저기 나갈 때가 많다 보니까.
1: 있었는데 없어져요.
0: 분명히 뭐가 들어왔는데 어디 갔지? So my salary always seems to disappear in an instant. 좋습니다. 자, 뭐뭐에 대한 첫 경험 얘기할 때 first experience, 자, 연결 전치사 잘 챙기세요. with 갑니다.
1: My first experience with scuba diving was a great success.
0: 외국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 이거 처음 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1: Is this your first experience with Korean food?
0: 맞아요. 거기에 뭐. 갈비탕 우리나라 yeah. 음식을 이제 같이 먹으면서 물어보셔도 돼요. 이거 처음 드셔보시는 거예요. Is this your first experience with 음식 제목? 자, 그 다음에 저도 일상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누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 누가 이끄는 대로 따랐다. Follow somebody's lead. Okay?
1: I just trusted my instructor and followed her lead.
0: 일단은 지금은 네가 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갈게. 해볼게요.
1: I'll just follow your lead for now.
0: 지금은 잘 모르니까 보면서 할게. Okay? One more time.
1: I'll just follow your lead for now.
0: 강사분의 말만 잘 따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1: It shouldn't be too hard if you follow the instructor's lead.
0: 자, on Thursday.
1: On Thursday, we talked about our experiences with different, I guess, English accents, right? And our listener working at a multinational company. Of course, it's very natural for him.
0: Or she has to deal with all these different accents from all over the world. Although they use English.
1: Yeah.
0: Right. Seems like a different language sometimes.
1: Yeah.
0: 자, 사연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Survival English. I have been working for a multinational organization made up of people from 20 different countries for the past 2 years. Naturally, English is our common language, but there are as many kinds of English as there are countries. Some of my coworkers speak with the kind of pronunciation you find in textbooks, while others have all kinds of different accents. Every meeting feels like a trip around the world, and my ears get quite a workout. Thankfully, facial expressions and hand gestures are like a second language to me, so I can usually figure out what's going on from the context. I study with Ipteyung whenever I have time these days, and I can feel my listening skills improve little by little. I still need subtitles when I watch videos, but I am sure I will be able to enjoy them without subtitles someday. Until then, I'll keep using "Could you say that again?" as my catchphrase. I'm happily doing my best among all these different accents and improving my English one step at a time.
0: Tookie. There are as many kinds of English as there are countries. 이 문장 우리가 지정해서 외웠었잖아요.
1: Yeah.
0: 그런 문장들 영작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자, 매우 다양하다, 각양각색이다라는 말할 때 all kinds of different 이 표현 써야 됩니다. 문장이나 볼게요.
1: Some of my coworkers have all kinds of different accents.
0: 야, 거기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 그럴 때
1: I met all kinds of different people while I was there.
0: 여기 있는 동안 그랬다는 얘기죠. 자, 그 미술관에 가보니까 정말 그림들이 다양하게 전시돼 있었다.
1: The museum shows all kinds of different paintings.
0: 오케이. 자, 그 다음 한 걸음씩, 한 단계씩. 자, 다섯 단어. One step at a time.
1: I'm improving my English one step at a time.
0: 우리는 그 문제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이럴 때도 쓰시면 돼요.
1: We solve the problem one step at a time.
0: 그렇죠. 자, 그다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다라고 할 때 communicate 다음에 많이 붙는 부사가 effectively입니다.
1: Can you communicate effectively?

0: Hate your job?
1: 자, 좋은 리더는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도
0: A good leader must be able to communicate effectively.
1: Communicate effectively. 호응 관계로 많이 쓰이는 두 단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다뤘었던 사연은 이제 회사에서 마지막 승진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이후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Final promotion. I was recently promoted for the last time in my career. It happened exactly 26 years after I joined the company. Over the years, I often heard people talk about getting their final promotion. They said they felt relieved because they didn't have to worry every time promotion season came around. Now that I've reached that point myself, I understand what they meant. On the one hand, I feel proud that the organization has officially recognized my achievements and abilities. But it also reminds me that retirement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becoming a reality. That thought brings a hint of sadness. Ironically, I've been treating people to dinner much more often ever since I got promoted. It feels like I'm quickly emptying my wallet. Maybe that mix of relief and pressure is just another part of receiving your final promotion.
1: 자, 첫 번째 표현은 뭐가 임박했다는 상황에 쓸 수 있는 just around the corner.
0: It reminds me that retirement is just around the corner.
1: 자, 계약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럴 때도
0: The first day of school is just around the corner.
1: 오케이. 그럴 때 시기적으로 다가왔다 쓰시고 물리적으로 가까울 때도 쓸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저녁 사주다. Treat someone to dinner.
0: I've been treating people to dinner much more often ever since I got promoted.
1: 자, 너무 고마워서 그들에게 저녁 대접했다. 그런다면
0: I treated them to dinner as a thank you.
1: 이렇게 간단하게 붙일 수 있네요. 네. 뒤에다가 그냥 as a thank you. 고마움의 어떤 표시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어디서 여러분이 계산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Pick up the tab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비용 부담하다.
0: I've noticed you've been picking up the tab for dinner a lot lately.
1: 이럴 때 또 쓰시면 돼요. 아, 이번엔 내가 쏠게요. 내가 살게요. 그럴 때
0: I'll pick up the tab this time.
1: 혹은 I'll get the bill this time.
0: 네.
1: 이렇게 쓰셔도 되고 I'll pick up the tab.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밥을 먹으면 그가 항상 돈을 낸다.
0: He always picks up the tab when we eat together.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사연들과 좋은 표현들 다시 한 번씩 만나봤습니다. We hope that was useful, everyone.
0: Yes. Have a great weekend and we'll see you again on Monday.
1: Goodbye.
0: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splendid to be her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제 주말이죠. 토요일은 복습의 날입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Mm-hmm. 우리나라는 진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잖아요.
1: Yeah, it's great.
0: 네,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오면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진짜 크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티머니 카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right. 해외에 갔을 때도 큰 도시, 대도시에는 그런 카드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런던의 Oyster Card가 있습니다. I found the name to be very cute. Oyster Card라고 하면 굴카드네요. 굴카드. 근데 굴맛은 안 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 먹어봤어요?
0: 아니요. 먹어보진 않고 냄새만 맡아봤어요. 자, 그래서 각 대도시에는 이런 카드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내용들은 책 갖고 계신 분들 69쪽 보시면 대표적인 것도 나와 있으니까 해외여행을 좀 계획하고 계신다. 그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통수단, 대중교통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이제 바로 복습 시작해 볼까요? Alright, on Monday, what did we learn?
1: Monday's expression was,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0: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자,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이었죠. How long does it take to 뭐뭐 기억나시죠? 뭐뭐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Get there는 그곳에 가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문장이 들어있는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70쪽 보시면 빈칸 채우기 나와 있거든요. 교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종이에 들리는 만큼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2: Excuse m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3: To the city center? It takes about 20 minutes by subway.
0: 실례합니다.
1: Excuse me.
0: 자, excuse.
1: Excuse will be capital E-X-C-U-S-E.
0: 그렇죠. Excuse me. 이렇게 말하면 실례합니다 라는 말이죠.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1: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0: 네, 이 문장이 바로 월요일의 문장이었죠. 시내까지요?
1: To the city center.
0: 빈칸에는?
1: City, C-I-T-Y.
0: 네, 도시라는 뜻이고요. City center, 도심, 즉 시내를 뜻하는 표현이죠. 자, to the city center라고 물어보면서 지하철로 약 20분 걸려요 라고 대답했네요.
1: It takes about 20 minutes by subway.
0: 20
1: minutes. M-I-N-U-T-E-S.
0: 그렇죠. S까지 꼭 붙여주셔야 돼요. 20분이니까. 20 minutes by subway.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Is there a bus too?
3: Yes, but the subway is faster.
0: 버스도 있나요?
1: Is there a bus too?
0: 여러분 빈칸에 들어간 단어 들리셨나요? 뭐였죠?
1: Is there a bus too? It's a.
0: 그렇죠. 어가 들어가요. 그곳에 가는 버스가 있나요? 하나 있나요?의 의미를 여기는 어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 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4번이 가고 115번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라 Is there a bus too?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네, 하지만 지하철이 더 빨라요.
1: Yes, but the subway is faster.
0: 더 빠른이라는 단어죠?
1: Mm-hmm. Faster, F-A-S-T-E-R.
0: 그렇죠. 그래서 yes, 있습니다. But the subway is faster.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월요일의 대화 다 기억나시죠?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Excuse m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3: To the city center? It takes about 20 minutes by subway.
2: Is there a bus too?
3: Yes, but the subway is faster.
0: 자, 화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did we learn?
1: On Tuesday, we learned which way is

0: is the station?
1: 자, which way is the station? 여기 어느 방향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Which way is 뭐뭐라고 하면 뭐뭐가 어느 방향이에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Station이 바로 역이라는 뜻이었고요. 자, 그럼 역시 앞부분 먼저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보고 올게요.
2: Excuse me, which way is the station?
3: The station?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playground.
1: 실례합니다.
0: Excuse me.
1: 여기 어느 방향인가요?
0: Which way is the station?
1: 네,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었네요. 그렇죠? 다 했던 표현들이니까. 여기요?
0: The station?
1: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0: The, capital T-H-E.
1: 네, 그냥 station이 아니라 앞에 꼭 더가 붙습니다. 직진하다가
0: Go straight.
1: 빈칸에는
0: straight, S-T-R-A-I-G-H-T.
1: 네, 좀 스펠링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GH가 들어가 있어서.
0: Six consonants, but only one syllable.
1: 그러게요. Straight. 하나의 음절이에요. 이렇게 자음이 많지만 straight. 자, straight, go straight라고 한 다음에 놀이터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0: And turn left at the playground.
1: 자, 놀이터에서라고 할 때는
0: 그러면 at 들어가요. at.
1: 그렇죠. 장소를 나타낼 때 어디 어디에서라고 할 때는 보통 at 다음에 장소가 오죠. 그래서 at the playground라고 하면 되고요. 이어서 뒷부분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How far is it from here?
3: It's about a 5-minute walk.
1: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0: How far is it from here?
1: 자, how far, 얼마나 머냐라고 쓸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빈칸에는
0: far, F-A-R.
1: 네, far입니다. How far is it from here? 라고 물어봤더니 걸어서 5분 정도예요.
0: It's about a 5-minute walk.
1: 빈칸에는
0: about. A-B-O-U-T.
1: 네, 대략적인 시간을 말할 때 it's about 뭐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a 5-minute walk. 걸어서 5분이라는 표현입니다. a 5-minute walk. 네, 걸어서 5분 하는 거는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번 걷는 거라 a 5-minute walk. 어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산책, 걸음 요 얘기할 때는 어가 주로 들어간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 다 복습 끝났고요.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2: Excuse me, which way is the station?
3: The station?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playground.
2: How far is it from here?
3: It's about a 5-minute walk.
1: All right, Wednesday.
0: Wednesday's expression was,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1: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큰일 났네요, 그쵸?
0: Oh, no.
1: 우리가 버스를 잘못한 것 같아요. 3번을 타야 되는데 6번을 탔거나, 뭐 6번을 타야 되는데 9번을 탄 경우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런 대화를 우리가 들었었네요. 자, wrong bus가 잘못된 버스라서 버스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버스를 탔다라고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을 타다라고 할 때 take 쓰는데 과거 형태가 took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대화의 앞부분 들으면서 또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3: Hey,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2: Oh no, which bus were we supposed to take?
1: 이봐요, 우리가 버스를 잘못한 것 같아요.
0: Hey,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1: 자, hey라고 했는데 이 hey라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상관없는데 누구를 부를 때 hey 이렇게 부르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0: 많이 안 그래요.
1: 아, 많이 안 그래요? Yeah. 좀 hey 이렇게 하면 좀 그럴까요?
0: Well, yeah, it very much depends on your
1: tone
0: 말투.
1: of voice. 맞아요. 말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웨이터를 부를 때 hey, hey 이렇게 부르면 그거는 조금
0: Yeah, it's very informal.
1: 맞아요. Informal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hey, 이봐요 라고 하면서 I think we

0: took the wrong bus. 우리가 버스를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했죠.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이런, 우리가 몇번 버스를 타야 했죠? 라고 했어요.
1: Oh no, which bus were we supposed to take?
0: 자, 일단 이런, oh no, 뭔가 잘못됐을 때, 그걸 감지했을 때 쓰는 감탄 표현이고요. Which bus were we?
1: Supposed to. Supposed to always goes together, but the word is only supposed. SUPPOSED.
0: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upposed는 to하고 같이 외워두면 좋아요. Supposed to 항상 세트로 사용이 됩니다. 자, the bus, which bus were we supposed to take?라고 하면 우리가 타야 하는 버스가 뭐였죠?라는 표현인데 be supposed to 뭐뭐가 뭐뭐를 해야 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안한 거죠. 그래서 고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2: Number 42. This is number 24.
3: Yikes!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0: 42번이요.
1: Number 42.
0: Number 42. 우리는 42번이라고 하지만 영어는 순서가 다르죠. Number가 먼저 옵니다. 이건 24번이에요.
1: This is number 24.
0: 빈칸에는
1: Is is.
0: 그쵸. This is number 24라고 했어요. 맙소사.
1: Yikes.
0: 다시 한번.
1: Yikes.
0: 스펠링은요?
1: Yikes.
0: 그쵸. Yikes. 맙소사라는 표현이에요. Oh no 하고 비슷한데 좀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Yikes.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1: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0: 내리다, get
1: Off, OFF.
0: 그쵸, F 두개 있습니다. Get off가 take의 반대 말인 거죠, 그쵸? 내리다. Let's get off. 내립시다. 어디에서? At the next stop. 다음 정류장에서 이렇게 말했네요. 여기서도 어디 어디에서니까 at가 왔죠?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수요일의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2: Hey, I think we took the wrong bus.
3: Oh no! Which bus were we supposed to take?
2: Number 42. This is number 24.
3: Yikes!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0: 자, 이제 목요일로 가볼까요?
1: On Thursday, our expression was,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0: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라고 했죠. 그래서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 라는 말입니다. take 역시 나왔고요. let's는 뭐뭐 하자. let's take a taxi. 우리 택시를 탑시다. 근데 여기서 어디 어디에서 타는 게 아니다. 어디 어디로 가는 택시잖아요. 그래서 at the airport 아니고요. to the airport. 만약에 at the airport 라고 했으면 공항에서 택시를
1: 네,
0: 탑시다라고
1: 거기서
0: 하는 거죠.
1: 출발하는
0: 그죠? 공항에서
1: 거예요.
0: 출발할 때. 그래서 at하고 to 요거 하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destination이 airport입니다. to the airport. 자, 요거 기억하면서 또 목요일에 대화 앞부분 듣고 올게요.
3: We're running late.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2: Good idea. I'll call one now.
0: 늦겠어요.
1: We're running late.
0: 자, 빈칸에는
1: Running, RUNNING.
0: 네, ing 만들어줄 때 n으로 끝나는 단어는 n을 한번더 써줍니다. 그리고 run late가 늦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we're running late. 우리가 지금 늦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준 거죠. 공항까지 택시를 타요.
1: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0: 그쵸.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좋아요. 지금 부를게요. 라고 했죠.
1: Good idea. I'll call one now.
0: 빈칸에는,
1: One. O-N-E.
0: 네. O-N-E. One이 한 대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a taxi 대신에 사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어서 뒷부분도 듣고 올게요.
3: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2: About an hour. The traffic isn't bad.
0: 공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the

0: the airport.
1: Now,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얼마나 걸릴 거냐? 미래를 나타내는 거니까 빈칸에는
0: 그러면 will 들어가요. W-I-L-L.
1: 네, 우리가 does it take도 해봤지만 여기서 미래이기 때문에 will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시간 정도요.
0: About an hour.
1: 빈칸에는
0: an, A-N.
1: 차가 막히진 않아요.
0: The traffic isn't bad.
1: 빈칸에는
0: isn't. Two words, is not, 붙여서 I-S-N apostrophe T.
1: 네,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목요일 대화 다시 듣고 올게요.
2: We're running late. Let's take a taxi to the airport.
3: Good idea. I'll call one now.
2: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o the airport?
3: About an hour. The traffic isn't bad.
1: 자, 마지막 금요일에 우리가 배웠던 표현은
0: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1: 휴, 기차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였죠? 자, 앞부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게요.
2: Run! The train is about to leave.
3: We're not going to make it.
1: 뛰어요.
0: Run!
1: 기차가 곧 출발해요.
0: The train is about to leave. L-E-A-V-E.
1: 그쵸? 우리 못할 것 같아요.
0: We're not, N-O-T, going to make it.
1: 맞습니다. Not 들어갔죠? 자, 뒷부분도 들으면서 빈칸 채우기 해볼까요?
2: Keep running. Don't give up.
3: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That was so close.
1: 계속 뛰어요. 포기하지 마요.
0: Keep running. Don't give up.
1: Give는
0: G-I-V-E.
1: 그리고 마지막에 기차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뭐 요 문장 다 아시고요.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0: That was so close. C-L-O-S-E.
1: 네, S-E.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대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까요?
2: Run! The train is about to leave.
3: We're not going to make it.
2: Keep running. Don't give up.
3: Thank goodness we didn't miss the train. That was so close.
1: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중교통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해외는 아니지만 대중교통 탈 때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해서 한두 번씩 영어로 말하는 거를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 복습을 해야 되겠죠?
0: 맞습니다.
1: 네, 우리끼리 복습한 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꼭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EBS 오디오 어학당 와주시면 손쉽게 복습하실 수 있어요.
0: Wonderful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 星期三早 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진구의 시보영입니다.
1: Happy weekend, everyone. This is Juch.
0: 자, 이번 한 주 동안은 여행을 가서 있을 수 있는 그 작은 대화들, 그야말로 small talk에
1: small
0: 대해서
1: talks.
0: 알아봤습니다.
1: Boyeng Sam, you and I have discussed this a lot.
0: Yes.
1: The importance of small talk, especially when you're traveling, when you're working with, you know, in a global business.
0: Yes.
1: In Korea, though, I realize small talk is not common. It doesn't happen too often.
0: Yeah. I would have to say yes.
1: Yeah.
0: 그런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보통 그 잘 좀 어색해하는 분도 계시고 maybe it has something to do with your own personality.
1: Right.
0: 어떤 개인적인 그 성격이 yeah. 원래 잘 저 같은 경우 좀 그렇거든요. 사실은 좀 아이러닉하게도 전 진짜 잘 모르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영어 교육을 하니까 망정이지 와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은 영어 얘기를 보통 하게 되니까
1: sure.
0: 괜찮아요. 근데 사실 잘 모르는 분야인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나요?
1: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랑 주로 이제 비즈니스 하기 전에는
0: 네.
1: 이제 약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좀 분위기를 잡고 좀 더 편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0: 네.
1: 스몰 톡을 거의 다 하더라고요.
0: 언젠가 네, 네. 그런 스몰 톡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본격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1: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0: 네. 전 뭐든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Yes.
0: 일부러.
1: Training is important.
0: 응, 일부러 그냥 딱 부러지게. 아, 이거는 아주 intentional.
1: 그러니까 어떤 intentional.
0: 그 일부러 그런 그 훈련을 하는 게 저는 도움, it kind of works for me.
1: Right.
0: 그게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스몰 톡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0: 네.
1: 저도 이제 누구 처음 만난 사람이랑 뭐 비즈니스를 해야 돼.
0: 네.
1: 뭐 컨퍼런스 콜을 하던가 뭘 만나가지고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표현하죠. So, oh, did you watch the game yesterday? 뭐 월드컵이요. Oh, did you watch 누구누구 게임? Wasn't it exciting? 그럼 이제 얘기거리가 나오잖아요. So you kind of build a bond together. Break the ice, right?
0: 뭐 무슨, did you watch the game last night? 그러면은 그때부터 저는 막히는 거지.
1: 안 봤는데 어떡하지?
0: 안 봤는데. 저 한 번은 독일에서 온 어떤 관광객과 외국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1: okay.
0: 대뜸 제가.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막 지금같이 그 유명하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또 제가 우연히 알았어요. 모닝 스페셜 한 덕분에.
1: 아,
0: 그래서
1: okay.
0: Do you know who 손흥민 is? 그랬더니 우리 가족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근데 그 사람이 Oh, yes! Sunny라고
1: Sunny.
0: 아는 거예요.
1: Yes.
0: 그래서 스몰 톡 했다니까요.
1: 그럴 때 또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0: 그렇죠.
1: 서로 이제 공감대를 이제 찾는 거죠.
0: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외국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라든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같이 좀 앉아도 될까요? 라고 한다든지
1: 부탁을 할 때든지
0: 네. 날씨에 대한 얘기까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상황을 만들어봤어요. 자, 69쪽부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1: Excuse me,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0: 그렇습니다. 자, take a picture of you 라고 해도 물론 되는데 take a picture of you 하면은 당신이 나온 사진을 내가 찍어주겠다라는 말에 가깝고요.
1: Sure.
0: take a picture for you 하면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어디 여러 사람이 있는 걸 같이 찍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광경을 찍어준다거나 좌우지간 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대신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1: Right.
0: 그래서 take a picture for you라는 경우를 알아본 거죠.
1: Yeah, keep that word for in mind.
0: 네.
1: Take a picture for you.
0: Take a picture for you. 네. Would you like me to? 제가 해드렸으면 좋으시겠어요?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Would you like me to? 자, 이게 구조로 would you like me to?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일단은 먼저 보셔서 이해가 되셨으면 빨리 그 다음 단계는 내 입에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Right.
0: 그죠? 선생님 항상 같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Would you like me to? Would you like me to?
1: That's right.
0: 네.
1: Would you like me to?
0: Would you like me to? 그렇죠?
1: It means I would be happy to do it for you.
0: 그렇죠. I would be happy to do it for you.
1: Give me permission.
0: 네, right. 허락해 주소서. 여기서 would you like me to? 제가 해드릴까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대화 들어보세요.
2: Excuse me, would you like me to take a picture for you?
3: Oh, would you? That'd be wonderful.
2: Sure. Let me get the whole view in the background.
3: Thanks. We really wanted a picture together.
2: Here you go.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
0: 네, 자, 사진 어떻게 찍어드린 게 마음에 들게 나왔는지 모르겠군요. 라는 말이 I hope you like 다음에 how it
1: turned out.
0: Turned out가 되겠습니다.
1: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
0: I hope you like

0: how it turned out. 근데 how it turned out 이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1: 그렇죠. 어떻게 나왔냐. 그렇죠. 뭐 결과를 물어보는 거죠.
0: 네.
1: So let's say you printed all these pictures and photos, posters. How did it turn out?
0: How did it turn out?
1: How did it turn out?
0: How did it turn out? 그게 어떻게 나왔나요? 선생님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어떤 분을 대신해서 어떤 막 이제 출력을 해드린 거예요. 프린트아웃을
1: yes.
0: 해드렸어요. 보면서 어떻게 마음에 들게 잘 나왔나요?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 이럴 때도 right. 말할 수 있겠군요.
1: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제가 솔직히 9월 말, 10월 초에 사진 전시회를 하거든요.
0: 어, 네.
1: 맨날 걱정하는 게 How will it turn out?
0: 요즘이네요. 아, 이거 좀 있어야 되는구나.
1: 좀, 네. 네. How will it turn out? 맨날 그거 걱정하고 있어. 이거 잘 나와야 되니까.
0: 사진이 나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 The print, exactly. Right.
0: 아.
1: So I'm worried about the quality, you know, the lighting, you know, the color.
0: Oh, you must be excited.
1: I'm nervous. I'm scared.
0: No.
1: How will it turn out?
0: How will it turn out? 그렇군요. 이렇게 짜잔하고 사진이 인화돼서 나온다든지 yeah. 혹은 어떤 내가 사진 찍은 게 뭐 어떤 장면으로 나온다든지 turn out, 뭐뭐로 드러나다라는 뜻의 동사구를 쓸 수 있습니다. I hope you like how it turned out. 오케이. 자, 이제 응용 문제 해볼게요, 선생님.
1: 오케이.
0: 1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69쪽입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어떻게 옆으로 좀 옮겨 앉아 드릴까요?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오케이.
0: 자, 제가 당신을 위해서 옆으로 좀 옮겨 앉아 드릴까요? 한다면?
1: Excuse me, would you like me to move over for you?
0: Excuse me, would you like me to? 아까 우리 했던 거. Would you like me to? 그다음에 move over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제가 move over, 옆으로 옮겨가 드릴까요? 이럴 때
1: right.
0: 쓰는 말이죠.
1: Excuse me, could you move over
0: 네,
1: a little
0: 그렇죠.
1: bit?
0: Could you move over? 이건 이제 부탁할 때.
1: 부탁할 때는 그렇죠.
0: 좀 옆으로 옮겨가 주실래요? Could you move over? Scoot over는 어때요?
1: 제가 그 말하려고 했는데, scoot 하면 like 조금 더 이렇게 move over, slide over just a little bit so I can sit.
0: Scoot over가?
1: Okay, scoot over.
0: 어.
1: Yeah. It means move over,
0: 그렇죠.
1: but in a more slang way.
0: 아, yeah. 그렇구나. 옆으로 조금 좀 가주시죠. Scoot, S-C-O-O-T를 써서.
1: 친구들 사이에는 편하니까, hey, scoot, scoot.
0: 그 미장원에 갔을 때, 그 머리를 감을 때요.
1: Yeah.
0: 의자에 보통 뒤로 바짝 당겨 앉으세요. 아, 라는 말할 때가 있어요. 허리를.
1: Scoot back or scoot in, right?
0: Scoot in, 그렇죠.
1: That's right.
0: Scoot back, scoot in. 혹시 yeah. 그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외국인 그 손님이 오시면 그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바짝 당겨 앉으시라고. scoot
1: right.
0: in, scoot back.
1: That's 네. right. That's right.
0: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내용 함께 보셨고요. 이제 70쪽 가시면 화요일 내용 8일 했던
1: okay.
0: 내용이 있습니다. 자, 줄이 여러 줄이 서 있는데 나는 yeah. 지금 전망대에 입장하기 위해서 서 있는 줄을 찾아서 서야 되는 거예요.
1: Okay.
0: 자, 그래서 저기요, 이 줄이 전망대 입장하는 그 줄이 맞나요? 라고 물었더니 네, 제대로 맞게 서 계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1: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0: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자, 여기서는 yeah. Is this the line for 뭐뭐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 Right.
0: 뭐뭐뭐로 가기 위한 the line, 그 줄이 이게 맞나요? Is this the line for 뭐뭐뭐? 근데 이제 전망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The observation deck는 함께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 Right.
0: 자, 제대로 맞게 서 계신 거예요.
1: Yes, you've got the right line.
0: Yes, you've got the right line. 그러니까 you're in the right line yeah. 해도 되긴 하는데
1: yeah.
0: 당신이 여러 줄 가운데서 제대로 된 줄을 골라 서 있는 거 맞다. 그러니까 선택을
1: right.
0: 잘했다라는 말로 you've got를 쓴다는 겁니다. You've got right. the right line.
1: You can say you've got the right line.
0: You've got the right line.
1: You're standing in the right line.
0: You're standing in the right line. 그거
1: That's
0: 좋네.
1: Right.
0: You're standing in the right line. 그러니까 right. in the line이라는 말을 꼭 알면 좋을 것
1: yes.
0: 같아요.
1: That's right.
0: 네, 자, 그러면 우리 대화 들어볼까요?
2: Excuse me, is this the line for the observation deck?
3: Yes, you've got the right line.
2: Great. I wasn't completely sure.
3: It can be a little confusing at first.
2: Thanks. You just saved me some time.
0: 네, 자, 응용해 보겠습니다.
1: Okay.
0: 기차를 제대로 잘 타신 거예요. 2번 문장인데요.
1: You've got the right train.
0: You've got the right train. 네, yeah. 제대로 된 기차를 맞게 타신 겁니다. You've got the right train.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1: Or you can say you're on the right train.
0: You're on the right train.
1: 이미 타 있는 상황에서는
0: 그렇죠,
1: you're
0: 그렇죠.
1: on the right train.
0: You're on the right train.

0: 그렇습니다.
1: Or the wrong train.
0: 아이고. 잘못된 거다라고
1: oh,
0: 하면
1: it's the other train.
0: 그렇죠. The wrong train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1: Right.
0: 네, 자 이제 71쪽으로 갈게요.
1: Okay.
0: 자, 수요일 9일에 했던 대화는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 즉 상대방에게 뭔가 말을 시켜야 될 말을 붙여본다라고 할때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를 가리켜 말하면서 Of course, good things. 좋은 점을 말하면서 이제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1: So I guess grace first begins like complimenting. That's a beautiful camera.
0: That's a beautiful camera.
1: Do you use it a lot?
0: Do you use it a lot? 자, 그거 평소에 많이 쓰세요? Do you use it a lot?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1: That's
0: 거죠.
1: right.
0: 네, 자, 대화 들어보세요.
2: That's a beautiful camera. Do you use it a lot?
3: Thanks. I bring it on every trip.
2: Nice. Have you been here before?
3: Once, but it's even better this time. And I'm reminded why people love this place so much.
0: 네. 자, 나는 사실 이걸 어딜 가나 가지고 다녀요. 여행할 때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죠.
1: Right. I bring it on every trip, is what she
0: 그렇습니다.
1: says.
0: That's right.
1: I bring it on every trip.
0: I bring it on every trip.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마다 가지고 다녀요. 우리가 방금 이제 갈 때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머릿속에 대뜸 떠오르는 게 whenever라는 게 있어요.
1: Whenever I travel,
0: Whenever I travel,
1: that's not bad, yeah.
0: every time I travel.
1: Every time I travel,
0: 그러니까 이게
1: sure.
0: time이라는 거또
1: Yes.
0: 얻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걸 바꿔서요, 이렇게 그냥 I bring it on every travel. Every trip 하셔도 된다는 거죠.
1: Yeah, I think James goes on different trips a lot. So on every trip, he takes his camera. I
0: 우리
1: bring it on every trip.
0: I bring it on every trip. 근데 I bring it on every travel 해도 돼요?
1: 그거는 안될것 같아요.
0: 왜안 돼요, 그거는?
1: Every travel 하면 every time I travel is okay. Every time I travel.
0: 그 동사로 쓰이는 거고.
1: 그렇죠. But trip is something you just say every trip.
0: 아.
1: Every time I go on a trip,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0: 네.
1: travel 하면 every time I travel,
0: Every time I travel.
1: trip 할 때는 그냥 every trip.
0: Every trip. 아, 그 trip은 명사로서도 많이 쓰이는
1: That's
0: 거고,
1: right, yeah.
0: travel은 동사로 쓰이면은 좀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쓸수 있다.
1: That's
0: 아,
1: exactly right.
0: 알겠습니다. 그래서 I bring it on every trip.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1: Mm-hmm.
0: 자, 이제 응용 문제 해볼게요.
1: Okay.
0: 이 식당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새삼 느껴지네요라고 말할 때,
1: I'm reminded why this restaurant is so popular.
0: I am reminded. 내가 다시 이렇게 상기되어진다라는 말로 I'm reminded. 내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아, 맞아, 그랬었지. I am reminded why this restaurant is so popular.
1: That's
0: 왜
1: right.
0: 이 식당이 그렇게 인기 있는지 옛날엔 알았는데 한참 떨어져 있다가 다시 와 보니까 그래 이랬었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 Because it's so delicious.
0: 그렇죠.
1: It's so yummy.
0: 네. 선생님은 서비스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푸드가 더 중요해요?
1: 100% food. I don't care about service.
0: Really? Not at all?
1: 저는 그런 면으로 심리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음식만 맛있으면 오케이. 가끔 사람들 막 예민하잖아요. Rude service.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거지 서비스 받으러 가는 마인드가 없거든요, 저는.
0: 아, 네.
1: 저는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거지. 그런데 뭐 잘못 가지고 자꾸 실수를 하면 뭐 그건 다른 얘기지만
0: 네.
1: 음식만 맛있으면 저는 진짜 오케이예요.
0: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저는 그 bad service를 별로 안 좋아해요.
1: 일반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0: 근데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닌데 절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거 있죠.
1: 아,
0: 근데
1: 그쵸,
0: 그냥 기분이 좀안 좋게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었던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1: Yes.
0: 네. 좀그 얘기, 아, so I'm reminded why this,
1: Reminded of why. 맞아.
0: I'm reminded why. 왜 이런지 내가 다시 깨닫게 됐다라는 뜻이었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72쪽으로 갑니다. 목요일 대화입니다. 여기서는요, 그 높은 언덕까지 그 광경이 좋다고 하길래 그 구경하려고 높은 언덕까지 정말 힘들게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마침 보니까 자리가 하나 있어서 좀 앉아야겠다 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앉는 자리일 수도 있어서 미리 물어보고 앉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0: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이때 mind는 뭐뭐를 꺼려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했는데
1: Right.
0: 그 하나만 따로 외우시고 if 따로 외우시고 하지 마시고
1: Right.
0: mind if I

0: Mind if I, mind if I. 세 단어를 한꺼번에 mind if I 이렇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1: Most important phrase today.
0: 네.
1: Mind if I.
0: Mind if I.
1: That's right.
0: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거 지금 복습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1: For this day.
0: For this day.
1: That's right.
0: 오케이. 자, mind if I. 제가 뭐뭐 하면 안 될까요? 라는 내용이었죠. 들어보세요.
2: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3: Not at all. There's plenty of room.
2: Thanks. I've been walking all morning.
3: Same here. My feet are exhausted.
2: At least the view is worth it.
0: 그렇습니다. 자, mind if I sit here for a minute? 제가 여기 잠깐만 좀 앉아도 될까요? 그랬더니 not at all. 전혀 저는 꺼려지지 않고 당연히 앉으셔도 되지요. Not at all 하고 흔쾌히 지금 좋다라고 말한 다음 여기 공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1: There's plenty of room.
0: There's plenty of room. 바로 right. 저렇게 There's plenty of room.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아, 공간이 충분하지요. There's a plenty of room. 이렇게 말이죠.
1: Right.
0: 네, 자 응용 문제 1번 해보겠습니다.
1: Mm-hmm.
0: 저 이 의자 제가 좀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할 때
1: Mind if I take this chair?
0: Mind if I take this chair? 하시면 된다는 거죠.
1: Perfect.
0: 특히 식당이나 공원 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의자가 부족할 때 옆자리에서 의자를 가져오겠다라고 할 때 Mind
1: right.
0: if I take this chair? 하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자, 이제 드디어 금요일 어제 대화 가죠.
1: Right.
0: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 속상해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1: Mm-hmm.
0: 먼저 들어보실까요?
2: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3: I know. I wasn't expecting this at all.
2: Hopefully it'll clear up after lunch.
3: I hope so. I still want to explore the town.
2: Fingers crossed.
0: 네, 자, 하필이면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날을 골랐나 봐요, 우리가.
1: Looks like we picked the rainiest day.
0: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 그걸 간단히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고 해서 the rainiest day, 이렇게 약간 과장해서 말할 수가 있다고 했었고요. 자, 점심 먹고 난 다음엔 좀 그치면 좋겠군요.
1: Yeah. You know, hopefully it'll clear up after lunch.
0: 그렇습니다. Hopefully it'll clear up after lunch. 그러니까 날이 개인다라고 할 때.
1: Clear up.
0: Clear up.
1: That's
0: clear
1: right.
0: up. 이렇게 하시면 되겠군요.
1: Mm-hmm.
0: 자, 응용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이 제일 바쁜 날을 골랐나 봐요.
1: Looks like we picked their busiest day.
0: Looks like we picked their busiest day. 이럴 수가 있죠.
1: Looks like they're so busy for us.
0: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 내용을 정리해 보셨는데요. 저희 교재와 또 오디오 학당 활용하셔서 많이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Good job, everyone.
0: 네, 전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5: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6: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7: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6: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4: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8: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9: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D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뉴욕에 가면 걸음이 빨라진다고? 뉴욕이 배경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리를 바삐 걷는 사람들이 쉽게 보이죠. 실제로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서보다 빠르게 걷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특정하게 작동한 결과인데요. 자원이 많고 경쟁이 심한 도시에서는 남을 이기고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도록 만든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의 걸음 속도는 어땠나요? 주변을 살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걸어다니진 않았나요? 우리 조금만 천천히 숨쉴 틈을 가지며 걸어보도록 해요. 아무리 바빠도 말이에요.

자, 오늘 방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부는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된 모닝 헤드라인 뉴스를 선별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그 뒤를 이어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위켄드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start with a song. This is F.R. David with Words.

0: 아프리카와 같은 적도 지역을 불균형적으로 축소시키는 기존 메르카토르 도법의 지리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Yeah, so let me explain here. We've all seen a map,
0: Yeah, the world map.
1: the world map
0: Yeah.
1: in our textbooks when
0: Sure.
1: we're young. The problem is the world is not two-dimensional, right? It's a globe. So when
0: Sure.
1: you try to put that on a two-dimensional sort of surface, there are distortions and
0: Yeah,
1: it's
0: yeah.
1: not equal size. So when you see something like Greenland, it looks like on a 2D map the same size as Africa, when in reality, Africa's 14 times larger
0: Yeah.
1: than Greenland. So it's not really accurate visually. And this stems back to the 16th century when a person named Mercator created this map, and we've been using it ever since. But recently, the West African nation of Togo spearheaded this resolution to try and change the map so that it's more accurately depicting
0: Yeah.
1: what the world actually is, size-wise.
0: So the continent of Africa should actually be a lot bigger
1: Bigger,
0: than
1: yes.
0: we know it.
1: Right. All those regions near the equator, near the center of the Earth, are actually bigger than what we visualize on a map.
0: 오, 그래요. 여러분, 세계 지도 많이 보셨죠?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유럽 아래, 아프리카 대륙이 딱 있는 거, 이거 딱 상상을 해보시면, 뭐, 내지는 지금 찾아서 보시면은, 아, 요런 정도의 크기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늘 그냥, 익숙하게 생각해 왔는데, 실제 크기는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구로 된 우리 지구에 있는 나라들을 평면으로 옮기다가 예전에 이제 Mercator? Oh,
1: Mercator,
0: sorry, Mercator가 처음으로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서 썼던 방식을 그대로 쓰다 보니 아프리카가 실제보다 좀 축소돼서 그려진 거래요. 와, 그러면 우리 세계 지도를 다 재편해야 되는
1: Yeah, so
0: 건가?
1: what they have is this new equal area map,
0: Okay.
1: which is a little more accurate.
0: Yeah,
1: Yeah.
0: interesting. All right. But this is non-binding.
1: This resolution, this UN
0: Okay.
1: resolution, is non-binding.
0: Right.
1: If something's binding, it means it sticks, right? If you're a skier,
0: Yeah.
1: you know that you have bindings. That's where the boot and the ski attach. It's that little contraption. It's called the bindings.
0: Is that what it's
1: Yeah,
0: called?
1: so it combines. But this resolution means it's non-binding, means it's not, it doesn't have to be followed.
0: So countries that don't change their maps, they won't be penalized.
1: They won't be
0: It's okay.
1: penalized. No,
0: Yeah.
1: it's not legally required,
0: Right.
1: or neither is it enforceable. Yeah.
0: 그렇죠. 구속력이 없다라는 뜻으로 it's non-binding. 반대로 그러면은 it's binding.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거죠.
1: Then you
0: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1: must,
0: 네.
1: yes.
0: 근데 이번에 지금 UN 결의안 에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새로운 그 지도법, 도법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좀더 크게 그리자라는 것이고 이게 채택이 되더라도 강제로 지도를 바꿔야 된다.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진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권장 사항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참고 사항 그렇게는
1: That's their guideline,
0: 그렇죠.
1: right?
0: 가이드라인으로 남아 있겠죠. So currently Africa is drawn disproportionately.
1: Yes.
0: What does that mean?
1: Right, because a proportion of something, it means it's a part or a share of a whole, right? But if it's disproportionate, that means it's not considered fair, I think, compared with something else.
0: Yeah, exactly. Disproportionately는 균형이 맞지 않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So, you know, cartoon characters sometimes they have a massive head and a tiny
1: Yeah.
0: body. It's very disproportionate.
1: Like a caricature, right?
0: Caricature,
1: Yes.
0: exactly. But it's cute, so it's
1: Yes.
0: okay. But it's not proportionate
1: Right.
0: to a real person's body.
1: Right, exactly. You could say, poorer families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food prices, for
0: 아,
1: example, right?
0: exactly. 네.
1: Yes. It affects them more.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정말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썼다면은 선생님은 이제 부의 그 분배라든지 돈의 분배에 있어서도 불균형적으로 이제 부가 한쪽에 조금 더 치중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disproportionately distributed?
1: Yep.
0: 뭐랄까요?
1: There's
0: 네.
1: an unbalance there,
0: There's
1: right?
0: an imbalance, exactly.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UN General Assembly has adopted

0: destined for pubs and vowed to recover all of these stolen goods, with one detective joking that the beer is only good for you when it has been legally purchased.
1: 그래요. 우리 돈으로는 2억 원이 넘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흑맥주입니다. 2억 원, 2억 1천만 원 상당의 흑맥주가 지금 도난당했는데 트레일러 두 대가 통째로 지금 사라진 거예요. 아마 이제 워낙에 트레일러가 크고 yeah.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설마 누가 훔치겠어 해서 뭐 지켜보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냥 혼자 yeah.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엄청난 양의 흑맥주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0: Yes.
1: 7만 잔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70,000 pints예요. 1 pint가 이제 미국 파인트는 보통 이제 473ml라고 하거든요.
0: Mm-hmm. 그러니까 so 우리 500
1: 그렇죠. 그냥 yeah. 500cc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한 7만 잔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 Because it was in barrels.
1: Exactly.
0: Yes.
1: 아이고. 자, posing as we're looking at thieves that
0: right.
1: were posing
0: yes.
1: as truck drivers.
0: Yeah, I guess they fooled everyone. Yeah. When you're posing as something or when you're posing as someone, it means you're pretending to be a particular person or thing in order to deceive others.
1: 그러니까 일단은 뭐 truck driver로 위장을 했으니까 거기 뭐 다른 직원들이나 yeah. 사람들도 있긴 있었겠지만 아마 they, 오늘 yeah. 오늘 truck driver 바뀌었나 보다 yeah. 뭐 이런 정도로
0: Might not even have known.
1: 아, 그럴 수도 있고.
0: Yeah,
1: 뭐 바쁘니까.
0: Because there's so many people.
1: 그렇죠. Yeah. 그래서 뭐 트럭 운전사의 얼굴을 뭐 일일이 확인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트럭 드라이버로 pose as 위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posing도 하지만 위장한다라는 의미로도 pose as someon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they were posing as truck drivers. And then they took 800 barrels from this distribution depot.
0: Right. So distribution depot. Depot is spelled D-E-P-O-T. We don't pronounce the T at the end, so it's pronounced depot. And it's a local or regional facility that's used for short-term storage, sorting, and dispatching goods before the final delivery.
1: Exactly. I think you can also pronounce it depot, but you never say pot.
0: Yeah.
1: At the end. You never pronounce the T at the end. Distribution depot는 이제 물류 창고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British police have launched a hunt for 70,000 pints worth of Guinness Stout, valued at around $155,000 after two thieves posing as truck drivers hauled away about 800 barrels from a distribution depot near Liverpool. Also on Wednesday, we looked at a story about a homeowner in Denmark who made an incredible discovery right in his backyard. Let's have a listen.
0: A Danish homeowner building a backyard terrace has unearthed Denmark's largest Viking Age silver hoard on record, revealing a 10th century vault that yielded roughly 700 artifacts weighing over 18 kilograms, including Hex silver, ornaments and international coins.
1: 집 뒷마당에 테라스를 만들려던 덴마크의 한 집주인이 덴마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바이킹 시대 은 보물을 무더기로 발굴했습니다. 10세기 무렵의 것으로 보이는 이 은닉처에서는 은 조각과 장신구, 외국 동전 등 총 무게 18kg이 넘는 유물 약 700점이 나왔습니다. Who would have guessed
0: yeah.
1: these Danish Vikings would have buried all this silver under their house?
0: Well, under this homeowner's
1: this house. Person's house, yeah.
0: Well, he had no idea.
1: Yeah.
0: So he was just clearing his backyard to build that terrace. And he has uncovered what researchers are saying is the largest Viking Age silver hoard ever found in Denmark.
1: Right.
0: So as we mentioned, it contains about 700 artifacts. It weighs more than 18.5 kilograms. And it includes silver ingots, bracelets, coins, fragments, and even a small Thor's hammer pendant.
1: Wow.
0: And they say there are about 320 pieces buried inside a ceramic vessel.
1: 뭐 여러 가지가 발견됐는데 그중에서 Hack Silver라는 거는 은 조각이고요.
0: Mm-hmm.
1: 예전에는 뭐 통화로 사용하기도,
0: yes.
1: 돈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0: yeah.
1: 그다음에 휴대가 가능한 뭐 그런 이제 작은 은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0: Yeah.
1: 그런 것들이

For example, you might say something like, "We had a moderate amount of rain yesterday." 어제 비가 적당히 내렸어요. And if you use it as a verb, maybe you could say, "Please moderate your tone." For example, 뭐 이제 좀 부드럽게 말을 해보세요라고 할 때, 그렇게 쓸수 있는데 동사일 때는 moderate, 형용사일 때는 moderate. So the pronunciation is different. Now the next one is to alter, and that means to change something, 변형시키다. For example, we often talk about altering our clothes. 그래서 옷을 수선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This shirt was altered to fit me better. 이 셔츠는 수선해서 저한테 딱 맞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말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Oh, we had to alter our plans because of the weather. 날씨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어요. Alter. A-L-T-E-R. The next one is to pose as something. That means pretend to be something. 뭐뭐인 척하다라는 뜻이 있겠죠? For example, somebody posed as a security guard, or somebody posed as a celebrity, or the scammer posed as a bank employee. 그래서 보통 어떤 이제 척을 하다, 위장을 하다라는 척으로 그런 의미로 뭐 행세를 하다 이렇게 종종 씁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yield인데요. Y I E L D. And this can have many different meanings, but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to produce something or to provide something.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결과를 낼 때, yield라고 해요. 그래서 투자 얘기하면서 yield 많이 쓰는데, 그때는 어떤 수익을 낸다. This investment yielded a big return. 굉장히 큰 수익을 냈습니다. 라고 할 때처럼 yield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은 depiction인데요. 묘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this is something that's portrayed or represented in a certain way. For example, the movie offers a realistic depiction of life in Seoul. 그 영화는 서울에서의 삶을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합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We're gonna move on now with a song. This is Rihanna, Only Girl.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Saturday, the 12th of September, and I'm your host, Che Soo-jin.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review the New York Times. 네, 뉴욕타임스 기사들이죠.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스 커버리지 with the New York Times. 월요일에 방송됐던 뉴스 커버리지입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위기가 초래된 게 대기오염으로 인해 빙하 표면의 컬러가 어두워진 이유도 있다는 기사 다시 듣겠습니다.
1: Dirty ice could be fueling Himalayan disasters.
0: 더러운 얼음이 히말라야의 재난을 부추기고 있을 수 있다? 여기 제목인데요. 최근 발생한 네팔 홍수의 안타까운 피해 상황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보실 뉴욕타임스 기사는 빙하가 이렇게 녹아내리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즉 빙하 표면의 색이 어두워져서라는 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